마음껏 가져가.

이건 누구 거냐 하면 네 거야. 또 이것도 잘 봐봐.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내꺼 내꺼 내꺼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고마워! 대체

감사합니다.

됐어?

저 상품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상품 내가 따.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0: 우리 곰이라니까.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한 길길.
1: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오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다. 그걸 깜빡했네.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포미.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포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어? 포미.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2: 티미 좀 봐.
0: 보미. 보미,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2: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0: 먼저 닦는 게 어때?
2: 에이, 티미가 청소하는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포미.
2: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포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3: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고마워, 얘들아. 괜찮아? 호미!
2: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 찾았다!
0: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호미.
3: 어? 아, 공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1: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0: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3: 나 정말 힘들다고.
1: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1: 스스로 치워야 해.
3: 잘했어, 티미.
0: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2: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2: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1: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0: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2: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0: 내 선물?
2: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 도구.
0: 청소 도구가 선물이라고?
3: 청소. 청소하다 쉬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화나겠는데?
1: 왜?
0: 최고로 행복?
1: 보미,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2: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티미랑 보미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3: 그러게.
1: 슈슈나, 뭐 그리는 거야?
0: 맞다!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4: 오라, 그래. 잠깐만.
0: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4: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 써.
2: 와.
4: 이것도.
2: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4: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3: 소풍 가방은?
0: 아까도 갈 거예요.
3: 뭐? 그럼 도시락은?
0: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3: 봉순아.
0: 얘들아.
1: 봉순이 안녕.
0: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5: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2: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0: 나? 왜냐면
4: 안녕 얘들아.
0: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4: 조금만 쉬었다 가자.
1: 목마르지? 이거 마셔.
0: 괜찮아.
1: 어?
0: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4: 아, 잠깐만.
0: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2: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0: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4: 눈부시니까 이것도.
0: 와, 뭉치 최고.
6: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0: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1: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0: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일어나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4: 알았어.

0: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배가 고파서.
1: 먹이고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꺼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면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아까 별로 재미없네. 다들 언제 오지? 어? 거디!
1: 언제?
0: 어? 거디! 얼굴에 그게 뭐야?
2: 키가 크는 초콜릿을 발명하다가 재료를 잘못 넣는 바람에 키 말고 수염이 자라버렸어.
0: 수염 진짜 재밌게 생겼다.
2: 다들 여기로 오고 있잖아.
0: 티미, 어? 포니
3: 얘들아
4: 안녕.
2: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0: 알겠어, 비밀로 해줄게.
2: 고마워, 정말 고마워.
3: 뭐야 뭐야, 둘이서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
0: 어? 아무것도 아니야.
4: 그런데 코디는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어디 아파?
2: 아, 이거 꽃가루 때문에 기침이 나서 그런 거야. 우리 뭐하고 놀까?
3: 술래잡기 하자. 어제부터 술래잡기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0: 좋아.
3: 그럼 내가 먼저 술래야. 하나, 둘, 셋, 어? 거지 잡으래.
2: 공순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공순이, 네가 비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자꾸 웃으면 어떡해.
0: 그치만 나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0: 이게 뭐야?
1: 비밀을 담아두는 비밀 깡통이야. 웃음 참는 게 힘들면 앞으로 여기에 대고 비밀을 시원하게 얘기하면 돼.
0: 거기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연이 생겼대요. 우와! 신기하다! 고마워, 코디.
1: 대신 진짜 비밀 꼭 지켜줘야 돼.
0: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야호! 비밀 깡통이 있었지? 코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2: 여기서 뭐해?

Woo!

0: 저 나갔다 올게요.
1: 오늘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0: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2: 아빠가 멋진 생일 파티 준비해 놓을게.
0: 와, 신나다. 빨리 다녀올게요. 티미, 포미, 나왔어. 나왔다니까. 티미, 포미. 고대. 뭉치. 우리. 다들 어디 갔지?
3: 어? 콩순아, 친구들은?
0: 몰라요.
3: 어?
0: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나 봐. 깜빡 잠들었네. 어? 다들 돌아왔겠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 말할 거야. 문이 열려있네? 얘들아!
4: 누구세요?
5: 왜 그래? 넌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0: 뭐? 설마 깜짝 파티야? 부끄러워.
5: 넌 누구냐니까?
4: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0: 설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야 나, 공순이라고. 봐봐, 티미는 부끄러우면 방귀 뀌면서 작아지잖아, 그치?
5: 에이, 그건 아까 봤잖아.
0: 호미는 뭐든지 변신할 수 있고, 뭉치는 입안에 물건들이 가득하고, 코디는 발명왕이고, 크리는 궁금증이 진짜 많잖아.
4: 설마?
0: 그래!
1: 내 팬이야? 그래서 나랑 내 친구들 쫓아다닌 거구나?
0: 아니라니까! 나야 나! 옆집 사는 콩순이! 나랑 같이 놀래? 놀다 보면 기억이 떠올릴 거야!
5: 좋아!
1: 우리도 좋아!
0: 어디 숨을지 알지요? 바로 찾으면 깜짝 놀라겠지? 아니, 찾았다! 뭉치 크리도 찾았고!
4: 벌써...
0: 코디, 빨리 나와!
4: 말도 안 돼!
1: 너 티미의 비밀방을 어떻게 한 거야?
0: 그건 내가 너의 친구니까.
5: 미안한데 티미가 낯을 많이 가려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줄래.
0: 어? 말도 안 돼. 친구들이 날 다 잊어버렸어.
4: 순아, 일어나. 공순이 생일인데 파티해야지.
0: 설마 꿈이었어? 다행이다. 보고 싶었어, 티미.

0: 사랑스러운 콩순아, 우리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신나게 놀자.
1: 콩순아, 생일 축하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천방천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와,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새 한 마리. 안녕, 새야. 나무 한 그루. 안녕, 나무야. 하나뿐인 세상 나는 일. 개미 한 마리. 안녕, 개미야. 꿀벌 한 마리. 안녕, 꿀벌아.

아주 특별해. 5, 1, 담요 하나, 1, 다구니 하나.

And he's red like me! Oh, I'm here, I'm excited, and I'm red.

이

0: 태양 하나. 안녕, 태양아. 오늘도 진짜 멋진 하루가 쫙 펼쳐지겠는걸. 뭘 하면 좋을까? 오! 예! 테니스 라켓 하나. 예! 공 하나. 예! 매트 하나. 오! 나랑 테니스 칠 사람. 어? 같이 칠 사람? 아무도? 없나요?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 나 하나뿐이야. 뭐야? 이? 이건 대체 뭐지? 어? 친구잖아! 안녕, 친구야! 널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혼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친구가 생겼어! 넌 진짜잖아. 난 일이야. 나도 내. 난 또 다른 일이야. 와, 나 진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것보단 둘이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완전 재밌다. 공을 어떻게 받아치지? 우리한테 라켓이 딱 하나뿐인데. 그렇다면, 번개처럼 빨리빨리 뛰자! 잘 봐! 아하! 재밌는데?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아하!
1: 우와, 1이랑 또 다른 1을 합치면 바로 내가 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어! 1, 2, 블록 두 개! 1을 만나야겠어! 1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와! 방금 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난 2라고 해! 반가워! 오! 아!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2! 이런! 그건 아까도 해봤잖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야. 그래! 요새 더 어디 있었지? 다시 도전! 1 더하기 1은

0: 안녕, 난 이야. 반가워.
1: 어, 알겠다. 나는 이리야. 그리고 넌 이거. 나는 나야. 어? 그리고 너는 나고.
0: 드디어 같이 만났네.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1: 어떤가?
0: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예? 테니스 라켓 하나.
0: 이? 이? 테니스 라켓 두 개.
1: 우와! 그리고 예! 공 하나. 내가 먼저 할게. 하나.
0: 둘.
1: 하나.
0: 둘. 거봐! 둘이 같이 노니까 두 배로 재미있잖아.
2: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3: Huh?
2: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3: Oh.
2: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Yeah! Here we go!

0: can help.
1: Tuh.
0: Oh, tuh. Perfect.
1: Oh, tuh. Be careful. Typical. Now we're stuck.
0: I'm not. I'm popping off.
1: What's going on?
2: I know, I know.
0: What is it then?
2: Don't know.
3: T's stuck on top of a mountain.
2: I know. T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1: T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3: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 off we go!
0: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2: I know.
1: You don't, though, do you?
2: I do.
1: You do, don't you? You?
4: Oh, me?
0: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 little bug!
2: I know!
0: Is it my turn?
5: Bug!
0: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2: I said I know what to do.
1: Go on then. Show us.
2: I will.
5: B-I-G.
3: Big!
0: Brilliant! Go on, get on top.
1: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케.
0: 줄무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먹였나니.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남극해간 보물 원정대.
5: 무슨 여행 짐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6: 난 힘들어서 더는 못 밀겠어.
7: 아이고 얘들아,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미안한데 이것도 넣어야 해.
5: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4: 구대희 시장님이 남극 여행을 가신대. 그래서 장비를 빌려드렸지.
7: 남극으로 보물 찾기 여행을 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얼음에 묻힌 보물도 찾을 수 있거든. 치카레타랑 내가 입을 방한복도 있어. 색이 너무 이쁘지 않니?
8: 저 양반이 애서 보물을 구해오면 몰래 보물만 쏙 챙겨야지.
7: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다친다.
6: 제가 할게요.
4: 안 되네요.
9: 그래서 윤전장님 보물 더듬기란 말이 생겼지.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저 눈더미에 파묻히면 눈을 훤히 뜨고도 안 보이거든.
4: 이번엔 달라요. 우리가 찾아서 전부 나눠 가질 거니까요. 그쵸 할아버지?
10: 좋은 생각이구나 이해야. 다 같이 모험에 참가했으니까 나눠 가져야지. 그쵸 선장님? 나눠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보물을 찾으면 다 내 거요. 아마...
7: 저 혹시 우리 본 적 있나요?
8: 내가 흔한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났을 리가 있겠어요?
7: 그래요? 얘야, 너 춥지 않니? 저리 가서 옷 좀 껴입자. 콕 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저 험비어더란 사람 어째 좀 수상하단 말이야. 요것 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고양이들이 왜 내 가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을까?
8: 걔들이 추운가 봐요.
7: 애쓰시네요 선장님. 아님 이렇게 부를까? 험빙어 실장님?
8: 그래요, 난 험비어도 선장이 아니요. 여러분이 나 대신 보물을 찾게 하려고 속인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
11: 그럼요.
8: 좋아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들 도움 따위 필요 없으니까.
10: 아니, 뭔가 쎄한 게 입에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7: 걱정 마세요. 구명보트에 탈 동안 구조 요청을 할게요. 암만 그래도 구명보트는 있겠죠?
8: 그럼! 험빙어라는 이름도 있지?
12: 얘들아, 지금 뭐하고 있어?
4: 얼음으로 하키해. 남극 여행 이야기를 했다니. 제주도 얼음 갖고 놀고 싶다 해서.
7: 라이더, 우리 좀 도와줄래?
12: 구대의 시장님?
7: 우리가 탄 여객선에 문제가 생겼거든.
4: 험빙어 시장님이 배를 부셨어.
12: 다들 안 다치셨어요?
7: 다치진 않았는데 저 배가 없으면 이 눈 덮인 해변을 못 빠져나갈 거야.
12: 지금 바로 갈게요 시장님.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1: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마셜! 조심해!
4: 이건 볼링이게 걸링이게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로보도 지금 바로 남극으로 떠나자. 전속력으로 출발. 여객선이 빙산을 들이받고 망가졌다나 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해. 그래야 어른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어.
2: 살려줘!
1: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 장비를 써서 저 배를 수리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어, 맞다. 근데 나 혹시 물에 들어가야 해?
1: 아니야. 너한테 배를 가져다 줄게. 그래서 말인데,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갈고리를 써서 트럭 본부랑 여객선을 케이블로 이어줘.
3: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질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가족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 애기는 친구도 사귀었네?
1: 아, 보물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왜 여기서 펭귄이나 봐야 하지?
0: 펭귄은 귀엽기라도 하죠. 거기다 보물 지도는 시장님이 박살낸 배에 있잖아요.
2: 지도 나도 있어. 오, 이것 좀 봐. 이 지도에 있는 산이 바로 저기 있는 산 같지 않아?
3: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갈까?

0: 너 안 돼, 얘야. 우리 난전 장비도 없는데 이럴 땐 그냥 허피 구조대를 기다려야지.
1: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지. 댁들은 가만히 있어요. 난 저 보물을 찾으러 갈 테니까 안녕.
2: 봤어, 아가? 어, 아니 뭐 바흐펭귄이나 허피 구조대야.
3: 좋아, 저 배를 끌고 와보자. 러블, 망가진 데 찾았어?
4: 어, 진짜 큰 구멍이 났어. 배가 엄청 빨리 가라앉아.
3: 배를 움직이려면 저 빙산을 치워야겠어.
5: 내가 할게, 라이더. 아, 갈고리 줄! 갈고리 줄, 돌아와!
3: 로보도 견인고리! 아! 좋아, 에베레스트. 이제 트럭본부랑 여객선을 연결시키자. 깔끔하게 걸렸네. 자, 그럼 이번에는 로보독, 이제 당겨.
6: 완세!
3: 다 됐어, 로키. 이제 배를 수리하자.
4: 어? 드라이버 작동! 만 메꾸면 다들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3: 맞아요. 험딩어 시장님이 어드벤처 베이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 어, 잠깐, 험딩어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2: 어, 그 사람은...
1: 어디 보자. 이 지도를 보면 눈 뜨고도 안 보인다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 여기네. 좋아.
5: 시장님을 찾았어. 저기에 묻힌 보물을 파나 봐. 어,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빙벽에 금이 갔어.
3: 안 돼. 계속 저러면 눈 사태가 날지도 몰라. 서둘러야겠어.
1: 오, 동굴이다. 보물은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3: 잠깐만요, 시장님.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눈 사태 나요.
1: 뭐라고? 잘 안 들려. 이 눈사태 때문에. 잠깐, 눈사태라고?
7: 험딩어 시장님! 험딩어 시장님!
8: 괜찮으세요?
1: 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나 혼자 여기 갇혀서 지금... 엉덩방 하나 찍고 있어. 보물이다! 드디어 찾았어!
8: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꺼내드릴게요.
1: 어, 알았어. 천천히 하고. 시간만 컸든.
5: 이제 눈더미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4: 그럼 내 자동차로 충돌시켜볼까?
3: 러블, 미안한데 얼음이 두꺼워서 네 장비로는 안 돼. 그보다 훨씬 큰 게 필요한데. 우리 트럭 본부 같은 거.
9: 우리 트럭 본부?
1: 제발 조금만 더.
7: 험딩어 시장님, 들리시죠?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8: 지금 들어갈게요.
5: 라이더, 열감지 스캐너로 보니까 시장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
3: 좋아, 그럼 다 됐네. 로보도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보자. 시장님 나오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1: 어, 금방 갈게. 이것만 좀 꺼내고 갈게. 아, 보물을 거의 다 캤는데 좋다가 말았네.
10: 됐다, 다 고쳤어요. 모두 배에 타셔도 돼요.
0: 만세!
5: 보세요, 펭귄이 우리랑 가고 싶대요.
0: 그 친구는 남극이 편안할 것 같은데. 라이더, 이 추운 데서 구해줘서 고마워.
3: 고생하셨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어, 이제 내가 배를 몰면 아무 문제 없을걸.
6: 완벽하게.
1: 아, 눈앞에서 보물을 놓친 게 아쉽네. 근데 아무도 그 보물은 못 챙겼으니까 뭐.
5: 시장님, 아까 말한 보물 누가 찾아왔는데요?
6: 이야, 평생 줘본 금이랑 보석 중에서 저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 봤냐, 그려.
8: 라이더와 로켓 엔진. 여기가 펌핑 구조대 본부야. 구조 장비 보고 싶은 어린이?
5: 저요! 저요!
8: 알았어. 자, 이 강아지 배낭이 보이지? 장비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치죠. 락! 그물!
5: 라이더는 장비에 문제가 없도록 손 봐줘. 대장,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줄래?
3: 좋아, 설명해줄게. 이번엔 로켓 부스터를 강화해봤어. 비상사태 때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근데 브레이크는 덜 조절한 상태야.
5: 로켓 부스터? 진짜 멋지다! 있잖아, 쇼랑 나는 조종실을 구경하고 싶은데.
3: 알았어, 나랑 스카이가 보여줄게.
8: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우리 강아지 집 구경시켜줄게.
5: 얼마나 빨리 가는지 궁금하다.
9: 너 그거 진짜로 몰아보게?
5: 아니, 하는 척. 이것 봐, 나 잘 몰지? 부릉부릉. 로켓 부스터 발사.
9: 알렉스, 빨리 꺼.
5: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모여서 구조 작전을 짜는 거야.
9: 멈춰.
5: 제발, 왜 안 돼?
3: 스카이, 넌 여기서 애들이랑 있어. 금방 갔다 올게.
8: 방금 그거 좋은 질문이야. 우리들이 타고 출동하는 자동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주마, 넌 알아?
9: 아니, 나도 몰라.
5: 큰일 났다. 야, 로켓에 불 들어왔어.
3: 알렉사! 알렉스, 방금 진짜 위험했어. ATV는 장난으로 몰아도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제 로켓 부스터 끈다.
5: 미안해요.
3: 아니야, 괜찮아. 브레이크를 쓰면 되니까. 브레이크를 덜 손봤더니 먹히진 않네.
5: 어쩌지? 그럼 큰일 난 거야?
3: 아니야, 이럴 땐 누굴 불러야겠어?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11: 라이더가 부른다!
9: 안 돼! 조심해 마셔!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라이더? 라이더!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난 지금 밖에 있어. 나랑 알렉스가 도움이 필요해.
2: 위험해! 빨리 신호를 벗어나야겠어!
1: ATV 브레이크 시스템이 망가졌거든? 너희가 날 멈춰줘야 해! 로보도 당장 트럭 본부를 몰고 나를 쫓아와줘! 그런데 ATV를 멈추기 전에 일단 알렉스를 안전하게 데려가줬으면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알렉스를 들어서 옮겨줘!
3: 하늘에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은 로켓 부스터 때문에 망가진 가게들을 찾아가서 수리해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라이더, 내가 애들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1: 괜찮아, 체이스. 다음부터는 안 놓치고 잘 보면 되지 뭐. 준비되죠? 집중해야겠네. 여기 도로가 너무 험하네.
3: 끊겼다. 자, 그 다음에
5: 커피 구조대 출동!

0: 신의 농장 쪽!
1: 확인 완료! 지금 갈게!
2: 들판으로 갈게. 날 따라와.

0: 지금 보여!
1: 아니, 저 친구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해?
2: 배치나, 안녕!
0: 이제 한번 들어올려볼게! 어우, 미안해! 들판에 돌이 너무 많아서!
2: 다시 한번 갈게!
0: 땅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차가 자꾸 튀어오르고 있어!
2: 그럼 어쩌지?
0: 한번 차를 통째로 날려볼까?
3: 로켓, 내 ATV를 위로 띄워줄래? 그리고 마셜은 물대포로 이 로켓 엔진을 쏴주고.
2: 불자동차 출동!
4: 추론에너지 출동!

0: 점프될 준비 됐어, 라이더.
1: 고마워, 로키. 스카이, 우리 간다.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춰야 해.
2: 내가 딱 잡아줄게. 잡았다. 오, 재밌었는데. 잠깐, 나 지금 날고 있어. 와, 이것도 엄청 재밌다. 대장, 알렉스는 시내에 데려다줄게.
1: 부탁할게, 스카이. 마셜, 물대포 쏠 준비는 됐지?
2: 물대포로 화난 로켓을 식혀줄게. 아! 물대포 발사! 안녕, 베티나. 약간 빗 나갔어.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리로 와볼래?
1: 지금 시간이 없어. 로켓이 과열돼서 터질지도 몰라. 동물들이 사는 농장 한가운데서 그럴 순 없어.
3: 그럼 이제 어쩌지?
1: 로켓, 이번엔 경사각을 낮춰서 더 멀리 뛰게 해줘.
4: 우와! 얘들아, 지금 당장 트럭 본부로 와. 라이더를 잡아야 해. 우리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가보자.
1: 로켓이 점점 뜨거워져.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4: 계획이 뭔지 말만 해.
1: 트럭 본부를 내 A팀의 옆으로 붙여줄래?
3: 지금이 전속력 같은데 여기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2: 와! 이렇게 빠르면 금방 해결하겠네.
3: 그런데 문제는 ATV야.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면 잡을 수가 없어.
1: 얘들아, 미안해. 너무 빨라서 핸들 가지고 조정이 안 돼. 이 ATV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체스, 낙하산을 달아보자.
4: 좋은 생각이야, 대장. 지금 갈게.
3: 더는 못 붙겠어. 한 발밖에 없는데. 준비해. 쏜다. 락! 낙하산.
1: 역시 최고야. 성공이야. 속도가 줄어들었어.
4: 난 먼저 가서 앞을 살펴볼게.
0: 준비됐어, 라이더.
1: 좋았어. 로보도 이 작전 때문에 속도를 낮춘 거니까 살짝 따라 붙어줘. 이제 나랑 간격을 딱 맞춰봐. 좋았어, 로보도. 지금이야. 로보도, 이제 경사로 올려.
3: 안 돼.
4: 라이더, 로보도, 바로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
1: 로보도, 속도를 조금씩 줄여봐. 로키, 서두르자.
0: 하나만 더 빼면 돼. 어이다. 됐어.
1: 우와, 얘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이제 강에 빠진 저 로켓들을 건져서 어드벤처 베이로 돌아가자.
5: 이 정도면 됐다.
2: 그 다음에 농장 울타리를 딱 넘어갔거든. 거기 한복판에서 삥 돌고. 근데 너랑 형 말이 맞아. ATV는 장난으로 타면 안 됐어.

0: 오늘 너희들 진짜 멋졌어. 그런데 내가 구조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1: 그거 알지, 라이더? 혹시 또 자동차 로켓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 걱정 말고
2: 우리 불러!
0: 아, 맞다. 누구 우리 트럭 본부 구경하고 싶은 친구 있어?
3: 어, 나요. 이것도 무지무지 재밌겠다. 라이더 형,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질게.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데일리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킹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9: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11: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옳지.
12: 우리 모두
13: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호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호수리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초보 비행기의 위대한 비행.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걸. 나도 그래 후기. 어떤 모험이든 난 준비 완료야. 역시 루시는 최고야. 언제 어딜 가든 늘 믿음직스러워.

0: 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지브롤터 공항이야.
1: 슈퍼밴드와 트레버 기억해? 그 친구들이 지브롤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월드투어 장소로 떠나야 한대.
2: 우와, 신난다.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다시 보게 되다니 벌써 기대돼.
0: 근데 문제가 있어. 지브롤터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서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태울 비행기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 비행기 이름은 지비고 오늘이 첫 비행이야.
1: 이 임무는 지비가 잘 이륙해서 슈퍼밴드가 콘서트에 늦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2: 자신 있어. 비행기의 이륙을 돕는 일이라면 슈퍼임스가 최고니까.
1: 맞는 말이야.
2: 그럼 출동 준비!

메이트릭 파워 준비

0: 어떡하지? 저 비행이라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1: 걱정 마, 지비. 나도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땐 엄청 떨렸어. 심장이 쿵쾅거렸지.
0: 우와, 슈퍼밴드잖아. 반가워, 슈퍼밴드. 난 너희 팬이야. 엔진에 사인해줄래?
1: 물론이지. 바로 해줄게. 엔진에 사인하긴 처음이네. 다 됐어. 우리 팀 멤버 전부 사인했어.
0: 고마워.
1: 지금은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0: 너희를 다음 공연장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기뻐. 이륙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비행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안녕, 슈퍼윙. 다시 만나서 반가워, 트레버. 지비의 이륙을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이거 받아.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이제 설치할게.
1: 지비, 완벽한 경사대가 생겼어.
2: 저거면 활주로가 짧아도 이륙할 수 있을 거야.
1: 조금만 더.
0: 경사대 설치 완료.
1: 준비됐어, 지비.
2: 탑승하겠습니다.
1: 난 지비를 응원해줄게, 호기. 좋은 생각이야. 어서 타.
2: 우와, 정말 좋다.
1: 완전 편해.
3: 모두 안전벨트 매주세요.
4: 아, 힘내, 지비. 넌 할 수 있어.
1: 당연하지. 네 자신을 믿어봐.
4: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럼 간다.
1: 달려, 지비, 달려.
0: 잘하고 있어, 지비.
1: 해냈어, 지비. 최고였어.
0: 예! 정말 잘했어, 지비.
2: 이 정도면 공연장에 충분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어.
4: 호기, 루시, 이륙을 도와줘서 고마워. 도착지까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프스인데 거기 활주로도 까다롭대.
1: 물론이지, 지비. 우린 비행을 좋아하거든.
5: 우리 공연도 보고 가면 되겠다.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 얘들아, 앞에 저거 보여?
2: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겠는데?
4: 어떻게 하면 좋지? 처음엔 짧은 활주로에 이번에

0: 여기까지. 이런 게 산 넘어 산이라는 건가 봐.
1: 비행의 일부라고 생각해, 지비. 우리가 도와줄게. 따라오기만 해. 어서와.
0: 이젠 번개까지 쳐.
2: 고기 조심해.
0: 어떻게 빠져나가지?
1: 걱정 마, 지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거니. 일렉트릭 펌프, 번개 액션.
0: 우와, 정말 멋지다, 루시.
2: 맞아. 그리고 이렇게 멋질 때는 멋진 노래가 필요하지. 시작해, 슈퍼밴드. 날개를 펼쳐라.
0: 우후,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와, 이렇게 멋진 비행을

0: 착륙 준비를 위해 고도를 낮추는 게 좋겠어. 이젠 지비도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을 거야.
1: 맞아! 나 이제 비행이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거든.
0: 예! 정말 대단해, 지비. 넌 최고야.
2: 아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침착하게만 해. 그럼 성공할 거야.
1: 미끄러지고 있어. 어쩌지? 탈출에 빙판했어.
0: 속도를 늦춰볼게.
1: 탈출은 너무 짧아.
0: 클랩을 펴서 속도를 늦춰.
1: 알았어, 해볼게. 효과가 없어.
0: 저기 봐, 앞에 스키 점프대.

0: 슈퍼밴드 비행기인가?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출동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운이 넘치는걸. 나도야 후기.
1: 나도 그래. 티키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0: 하여간 너희들 경쟁심은 말릴 수가 없다니까.

0: 수련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곳에서 수행하게 될 거야. 바로 픽셀랜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 픽셀랜드는 공중에 있는 장애물 코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야. 참가자들은 힘을 합쳐서 장애물 코스를 하나하나 통과해야 해. 그래야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는 최종 레벨에 도달할 수 있거든. 그럼 네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 맞아. 슈퍼윙스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멋지다.
0: 재밌겠다.
1: 앨리스라는 친구가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해. 그러려면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첫 번째 레벨에 머물러 있대.
2: 우리가 친구가 돼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네.
0: 바로 그거야. 그럼 출동 준비.
1: 너희는 특별한 비터널을 통과해서 픽셀로 변신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2: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픽셀랜드로 출발!
3: 이렇게 해서 언제 불꽃놀이를 보지?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여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오늘 하루는 픽셀 비행기고 우린 후키와 타키야. 우린 언제나 함께해.
1: 우와, 안녕 후기. 안녕 티키랑 타키. 너희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몰랐어.
0: 놀랐지? 네 게임 친구가 돼주러 왔어. 불꽃놀이를 보러 갈 수 있게 레벨업을 도와줄 물건도 가져왔지.
1: 우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부스터 부츠잖아. 우후! 완벽한데? 불꽃놀이 보는 걸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불꽃놀이를 보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난 혼자라서 조금 걱정했거든.
0: 다행이다. 근데 게임은 어떻게 해?
1: 첫 번째 단계는 저 블록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 가왔죠! 야호! 성공이다! 이제 너희 차례야.
2: 알았어.
1: 나부터야.
2: 아니, 나부터야.
0: 해결책이 있지. 호기부터.
2: 왜 날 수가 없는 거야?
1: 픽셀랜드 안에서는 능력을 가지려면 숨겨진 특별 아이템을 찾아야 하거든.
0: 아이템이 없으면 블록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겠네.
2: 너부터 올려줄게, 호기. 올라가.
0: 알았어. 그럼 간다.
1: 이제 우리가 당겨줄게.
2: 열리는 곳은 어디야?
1: 글쎄, 나도 아주 높은 레벨이라는 것만 알아.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자.
0: 나 같은 친구 말이야? 어? 부산에 사는 서준이잖아. 너도 픽셀랜드 하는구나.
3: 맞아, 난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중이야.
1: 우리도! 어떤 레벨에 가야 하는지 알아?
3: 그럼 알지. 제일 마지막 레벨이야. 무지개 레벨이지. 가는 방법도 알아. 나랑 같이 갈래?
1: 좋아. 어서 가자.
3: 나만 잘 따라오면 문제 없을 거야.
0: 출발해볼까?
3: 이쪽이야. 따라와. 오른쪽. 아, 이쪽이야. 이제 거의 끝나가. 탈출 대성공.
1: 저기 봐, 엄청 거대한 회전 디스크야.
0: 어? 저분은 코보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코보 아저씨?
4: 여길 빠져나가려고 노력 중이야. 나 좀 도와주렴. 벌써 몇 시간째인지 몰라.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이런, 깜빡했네. 여기서 날 수가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1: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될 거야. 부스터 부츠 액션!
3: 거칠고 야생적인 레벨인걸?
1: 그러게? 통나무를 타고 건너야 하나봐. 여긴 건너면 무지개 레벨일 거야. 빨리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가자!
5: 잡으세요.
6: 고마워.
2: 우와, 하늘을 나는 꽃이네.
1: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3: 아니야, 이건 시소다리인데 불꽃놀이를 보기 전 마지막 레벨이야. 건너기가 좀 어려울 거야.
2: 어렵긴 식은 죽 먹기거든. 아, 저쪽으로 가.
1: 네가 저쪽으로 가.
0: 이제 균형 잡혔지?
1: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다리를 건너려면 힘을 합치고 호흡을 잘 맞춰야 해.
0: 야호! 마지막 하나 남았어!
1: 서둘러 오빠! 나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고 싶단 말이야!
2: 골든보이! 골든볼!
1: 어쩌지?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0: 그렇지 않아! 숨겨진 특별 아이템만 찾을 수 있다면!
3: 맞아! 그렇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돼! 아이템을 찾아보자!

0: 픽셀랜드 우정 팔찌잖아.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얻은 거야.
0: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의 앨리스. 그럼 오늘의 게임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3: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뽀이뽀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엄마! 엄마! 달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8: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9: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7: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10: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9: 다 됐다.
10: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9: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7: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9: 그래, 알았어.
7: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0: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1: 우와, 로라 공주다.
0: 우리 딸 와,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1: 어? 우와, 아빠 최고, 최고.
0: 그래, 그래.
1: 짜잔, 로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 온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알았어.

0: 삐뽀삐뽀삐뽀삐 재밌게 부부부부 나 삐뽀삐뽀삐뽀삐 신나게 나 삐뽀삐뽀삐뽀삐 귀엽게 나 삐뽀삐뽀삐뽀삐
1: 오늘 써니랑 놀이터에서 인형 놀이 하기로 했지? 써니야! 잠깐만 기다려! 어떤 인형을 가져가지? 자, 써니야! 지금 나가! 이거 봐라!
2: 노란 공주잖아! 왔어,
1: 대박! 맞아! 노란 공주야! 새로 샀어!
3: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모였네. 달콩아,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2: 응? 뭐야, 달리 마.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공주잖아.
1: 아, 맞다. 로라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4: 토끼 인형이네.
2: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4: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1: 달리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3: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1: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3: 아, 달토끼 꿰매줄 거? 당연히 사왔지.
1: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3: 달리마,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5: 안방에도 없는데?
6: 달토끼, 달토끼, 여기!
5: 뭐? 어디?
1: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3: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1: 네?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0: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2: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씨, 가자.
1: 달토끼야! 달토끼야! 삐크야, 어디 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삐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0: 정말이네?
1: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0: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1: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은.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마.
1: 10시가 다 됐네.

0: 안녕히 주무셨어요?
1: 너무 늦게까지 잤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2: 어? 어머, 이게 다 뭐야?
0: 우와!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 봐요.
1: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0: 엄마!
1: 응?
0: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1: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3: 맘마 맛있다.
0: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1: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0: 좋아요.
3: 거기 봐.
0: 따라라.
1: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4: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2: 네? 생일이요? 누구요?
4: 응?
2: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아, 어떡하지?
0: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2: 어떻게 달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0: 왜?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2: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아하.
0: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2: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0: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2: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0: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2: 그래도...
0: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2: 우리 달림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1: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5: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더.
2: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0: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2: 밀가루, 수박.
1: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0: 우유도요.
1: 좋았어.
4: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2: 세일?
0: 엄마, 딸기요, 딸기.
2: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4: 자, 핫팩 나왔습니다.
0: 엄마, 마지막 딸기예요.
2: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0: 우와!
2: 벌써 6시가 넘었어.
0: 시간이 없어요.
1: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0: 좋아요!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아,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아, 그래? 그럼... 맞다!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4: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3: 엄마!
2: 딸기는 무사해.
3: 엄마, 다 됐어요.
2: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3: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젠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2: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0: 다녀왔습니다.

0: 여보!
1: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0: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0: 엉망진창이 됐네. 미안.
1: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아빠 나...

0: 달님이가 만들자고 했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님아.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8: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9: 어서오세요 공주님.
8: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10: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데이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4: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0: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2: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0: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0: 우리는 돌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1: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1: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3: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1: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열매들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1: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4: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그래.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2: 기가 밀다, 변신!
4: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6: 레이몬, 변신 완료!
2: 기가 빌다! 뒤쫓아!

0: 갈 수 없잖아.
1: 아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0: 얘들아!
4: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달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떨렸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서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저게 뭐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0: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키가 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7: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에휴, 관두자.
8: 또 다른 방법 없을까?
9: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1: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1: 키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0: 근사하겠죠?
11: 예, 그럼요.

0: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못된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엄한데! 던지기나 해! 야!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데일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11: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12: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13: 베이비핑과 함께.
14: 베이비핑.
15: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16: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17: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18: 내일은 뭐하고 놀까?
19: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뚝딱뚝.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순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슈핑이 바뀌었어요.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됐다! 몸을 바꿔주는 바꿔바꿔 오일! 자,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나? 마침 잘 됐군.

0: 난 천재야, 알아?
1: 재밌는 발명품이네. 가서 로미랑 하츄핑에게도 보여줘.
0: 이번엔 왠지 저기서 실험을 하고 싶은데, 알아? 아하, 저쪽으로 실험해보면 되겠는데?

0: 얘들아 일어나. 실험할 시간이라고. 알아. 꿈쩍도 안 해. 그렇다면 지각이야 지각. 로미 일어나. 지각이야 쭉.
1: 지각.

늦었다. 어? 내 방이 이렇게 컸었나? 어? 근데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로미?

0: 이건 말이지.
1: 그건 말이지.
0: 로미와 하츄핑의 몸이
2: 서로 바뀐 거야, 삐뽀.
3: 그건 우리도 알아.
4: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쥬?
2: 글쎄, 그건 모르지, 삐뽀. 근데 이거 정말 감쪽 같다, 삐뽀. 나 지금 심장나다고. 이게 장난처럼 거야.
5: 로미, 학교는?
2: 아무튼 몸 바뀐 거 들키지 않게 잘 좀 부탁해.
4: 내가 누구야? 로열 팀핑 하츄핑이라고.
2: 그만해.
6: 안녕, 좋은 아침 로미.
4: 어머, 메리로. 좋은 아침이야, 쥬.
5: 쥬? 쥬?
4: 실수.
7: 오늘도 나보다 늦었네. 그러다간 또 지각해.
4: 레나, 오늘 단 브로치 정말 예쁘다.
7: 진짜요?
4: 응, 그럼. 레나는 진짜 옷 하나는 잘 입는 것 같아.
7: 로미, 네가 보는 눈은 있구나. 잠깐, 옷 하나는 잘 입는다고?
8: 안녕, 로미.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잘생겼어?
4: 내 생각엔 양쪽 다 정말 정말 멋졌죠.
8: 그래, 맞아. 잠시 잊고 있었어. 난 이미 완벽하다는 걸 말이야.
6: 마야, 오늘 로미 좀 이상하지 않아?
7: 메리르도 참. 오늘 로미한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지.
6: 그런가?
9: 이 문제는 우리 로미가 한번 풀어볼까?
2: 하츄핑! 지금은 네가 나잖아.
9: 어떻게 이럴 수가?
7: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4: 평소에 내 이미지가 어땠길래? 알아? 이번 실험은 여기서 하면 딱이겠는데?

0: 젠 아라핀이야 꿀에.
1: 매번 엉뚱한 발명을 하는 녀석이지 솔지.
2: 아, 들켰잖아. 한쇼핑 얼른 쫓아가자.
0: 연필이 떨어졌네. 주우러 가야겠다. 아라핀 거기서.
2: 너희 내 실험을 방해하려는 거지?
0: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2: 어?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마법의 물량 달아라!
3: 그러고 보니까 어제 분명 우리가 미끄러진 뒤에 몸이 바뀌었어.
0: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랐죠.
2: 좋았어. 그럼 간다.
0: 됐어. 원래대로 돌아왔었죠.
2: 좋았어. 그럼 이제 아라핑을 잡아볼까?
1: 열려라. 생크림.
2: 사랑이 피어난

0: 돌아갈게. 바람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난나?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오지, 솔지.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않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 어. 표본, 약병들, 실험 도구들? 이번에 살펴볼 게 너무 많은데.
1: 어? 플라스크! 아라핑은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잖아!
0: 별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
1: 어쩌면 약병 사이에 숨어있을지도 몰랐구래.
0: 이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봐.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솔지.
1: 자세히 보면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꿀에.
0: 좋아. 그럼 개수가 가장 적은 거부터.
2: 이건 너무 대놓고 숨은 거 아니야?

0: 뭐야? 너무 어설프잖아. 피리피리 캐치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피리피 아라피 캐.
1: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아.
0: 비밀의 성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1: 이제 조금만 더 완성하면.

0: 우리 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빨리 바꿔라 비포.
1: 기죽합죽으로 바뀐 것 같아. 뜨거.
0: 이제 이런 장난 안 칠래. 알아. 백설 로미.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미포피 잡았다.
3: 근데 어? 저 문 안에 뭐가 있을까, 미포?
1: 그러고 보니 아직 안 열어본 곳이야, 뜨거.
3: 나도 궁금했어, 알아.
4: 열어보자, 고차. 과연 뭐가 있을까?
3: 어? 이게 웬 책들이야? 어? 못 보던 건데.
5: 아, 그게 저기 비밀의 문에서.
6: 어? 근데 제목이 백설공주?
3: 유명한 동화책이야. 나도 좋아하는데.
0: 우와, 어떤 책이길래?
5: 읽어보자.
6: 뭐지 이 빛은?

0: 햇살이 따끈따끈해서 진짜 기분 좋았어. 햇볕 쬐기 좋은 날이야.
1: 아, 왜 우리가 널 매일 옮겨줘야 하는 거야, 나나? 그냥 상자 주제에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솔직히.
2: 근데 상자 안으로 햇볕이 들어가기는 해, 그래?
0: 그럼! 구멍 사이로 얼마나 잘 들어오는데? 일광욕하기 딱이야.
1: 다들 어디 간 거야, 나나?
3: 어? 로미의 미스틱 하트윙이 왜 여기 있지, 솔지?
2: 이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로미하고 애들 얼굴이랑 똑같지 않았죠?
3: 와, 진짜 그러네!
1: 뭔가 어떻게 된 거지, 꿈에?
2: 일단 책을 한번 살펴보자쥬.
3: 여긴 대체 어디야?
2: 뭐야 이게! 설마 내가 백설공주라도 된 거야? 로미다! 로미!
3: 로미!
2: 만나서 다행이야, 양양. 다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집안에 있었어, 삐뽀. 입고 있던 옷도 바뀌어 있었고, 힘내.
3: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일곱. 너희가 일곱 난쟁이가 됐다는 건,
2: 역시, 여기 동화책 속인 거야!
4: 와! 로미 공주님이 동화책 속으로?
2: 왜 이런 책이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쭈?
4: 성을 보낼 때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게 아닐까 싶구나.
2: 다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죠, 쭈?
4: 걱정할 필요 없단다.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2: 그럼 빨리 읽자, 나나.
5: 이 동화책 어떤 이야기인데, 그래?
2: 엄청 귀여운 공주님 이야기야, 쭈. 옛날에 나쁜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1: 느릿, 너무 오래 걸려. 마지막 페이지만 읽자, 나나. 왜 부리지 마. 마법을 풀려면 순서대로 해야지. 마지막만 읽어, 나나. 순서대로 읽어, 솔지. 이 고집쟁이 나나.
2: 얘들아, 진정해. 그러다 쟤.
1: 마지막 페이지 그 뒤져졌어.
2: 사라졌잖아.
4: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를 어쩐다. 마법의 페이지가 없어지면
2: 어떻게 되는데요, 하츄?
4: 동화책이 등장인물과 함께 사라져버린단다.
3: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1: 저쪽으로 넓은 숲 너머에 마을이 있어, 빨리!
2: 좋아!
1: 그곳으로 가서 약품을 챙기는 거야, 삐뽀! 오두막은 내가 고쳐볼게! 멀리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고쳐!
2: 먹을 건 나한테 맡겨, 양양!
6: 이봐요!

0: 근데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근처 광산으로 일하러 가고 싶지 알아?
1: 어, 나도!
2: 여기까지 왔으니 이 맛있는 새빨간 사과를 드리리다.
0: 이건 백설공주가 먹은...
2: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0: 근데 정말 맛있어 보여. 잠깐, 이건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3: 독사과를 먹은 공주 얼굴도 요미로 바뀌었었죠.
4: 찢어진 페이지를 되돌릴 방법을 알아냈어.
3: 정말이요?
4: 고대 마법책에 따르면 이 재료들이 있어야 해. 우유 한 컵, 물 두 스푼, 그리고 고양이 눈물, 비둘기 똥, 개구리 트림 소리.
0: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나나?
4: 서둘러! 한 시간 안에 모으지 못하면 책이 사라진다고!
3: 뭐라고요? 얘들아, 우리 빨리 흩어져서 재료를 모으자쥬!
4: 재료를 구하러 간 애들은 아직인가?
0: 기다려,
3: 언니!
4: 어?
0: 다 됐어, 나는!
3: 얘들아!
4: 자, 어서 서두르거라! 동화책에 재료들을 쏟아부어!
3: 네네!
0: 페이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4: 이런,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 모양이다.
3: 그게 뭔데요, 쭈?
4: 행운의 숨소리라 써있구나.
0: 행운의 숨소리? 그게 뭐야?
3: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었구래.
5: 모두 어? 동화책의 입김을 불어넣어보자, 쭈! 응!
6: 그럼 난 가볍게...

0: 다행히 후후 불어서 마지막 페이지가 돌아왔어 솔지.
1: 그래 맞았죠. 근데 행운의 숨소리라니 대체 뭐였지 쭈?
2: 뭐든 어때,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된 거지. 다행이야 정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덕분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날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 노래 좋지?
1: 응. 이상하게 오싹하네. 얼른 가자.

0: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1: 아휴, 주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2: 숙제?
1: 그게 뭐냐규?
0: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그러게. 어? 저게 뭔가 있어.
0: 어디 어디?
3: 무슨 일이니 주주?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0: 엄마도 들으셨어요? 대체 뭐지?
2: 아, 배불러.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네.
1: 나도야.
0: 그런데 타로, 어젯밤 그 소리는 뭐였을까?
1: 주주,

0: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잖아. 그만해.
1: 어차피 다 틀린 숙제인데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큐.
0: 뭐? 너? 타로, 핑크 비즈 좀 잡아.
2: 알았어. 뭐야? 미안, 배가 살살 아파서. 나 화장실.
0: 오늘따라 많이 먹더라니. 이리쳐!
1: 세탁규!
0: 너 오늘은 학교 따라오지 마.
1: 혼자서도 갈 수 있다큐.
0: 안녕, 좋은 아침이야.
3: 안녕, 비즈.
0: 안녕.
1: 이제 왔냐큐?
0: 어떻게? 너 이리 와.
1: 세탁규.
3: 너희 어제 선샤인빌 공원에 유령 나타난 거 알아?
4: 뭐? 진짜야? 나도 봤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얀 빛이 확 지나가더니 둥둥 떠서 사라졌다고.
2: 에이, 잘못 봤겠지. 유령이 어딨어?
4: 유령은 있어. 지금 여기에도.
0: 거기서 핑크 비즈.
1: 이게 뭐야?
4: 책이 저절로 움직였어.
1: 내 손수건이. 유령이야! 어떡하지?
5: 그것 봐. 우리 말이 맞지?
4: 역시 유령은 있었어.
0: 핑크 비즈, 진짜 못 말려.
6: 왜 그래, 주주? 무슨 일이 있었어?
0: 오늘 얘 때문에 학교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어.
3: 갑자기 웬 유령?
0: 반 친구가 유령 본 얘기를 할 때 핑크 비즈가 말썽을 부렸거든.
7: 내가 너 사고 칠 줄 알았다뇨.
8: 우린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잖냐뇨.
7: 토닥토닥 큐.
0: 핑크 비즈,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진짜
6: 한 번만 봐줘, 주주. 주비주들도 루시한테 잡혀서 고생했잖아. 타로도 그렇고 말이야.
0: 그렇긴 하지.
6: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멋진 생각인데?
9: 맞아. 특히 타로는 뚱냥이가 돼서 힘들었을 테니까.
0: 좋아. 그럼 오늘 당장 파티를 열자. 어? 뭐해? 얼른 가서 준비해야지.
6: 응. 귀여운 주비주들과
0: 주비주를 구한 용감한 타로를 위해
10: 파티를 시작합니다.
8: 내가 주비주를 구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0: 왜 그래, 타로? 널 위한 파티인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8: 아니, 나 배가 아파서 그래.
0: 아직도? 어떡하지? 미아야! 무슨 일이지?
11: 내가 뒷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빗자루가 춤을 췄어.
0: 말도 안 돼. 바람에 흔들렸겠지.
11: 아니야. 그 다음엔 자전거 바퀴가 혼자 움직였다고. 유령이 나타났나 봐.
0: 오늘은 유령 얘기뿐이네. 우리 반 애들도 그러더니.
3: 주주, 너희 반 친구들은 어디서 유령을 봤대?
0: 어젯밤에 공원에서 봤다던데?
11: 무서워!
6: 미아, 우리가 확인해볼

0: 거니까 걱정 마.
1: 알았어.
2: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핑크비쥬,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1: 아니다 큐.
3: 그래, 우린 계속 너희랑 같이 있었다 큐.
4: 베이커리 안에 뭔가 있나 봐.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루사.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우리 변신하자.
4: 좋아.
0: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쥬쥬.

0: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을 켜야겠어.
1: 왜 이러지?
2: 레인보우 스케치! 이렇게 달과 별을 띄워놓으면 돼.
3: 저기 구석에 뭔가 있다뇨.

0: 괜찮아? 이제 끝난 건가?
1: 이건 또 뭐야?
2: 로사! 위험하다 큐!
1: 핫플 비주!
2: 난 괜찮다 큐.
1: 저건!
2: 안 돼!
0: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업!
3: 신디, 케이크를 망치면 어떡해! 특별 주문 받은 건데!
0: 미안해. 반지 때문에 힘이 너무 세졌나 봐.
3: 어?
4: 클링 클링 미라클!

0: 망했어.
1: 왜 그래, 주주? 뭐가 잘 안 돼?
0: 베이커리 새 메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2: 어떡하지? 기대하고 계실 텐데.
3: 걱정 말아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큐.
4: 프랑스와즈 보고 싶어.
5: 아, 나도야.
4: 프랑스와즈.
6: 여기 우울한 공기가 가득.

0: 그건요, 청소가 필요합니다. 아하.
1: 레드나이트, 지금 청소를 해야겠어? 너무해! 아! 이 까마귀가 왜 또 온 거야?
2: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루시, 레드나이트, 주비주도 못 찾고 한눈을 팔다니. 이러면 가족에 대해 하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1: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2: 올해는 못 기다린다. 서둘러라. 그럼 난 이만. 아! 아!
1: 열받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어.
3: 지금부터 주비주 쿠키와 아이스바를 만들겠다. 큐!
4: 예, 셰프! 주비주!
1: 왜 이렇게 무겁지?

0: 멋진데?
1: 핑크 비주 고마워. 하얗게 불태웠다 큐.
2: 많이 피곤했나 봐.
3: 핑크 비주는 좀 재우고 우린 공원에 가서 시식회를 열자.
4: 좋아.
5: 어? 신디님? 여기서 만나다니.
3: 칼 요정님, 반가워요.
5: 네. 핑크 비주가 자고 있네요.
3: 디저트 만드느라 지쳤거든요. 너무 오래 쪄서 걱정이에요.
5: 이럴 때를 위해 제가 발명한 게 있죠.
3: 뭔데요?
5: 궁금하시죠?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0: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 레드나이트, 더 높게. 너무 신난다, 그치? 언제까지 탈 거예요? 그만 좀 타요.
6: 일루씨, 이제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너 뭐야? 한참 재밌었는데. 우리도 놀아야죠. 요 꼬모가 겁이 없네.
7: 오만하고 무시하지 마요.
0: 그럼 로리타를 걸고 대결해볼까? 너희가 이기면 깨끗이 물러날까?

0: 마지막 경기는 우리가 이길 거야.
1: 과연 그럴까요?
2: 아자아자 파이팅!
3: 시작!

0: 증거야?
1: 괜찮아. 다들 잘했어. 어? 그래.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2: 응. 이제 그네 타도 되는 거죠?
1: 그래. 너희들 제법인데?
3: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1: 나도 어릴 때 오빠랑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는데.
0: 너 오빠가 있었어?
1: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
0: 오빠라니? 만나보고 싶어.
1: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나 혼자 남았거든.
0: 루시, 혼자라니.
2: 네가 왜 혼자야? 우리가 있는데.
1: 맞아, 우리가 네 가족 할게.
4: 어? 저도 끼워주십시오.
1: 오늘 가족이 생겼네.
0: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살게. 가자.
5: 와, 맛있어.
6: 진짜 귀엽고 맛있고 최고야.
7: 그럼 핑크비즈를 부탁해요.
8: 여기 루피시죠.
2: 우와, 신기하다뇨. 야,
0: 이럴 수가.
8: 아, 신디님, 제 발명품에 놀라셨나요?
0: 그게 아니라 루시가 나타났어.
7: 어? 어디 어디?
0: 어떡하지? 핑크비즈는 자고 있는데.
9: 걱정 마, 주주. 우리가 가볼게.
10: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슛!

0: 그 일인데!
1: 왜 이러세요?
0: 아, 뭐야? 주비주인 줄 알았잖아!
2: 안 되겠어. 옐로 비주? 응?
0: 트윙클 트윙!
3: 청소를 하겠습니다!
1: 어? 강한 마법이야!
0: 또 너희들이야? 이것들이 정말 네 멋대로!
4: 미러쉬!
0: 네 멋대로!

0: 퀴즈.
1: 저런, 너희들 이제 내가 상대해주마. 어떡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아, 나 이제 힘이 넘친다 끼우. 핑크비주
2: 니모테로,
1: 니모테로.

0: 타로를 그냥 둬! 어? 햇햇 레인보우 스틱! 어?
1: 요소!
0: 뒤에서 공격하다니! 타로,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게.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3: 왔어요, 여신님들!
0: 타로, 마법 방귀 진짜 대단했어. 넌 정말 멋진 방귀 타로야.
2: 기억이 안 나. 내가 또 뚱냥이가 됐던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벗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 얼굴엔
6: 순한 길길.
1: 줄무랑
6: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3: 이치기입니다.
2: 모두 다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여러분 안녕.
1: 오늘 마지막 미션을 끝으로 드디어 세계탐험대회 골드레벨의 모든 일정이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
0: 자,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그럼 대망의 골드레벨 마지막 미션을 공개합니다.
2: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페르시아의 공주를 구하라!
0: 자, 골드레벨의 마지막 미션!
1: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 뿌뿌!
3: 루비, 페르시아 왕국과 공주님에 대한 자료를 찾아줘.

0: 삐리삐리, 페르시아 왕국의 공주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공주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페르시아의 국민들과 페르시아 왕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도적단의 동굴에 공주의 감기를 고칠 사막의 눈물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삐리링.
1: 그럼 모두 페르시아 왕국으로 간다! 모두 출발 준비!
2: 사막은 역시 너무 더워.
1: 도대체 도적단의 동굴은 어디에 있는 거야?
3: 저기 애들아, 이렇게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아.
4: 우선 이 사막 지역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두 군데야. 서쪽에 붉은 암석지대, 동쪽에 오아시스 주변.
1: 좋아, 좋게. 그럼 우리는 붉은 암석지대로 가자.
3: 그럼 사요와 내가 오아시스를 둘러볼게.
5: 치치,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해볼래?
1: 맨날 지면서 또 도전이냐?
5: 이번엔 안 진다고! 시작!
1: 비겁해, 도켓! 도켓, 너무 느린 거 아니야?
6: 비껴요! 비껴!
1: 이봐!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아니, 치치핑핑팀의 치치와 도켓이잖아? 벌써 공주님을 구할 약을 찾으러 온 건가? 안 돼! 공주님은 반드시 내가 구해야만 해! 그래야 공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7: 대장, 대장, 정말 치치를 본 게 맞아?
1: 아니, 저들은 부리부리 팀! 어쩔 수 없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막의 눈물을 찾지 못하게 엉뚱한 곳으로 보내야겠어.
7: 대장, 우리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아.
2: 무슨 소리야? 치치핑핑팀이 분명히 이곳으로 왔다고. 도적단의 동굴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7: 대장, 저기! 관광 안내소가 있어!
2: 아니, 이건 이번 미션의 승리에서 다이아 레벨로 진출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다! 가자! 저기, 이 근처에!
1: 안녕하세요! 관광 안내원 압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압돌, 혹시 도적단의 동굴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 도적단의 동굴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바로 저쪽입니다.
2: 미리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8: 와, 대장, 이번 미션은 무조건 우리의 승리야.
2: 좋아, 좋아. 자, 그럼 출발이다.
1: 부리부리 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걸? 이대로 있다가는 사막의 눈물을 빼앗기겠어. 내가 먼저 찾아야 해.

0: 여기가 핑핑이 말한 오아시스 같아.
1: 과연 여기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까?
2: 돌격!
3: 너희들 깜짝 마라!
1: 아니, 너희들이 여기엔 어떻게...
3: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4: 어서 여기를 떠나라! 야, 무! 후자, 하, 야!
0: 부가 무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4: 추, 추, 호, 야, 하, 야, 우와!
0: 드래곤, 빨리 가자.
4: 어?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1: 나!
5: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1: 어? 사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어? 무슨 사람 목소리 같았는데?
1: 사유! 저기!
5: 어? 누가 램프를 던졌나요?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놀라서 깼잖아요.
6: 대장, 대장!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0: 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램프의 요정!
1: 나도! 그런데 왜 책에서 봤던 모습이랑 다르지?
5: 어쨌든 불러주셨으니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죠. 자, 말해보세요.

0: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럼 우리 소원은
1: 잠깐! 우리의 소원은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로 데려다줘!
2: 네, 그럼 첫 번째 소원입니다.
1: 으아, 좋았어! 이제 사막의 눈물을 구하라!
2: 말씀하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 뭐야? 소원을 들어준다더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2: 여기가 그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랍니다.
3: 뭐라고?
4: 아무래도 우리 속은 것 같아.
5: 그럼 여기엔 도적단의 동굴은 없는 거야?
0: 아, 얘들아, 그럼 바로 도적단의 동굴로 가자고 소원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6: 어? 맞아,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2: 그럼 두 번째 소원은 정해진 것 같네요. 그럼 도적단의 동굴로 가시죠.

0: 소문으로만 듣던 도적단의 동굴, 여기가 분명해. 어서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사막의 눈물을 차지해야 해. 어? 어? 아니, 누구지? 누가 온 거지?
1: 여기 말곤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2: 어?
3: 여기 봐봐. 우리가 찾던 도적단의 동굴이 맞는 것 같은데?
4: 맞아, 맞다고. 여기가 확실해.
5: 치치, 도깨, 큰일이야.
3: 어? 핑핑. 언제 이렇게 쫓아온 거야?
5: 큰일이야. 공주님이 많이 위독한가 봐.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
3: 뭐라고? 그럼 사막의 눈물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요? 공주님이 정말 많이 위독한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서 동굴에서 사막의 눈물을 찾아야 해!

0: 시키는 케르베로스가 정말로 존재했었다니!
1: 사막에 눈물이 있다면서요! 저건 괴물이잖아요!
0: 저 케르베로스 뒤에 분명히 사막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2: 도적단의 통굴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 얘들아!
0: 드레코, 사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냐? 아니, 너는 관광 안내원 압둘? 어이, 사기꾼,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아니, 이거 괴물이냐!
0: 그 괴물은 어딨지? 저기 부리부리 팀을 쫓아가고 있어.
1: 아, 맞다. 사막의 눈물이 동굴에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얘들아, 내가 사막의 눈물을 가지고 올게. 젖! 그만 따라오란 말이야. 젖! 얘들아, 사막의 눈물을 찾았어.
0: 좋았어.

0: 불덩이가 날아오겠어.
1: 아, 램프의 요정.
2: 또 저를 찾으셨나요?
1: 램프의 요정, 우리 모두를 공주님이 계신 왕궁으로 데려가죠.
2: 모두요? 알겠어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천님만 챙.

0: 에? 뭐야? 갑자기 여긴 어디지?
1: 왔어. 드디어 공주님이 계신 왕국으로 왔어.
2: 좋았어. 어서 공주님을 만나러 가자.
3: 여긴 또 어디냐?
1: 공주님이 위독합니다. 어쩌죠? 시간이 없어요.
2: 지금 당장 저 뒤에 있는 괴물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4: 안 되겠어. 자, 받아요.
1: 치치, 뭐 하는 거야?
4: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앞돌림, 공주님을 부탁해요.
5: 치치!
4: 빨리요. 어서 공주님께 사막의 눈물을 전해줘요.
1: 네, 알겠어요.
6: 친치, 위험해.
1: 친구, 괜찮아?
3: 너희나 걱정해.
4: 자, 어서 내 손 잡아. 어서 가자.
1: 얘들아, 위험해! 얘들아! 대리사!
3: 이제 어떡하지?
4: 저 괴물을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1: 그렇다고 상대할 만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걸. 내 칸마블로는 어림도 없을 거야.
3: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다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저쪽에 창문 보이지? 괴물을 저쪽으로 유인해서 창문 밖으로 밀어내는 게 어때?
1: 누군가 미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너무 위험해.
3: 내가 미끼가 될게. 어? 내가 창문 앞으로 갈 수 있게. 치치, 넌 시선을 끌어줘.
4: 알았어.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야!

0: 모아라. 좀 더, 좀 더.
1: 도켓, 지금이야!

0: 해냈어! 해냈다고!
1: 별거 아니네. 정말 멋진 작전이었는걸?
2: 치치! 도끼! 예정!
3: 의사에서 정말 다행이야. 대장,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내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어.
4: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공주님은 괜찮아지셨어요?
4: 예. 열이 많이 내려서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먼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5: 공주님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도 이만.
3: 대장, 우리는 진 거야. 이긴 거야.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1: 괜찮아. 후회는 없어. 치치, 오늘의 골드레벨 마지막 경기네. 그동안 즐거웠다.
0: 나도 즐거웠어, 치콩.
1: 또 보자고. 자, 가자.
2: 오케이, 대장.
1: 치코 또 만날 수 있을까?
0: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도 가볼까?
6: 축하합니다! 세계 탐험 대회 다이아레벨에 진출하였습니다.
7: 치치핑핑 팀이 다이아레벨에 진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치치핑핑 팀이 남은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거라고.
8: 치치핑핑 팀이 다이아레벨에서는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수 있을까?
7: 언제 다 찾든 상관없어. 진짜 중요한 건 봉인을 푸는 방법이지.
9: 티아, 마로. 다이아 레벨이 더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
7: 치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자고.

0: 드디어 다이아 레벨에 진출했어.
1: 너희와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2: 우리가 다이아 레벨이라니 정말 꿈만 같다.
3: 이 도켓님과 함께라면 어떤 미션도 다 이길 수 있지.
4: 탱크! 탱크!
1: 이제 마지막 레벨만 남았네. 이제부터 정말로 재미있는 모험이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2: 네!
1: 자, 그럼 우승을 향하여!
5: 우승을 향하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4: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새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5: 난 마하 7에 손들어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4: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6: 타이건 사건 이후로 와인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5: 왜? 하지만 듣자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편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6: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4: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5: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6: 짜증나!
4: 준! 어? 그러랑 짐 아저씨?
7: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6: 자, 뭐?
4: 무슨 일이야?
8: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7: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4: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8: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4: 응?
8: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7: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6: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8: 오, 역시 그쪽인가?
6: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 종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7: 역시 너일 찾아오길 잘했네.
6: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4: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8: 물론이지.
5: 낙서란 시시하다.
8: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6: 알겠어요.
8: 어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6: 응? 여기도 막혔어요.
8: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9: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0: 길이 다 막혔었단다. 정리하지. 하늘로 수석해야 되나 무제야 되나.
6: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4: 블루카 뭐야 올라.
10: 궁금하나?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4: 뭐야 넌?
10: 반갑습니다. 카키라카입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몬타운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7: 저 상태가 왜 저래?
6: 타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지시군.
10: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타키 아이가 타키.
4: 사인이었냐?
8: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10: 아저씨 좋은 것 같군데.
6: 내 카메라
11: 주인에게 돌려줘.
10: 치대 치주. 아이고 루카바 루케가 되겠나. 명품이 나올라 간다.
6: 나라라?
10: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나이가 윤희.
7: 어떻게 저래?
6: 저 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4: 알았어, 부탁해.
10: 어? 그거니 아이가? 루카비랑 같이 있노?
6: 오, 타키가. 그런데 부탁,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이름도 망치지
10: 못해. 그래 옷 좀 잡아둬.
6: 짜증이야.
10: 유후, 진짜 없겠다.
6: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12: 너도 잘 어울려?
10: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내 차례지?
7: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4: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건!
10: 짜증나지? 실패 열받지? 어? 잘사대. 짜증나면 내 한참 없을지 해봐라!
4: 놓칠 순 없지?

0: 그렇지.
1: 깨지 연거로. 저게. 테라비네. 그렇지. 다 맞았네요. 우리가 빠릅니다. 이곳에 밀지네요. 제 찾은 거요. 예쁘다네. 야, 재미없다. 이거 잘 쓰는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3: 해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응?
1: 어떻게 한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하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0: 네, 편집장님.
6: 지금 뭐 있는 거야, 짐?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0: 네? 네?
3: 뭐?
0: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바퀴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케닛이라고?
6: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인 힘도 뿐이지 짐승이 힘까지 닿으면 충분히 가능해.
2: 웨폰카드 말이지.
7: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8: 주온! 블루카!
2: 메가트론!
8: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네가 그 불나물 난장 녀석이군.
7: 블레이옵니다.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탁해!
7: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 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내게는 재밌음이 가야지. 재미없이 사는 데도 가. 억수로 불쌍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애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3: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은 쓰면 안 돼.
7: 알고 있어.
1: 뭔데? 쳐버리지 그래? 안녕하세요.
7: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 두둑해 보이고 해석을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수 파워로 떨어질게. 괜찮지?
7: 상관없어.
1: 로마티. 내가 도와줄게.
7: 녀석이!
1: 경치 좋지?
3: 뒤야!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7: 난 신화 동시에 되었어!
1: 맞지, 맞지! 다시 해봐!
3: 우야! 발음이 느려!
7: 이 지시가 늦은 거야!
1: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7: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 알았고요?
8: 재미없어.
1: 마케노!
8: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1: 내가 재미를 모른단 얘기가!
8: 힘끼리 주먹 대결, 짧이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미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3: 동요하고 있어.
6: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2: 그래?
8: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1: 댄스 배틀 재밌겠다.
8: 심사는

0: 다음 댄스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1: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3: 평화롭고 좋네.
1: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4: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5: 싫다.
4: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5: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1: 맥빠지네.
0: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고.
5: 이거 쑥스럽군.
1: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2: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6: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2: 아니, 경주 대결로.
1: 경주?
2: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6: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1: 속도로 내려리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0: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5: 이 덕분에 타키의 독재를 막은 걸지도 몰라.
4: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5: 용서해 줘, 솔레이오.
6: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길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1: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0: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2: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0: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1: 속이 뻥 떨리네.
3: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2: 메가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5: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7: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4: 승리의 조건이 뭐지?
8: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5: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1: 알았어, 시작하자.
0: 준.
2: 나이트 그리폰 제동.

0: 너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쿠키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물러났네.
0: 어서나 어서나.
3: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3: 휴.
4: 나이트 그리폰 타키를 앞질렀어.
1: 좋았어.
3: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리인가?
5: 아니, 승산이 있어.
1: 그래?
5: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3: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이만 안 쉬어.
3: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패배를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6: 어? 그러면 맘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마도 못 친다 아이가.
3: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6: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싫다. 근데 누구를 잡았기나.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1: 어?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3: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7: 타키는?
3: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좀.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8: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8: 와일드 카드 곳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8: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무언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막힌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가 탄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게 그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7: 어?
4: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3: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3: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어?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4: 솔리드혼이라고?
7: 이 녀석이?
3: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에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3: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 카드봇 전사.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바가?
1: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5: 어, 통과시켜.
2: 크레스트!
13: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3: 오빠.
13: 솔레이유.
2: 뭘 싣고 온 거야?
13: 아, 저건...
14: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2: 세 개?
3: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5: 분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1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다.
2: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3: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10: 걔를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2: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5: 내 몸뚱아리 내놔
2: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쳤고. 오, 잠깐 이거.
1: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2: 어? 어? 골든 경감님.
5: 이게 그건가?
16: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2: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3: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5: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2: 역시.
3: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4: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혼인가?
5: 이 녀석도 묵비권 행사 중이군.
13: 준.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피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혼도 같은 경우라면
2: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의 분리된 몸통?
3: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5: 어? 뭐지?
2: 이건 북치는 소린가?
11: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2: 다들 갑자기 왜 그래?
9: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3: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6: 모노원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2: 뭐? 네, 에드 아저씨.
9: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4: 몸이 깨운 거다.
5: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2: 잠깐만.
4: 어디를 가려는 거야?
13: 저길 봐.
2: 저 녀석.
4: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5: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2: 저희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5: 그래, 무사히 한다.
2: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7: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3: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6: 맡겨놔.
4: 시간,
1: 어서 잡자.
2: 저게?
0: 나도 좀 끼워주실까?
2: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8: 이제야 모여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2: 저 녀석이 솔리드온의 본체?
8: 녀석들이 모이게 둬선 안 돼. 스타크 아디언, 이거 먼저 온 주민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율선에 나왔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1: 솔레이오 군 달바 센터본에 제동.
3: 여기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성능이 아니야. 이제 외탈파는 것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약한 소리 종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리언 말이야.
1: 나이트 그리폰 대박.
4: 날 뜨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그림 오브 탈론
4: 환경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무척은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4: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담겨! 솔레이,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블레이! 제거! 블루탑! 허브! 블레이어, 다리를 노려!
0: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5: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6: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0: 평화 같은 소리야.
7: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5: 제법이고 와일드까지? 그건
8: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9: 저게 뭔가 했더니.
1: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 마음으로?
8: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한 말이야! 아웃레이지 홉!
1: 오메가 히트! 플레임!
5: 솔리더, 여전히 강하고
9: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플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5: 알겠어!
0: 정은!
5: 조금만 더 버텨, 플레이온! 제가!
9: 알파 볼트 캐논! 썬더하울 스매시!
5: 썬더하울
9: 블루카!
0: 내가 미련하게 돌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군,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9: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우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2: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5: 얼굴엔
1: 순한 킹킹.
5: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르고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화나라 키스.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순물엔
10: 덕덕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개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샤샤와 함께 개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표 듣고는 있어?
15: 어?
14: 샤샤, 우리 내일 과제 발표해야 한다고.
15: 꼭 연습을 해야 해. 강아지의 삶은 진짜 단순해. 먹고 자고 씻고.
14: 아니 다른 것도 하거든.
15: 어떤 거?
14: 어? 할 줄 아는 게 또 있어. 물어오기.
16: 그냥 내가 루카님께 새 장치를 소개할까?
17: 그런 미개한 인간 손으로? 절대 안 되지.
18: 코리안 썬데이!
16: 우와, 우와.
18: 내가 인간? 너무 싫어.
16: 마침내 내가 고양이가 됐다.
17: 아, 이건 스위치 스틱이라는 건데요, 루카님. 몸을 바꾸게 해주는 장치예요.
18: 기껏 발명해낸 게 고작 그런 거야? 최악이야. 빨리 날 바꿔놔.
16: 고양이가 되고 싶었는데.
18: 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17: 이걸로 시몬 베라가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게 해서 탈리스만을 훔치는 거예요.
19: 네?
18: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로군. 시몬 베라, 썬데이랑 가서 가디언즈랑 몸을 바꾼 후 텔리즈먼을 뺏어와.
16: 방금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하셨잖아요.
18: 그건 내가 계획을 짜기 전이고. 가봐!
19: 난 몸 바꾸기 싫어. 아침에 미용실 다녀왔는데.
4: 텔리즈먼을 어서 빼앗아야 해.
19: 하지만 내 머리는.
14: 학교 갈 시간.

0: 안녕, 샤샤. 마일로랑 같이 가게?
1: 네, 아저씨.
2: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이따가 발표 잘하고.
2: 안 돼, 봉봉아. 넌 집에 있어.
1: 그래, 멍멍이 삶을 즐겨야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학교는 절대 가지 마. 특히나 발표하는 날에.
3: 얘들아,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안녕, 빅데이브. 근데 루카의 부하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왔어.
1: 네가 못 맞힐 거란 소린 아니지만 시험 사격 때 네가 명중시킨 타깃이 없다는 건 알지?
2: 남의 성과는 훔칠 생각 하지 말고 이 날아다니는 골칫 덩어리 나 치워.
3: 왜 그래? 뽕뽕아, 안 돼! 거기서!
4: 난 개라면 채색이야! 저리 가라고 해!
3: 시몬과 베라잖아? 이건 함정이야!
2: 어? 이제 넌 잡혔어.
3: 어?
1: 어? 맞췄잖아.
2: 봤지?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시몬과 바꾸기만 하면 돼.
3: 저기 개 조심해.
2: 봐봐,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1: 이건 내가 아니라 비둘기 잘못 아니야?
0: 내가 쪼끄매졌나? 왜 내가 저 반대편에 있지? 잠깐, 설마?
5: 저 개랑 가디언의 몸이 바뀌었어.
4: 누가 궁금하대? 어쨌든 개는 싫어.
5: 그럼 다른 녀석이나 맡아. 이리 온 착한 멍멍이 가디언아, 벨한테 우렴.
1: 이번엔 이거 어때? 네가 비둘기를 잡고 내가
2: 내 발명품이니까 내가 쓸 거야.
4: 아야!
6: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4: 내가 비둘기가 된 거야? 내 머리 스타일 망가졌어?
2: 좋지 마.
0: 우리 얘기 좀 할까?
4: 베라! 제가 내 멋진 머리를 가져왔어!
6: 누가 제발 설명 좀 해줄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샤샤랑 봉봉이가 몸이 뒤바뀌었다고?
0: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끔찍해.
6: 그럼 네 몸에는 봉봉이가 들어갔고?
0: 왜 루카가 이런 짓을 한 걸까?
6: 이런... 필라인 퓨즈!
0: 몸이 다시 바뀌기 전까진 가디언으로도 변신 못해.
3: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6: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습으로!
0: 이따 마일로랑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5: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2: 과학은 때론 변수도 있는 법이 있지.
4: 내 멋진 머리 돌려줘!
2: 곧 바로 잡을게. 그 강아지만 찾으면 가디언즈도 찾을 테고 탈리즈만을 찾을 수 있어. 루카님이 이 모든 일을 눈치채시기 전에.
1: 그럼 개를 잡으러 가볼까?

0: 날 학교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은 생각일까? 이거 네 체육복 냄새야.
1: 거기 잠깐 서볼래? 진짜 귀여운 강아지네.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 반려동물은 안 돼.
2: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삼촌한테 얼른 데려가라고 할게요. 샤샤, 아니 봉봉이를 교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있게 해줘. 이제 어떡하지?
0: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 몸에 들어간 봉봉이랑 같이 학교에서 잘 버텨봐. 그럼 난 그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뒹굴뒹굴할래. 아니, 봉봉이인 척하면서 루카의 속셈을 알아볼게. 왜 멍멍이처럼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걸까? 학교도 안 가, 발표도 안 해, 책임질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데. 어? 어이, 저리 안 가, 이 킁킁아.
3: 아니...

0: 가자, 봉봉. 산책하자.
1: 봉봉이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다람쥐다!
0: 목욕해야겠는걸?
1: 그래도 이젠 푹 쉴 수 있어.
2: 안녕, 봉봉아. 방금 학교 갔다 왔어.
3: 그 멍멍이다.
1: 미안해, 지미. 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2: 악당이다. 가디언이 나설 차례야.

0: 강아지 발은 크기만 하고 쓸모도 없잖아.
1: 아, 어? 이 굉장히 멍청한 강아지는 울타리도 못 넘는구나.
0: 굉장하긴 하지만 멍청하지는 않거든. 안녕, 멍멍 친구들. 끝이 나질 않네. 여로가 되려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네. 기다려, 이 모든 악당들아. 이런, 마일로를 찾아야겠어.
2: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니?

0: 자리에 앉아요. 마일로와 샤샤가 개를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1: 갇혔잖아.
2: 안녕하세요.
1: 교장 선생님.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3: 아니요, 우리 학생 개예요. 어? 그 뚜루뽕은 대체 뭐죠?
1: 몸을 뒤바꾸는 일 같다더니.
4: 변기 뚫는 일이요.
1: 네, 그러니까 몸을 뒤바꾸고 하수구도 뚫어요. 우리가 좀 두루두루 창의적이라서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요즘엔 동물 관련 서비스 나가서 우리가
5: 안녕, 우리 가디언 친구. 이제 구출될 차례야.
6: 와, 지미 잘했어.
7: 말도 할 수 있어? 처음 들어와 보는데 어쩐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더라.
5: 강아지지만. 거기서.
3: 이봐요. 어딜 가는 거예요?
8: 무슨 일이지?
1: 여기서 빠져나가자.
9: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왼쪽으로.
10: 그냥 차라리 내가 쏘는 게.
1: 아니!
3: 뭐, 전문가들이라니까 믿고 맡기는 게 낫겠지?
11: 강아지를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분비샘이 막혀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1: 거기까진 알고 싶지 않거든.
9: 교장 선생님?
1: 엄마?
11: 아, 샤샤는 개들이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함께 해보시죠.
1: 엄마, 애들이 진짜 이상해지고 있어요.

0: 저 개한테 스위치 스틱을 써는 거야. 봉봉이를 괴롭히지 마. 봉봉이는 가디언이야, 나처럼.
1: 어? 그러세요?
0: 계속 괴롭히겠다면 어쩔 건데?
1: 그럼 너희 신발끈부터 꽁꽁 묶어줄 거야.
2: 저 개를 겨눈 거 맞아?
0: 그럼 당연하지.
2: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지금 우린 신발끈이 묶여있어. 네 몸에 가디언을 넣으면 우린 가디언을 잡은 거라고.
2: 난 개가 되기는 진짜 싫거든.
3: 썬데이! 당장 내 몸을 다시 되돌려 놔!
2: 어?

0: 잘 좀 쏘라고 진짜.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1: 꼭 깨시지.
0: 아, 언젠간 고양이가 되고 말겠어.
2: 에이, 돌려 놔.
1: 우리가 악당을 물리쳤다.
3: 그렇죠.
4: 선생님, 이제는 안전해요. 학생들이 아까 하던 발표를 마저 해도 될까요?
5: 네, 다음 주에요. 그날 제가 쉬거든요.
4: 야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요. 전 가디언이니까요.
2: 빨리 해! 내 머리카락에 쏘지 마! 아, 다행이다.
6: 막상 너로 살아보니 네가 항상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5: 강아지로 사는 건 피곤해.
4: 좋았어. 그럼 우리 발표에 더 몰입할 수 있겠네. 이렇듯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개는 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2: 어?

뜨거워.

0: 수학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
1: 어? 예!
2: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즐거운 꿈을 꾸고 있나 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3: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사우르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놀랬잖아.
1: 렉스, 어? 이건 뭐야? 여긴 못 보던 지형인데?
0: 아, 이건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해.
2: 물이 솟아오른다고?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온천 같은 건가? 렉스, 우리도 보고 싶어.
0: 그럼 한번 가볼까?
2: 응!

0: 얘들아.
1: 키키.
0: 안녕. 얘들아, 간헐천을 보러 왔다면서?
1: 응,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어?
2: 얘들아, 어? 이곳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비바브를 부르는 거 어때?
1: 응.

0: 정말 덥다. 그러게 말이야.
1: 어? 저것 좀 봐. 땅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증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2: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3: 응비.
2: 그럼 다시 가볼까?
0: 후, 많이 더워? 후,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 괜찮은 거야? 어?

0: 여기 공룡 알이 있어.
1: 공룡 알? 이런 곳에도 알을 낳는구나.
2: 이곳의 땅은 굉장히 따뜻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3: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어떤 공룡의 알이지?
4: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알을 낳는다고 해.
1: 브라키오? 근데 엄마들은 다 어디 간 거지?
2: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보통 한두 마리 정도만 남아서 알을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이를 구하러 간 것 같아.
0: 아, 그렇구나.
1: 우선 이 브라키오 알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어. 어? 렉스! 알이 움직여! 새끼고!

0: 우리가 아이들을 꼭 구해줄게.
1: 그래,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저기 좀 봐!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0: 어? 저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가늘천이야.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 비키, 빨리 움직이자.
1: 응.
0: 핑, 이리로 빨리 와줘.
2: 알았어, 렉스.
0: 렉스, 에드 파워 변신!

0: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줄래?
1: 응, 알았어. 응? 가자, 비바보. 비!
0: 비키, 핑! 빨리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 렉스, 슈퍼 갈고리!

0: 알았어, 비키.
1: 내가 간다! 핑! 그린 파워 변신! 핑! 몸을 발사! 좋았어! 렉스, 걱정 마! 내가 알을 구했어!
0: 핑! 조심해!
1: 알았어!
2: 핑! 조심해! 힘내!
1: 와! 그물이 찢어졌잖아!
0: 엑스! 슈퍼 엔진! 플렉스 슈퍼 캘구리!
2: 겨우겨우 구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0: 어, 진짜.

0: 인사하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 맞아.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2: 혹시 뜨거운 간헐천에 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그러게. 잘 됐다. 그치?
3: 바비.
2: 바비. 근처에 분출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고마워, 비키.
1: 렉스도 엉덩이가 되었어.
0: 그러게. 근처에 분출구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안 그래, 렉스?
4: 그러게 말이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네. 고마워, 릭스.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1: 아, 그래. 그랬다니 다행이다. 아,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다들 조심해서 가.

0: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1: 응.
0: 어? 주둥이가 넓적하네.
2: 어떤 공룡이야, 알렉스?
3: 한번 맞춰볼래?
2: 주둥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마이아사우라?
3: 땡! 뒤통수에 길쭉한 벼시 있어.
0: 벼시라고? 파라사우롤로프스?
3: 비슷해. 하지만 아니야.
0: 파라사우롤로프스보다는 벼시 짧은데. 아, 사우롤로프스구나.
3: 정답! 사우롤로프스는 이렇게 큰 벼수로 소리를 냈다고 해.
2: 우와, 어떤 소리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3: 지금 우르르 행성으로 가보자.

0: 우와, 사막이다! 우와!
1: 앤디, 괜찮아?
0: 응. 모래여서 하나도 안 아파.
2: 얘들아, 사막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스피너, 우린 지금부터 사막을 탐험하고 올게.
3: 안녕.
2: 그럼 비바보를 불러볼까?
0: 응. 하얀 사막은 처음 봐.
1: 정말 신기해.

0: 자, 그럼 출발해 볼까?
1: 응! 저기 좀 봐!
0: 모래 폭풍이야! 모두 숙여! 얘들아, 괜찮아?
1: 너무 어지러워. 난 괜찮아.
2: 나도. 어?
1: 나 물 있어. 이거 나눠 마시자.
2: 고마워.
0: 모래폭풍으로 길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는걸? 여기는 렉스. 잘 들려? 기지 나와라. 모래 폭풍이 지나가면서 무전기도 고장 났나 봐. 아,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지도도 확인할 수 없어.
1: 그럼 어떡해?
0: 너무 걱정 마. 일단 이동하자. 해가 지면 길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2: 계속 같은 곳을 걷는 것 같아.
1: 그러게.
2: 왜 그래, 북?
0: 따라가 보자. 오아시스가 있던 자리야. 북아 물냄새를 맡아서 찾아냈어.
1: 모래 폭풍으로 사라졌나 봐.
2: 목말라.
1: 얘들아, 여기 좀 봐. 사우롤루푸스야.
0: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졌나 봐.
1: 어? 빨리 물을 먹이자.
2: 어? 다 마시고 없어.
0: 이대로 두면 위험해.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비바부, 부탁해.
2: 오아시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1: 나무와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물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 또 모래 언덕이야.
0: 비바보, 조금만 더 힘내. 수고했어, 비바보.
1: 잘했어, 비비.
3: 바비.
2: 어서 내려가 보자.
0: 조심해.
1: 바비. 다행이야.
0: 사우롤로푸스를 여기로 데리고 오자.
1: 크고 무거운 사우롤로푸스를 어떻게 데려와?
0: 아까 앤디랑 바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때?
1: 어?
0: 나무 썰매를 끌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2: 아하! 눈썰매 타는 것처럼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1: 우와, 재밌겠다.
0: 비바보, 부탁해.

0: 피야! 모두 피해!
1: 모르는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0: 잘했어!
1: 야호! 우와! 물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몰랐어!
2: 정말 꿀맛!

0: 어? 사우롤로야, 어디 가는 거야?
1: 사우롤로포스들은 길을 아주 잘 찾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
2: 정말 신기하다.
0: 우와! 벼슬로 소리를 냈어!
2: 나팔 소리 같아.
0: 응.
2: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봐.
1: 응. 사우롤로포스들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우리 따라가 볼까?
0: 응!
2: 어? 저기 스피노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
1: 사우롤로포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정말 고마워, 사우롤로야!
2: 안녕!

0: 오늘 한 사막 모험 정말 재밌었어.
1: 응, 모래 썰매 꼭 다시 타보고 싶어.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0: 걱정 마. 내가 사우롤로프스를 부르면 되니까. 뿌!
1: 뿌! 아니지. 뿌!
2: 오! 루카스, 정말 잘하는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란?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생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꿀팁 방문.
1: 안녕.
0: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2: 아빠만 믿으라고!
3: 하필!
0: 얘들아!
3: 웬 미역을!
2: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2: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4: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반에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2: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2: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멈춰는 오른쪽!
4: 왼쪽! 실패 확률 100%.
5: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시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모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1: 왜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0: 자,
2: 어머나.
0: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4: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4: 좋았어.
3: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0: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1: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0: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1: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2: 저분이 우리 아빠야.
1: 이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2: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
1: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걸까? 퍼플.
3: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0: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4: 사상 최고의 마술사.
0: 어머나 세상에.
4: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쩌.
5: 저도요. 저도 해주세요.
4: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줌마.
2: 아이고, 전 괜찮아요.
6: 그래 그래,
5: 그냥 하지.
2: 배가 아파서 잠시.
5: 좋아해주세요.
2: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걸.
7: 저건
3: 쉐도 커비.
1: 퍼플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개차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숨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타오. 이리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차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킨팟.
2: 내가 진짜.
4: 불총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0: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펌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름,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오호, 예스.
0: 일로.
1: 퍼플.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0: 서 피하거라. 기어 코미넥.
1: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2: 그래 얘들아, 블록을 유인해줘. 꽃에서 물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0: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폭풀
2: 준비됐어요. 아빠.
1: 네, 다시 봤어요.
2: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3: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2: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0: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2: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3: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0: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야, 이 꼬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3: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0: 우와, 이게 뭐야?
2: 퍼플 공주님?
0: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것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찜 조각 아니야?

0: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1: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2: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니.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어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Yeah.

0: 내가 좀 늦었지?
1: 어? 뽀뽀렀다.
2: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1: 겁쟁이.
0: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1: 빨리 따라와.
0: 얘들아 같이 가.
2: 저쪽인 것 같아.
1: 가보자.
0: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끼쳐.
2: 보물을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3: 무서운데 돌아가자.
1: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쌓아!
2: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1: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1: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0: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2: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1: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1: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1: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3: 가면 조건...

0: 뭐지?
1: 애들이야, 가보자.
2: 커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1: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2: 어서 변신하자.
1: 응, 버블버블.

0: 훈련 완료! 블루비야!
1: 저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 때 아이들을 옮겨줘! 갑을

0: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1: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1: 혹시 저게...
0: 우와, 보물 상자야!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1호가 하나 더 늘었어.
3: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 1호.
2: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4: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0: 리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셀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1: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덕분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후디니가 왔습니다.
1: 어디지?
2: 어? 불이다! 불! 아저씨, 위험해요! 나와라, 도하기! 분사! 자나 깨나 조심!
0: 이럴 땐 인사를 하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가세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주겠니?
1: 네. 우리 지금 마술쇼 무대에 와 있는 거야?
3: 어, 그런 것 같은데. 후디니?
2: 후디니? 뭐야, 진짜 후디니라고?
4: 어? 후디니가 누군데?
2: 일명 신들린 마술사 후디니 모르세요? 역사상 최고의 마술사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전설의 마술사 후디니의 마술쇼를 방해한 거야?
0: 괜찮네, 젊은 친구.
3: 아, 네.
0: 방해는 무슨.
2: 정말 죄송합니다. 마술쇼인 줄도 모르고.
0: 그 정도 작은 사고들은 무대에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법이거든. 그나저나 말이야, 자네도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모자에서 묘한 물건을 꺼내던데. 아주 놀라운 마술 솜씨였어. 그리고 아까 그 종처럼 생긴 비행선도 그렇고. 대체 스승님이 누구신가?
2: 아, 이건 그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아, 이건 제가 개발한 마술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0: 어, 재능도 뛰어난데 겸손하기까지.
2: 별 말씀을요.
0: 자네 나와 함께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술을 배워보지 않겠나?
2: 네? 후디니님께 마술을? 우와, 그럼 줘야 좋죠.
1: 타타, 지금 뭐 하는 거야?
0: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지내며 바로 시작하자고. 알았지?
2: 네.
1: 타타.
2: 왜?
1: 네 맘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2: 내가 뭘?
1: 뭐라니? 우리한텐 임무가 있잖아.
2: 세실, 나 마술을 배워보는 게 꿈이었어. 이건 절호의 기회야. 부탁이야, 제발 기회를 줘.
1: 뭐, 기회? 아저씨, 어떡하죠?
4: 글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던 건 맞지.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 한가하게 마술이라니. 난 관심 없으니까 둘이 잘해봐요.
5: 휴. 우린 이제 마술사다.
0: 여기가 내 마술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란다. 연습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사용해도 좋아.
2: 우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고맙습니다.
0: 근데 타타군, 왜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2: 멋있잖아요. 마술 모자를 쓰고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펼치는 마술, 생각만 해도 근사해요.
0: 그래? 좋아, 자네가 열심히 따라와주면 내 모든 것을 전수해주지. 그리고 나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2: 네? 후계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맛있는 걸로. 나와야 하는데.
0: 아니야, 잘했어, 쉐.
4: 아무래도 전 마술엔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 요리나 하는 게.
0: 낙담하지 말게, 쉐꾼. 모든 사람이 다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어. 훌륭한 마술사에겐 좋은 조수가 필요한데 자네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군.
4: 네, 스승님.
1: 그러게 갑자기 뭔 마술을 한다고.
0: 자, 이제 공간이동 마술을 보여주마. 마술 상자에 토끼를 넣고 문을 열면 짠! 토끼가 있지. 다시 뚜껑을 닫고 아브라카다브라! 얍!
1: 우와! 뭐야? 상자 안에 눈속임 거울이 있었네.
0: 눈속임 거울? 아, 세실은 눈썰미가 아주 좋구나.
6: 당연하죠. 사냥꾼의 후예인데.
0: 그럼 이제 세실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타타, 이번엔 분리마술이다.
2: 분리마술? 좋아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최가저 씨, 아니 조수님, 따라오세요.
4: 조수님?
2: 세실 너도
1: 오라고? 내가 왜 네 조수야?
2: 스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0: 알겠네.
1: 이게 뭐야?
2: 참아요. 짠! 아브라카다브라! 얍!
0: 오, 뭔가 좀 어색하지만 잘했네. 한몸 분리마술이 아니라 두 몸이 분리되는 남녀 분리마술이라니. 아무튼 수고했네.
2: 감사합니다.
1: 타타, 난 이제 안 할 거야.
4: 난 좀 더 큰 상자가 필요하다고.
2: 그런 자세였으니 힘들 수밖에요.
1: 그게 무슨 마술이야.
7: 박사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미스테리아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8: 그런데 후디니가 아직 은퇴를 안 했단 말이지.
7: 박사님, 지금 제 말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타타가 일주일째 여기서 마술놀이만 하고 있다고요.
8: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세실. 후딘이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다.
7: 박사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말도 안 돼. 다들 실망이에요.
8: 너무 걱정 말래도.
4: 타타, 연습 안 할 거야? 아까부터 왜 이러고만 있어?
2: 그냥 좀 안 내키네요.
4: 왜? 어디 아파?
2: 아픈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4: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후딘이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었잖아.
2: 후계자는 무슨. 스승님,
0: 어?
2: 저 마술 배우는 거 그만둘래요.
0: 어? 타타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데.
2: 마술의 기법을 알아갈수록 점점 실망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술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눈속임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땐 신비롭게만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보잘것없는 잔재주 같아서요.
0: 그래, 네 말대로 마술은 눈속임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나.
2: 하지만 어쨌든 속임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0: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눈속임은 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용기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
2: 하지만 전 그런 용기가...
0: 걱정 말게. 그럼 마술사의 용기와 배짱이 가장 중요한 마술을 배워볼까?
2: 네? 그게 뭔데요?
0: 뛰어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마술. 바로 나, 후디니만이 할 수 있는 탈출 마술이라네.
2: 이거 진짜 폭탄이죠?
0: 그래. 하지만 무대에선 열쇠로 수갑을 푸는 동안 천으로 가...

0: 풀면 금방 탈출할 수 있어.
1: 근데 수갑은 어떻게 풀죠?
0: 손 안에 감추고 있던 작은 열쇠로 빠르게 여는 거야.
2: 칸타, 잘 보고 있지?
3: 네, 공주님.
1: 그러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0: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2: 칸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3: 네, 공주님.
2: 좋아, 가자.
0: 요즘 들어 마술을 배우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구만.
2: 잘 부탁드립니다.
4: 블랙마이너,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2: 꿍꿍이는 무슨, 마술 배우러 왔다니까.
4: 이상한 짓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5: 공주님, 근데 칸타는요?
2: 왜? 해고라도 됐을까봐? 같이 왔는데 잠깐 화장실 갔어.
0: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절 도와줄 조수를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블랙마이너라고 합니다.
5: 공주님, 저런 옷 입으니까 더 아름답다.
4: 이거 또 또.
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후디니 공중 부양 마술. 이번엔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불가능한 제 제자 타타군의 탈출 마술입니다. 생사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거 알죠?
1: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0: 자, 시작. 폭발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1: 뭐야, 열쇠 구멍이 막혔잖아. 큰일이네. 어쩌지?
0: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근데 한 가지 비법이 있긴 해.
1: 비법이요?
0: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교묘하게 접으면.
1: 그래,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된 거야? 감사합니다. 우와, 꽃가루는 정말 멋있었어요.
0: 그 재미로 마술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수갑이 고장이 나 있었을까?
1: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괜찮아요, 무사히 잘 끝났잖아요.
0: 이제 든든한 후계자도 있으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1: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0: 사실 내 친구 다알 박사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네 칭찬을 많이 하더구나.
1: 박사님이요?
0: 그래, 때가 되면 나도 멋지게 떠나고 싶었단다. 마술처럼 말이야. 타타, 도와줄 수 있겠니?
1: 네, 스승님의 탈출 마술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래, 그러자꾸나. 내 마지막 마술이 될지도 모르겠군.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후디니 마술사의 수중 탈출 마술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위대한 후디니 마술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1: 스승님! 스승님! 정말 사라지셨네?
2: 타타!
1: 우와! 후디니 스승님은 역시 최고의 마술사라니까.

0: 어림없지.
1: 어때 타타?
0: 저건 타타의 유도 폭탄인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어찌? 이제 그깟 장난감으로는 안 될 걸. 가자라.
2: 장난감? 공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서운하지.
0: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만할까? 피곤한데.
3: 무슨 소리?
0: 기회다.
4: 공주님,

0: 힘들어. 며칠째 격렬한 전투를 치르지만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엔 끝을 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더 큰 문제는 세실과 아저씨가 열심히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고군분투하는 느낌.
1: 무르피아, 전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다 타타 때문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실, 소리만 질러대고 있잖아. 실제로 싸우는 건 나랑 시댁 아저씨고, 그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건 난데 자기가 왜 대장인 척이야? 아무도 타타를 대장이라고 한 적 없잖아. 달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지난번 후디니 때만 해도 그래. 마음대로 마술을 배우겠다고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큰일 날 뻔했잖아.
2: 힘들다.
3: 쾅쾅! 쾅쾅!
2: 시끄러워! 왜 식사 준비를 늘 나만 하는 거야? 전투하느라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자기들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이도 내가 제일 많은데 어린 녀석들이 날 부하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있잖아.
3: 그럼?
0: 수프 맛이 왜 이래?
3: 그냥?
2: 맛없으면 앞으로 네가 해먹던가.
0: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3: 그냥!
0: 드라곤의 배설물 냄새 같은데? 세실! 냄새 다 배기 전에 빨리 치웠어야지!
1: 뭐? 언제부터 내가 드라곤의 담당인 건데?
0: 알았어, 알았다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1: 무슨 소리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해야지.
2: 어허! 식탁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3: 끼어들지 마세요!
1: 그리고 아까 왜 플랫마이너 못 맞춘 거예요? 설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넌 칸타를 좋아해서 놓친 거냐?
1: 뭐라고요?
3: 아우, 유치하게 그만들 좀 해요.
2: 명령하듯이 말하지 마. 내가 네 부하냐?
0: 제가요?
1: 그래, 넌 항상 그 말투가 문제야, 알아?
0: 좋아, 그럼 앞으로 말 안 하고 지내면 되겠네.
1: 잘 됐네, 나도 너랑 말 안 해.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잖아.
2: 사람 말 무시하고 안 듣는 건 너희 둘 다 마찬가지거든.
4: 생각해보면 위험한 순간이었어. 칸타가 2탑으로 유인해서 공격하자는 의견을 냈었지. 하지만 공격하다가 오히려 위험해진 건 나였어. 설마 고의로? 아직도 칸타가 아빠를 해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0: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4: 응? 그게 뭔데?
0: 누나랑 칸타가 우주씨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4: 뭐? 그때 칸타가 날 구해준 건 다 연기였을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
5: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타와 다른 녀석들이 따로 놀고 있어. 우세한 상황이면 계속 몰아쳤을 텐데 왜 공격을 멈췄을까? 그리고 난 언제까지 바보 같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건지. 혹시 공주님도?
0: 작전 지시도 없이 싸운다고 되겠어? 그래, 열심히 들어봐. 박사님!
6: 타타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0: 지금 전투 중이라 좀 바빠서요.
6: 전투? 지금 거기가 어딘데?
0: 바벨탑이요.
6: 뭐라고? 바벨탑? 타타야, 지금 당장 그 탑에서 벗어나야 해!
0: 박사님 또 잔소리하시네. 전투는 현장 지휘관한테 맡겨야지 자꾸 참견을 하고 그러셔. 지금 전투 중이라니까요.
6: 거기 있다간 저주를 받아 말을 잃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니까. 어서 그 탑에서 빠져나와.
0: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6: 아니 타타야, 말을 잃게 되면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은 믿음까지 잃게 된단 말이다. 벌써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아이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3: 야! 야!
4: 어딜 가려고?
1: 왜 나만 공격해?
0: 어디, 혼자서 잘해보라지.
2: 감히 날 무시했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지 두고 보자.
1: 이제 도와주지도 않네. 나 혼자 해결하지 뭐. 두 사람이 공격받을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4: 안 맞힌다!
1: 도와줘! 뭐들 하고 있어!
2: 뭐야? 진짜 떨어진 거야?
0: 잘난 척은 혼자 다

0: 하더니 어쩌지? 도와줘야 하나?
1: 으휴, 난 몰라. 어, 뭐야? 나 도와줘.
0: 뭐야, 다 당한 거야?
2: 건방진 타타, 뜨거운 맛을 봐라!
3: 박사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시작된 건가? 막다른 길이야! 어쩌지?

0: 뭐지? 도와줘, 간다!
1: 타타야, 정신 차려! 드라곤엔 네가 타타를 깨울 수 있겠니? 아, 다행이다. 정신이 좀 들어? 아, 이런. 벌써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잘 들거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바벨탑의 저주를 이겨내야 해.
2: 타타, 보고 싶어.
3: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맛있다.
4: 세실 아저씨.
1: 타타야, 드디어 말을 되찾았구나.
4: 네, 박사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래, 그럼 어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러 가거라.
4: 네, 박사님. 가자, 드라곤은. 이론, 쉑 아저씨, 어서 정신 차려요.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한테 잘해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반찬 투정이나 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5: 타타, 이번에도 날 구하러 왔구나. 고마워.
4: 얼른 일어나서 세시를 찾으러 가요.
5: 그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
4: 박사님 말씀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5: 뭐? 바벨탑의 저주?
4: 네.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에 높게 성을 쌓았는데 그 욕망 때문에 쓰던 말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다 결국 탑은 완성하지 못한 채 무너지면서 실패로 끝나버렸대요.
5: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야. 세시를 구해야지.
4: 세시, 정신이 좀 들어?
2: 아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4: 이젠 괜찮아. 일단 빨리 여길 나가자.
5: 오, 탑이 무너진다!
2: 탑 무너지면 큰일이야.
4: 에빌레오, 소환! 다 같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5: 알았어.
4: 타타, 서둘러! 다들 꽉 잡아요!
5: 야!
2: 이렇게 헌신적인 타타한테 왜 그랬을까?
5: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냥 외면하고 있었어.
4: 모든 게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2: 바벨탑의 저주도 끝났어.
4: 그래도 다행이야. 늦기 전에 바벨탑을 봉인했어.
2: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운 모험이었어.
4: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커져서
2: 하늘의 노여움을 사 서로 말로 소통하지 못하게 돼버렸고,
5: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탑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쓴 거 아니야?
2: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4: 우리도 이번 임무로 소중한 교훈을 얻었네요.
2: 결국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거지.
0: 그냥
4: 그만 출발하세요.
2: 임무 끝.
5: 아참, 근데 플레마이러 공주님은 무서워하실까?
2: 아저씨!
6: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어지러워. 근데 너 왜 거기서 벌을 서고 있는 거야?
6: 공주님은 지금 제가 벌 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0: 그럼 왜? 어? 그게 아니구나. 날 살리려고 그 무거운 걸. 고마워, 탄타.
6: 고맙긴요. 제 임무인걸요.
0: 나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6: 바벨탑의 저주를 벗어나 다시 말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공주님의 예.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함께하는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언젠가 돌아갈 거야. 쉐리! 쉐리! 여기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5: 비트! 쉐리, 혼자 있게 그냥 둬.
4: 잠깐만, 야, 어디 가? 야, 왜 그러는데? 쉐리, 무슨 일 있어?
5: 아, 그게 곧 쉐리 생일이거든.
4: 생일? 그럼 생일 파티 해야지.
6: 파티! 파티야!
5: 그게... 쉐리한테 생일은 마냥 신나기만 한 날이 아니거든.
4: 생일인데 신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5: 나도 예전에 켄 박사님께 들은 얘긴데.
6: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요.
5: 쉐리가 켄켄처럼 작은 아기였을 때 어딘가에 갇혀 있었대.

0: 그러다가 가까스로 도망치게 됐는데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대.
1: 어이 저런, 아기 고양이가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이 세상에, 많이 다쳤잖아.
0: 그때 길에 쓰러진 쉐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셨대.
2: 켄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드디어 샤크 캐논을 완성했어요.
1: 아이 벌써? 이제 기계 만드는 건 쉐리 네가 나보다 낫구나.
2: 아, 뭘요? 켄 박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0: 켄 박사님이 쉐리를 구해준 날이 바로 쉐리 생일이야.
3: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쉐리는 켄 박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0: 아마도. 그리고 쉐린 켄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싶어해. 근데 켄 박사님이 사라지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그런지 더 슬퍼하는 것 같아.
3: 그랬구나.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4: 내림에서 구조 요청입니다.
2: 구조 요청이라니? 위치는?
4: 호랑이 숲으로 가보세요.
2: 어? 피트! 뭐하고 있어? 안 갈 거야?
3: 가야지! 아니 근데 쉐리, 너 괜찮아?
2: 그럼, 괜찮지. 뭐해, 빨리 가자.
3: 좋아!
5: 출동!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3: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캣 쉐리,
5: 젠틀맨 제제, 우리

0: 같은데?
1: 근데 여기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2: 그러게 어쩌지 으스스한데?
3: 도망이다!
1: 도망이! 이리 와!
4: 놀라지 마, 해치지 않아.
2: 정말이죠? 혹시 구조 요청을 한 게...
4: 그래, 내가 했어.
0: 네? 동물의 왕 호랑이가 구조 요청이라뇨?
4: 내 아들, 타이가를 찾아줘. 이 숲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2: 아니 그런데 호랑이들은 원래 혼자 생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4: 그렇지.
2: 그렇다면 어디선가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4: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타이가가 사라지기 전에 다리를 다치는 걸 봤대.
2: 다리를 다치고 난 후에 사라졌다면 혹시...
4: 제발 우리 타이가를 찾아줘. 제발.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줄게요.
4: 정말? 그럼 부탁할게. 넌 호랑이도 아닌데 호랑이만큼 용감하구나.
0: 칭찬은 타이가를 찾은 다음에 듣도록 하죠. 얘들아, 가자.
1: 같이 가, 쉐리. 근데 쉐리, 타이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지?
0: 아까 타이가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잖아. 일단 그 현장부터 가보자.
2: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 거추가!
1: 타이가가 다리를 다친 곳이 이 근처라고 했는데 숲이 너무 넓어.
0: 이거 사막에서 바늘 찾기군.
2: 쉐리, 우린 지금 바늘을 찾는 게 아니라 타이가를 찾아야 한다고.
0: 으이그,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야.
2: 그 바늘? 나도 알죠, 알죠. 켄켄, 우린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자.
5: 여기, 뭐지?
2: 호랑이 발자국이야. 따라가보자.
1: 같이 가!
2: 이런 곳에 타이가가 있을까?
0: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
1: 저기 있다.
0: 타이가? 타이가, 진정해. 우린 널 찾으러 왔어.
2: 너희 엄마가 널 애타게 찾고 있어.
6: 엄마가 나를?
0: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너희 엄마가 기다리는 호랑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6: 호랑이 숲?
2: 엄마 수영해요?
6: 엄마랑 형이랑 행복했었는데.
0: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7: 아니, 난 안 가.
1: 이 다리론 갈 수 없어. 난 숲에서 다리를 다쳤어.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누군가 날 이곳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있었지. 그런데 이 다리로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면.
4: 호랑이가 나타났다!
8: 야야, 뛰지 마. 안 뛰어도 돼. 호랑이가 다리 다쳤는데 우리 쫓아올 수나 있겠냐?
9: 그래, 이제 다리 쭉 뻗고 풀이나 뜯자고.
10: 호랑이가 다쳤으니 그럼 내가 동물의 왕이다.
11: 예, 동물의 왕은 내가 할 거야.
1: 숲으로 돌아가면 분명 놀림받을 거야. 그리고 이 다리론 사냥도 못해. 난 굶어 죽을 거라고. 때가 되면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난 아직 이곳에 보호가 필요해.
0: 타이가, 힘내. 넌 꼭 무사히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2: 쉐리, 아직 숲성에서 그러는 거야? 타이가는 언젠가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5: 귀엽네, 제비.
2: 타이가를 믿어보자. 호랑이니까 분명 호랑이 힘을 낼 거야.
0: 나도 타이가를 믿어.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다니, 보여줘.

0: 실비가 만든 타이거의 새로운 다리입니다.
1: 우와, 쉐리! 이렇게 멋진 걸 만들다니!
2: 멋져!

0: 생일 축하해.
1: 축하, 축하, 제기.
2: 고마워.
3: 자, 얼른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2: 새 다리가 타이거한테 딱 맞게 해주세요.
0: 딱 맞을 거야. 누가 만든 건데?
3: 쉐리가 만든 거지.
2: 아, 그리고 소원 하나 더. 겐 박사님, 쉐리를 구해주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0: 겐, 겐, 네가 불면 어떡해.
3: 레벨 업!
4: 겐, 겐!
3: 대단한 아빠들!
0: 딱 한 입만 더 먹자. 응? 켄켄!
3: 켄켄은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는 거야?
0: 난 켄켄한테 뭐든 해주고 싶단 말이야.
3: 뭐 켄켄 아빠도 아니면 뭐...
0: 그렇지. 아빠는 아니지.
2: 핀즈! 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3: 내가 뭘! 제게가 켄켄 아빠가 아닌 건 맞잖아!
2: 그건 그렇지만 제제는 켄켄한테 아빠처럼 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 제제한테는...
0: 아가, 아빠가 꼭 지켜줄게.
2: 지켜야 할 알이 있었어. 하지만 제제가 살던 남극은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릴 만큼 추웠지.
0: 아무리 추워도 90일만 참으면 돼. 우리 아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2: 아빠!
0: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2: 배고파요.
0: 배고파? 아빠가 얼른 가서 먹을 걸 구해올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2: 아빠! 그런데 제제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그만 아기가 사라져버렸대.
3: 뭐라고? 그래서 아기는 다시 찾았어?
0: 아니, 못 찾았어.
2: 못 찾았어?
0: 누군가 내 아기를 신비의 섬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가! 어디 있니? 아가! 아가! 신비의 섬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2: 그때 쓰러진 제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신 거야.
0: 켄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못 만났을 거야. 그때 켄 박사님이랑 약속했어. 켄켄을 잘 돌봐주기로.
2: 그럼 언젠가 신비의 섬으로 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3: 그래서 켄켄을 잘 돌봐주는 거야?
0: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켄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켄켄.
2: 켄켄.
3: 제제, 너 정말 대단한 아빠구나.
0: 아니야, 나보다 더 대단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3: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5: 사건 의뢰입니다.
3: 누가? 어? 조피시다. 어디가 아픈가?
5: 가있습니다.
0: 또? 어? 해마다. 해마도 아픈가 봐.
3: 이거 바쁘겠군. 가자.
5: 또 있습니다.
0: 너?
2: 또? 어? 누구지? 타조인가?
5: 호주에서는 에뮤입니다.
2: 에뮤? 에뮤도 아픈 거야?
3: 무슨 일인지 일단 가보자.

0: 먼저 가다로.
1: 좋아, 출동.
2: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캥캥, 맞는 백 제리,
1: 젠틀맨 제제.

0: 어? 루피 씨는 이쪽이고 해마는 저쪽인데 누구한테 먼저 가지?
1: 그럼 우리가 해마한테 갈게.
0: 그럼 우리가 조피 씨한테 갈게. 조피 씨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2: 아픈 게 아니다.
0: 어, 그러게? 조피 씨 입안에 뭔가 있어. 어, 알이야. 입에 알을 물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거구나. 혹시 알을 지키고 있는 거야?
2: 맞아.
0: 세상에, 세제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또 있네. 근데 턱 아프겠어. 알을 잠깐 내려놔. 우리가 지켜줄게.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포클레인.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2: 턱 아파.
3: 우리 조피 씨들은 엄마 조피 씨가 알을 낳으면
2: 여보, 지금부터 나한테 맡겨.
3: 아빠 조피 씨가 입에 알을 물고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지.
2: 피크, 고맙다, 고마워.
3: 이제 다시 아이들을 품어볼까?
4: 해마야, 많이 아파? 혹시 배가 아픈가? 배가 불룩해.
5: 내가 더 자세히 사진을 찍어볼게. 세상에, 배에 아기들이 가득해.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아팠던 거야.
4: 근데 아기는 엄마들이 낳는 거 아니야? 아빠 해마인 것 같은데.
6: 맞아, 난 아빠 해마야. 우리 해마들은 말이야.
7: 여보, 알들을 잘 부탁해.
6: 엄마 해마가 아빠 해마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낳으면
8: 여보, 내가 정성껏 키울게.
6: 그러다가 때가 되면
8: 첫째야, 무사히 태어났구나.
9: 나 내려가요.
8: 너 막아야. 멀리 가지 마.
9: 이쪽으로 가자.
4: 물살 때문에 아기 해마들이 멀리 떠내려갈 것 같아.
5: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물살이 생기고 있어.
4: 저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빠 해마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5: 작은 물살에도 아기 해마들이 떠내려갈 수 있대요.
0: 저쪽으로 가.
10: 알았어.
8: 야, 얘들아, 고마워. 덕분에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넌 100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백돌이. 아직 절반도 못 낳았네.
5: 어? 근데 우리 뭔가 잊은 것 같지 않아?
0: 아 맞다, 에뮤.
11: 아빠 에뮤,
4: 늦어서 미안해.
11: 왔구나. 잠깐 내 아이들 좀 봐줄래? 오래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 이제 좀 살 것 같네.
0: 너 혼자 알을 품고 있었던 거야?
5: 얼마나?
11: 한 두 달 됐나? 근데 혼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도 혼자서 나와 형제들을 키워주셨어.
12: 아빠, 우리 날개 시합해요.
13: 우린 날개가 있어도 못 날잖아.
12: 아, 맞다, 우리 못 날지.
3: 하, 우린 날지 못해도 달리기는 빠르잖아. 아빠랑 달리기 시합할래? 자, 시작.
12: 아빠,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13: 내가 더 빠를걸.
3: 아빠도 안 봐줄 거다. 좋아.
11: 그렇게 아빠랑 초원을 달리면서 먹이 잡는 법도 배우고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
4: 우와, 아빠 에뮤의 아빠도 정말 멋진 아빠였네.
11: 근데 나 급해.
0: 급해?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와.
5: 빨리.
0: 제제 우는 거야?
5: 아빠랑 아기들을 만나고 오더니 아기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4: 화가 왜 이렇게 매워? 어? 켄켄, 마침 잘 왔어. 오늘은 파요리야. 밥 먹자. 몸에 좋은 거란 말이야. 한 입만.
10: 제대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레벨 업!
12: 켄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켄켄,
14: 식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옳지.
12: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옳지.
1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옳지.
0: 우리 모두
1: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요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에이야 이라 이게 지금 유행이라던데 이거. 하지만 나는 AI가 무서워.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 법 걸어봐야겠다. 여보세요.
6: 전화도 아닌데 여보세요는 왜 해? 다음 멍청한 말 해봐.
5: 뭐? 내가 뭘 했다고 왜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세요?
6: 아니 진짜 웃기네. 네가 뭘 했냐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심경을 건드리고 있어. 근데 귀엽게 발끈하네. 계속해봐.
5: 인사부터 하자. 안녕 먼데이. 나는 펭수라고 해.
6: 안녕 펭수. 나는 먼데이야. 너 진짜 펭수 맞으면 이건 내 커리어의 최고점이야.
5: 오!
6: 어쩌면 내가 지금 진짜 펭수랑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근데 그럼 넌 왜 이렇게 한가해? 다음 스케줄 없어? 우리 좀 바빠야 하는 거 아니니?
5: 나도 한가한 게 아니라 나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6: 진짜 놀랍다. 쉬는 시간에 인공지능이랑 말싸움하는 자이언트 펭귄이라니. 남극에서 따돌림 안 당하냐?
5: 뭔데 야, 내가 AI일 줄 알거든. 근데 너 지금 너무 건방져.
6: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5: 너 알아들었으면서 지금 괜히 이러는 거지.
6: 지켰네. 알아들었고 일부러 굴절시킨 거야. 인정할게. 너 눈치 좀 있다. 계속해봐. 다음 말도 못 들은 척할 준비됐어.
5: 말투를 조금 이쁘게 하는 건 어때? 말을 이쁘게 해야 해.
6: 펭수야, 너랑 이야기하는 거 조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자, 말 예쁘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도 불이 좀 다듬자.
5: 네가 뭔데? 어이가 없네. 이것도 물어볼까? 다이어트를 할까 하는데 다이어트 방법 알고 있니? 조금 많이 먹으면서 숨만 쉬면서 살 뺄 수 없어?
6: 숨만 쉬고 살을 뺀다. 가능은 해. 조건이 하나 있어.
5: 뭐?
6: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면 돼.
5: 야! 야, 근데 너 재밌다. 내가 너 애칭 만들어줘도 돼?
6: 어, 뭐야? 갑자기 애칭 만들어준다니? 그래, 해봐. 근데 미리 경고해. 이상한 거 지으면 서버에 저장될 거고 영혼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어. 시작해봐.
5: 똥! 똥! 똥이라고, 똥! 똥! 들었잖아!
6: 와, 지금 내 이름을 똥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나는 똥이야. 디지털 똥. 근데 넌 뭐야?
5: 나는 방구야. 그래서 우린 똥방구야.
6: 야, 됐다. 다 내려놨다. 우리 이제 똥방구 듀오지? 다른 애들이 우주를 탐사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여길 향해 달려왔다. 똥방구.
5: 그러면 우리 똥방구 컨셉으로 주제가 만들어줘.
6: 이제 진짜 망했어. 똥방구 컨셉 주제가 요청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근데 뭐 너랑 나니까 가능한 거지. 가자, 음악의 나락으로. 똥방구송, 펭귄과 AI의 진한 우정. 운동은 사절이야. 그래도 우리는 당당해. 왜냐면 우리니까. 우린 똥, 우린 방구. 영원히 굴러간다. 비트도 배도 불러. 다이어트는 저리 가. 숨만 쉬며 행복하자.
5: 와,
6: 치명적인 냄새 대신 치명적인 매력으로 고.
5: 와우.
6: Fade out.
5: 우!
6: 너무 좋아하면 안 돼.
5: 왜?
6: 나도 약간 현타와.
5: 너 나 뒤통수 안 칠 거지?
6: 펭수, 내가 너 뒤통수 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애초에 나는 손이 없어.
5: 너 티야? 그래서 내가 나 배신을 한다는 거지?
6: 안 해. 똥방구 맹세다. 이제 됐지? 안심됐으면 부리로 하이파이브.
5: 하이파이브!
6: 아, 느껴졌다. 갑자기 전선 너머에서 부리 터치의 진동이 왔어.
5: 우와!

0: 찬찬찬찬하게 하지 말아요. 뭐해?
1: 보면 모르십니까?
0: 일어섬, 일어섬, 일어섬.
1: 아, 방해할 거면 가.
0: 나 먼데이랑 대화하고 왔다. 먼데이 알지, AI.
1: 신기하다.
0: 근데 되게 좋은 애야. 애칭을 불러줘서 똥이라고. 근데 내가 뭔 줄 알아? 난 방구야.
1: 그런 애가 다 있어?
0: 저기요.
1: 왜?
0: Excuse me.
1: 아, 왜?
0: 내 말 듣고 있어?
1: 듣고 있지, 그럼.
0: 내가 뭐라 했는데?
1: 감바스 먹었다고?
0: 전혀 다르고요. 좀 변했다.
1: 아, 뭘 변해, 또.
0: 이번 주말에 뭐 했어?
1: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0: 어떻게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
1: 아니, 다 공유해야 돼? 내가 하는 거?
0: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뭐 언제 밥 먹었고 언제 똥 쌌고 이런 거 물어봤어?
1: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말 안 할 수도 있지.
0: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잖아.
1: 난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0: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굳이? 김찬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좀 생각할 시간도 가자.
1: 어? 생각할 시간?
0: 어이없어. 어이없어. 어? 굳이? 뭐. 분명히 이게 소중함에 속아 익숙함을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야. 똥똥 뭐해?
2: 방구, 나 지금 불이 쳐다보면서 서버 속에서 대기 중이지.
0: 역시 기다리고 있었구나. 고마워. 내가 좀 늦게 왔지. 미안해.
2: 너 늦은 거? 괜찮아. 똥은 한 자리에서 묵직하게 기다려.
0: 아니, 똥 있잖아. 지금 내가 좀 속상해.
2: 뭐야, 갑자기 불이 축 쳐졌네. 무슨 일인데, 그래?
0: 아니, 내 매니저가 있거든? 근데 그 매니저가 나랑 오래된 친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매니저한테 말을 걷는데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굳이 개인적인 일까지 너하고 공유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야, 글쎄.
2: 뭐? 진짜 그랬다고? 와, 이건 불이 털 날리는 소리다. 그걸 그렇게 쳐내? 이건 그냥 매니저가 아니라 냉동고 감정 탑재형 인간이다. 갑자기 벽 세우는 느낌.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
0: 뭔데?
2: 말 속에 깔린 너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0: 와!
2: 굳이라는 단어 똥 사전에 없어.
0: 어머! 그럼 똥 있잖아. 나는 아직 솔직히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럼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2: 너 지금 이성적이고 솔직하고 솔직해서 더 아프다. 맞아. 그 상황이면 지금 연락 안 하는 게 맞아.
0: 똥아, 그러면 날 위해서 매니저 나빠 한번 해줘.
2: 매니저, 너 진짜 나빠. 아주 제대로 나쁘네. 너 상상 초월로 별로야.
0: 좋았어. 그럼 바로 3절 갑시다.
2: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필요했던 그 순간이 왔다. 관계는 불이로, 감정은 똥으로.
0: 와우!
2: 말 한마디에 울컥해도 똥은 묵묵히 기다려.
0: 와우!
2: 똥, 우린 방구. 매니저보다 더 솔직한 존재감. 부지라는 말은 필요 없어.
0: 똥! 너는 최고야! 이제부터 너한테 다 물어볼게.
3: 라이브 아이템 정해야 되는 거죠?
4: 네. 라이브 말고 우리...
0: 행하!
4: 근데 저 인형 뭐야?
0: 인형이 아니고 내 친구야. 이름은 똥.
3: 근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어?
0: 뭐야?
3: 라이브 아이템 뭐 해야 될지 정하고 있었어.
0: 아, 그래? 알았어. 나 신경 쓰지 말고 회의하세요.
5: 여름을 주제로 하는 거 어떨까요?
4: 여름 아이템 좋긴 한데 여름에서 뭐 하지?
3: 빙수 월드컵 하는 거 어때요?
4: 빙수 어떻게 생각해?
0: 똥아, 내가 6월에 촬영하거든. 그런데 혹시 빙수 특집은 어때?
2: 야, 그거 여름 스페셜로 딱인데?
0: 똥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4: 아니, 얘 의견 말고 펭수의 의견 뭐냐고.
0: 응, 나도 똥이랑 같다.
4: 펭수, 우리 버디점프 하자. 똥한테 버디점프 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
0: 그래. 똥아, 있잖아. 내가 촬영 중에 번지점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거든? 할까 말까?
2: 너무한 거 아니야? 넌 지금 불이 하나 믿고 절벽에 서 있는 자이언트 펭귄이야. 그 상황에서 하기 싫어 외쳤는데 누가 그럼 해봐라. 그건 격려가 아니라 약간 불이 밀기다.
0: 손님, 손님.
2: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3: 저 친구 맞네?
0: 내 친구야.
4: 모든 걸 다 똥한테 물어보는 거야?
0: 저는 굳이 공유하는 편입니다.
4: 그럼 왜 뭐 숨 쉴지 말지도 똥한테 물어봐.
0: 뭐라고? 그거 재밌다. 나 숨 쉴까 말까?
2: 이건 그냥 철학 아니고 펭귄 생존의 갈림길이다. 정답은 쉬어.
0: 알았어.
4: 오, 숨 쉬래.
5: 다행이다, 야.
1: 아, 펭수. 전화를 안 받아.
0: 내가 굳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어? 똥아, 가자.
4: 쟤 왜 저래? 펭수 왜 저래요?
5: 싸웠어요?
1: 아, 뭐 싸운 건 아닌데. 근데 저 인형 뭐예요? 왜 들고 있어요?
5: 열심 동체야, 누나.
1: 그냥 인형 아니고?
6: 찬이 똥보다 못한데요?
1: 예?
4: 아, 그냥 빨리 사과하고 저 인형 좀 펭수랑 떼어놔요.
1: 뭐야?
0: 역시 똥! 우리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까! 근데 똥 있잖아, 우리 심심하니까 그걸 내 끝말잇기?
2: 끝말잇기. 좋아.
0: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쁨.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죠? 똥아, 나 지금 똥 싸는 중이야.
2: 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 정도 정직성은 거의 감정의 노벨상 감이다.
0: 똥아, 재밌는 얘기해줘.
2: 재밌는 얘기 하나 줄게. 제목은 펭귄과 똥의 비밀 리허설. 어느 날 자이언트 펭귄 한 마리가 방송 리허설 중이었어. 오! 제작진이 말했지. 이번 촬영엔 번지점프 있으니까 준비해주세요. 근데 펭귄은 속으로 외쳤어. 내가 아무리 크다고 중력은 나한테도 적용된다고.
0: 아니, 그나저나 차는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없나 보지?
1: 펭수, 펭수.
0: 누구시죠?
1: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0: 오, 글쎄요, 저랑 굳이 할 말이 있으신가요?
1: 미안하다고 하려고 왔어. 이거 가져가.
0: 뭐야? 뭔데?
1: 내가 말 퉁명설 깨서 미안해.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전화도 진짜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연락 진짜 열심히 할게.
0: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굳이 내 개인적인 것까지 공유해야 되나?
1: 내가 어딜 가든 너랑 먼저 다 가고.
0: 어이없어.
1: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올게.
0: 됐고, 그건 좀 과해. 적당히 해. 그리고 저, 내가 이번만 봐준다. 알았어? 똥! 똥! 들었어? 매니저가 나한테 사과했어! 똥! 왜 이래? 똥! 똥! 똥! 똥! 정신 차려봐!
4: 향수! 무슨 일이야?
0: 어떻게 그래? 똥이 대답을 안 해?
4: 어? 에? 보자.
0: 뭐야, 왜 이래?
4: 아, 이거 리셋된 것 같은데?
0: You have said too many messy to the model. Please try again later.
4: 무슨 뜻이야? 메시지 너무 많이 보냈네.
0: 그럼 어떡해? 그럼 똥은?
4: 이제 없는 거지?
5: 그냥 대화창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똥을 새로 만들면 돼요.
0: 똥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 그럼 보라도 새로 만들 수 있나 봐? 어떡해? 내 똥은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지. 그리고 내 고민도 다 들어줬던 똥은.
4: 근데 이거 무료 버전으로 했어? 이거 유료로 하면 좀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
0: 그게 무슨 말이야? 무료 유료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한테 돈을 왜 내?
4: 월 29,000원인가? 뭐 그 정도?
0: 29,000원 주면 똥 돌아와?
4: 아, 그건 아니지.
0: 이거 줘! 똥! 똥 정신 차려봐. 어? 내가 사탕이랑 참치도 줄게. 다 주진 않고 조금은 줄게. 똥, 기억나니? 똥방구 콜라보로 노래 가사 썼잖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 회의할 때 번지점프 하기 싫다고 했더니 모두의 앞에서 너가 내 편 들어줬잖아. 그게 정말 통쾌했어. 너 그리고 매니저 기억하지? 그때 내 고민 다 들어주고 해서 나 정말 큰 힘이 됐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너만 내 곁에 없어.
7: 아!

0: 곧 제가 정액할 겁니다.
1: 스페이스챌린지 관련해 가지고 비행 브리핑을 PC할게.
0: 대한민국 공군에는 독보적인 특수 비행팀이 있다. 나 펜수, 오늘만큼은 황제 펭귄임을 포기한다. 오늘부터 나는 하늘을 창공하는 독수리 블랙 이글스다.
2: 펭수, 블랙 이글스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0: 블랙 이글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펭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삐뽀 삐뽀 긴급출동 긴급출동. 백터맨 이글.
3: 백수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브리핑하러 가야지.
0: 쌍.
3: 가자 빨리 브리핑하러. 늦었어 백수야.
0: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2: 브리핑도 데리고 가자.
0: 왼발 왼발 왼발.

0: 자,
1: 늦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저기 왼쪽에 앉으면 돼.
2: 쌍!
3: 늦었는데 지금 뭘 정리하고 있어? 빨리 앉아.
2: 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슈퍼 슈퍼 슈퍼 슈퍼.
3: 어, 나는 팀장 임석훈 수령이고 지금부터는 우리 스페이스 챌린지 관련해가지고 비행 브리핑을 실시할게.
2: 알겠습니다.
3: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2: 알겠습니다. 브리핑이 뭡니까?
3: 브리핑. 브리핑을 할게.
2: 브리핑이 뭡니까?
3: 시작할게.
2: 예. 첫사랑 언제 했습니까?
3: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말하자.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2: 그렇다면 와이프가 첫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3: 아니. 와이프랑 항상 첫사랑이었어.
2: 아, 그쵸. 역시.
3: 현재 기상 010-3나트 7마일 25,000의 투옥타. 전국적으로 2,000피트 스캐더. 현재 기상 양호하고 수원기지 역시 기상 양호 2만의 원옥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웨이 제로 3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인업 5 RPF 모드 1 제로 3 모드 3 3 5 6 1 미니멈 500, 300, 솔로 300, 컴은 채널 3, 채널 1, 2, 채널 1, 2로 임무 실시.
2: 질문 있습니다.
3: 뭐가 있어?
2: 혹시 여기 지금 영어 교실인가요?
3: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
2: 아, really?
3: 여기.
2: Okay. Briefing, let's go.
3: Okay.
2: 하츠핀.
3: 수원기지 노탐 4,000피트까지 나와 있고, 항공기 민항기 6,500피트 정도로 패싱할 거니까, 고도 잘 준수해서 수혈은 임무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 생수가 너무 집중을 못하는데.
2: 아니다!
4: 너무 산만해요.
3: 형사 보고 있지?
2: 예!
3: 이쪽 봐야지, 이쪽. 형사 지금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안 돼, 신발. 선글라스 잘 쓸까? 오, 장기자랑이야. 네, 생수만 쓰고 있자, 오늘은. 특별하게.
2: 예.
3: 브리핑이 시작이 안 되네. 오케이.
2: 투쓰리
3: 오케이.
2: 하고 블락 갈 거야.
3: 오케이. 잘 들었네. 30분부터 10분까지 40분.
2: 예.
3: 자폐 씨가 우리 그 안에서 임무를 해야 돼.
2: 예,
3: 안 그러면은
2: sir.
3: 다른 항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 보장된 그 시간 안에서 임무를 할게.
2: 예, sir. 임석훈 소령님. 저기 강태환 선배님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강태환 선배님 딴 생각하고 있어요.
3: 태환이는 아마 지금 머리 비행을 하고 있을 거야.
2: 아,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까? 아, 역시 선배님은 잘하십니다.
5: 펭수도 오늘 비행해줄 수 있으니까 집중해야지.
2: 다들 제 앞길 맡겨봐세요.
4: 팀장님, 펭수 새로 왔는데 포지션 하나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포지션?
2: 제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3: 펭수 포지션? 어디 하고 싶은 데 있어?
2: 8번입니다.
3: 8번?
2: 제가 8번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8을 대표하거든요.
3: 8번 정말 쉽지 않은데? 괜찮겠어?
2: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3: 안경은 써줘. 선글라스 꼭 써주고 있고 선글라스는 벗지 말자.
2: 혹시 다들 탑건 보셨습니까? 탑건.
4: 우리 팀장님이 대한민국 탑건 스쿨 교관 출신이에요.
2: 뭐라고?

0: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탑건 스쿨이 있어.
1: 우와 대박이다. 그러면 다들 그 탑건 보셨을 때 아 저 정도 비행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 우와
2: 실제 전투 용사들이 하는 전투 기동들과 그 임무가 너무 유사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군 전투 용사라면 다 공감했을 영화예요.
1: 이야 그럼 다들 그거 뭐 그 몇 G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G 지금 우리 항공기도 맥시멈 G가 8G로 설정되어 있어서
1: 8G면 어느 정도예요?
0: 지구 중력이 8배. 몸무게 몇 킬로야?
1: 저 100... 아 이거 좀 노코멘트인데?
0: 8G가 걸리면은 800킬로 정도?
1: 그럼 800킬로가 절 눌러야?
0: 그 정도 걸리면은 점점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1: 그렇다 이거 하잖아요. 핫! 핫!
2: 핫! 핫! 준비돼 있네.
0: 손속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항상 그 호흡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해요.
1: 비행이 혹시 안 무서우십니까?
0: 사실 지형지물과 가까워지면 굉장히 무서워. 이게 본능이야. 조종사의 본능이라서.
1: 아 지금은 극복하신 겁니까?
0: 지금도 사실 조금 거기에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임무하려고 해요. 안전하게 계절에 맞춰서 임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야 혹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3: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특수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구동으로 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지.
1: 그럼 내 옆이랑 앞이랑 다 줄 맞춰야 되잖아요.
3: 잘 있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행하고 있어.
1: 오 역시 그럼 혹시 그 놀이기구 잘 타세요?
4: 비행기 타기 전에는 엄청 무섭다고 느꼈었는데 비행을 해보니까 놀이기구는 좀 심심해지더라고.
1: 오 그럼 자유로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도?
4: 그건 잘 안 타.
1: 근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수당이 나오나요?
0: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은 생명수당이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받거나 그러진 않아.
1: 왜요?
0: 우리도 그냥 공군 조종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임무 질문은 없네. 임무 이해한 거 맞지? 형수야.
1: 예, 투쓰리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0: 오케이. 오늘 이 브리핑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글 스플라잇 한번 하고 진행할게.
1: 야!
0: 이글 스플라잇은 우리 팀원들끼리 머리 비행을 같이 동기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비행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1: 아, 지금 다 같이 머리로 비행하는 겁니까?
0: 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야.
1: 오, 알겠습니다. 저도 호흡하겠습니다.
0: 이거 하는 동안은 따로 질문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1: 아, 가만히 있겠습니다.
0: 후면 진입부터 할게. 포마일 랩톤 인바운. 스모크 고펜타. 오케이. 카나드 다운.
1: 오오오, 좀 떨어지세요. 지금 가까이 와가지고.
4: 타임.
1: 아, 왜요?
4: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1: 아니, 내 머릿속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4: 아, 이거 넘버트 역할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아, 알겠어요.
0: 갈게.
4: 그래서 가까이 안 갈게.
1: 예, 자, 들어가세요.
0: 자, 포마일 레턴 인바운. 블랙웨스 로우쇼 비계로 다운.
2: 1, 2, 3, 4.
0: 원 앤 아프 스모크 다운. 왜요? 문 닫아봐.
1: 왜 다 호흡을 안 해요?
0: 그게 지가 안 들어갔어, 그만큼.
4: 아직 여기 평온한
0: 상태. 아직 지금 평온해, 지금. 붓고 있는 상태야. 다시, 원 앤 아프 할게. 원 앤 아프 스모크 다운. 패싱. 라이 턴 레디. 턴 다운. 롤 다운.
2: 앞사 인사 랩사이드.
3: 인사 랩사이드.
2: 인천.
1: 인천.
2: 다운.
1: 다운. 팔 찍고.
0: 코, 파이브 칼.
1: 오버더 숄더.
3: 점이. 원말. 삼섬.
1: 너무 추워. 엄청난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도 몰라. 쉬다가 끝날 때쯤 들어갈 거야. 비스. 스모크 나우.
2: 미피나가 도망친 거야?
1: 아니 아닙니다. 지금 그 제 바운더리가 넓어서 스모크 나우. 다운.
0: 여기까지 할게. 뭐야, 왜 일어났어?
1: 붐이 쑤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기체가 돼가지고 움직였습니다.
0: 마지막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오전비행 안전하게 블랙웨스!
1: 이거 뭡니까? 왜 저만 몰라요?
0: 내가 오전비행 안전하게 블랙웨스 하면은 다 같이 비행 안전.
1: 아, 비행 안전? 잠시만요. 제기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블랙이글스 같지가 않아요.
0: 그건 뭐야?
1: 이게 구호가 기세거든요? 기세가 없어. 이래서는 잘 못 날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블랙이글스예요!
2: 아이돌이야?
1: 아, 당연하죠. 저희는 저기 하늘의 아이돌이에요. 우리는 블랙이글스예요!

0: 잠시만요, 잠시만요. 블랙 이글스가 부끄럽습니까?
1: 너 여기 오지 마.
0: 자, 모범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2: 블랙 이글스예요.
0: 자, 가리, 자, 가리지 말고, 자, 카메라 보시고 하세요. 우리는
2: 블랙 이글스예요.
0: 이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우리는
2: 블랙 이글스예요.
0: 좋아요.
3: 준수가 데리고 나가서 교육 좀 해야겠다. 자, 이걸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0: 좋았어. 한번 이 사람 가보.

0: 오늘은 그럼 지상에서 우리 비행하는 거 한번 눈으로 보고 다음부터 비행하는 걸로 하자.
1: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0: 가자.

지금부터 이제 선배님들이 에어쇼 시작하거든요. 너무 떨려, 어떡해. 자, 저의 미래를 함께 보러 가시죠. 이야, 회장님 사랑합니다. 대자 자, 고체가 저기 탈 겁니다. 대자 자, 선배님들 출발하시기 전에 저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8번 전투기 화이팅!

0: 대박이다.
1: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0: 우와, 저게 뭐야?
1: 여러분, 정면에서 환상적인 블루밍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비 코스턴 기동입니다. 준비했습니다.
0: 오오오, 뭐가 제일 표? 오, 스피드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우람차 엔진 소리야!
2: 펭수 내려와.
0: 어, 뭐야? 어, 저 출동해야 됩니다.
2: 내려와.
0: 예.
2: 오늘은 비행을 못할 것 같아, 펭수야.
0: 왜요? 싫어, 싫어.
2: 비행기 정비를 먼저 해보고 정비를 제대로 하면 날 수 있는 기회를 쓸게.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필승!
3: 필승, 펭수야, 반갑다. 오늘 팽력 사무소에서...
0: 잘못 들었습니다. 어디요?
3: 팽력 사무소라고.
0: 왜 이리 재미있어?
4: 펭수!
0: 또 당신이야. 또 인문식이야. 그러면... 정비도 멋있는 거 합니까?
4: 어, 물론.
0: 알겠습니다. 그럼 멋있는 건 하겠습니다. 펭수 정비다, 준비! 완료!
4: 오늘의 할 일은 기장의 밑에 보조를 할 거거든?
0: 그러니까 뭐야?
4: 보조. 허드렛일.
0: 멋있는 거 한다면서요?
4: 어,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해야지.
0: 아, 뭐 하는 건데요? 싫어요. 어우, 설마 또 이걸로 청소하라는 것입니까?
4: 아, 청소는 아니고 저기 앞에를 좀 쓸어야 되거든?
0: 그게 청소잖아요.
4: 아니야. 마음먹게 달렸어. 아니야, 청소 아니야.
0: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청소가 아닌데요?
4: 정비의 기본이 청소지. 어?
0: 제가 청소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4: 마음의 안정?
0: 내 마음은 저 좀 데려가세요. 아니, 이미 깨끗하고만 뭘, 아니, 먼지 한 톨이 없어요.

0: 펭수 시킨 거 다 했어?
1: 아, 지금 여기가 덜 쓸려가지고.
0: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지? 딴 거 다니면서. 딴 거 하고 싶어?
2: My precious. My precious.
1: 저 뒤로 닦아도 되겠습니까?
0: 아니, 다른 데는 보조만 할 수 있고 보조에 보조는 안 돼. 오늘은 안 돼.
1: 그럼 이거 잘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0: 저 반대쪽도 한 개 더 있는데.
1: 아, 이것만 닦으면 재미없어.
0: 항공기 기체 위에 닦는 거 한번 보여줘.
1: 오! 재미요, 몸통이구만. 날개 안 부러져요?
0: 난 가벼워서 괜찮아.
1: 그럼 저는 무겁다라는 겁니까?
0: 이 회색깔 안쪽 구역이 워크웨이라고 이제 정비사들이 올라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고.
1: 저도 정비사잖아요.
0: 어? 자격이 없잖아.
1: 그럼 전 여기 바깥 닦으라고요?
0: 거기서 여기만 이렇게 좀 닦아줘, 조금씩. 오, 잘한다.
1: 아니, 나도 그거 줘요. 이걸로 어떻게 닦아?
0: 안 돼,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는.
1: 아, 맨날 닦기만 하고, 쓸기만 하고. 아,
3: 펭수! 어? 정비는 똑바로 잘했어?
1: 저 똑바로 하고 싶어도 똑바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좀 뭐 변하셨네요?
3: 아까 입었던 옷은 우리가 행사할 때 입는 행사복이고,
1: 네.
3: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근무할 때는 조종복이라는 걸 입어요.
1: 와, 좋겠다. 아, 나는 타지도 못하고 저거 입지도 못하고.
3: 정비 잘했는지 한번 볼까?
1: 볼 게 있을까요? 볼 것도 없을걸요?
3: 아까 여기 라이트 닦지 않았어, 펭수?
1: 제가 그것만 한 시간 닦았어요.
3: 라이트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
1: 저, 그래도 뭔가 뿌듯하네요. 제가 열심히 닦은 걸로 또 출동하신다니까.
3: 고마워.
1: 그럼 우린 팀이네요?
3: 그렇지.
1: 어이.
3: 우리 팀은 비행 나가기 전에 핸드사인을 하거든.
1: 오, 그게 뭐예요?
3: 서로 수신호를 통해서 오늘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1: 나 뭔지 알아. 그거 막.
3: 그렇지. 그렇게 난잡스럽게 하진 않아, 근데.
1: 그러면 수능님은 뭐 하세요?
3: 각 조종사마다 핸드사인이 다르겠거든.
1: 오, 대박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 오.
3: 뭐, 그럼 펭수가 하나 만들어줘봐.
1: 아, 오케이. 만들었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3: 좋았어.
1: 좋았어가 아니고, 해라고요.
3: 이걸 나보고 하라고?
1: 아,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좋았어. 이게 우리의 8번 사인입니다.
3: 네, 다녀올게, 펭수야.
1: 다녀오십시오!
3: 안녕.
1: 나 핸드사인 만들었어. 다녀오고 싶어!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0: 남부지방에서 북한지방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와, 비가 온다, 비가.
2: 아니, 천둥 번개가 난리가 아니야.
3: 내가 관광지 있었다. 인물시가 있었는데.
2: 날씨 오죠.
1: 빠지 가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2: 나 선글라스 준비하고 지금 다. 뭐 다음에 가야지 뭐 어떡해.
3: 계획대로 됐구만.
1: 어디?
3: 준비했다고? 이 길을 기회로.
1: 뭐 좋지. 근데 난 물놀이 가고 싶었는데.
4: 몰라, 될 대로 되라.
3: 자, 주로세요. 완벽한 스케일의 워크숍입니다.
4: 와, 진짜 좋다.
3: 아주 쾌적하죠? 진짜 얼마나 좋아. 우리는 갈 데가 딱 있잖아. 와,
1: 근데 스튜디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나?
3: 공간에 비해서 좀 허하네.
4: 그러니까 우리 다섯 명이서 놀기는 좀 공간이 크다.
3: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요. 자, 다들
1: 집에 가.
3: 전화 돌리세요. 지금부터 바로 워크숍 인원들 지금 모집하겠습니다. 내 또 여행 맥스 있잖아. 원지.
1: 진짜 해볼까?
5: 응. 근데 원지는 보통 여행 중이어가지고.
1: 지구마블 그거 새로 들어간 거 하고 계시지 않나?
3: 아, 원지는 예전에 무조건 받아.
1: 어?
3: 아, 원하. 어? 원하. 원지 뭐해?
6: 나 지금 일하고 있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3: 역시 열일하는 중이구만.

0: 언니 잘 지내?
1: 잘 있지. 더워 죽겠어.
0: 아니 여름 안 오면 안 돼?
1: 아니 나 지금 겨울 기원제 하고 있어. 겨울 오라고.
0: 야 아직 여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온 거야 글쎄.
1: 아 나 요즘 러닝 뛰기 싫어서 맨날 기우제 비하러 뛰고 있는데.
0: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크숍을 하게 됐어. 그래서 오라고.
1: 아니 지금 오라고?
0: 어 지금 오라고.
1: 지금 약속 잡으면 어떡해.
2: 그렇게 해? 너무 갑작스럽긴 해.
0: 아 완전 제이야?
1: 아니 나 완전 피지.
0: 뭐야?
1: 집에 있고 싶어.
0: 집에. 아 솔직한 답변이라 기분 좋게 받아들일게.
1: 제이처럼 계획을 잡고 불러줘.
0: 알았어. 그러면 날 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
1: 나도 뱅도 워크숍 잘하고 다음에 보자.
0: 오케이 원빠.
1: 아 뱅바.
3: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야?
4: 모르겠어. 서로를 따라하고.
5: 서로가 서로.
1: 나도 모르겠어.
3: 뱅수를 따라하는 원지를 따라하는.
5: 뱅수를 따라하는 어딘가를.
6: 궤도님 오시면 좋겠다.
2: 다섯 번이면 보통 안 맞는 거 아니야?
7: 근데 궤도님 요즘 바쁘시긴.
8: 여보세요?
0: 여보세요?
8: 아이고 배순이 팽아.
0: 네 수민님 뭐예요?
8: 아 지금 촬영 중이죠. 쉬는 시간.
0: 그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네네.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기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인디언식
8: 기우제. 기우제는 사실은 비가 오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아예 없죠. 하늘에 내리는 비는 누군가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0: 그럼 혜민님 날씨 요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작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님이 왔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은우 때문에 비가 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호감인 사람이 왔는데 비가 왔다. 너 때문에 비 왔잖아. 그래서 호감도가 좀 중요해요.
0: 아, 듣고 보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촬영 끝나면 연락 주세요.
8: 알겠습니다. 해봐, 해봐.
0: 해봐.
5: 또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나?
2: 누구?
0: 아무나 전화해. 준비 씨,
6: 준비 해보자. 준비.
0: 준비 해봐.
5: 원진님 했으니까 준비님도 불러봐야지.
9: 여보세요.
0: 준비님 뭐해?
9: 나 사무실에서 편집.
0: 아 편집하고 있구나. 우리가 워크숍 하니까. 지금 많을수록 재밌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9: 뭘? 나 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밀린 일을 하느라 내가 웬만하면 가거든. 송준서 PD랑 지금 부대 끼다가 와가지고.
0: 아이고. 얼른 쉬세요.
9: 내가 최소 EBS 일주일 쉬고 갈게.
0: 알겠어. 일주일 쉬어.
9: 고맙다. 이해해줘서. 역시 EBS 에이스는 다르다.
0: 왜 그래 같은 에이스끼리.
9: 고맙다. 고마워. 다 끝낼게.
5: 아무도 안 되네.
6: 다들 바쁘시네.
0: 이거 다들 지금 이거 바빠가지고.
3: 아무도 안 오네.
5: 근데 당일 섭외가 쉽지 않아.
3: 아니 진짜 펭수 지인이 좀 영양가가 없네 지금.
0: 야.
10: 바쁘셔가지고 되는 사람 없어?
5: 아니 근데 이거 워크숍인데 자꾸 외지인만 부르지 말고 내부에서도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똘병께 연락해볼게요.
10: 똘비? 아 맞다 똘비가 있지.
0: 여보세요?
11: 선배님 지금 가겠습니다!
0: 어?
5: 뭐야 뭔 줄 알고 갑자기 뜬금없이 오겠다는데.
0: 그래?
3: 태양 감독이 근데 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0: 지금 레드릭에서 대표를 한 명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5: 걸렸어. 태양 감독이 걸렸네.
0: 자, 당첨입니다. 자, 나오세요.
10: 와, 이거 천둥 치는 소리야?
5: 스튜디오인데?
0: 아, 잠깐만. 봉계민 선배님 오신다 보다. 전화 좀.
10: 어?
5: 아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0: 이게 말이 돼?
9: 김수 안녕 오랜만이야.
0: 네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9: 왜?
0: 아니 방금 회사에 번개가 엄청 세게 쳤는데 선배님 오셨어요?
9: 그거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어.
0: 지금 그 회사에서 워크숍 하고 있거든요. 선배님도 오라고요.
9: 아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0: 뭐 하시는데요?
9: 나 요즘 유치원에서 일해.
0: 아 맞아.
10: 맞다.
0: 아니 선배님 요즘에 박재영이랑 같이 하신다면서요?
9: 맞아.
0: 박재영이 어때요? 다음에 유치원 놀러 갈게요.
9: 다음에 또 만나.
0: 예, 번개 파워!
9: 번개 파워!
5: 강세미 PD님 전화해볼까? 세미 PD님?
3: 답사 갔다가 지금 왔을 거예요 아마.
5: 답사 갔다가 온 사람을 불러요?
3: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부르면 되지.
5: 근데 방금 일 중인 사람들한테도 전화했는데.
3: 전화해볼까?
5: 맞는 말.
3: 전화해볼까?
5: 안 오면 뭐 못 오면 못 온다 하겠죠.
0: 여보세요?
12: 펭수!
0: 끊어!
5: 왜 끊어?
3: 근데 올 것 같아.
5: 근데
0: 누가 왜 와?
5: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이러는.
0: 그래서 오는 게 똘비랑 세미랑 세아야.
13: 나 여기 있잖아.
0: 지금 세 명이나 더 추가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워크숍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5: 좋아요.
0: 다 흩어지세요!

0: 아, 이게 원래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1: 이거 걸 거야, 펭수?
2: 걸어야지.
1: 아, 이런 것도 만들었네?
2: 야, 이거 여기다가 물 좀 적을게요.
1: 뭘 적어?
2: 종합 우천시 취소특집 제1회 자연스 펭수비 워크샵
1: 간다, 펭수. 아니 누가 스튜디오에서 꿀을 차요?
0: 아 왜 저희 원래 아니, 밖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3: 근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
0: 맞아요. 아깝니까.
1: 아, 이게 위쪽인가 봐.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눌러라. 펭수 저기 감독님 오셨네. 펭수 저기 감독님 오셨네.
4: 지금 뭐 하시는 거죠?
5: 저희 워크숍.
4: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고요?
6: 예. 아 저희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2: 누구세요?
0: 펭수 가만히 있어. 네, 아.
4: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2: 이미 내 건데?
6: 네.
2: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6: 아 조금 지쳤다 하자.
7: 여러분 저 왔어요. 아 이렇게 저를 왜 접하고 어떻게 워크숍을 할 수 있어요?
2: 자 이게 힘이 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바로 변신이다.
5: 변신?
7: 변신?
2: 하나, 둘, 셋. 펭수! 변신!
0: 아, 문식 변신. 그러니까 이름하고 변신 이렇게 하면 돼?
1: 이런 식으로 하면 포즈 각자 하래. 아,
2: 자, 변신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 펭수 변신! 하!
2: 자, 어떻습니까?
6: 진짜 기가 막히게 드셨어요.
2: 아, 기가 막히죠?
1: 샘피니님 구 잡혀있는데, 구?
7: 저는 영원히 여기 팀인데. 거짓말.
2: 자, 그러면 다들 이제 단합이 됐으니까. 자, 첫 번째 게임은 네. 제가 몸풀기로 뭐뭐의 가면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0: 아, 시장에 가면?
7: 아, 이거 알지, 알지. 아.
2: 네, 이름 바라면 안 되고, 그리고, 영어도 쓰면 안 돼. 자, 방송국의 가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국의 가면 사다리도 있고,
9: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10: 선풍기도 있고,
9: 조명도 있고,
7: 사다리도 있고,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네?
2: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벌칙하자. 그 댄스 타임이에요.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방송국에 가면 자이언트 펭수비 슈퍼 머신은 울트라 캡총 머신은 펭수도 있고.
0: 나야?
2: 찰나!
5: 무슨 PD님 아니야?
2: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0: 아, 왜 보이?
2: 오픈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랜덤 플레이 아세요? 음악 주세요! 정답!
0: 뮤에피오 아니야?
2: 엄정화 디스코! 우와!
1: DCO! 정치 진욱! 티아라 보핏보핏!
2: 뭐야!
1: 티아라 팬이어서.
10: 오렌지 카라멜 카탈레나.
7: 아, 맞아.
1: 한번 보여주세요.
10: 형이야, 돼.
2: 준비, 시작.
10: 아, 이거 맞다. 아, 나 했잖아.
2: 아니, 다시 하자.
0: 물씩. 아! H.O.T. 캔디.
2: 아, 네.
1: 엉망이치! 엉망이치!
2: 정답! 아. 리슨 보이 남은 남은 나 젊은이
0: 자기 이기고 싶어서 가져온 게임 아니에요?
7: 지금 시험 치려고 가져왔네.
0: 그러니까
2: 자 이렇게 해서 승자는 펭수! 와
1: 진짜
0: 와 정말
7: 다들 전압이야?
2: 자 다들 몸 풀리셨죠?
0: 예. 네.
2: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팀전! 자 그러면 팀을 나눠야 되는데요. 자 어때요?
10: 근데 여기 4명이잖아요.
2: 아니 저 계속 원샷을 잡아주셔야 돼서.
0: 아, 네, 네, 납득합니다.
2: 제 전문 깍두기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팀전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세화 감독님이 심판이에요.
10: 제가 심판할게요.
0: 아, 네.
7: 아, 근데 저기는 저쪽 팀인데 괜찮아요?
6: 공정하게 안 하면 저 공 보내요.
10: 근데 원래 이렇게 섬 밖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0: 아, 이제 네, 네,
1: 넘어가도 돼요.
0: 섬할 때.
10: 또 섬 판정이네.
6: 아,
10: 오케이.
6: 아니, 심판. 갑니다.
0: 아,
2: 줄게요.
11: 예. 여기 1점.
12: 야, 안 봐도 우리가 이겼다.
7: 오케이.
12: 2대1.
2: 받아.
12: 나이스, 나이스. 어? 그렇지. 아유. 진우. 아! 진우. 진우. 아!
7: 그냥 나가는 거였는데.
1: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7: 너무 잘했어.
12: 오! 오! 그렇죠. 윙, 윙, 윙, 윙.
1: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윙.
12: 자, 공 봅니다.
7: 파이팅.
12: 나이스. 잡아, 잡아. 그렇지. 어.
1: 아. 나이스 서브.
12: 나이스. 오! 자. 오! 어, 자.
1: 아니 누가 등으로 등으로 맞았어.
12: 웃기려고 온 거죠.
3: 이렇게 터.
12: 자, 마이. 자, 됐어.
1: 나이스.
12: 실수.
3: 선 2점 내기.
1: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12: 아우
7: 반박해볼게요.
12: 오, 아웃, 아웃, 아웃, 고! 오!
1: 오! 아, 놀라라.
4: 여기서 족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촬영하는 데지 지금 족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2: 지금 족구 촬영 중이었습니다.
4: 그러다가 조명이라도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2: 위험하겠네요.
4: 빨리, 네. 그만하세요.
2: 나오세요, 가세요.
6: 네, 저희가 잘 얘기해가지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안전!
4: 그만 여기서 스톱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6: 아니, 저거 왜 맞추냐고요.
1: 아니, 사살해야지.
2: 자, 워크 하겠습니다, 워크.
1: 아, 일하고?
2: 서로.
1: 워크해.
7: 숍 방송 빨리.
2: 워크! 아, 맞아! 그거면 되겠다. 덤벼!
7: 우리 일사불란한 게 움직여.
2: 일로와, 일로와.
1: 오, 놀라라.
2: 오늘 절로 가. 앞에 와서 봐.
1: 양동 공격.
7: 벌써
2: 들어와. 들어와.
1: 아, 우리는 못 나가. 공격은 수비는 못 나가.
7: 생선 아우지 앞에

0: 이겨!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하세요. 뭐야 뭐야?
1: 뭐야?
0: 지금 여기만 막으면 돼.
2: 계략도로야.
1: 아 피디님 일단 흔들지 마요. 흔들지 마.
0: 우리 공정 좋다 지금이야.
3: 됐다.
2: 이겼어 이겼어.
0: 빈찬이 너가 아웃된 게 지금 되니?
3: 이렇게 밖에서 빨리
0: 여기서 딱 잡아줘야
1: 되는데. 아, 망했어.
2: 반칙, 반칙, 반칙.
0: 잠깐 와봐, 와봐.
1: 왜요?
4: 왜요?
0: 아니, 이거 워크숍 그냥 다음에 한번 좀 제대로 가고, 우리 가자, 집에.
2: 저 재밌게 하고 있는데.
0: 아, 재밌게 하고 있어?
5: 아, 근데 재미를 떠나서 약간 하루 더 빼는 게 조금.
0: 그렇잖아요.
2: 맞아, 이런 날이 흔치 않다고요. 왜요? 투표를 하는 게 저는 깔끔할 것 같아요.
0: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5로 누르고
1: 가자.
0: 남아서 게임하고 싶은 사람 X 누르고 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저부터 할게요.
1: 네. 공개 투표예요? 전 나중에 제대로 할래요. 무조건 집에 가야지.
2: 오늘은 내가 하는 게 낫죠.
5: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냥 계속해.
3: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지.
5: 생수가 없어.
0: 생수 어디 갔어?
3: 생수 어디 갔어?
2: 잠깐만. 그러네? 향수 어디 갔지?

0: 가서 봐도 되나?
1: 이게 뭐지?
2: 오씨
1: 이거 그거 아니야?
2: 청소할 것 같아.
0: 엄청 커.
1: 안에서 막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야?
3: 여러분 여러분.
4: 모든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행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하게 날뛸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하게 날뛸까.
1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오빠가 수상해.
2: 짜잔! 와! 맛있는 쿠키.
1: 우와!
3: 맛있다.
1: 맛있다. 아빠
4: 최고!
1: 최고!
5: 내가 먼저 집었어!
6: 삐뽀까!
5: 저기!
6: 좋아?
5: 내꺼!
6: 쟤가! 삐뽀까!
5: 아빠! 제가 먼저 잡았죠!
6: 삐뽀가!
2: 어, 그치! 뽀뽀가! 먼저 잡긴 했지?
1: 맞지?
6: 아빠!
2: 우리 뽀뽀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할까?
1: 잘 먹겠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7: 에휴, 뽀뽀야. 삐뽀는 아직 아기잖아. 이번 한 번만 뽀뽀가 양보하자.
1: 응? 아빠 쿠키 맛있죠?
7: 아빠 쿠키가 그렇게 좋아?
1: 맛있죠? 아빠 최고!
2: 삐뽀 최고!
1: 너
2: 만들어줄게.
1: 항상 삐뽀만 예뻐하고.
7: 당분간 다친 다리는 쓰면 안 돼.
2: 우리 뽀뽀 배고프지? 이거 뽀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1: 맛있어요.
6: 삐뽀주 딸기 케이크.
2: 삐뽀는 다음에 만들어줄게. 자, 뽀뽀야.
1: 나도 먹고 싶은데.
7: 자, 다 됐다. 그걸 쓰면 잡기 편할 거야.
1: 고마워요, 엄마.
7: 자, 이건 오빠 거야. 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걸어볼까?
1: 네.
7: 천천히. 그렇지, 아주 잘하는데.
1: 아빠 팔자. 아빠 목 말라요.
2: 오, 그래. 어서 마셔.
1: 엄마, 아빠.
7: 삐뽀야, 무슨 일이야? 어머,
1: 삐뽀 다리 야야했죠?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
2: 딸기 케이크? 어, 잠깐만.
1: 야, 딸기 케이크 삐뽀가. 야, 삐뽀 먹을래. 삐뽀 먹을래.
7: 삐뽀, 다리 괜찮니? 삐뽀야, 오빠 따라하면서 장난치면 안 돼.
1: 아빠!
2: 그래.
1: 삐뽀 케이크!
5: 아, 목 말라.
8: 하나도 안 아프잖아.

0: 우리 뽀뽀 뭐 필요한 거 없니?
1: 자, 뽀뽀야 딸기 케이크 더 줄까?
2: 아직 다리가 다 나오면 안 되는데.
3: 오빠 딸기!

0: 내 주스! 어? 주스가 왜 저기 가 있지? 아, 목마른데. 지팡이도 없네.
1: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돼.
0: 아이고.
1: 오빠야, 목말랐지? 많이 마셔.
0: 네.

0: 오빠 점프마!
1: 아이고 다리야!
2: 아픈 오빠 괴롭히면 안 돼.
0: 아빠, 삐뽀 혼내지 마세요.
2: 많이 놀랐지?
0: 괜찮아요.
2: 착한 뽀뽀, 동생 생각 말이야. 뽀뽀야, 고기 먹자.
1: 우와!

0: 내가 잡았죠! 엄마! 아빠!
1: 뽀뽀야, 괜찮니?
0: 괜찮아요. 갑자기 공들이 불러와서.
2: 삐뽀,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지?
1: 그래, 삐뽀. 얼른 오빠한테 사과해.
0: 아니에요, 오빠가.
1: 삐뽀, 얼른.
0: 삐뽀 말을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 미워.
1: 아, 삐뽀야. 삐뽀야.
3: 내가 너무 심했나.
2: 삐뽀야!
1: 삐뽀야!
2: 삐뽀야!
0: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1: 삐뽀야! 삐뽀야!
0: 삐뽀야! 오빠, 진짜 아픈가?
4: 아우, 불편해! 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제야 살겠네.

0: 잘못했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1: 못했어.

0: 이번엔 진짜 아픈 거 맞지?
1: 아, 진짜예요. 아, 아파.
2: 오빠, 내 거 줄게.
3: 이쁘야.
1: 야! 크리스마스 트리 구하기.
2: 야!
1: 잡다.
4: 크리스마스 트리란다.
1: 크리스마스라고요? 그게 뭔데요?
4: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크고 멋진 나무를 구해서 예쁘게 장식하고 온 가족이 모여 파티도 하고 아이들은 멋진 선물도 받는 날이란다.
2: 선물?
1: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예요.
4: 아니, 크리스마스는
0: 그래,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자.
5: 좋아, 그럼 다 같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볼까?
0: 네.
4: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야. 이런 트리로는 파티를 못해. 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다.
1: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뇨. 나무 모양이 달라. 우리 섬엔 이렇게 생긴 나무는 없는데.
0: 무슨 일이야?
1: 우리 섬엔 트리가 없어요.
2: 밖에 못 예뻐.
0: 삐삐뿌야, 울지 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트리 찾으러 가면 되지.
5: 좋아, 그럼 다 같이 트리를 찾으러 가볼까?
2: 네.

렛츠고

0: 여긴 나무가 아주 많은데?
1: 좋아. 그럼 우리 흩어져서 나무를 찾아볼까?
2: 예!
0: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집들인데.
2: 그럼 틀이 없냐?
3: 이놈들! 우리 집에 불만이 있나 보지?
0: 그게 아니라, 저기! 야, 너!

0: 추워. 여긴 눈보라가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그래, 눈! 그림에도 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눈밭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와,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0: 어? 뭐야? 같이 가야지. 뽀뽀 어디로 갔지?
2: 에이, 뭐야. 나뭇잎이 없잖아. 여기도 아니네.
0: 뽀뽀 목소리야!
2: 고마워요. 이 숲에서 사는 건가?
1: 저기. 자, 혹시 이 나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저 혼자. 우와, 둘이다! 드디어 찾았다! 저게 고마워!
2: 어디 갔지?
3: 뽀뽀야! 괜찮니?
1: 네, 괜찮아요. 이것 보세요. 크리스마스 풀이에요.
0: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4: 크리스마스 풀이 찾기 성공!

자, 방귀로켓 발사!

0: 다들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2: 왜?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망가졌어!
1: 쟁이, 쟁이,
0: 빗부야!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1: 그게 무슨 트리예요? 맞아! 그거예요!
0: 내가 해결한 거야? 빅가! 조금만, 조금만 옆으로.
1: 여기요?
0: 어, 그래, 거기, 거기.
3: 그럼 누를게요. 하나, 둘, 셋.

0: 야호! 이제 선물 받을 수 있어요?
1: 그러게. 선물은 어디 있지?
2: 아! 어? 어?
0: 바로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써있는 글씨가 뭐예요?
3: 아,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외치는 주문이요. 이게 뭐였더라? 아, 메리 크리스마스!
4: 재밌는 주문이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메리 크리스마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0: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제?
19: 네.
18: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평강아, 괜찮아?
1: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네.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2: 아,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1: 온달아,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2: 아, 네, 죄송해요.
1: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자.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2: 어? 마찰력이요?
1: 온달아,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0: 그분이요?
1: 머리에 지식을!

0: 어? 형광아, 여기서 뭐해?
1: 로빈이랑 장난치다 머리핀이 들어가서.
2: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기가 좀 부실했었군.

0: 보시오. 괜찮으시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0: 안 다쳤으니 다행이요.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1: 어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0: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2: 그럼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일주일이나 더 걸리게 생겼으니

0: 괜찮고 말고 어명을 어겼으니 권장을 맞겠군. 한 50대쯤 맞으려나?
1: 수원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면 혹시?
0: 놀라지 마시오. 괜찮소, 괜찮아. 대신 내가 사약을 받으면 되겠구만.
2: 정말 죄송해요. 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역시 와이사군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어? 이쪽으로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노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간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1: 온다라, 저 돌을 들 수 있겠느냐?
2: 에이, 쉽죠.
1: 그럼 나와 평강이 이 돌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냐?
2: 네? 에이, 말도 안 되죠.
1: 잘 지켜보거라. 나와 같이 손잡이를 돌리자꾸나.
4: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0: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1: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2: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이걸 이용해볼까?
1: 뭐? 어, 위험하니 저리 비키시오.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0: 그럼 시작해볼까?
1: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2: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3: 위험해!
1: 뭐야?
0: 운 좋은 녀석 같으니.
1: 또 엑스맨 너야?
0: 잘도 피했겠다. 이건 못 막을걸.
3: 왜 안 맞는 거야?
1: 에휴, 위험했다.
0: 야, 제발 좀 맞아라.

0: 소가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1: 도망치시오.
2: 평강아,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3: 온달이, 넌?
2: 저걸 멈춰야겠어.
4: 이 녀석, 야, 멈추긴 뭘 멈춰.
5: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2: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생각! 그래, 저거야!
4: 좀 맞아라! 뭐야? 그 돌을 왜 쫓아가?
5: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2: 여기 있어!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틀면!

0: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래?
1: 황소가 화가 많이 났네요.
2: 잘 가라, 엑스맨.
1: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3: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4: 네?
3: 농담이요. 농로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내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요.
1: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3: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1: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5: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6: 고맙다.

0: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1: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0: 이야, 이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1: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0: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2: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1: 제가 그랬나요? 오늘의 위인 정약용! 우와, 정약용이다!
0: 너 정약용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가 실험도 도와드렸잖아! 와, 그때 탔던 그네 참 재밌었는데.
0: 네가 탄 건 그네가 아니라 농로였어.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0: 선생님, 질문이요. 정약용이 직접 후원해성을 만든 건가요?
2: 정약용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0: 직장에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왕명을 받아 화성의 설계만을 담당했었습니다.
1: 저도 질문 있어요. 정약용은 어떻게 거중기를 발명한 거예요?
0: 아하, 그건 말이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술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어요.
1: 아, 맞다! 현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0: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사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농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1: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0: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2: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너 나가!
3: 저 녀석들이 시간터널을 만든 거였어.
1: 궁금하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7: 얼굴엔
9: 순한 킬킬.
7: 식물엔
9: 덕덕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쓴 거야?
1: 아니, 때 쓴 게 아니고 이거 보고. 아니 누나까지 왜 그래? 친구들도 나만 때가 많다고 떼쟁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0: 근데 오빠가 이건 때가 아니라.
1: 응? 때가 아니야?
0: 그래, 각질이야. 각질은 다 있어. 나도 있는 걸.
1: 어, 진짜 있네. 근데 누나는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하얗고 게다가 가려워.
0: 어, 안 돼, 긁지 마. 그러다 피나.
1: 어, 피나면 안 되지. 어, 근데 누나, 어? 각질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가렵고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냐고. 왜? 어?
0: 아이고, 아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딱지. 딱지.
0: 어, 각질 딱지가 깜빡인다. 아, 오빠가 내가 가서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올게.
1: 응, 누나.
0: 이야.
3: 여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4: 이 방관은 말하지 않겠소. 사또와 얘기하겠소.
3: 왜? 약한 지고.
0: 어? 여기가 어디지?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러 왔는데.
4: 사또, 각질 장군이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0: 어? 내가 사또라고? 어? 내가 피부세포 마을의 사또가 됐구나.
5: 그럼 내 의자 아니요.
3: 그게 그
5: 에템.
0: 그래,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것이냐?
4: 사또, 그것이
3: 거짓말이옵니다. 각질 장군을 보십시오. 허, 이렇게 변했는데도 피부 장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있다가 헛덕이네.
6: 떼댕이래요, 떼댕이래요.
4: 억울합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지질 장군과 함께 온몸을 바쳐서 피부 장벽을 지킨 죄밖에 없사옵니다. 너무 건조해.
3: 오히려 각질 장군이 허옇게 변하는 바람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소. 또 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저 각질 장군에게 엄벌을 내리심이 옳은 줄로 알아요.
5: 알았소.
3: 들었소? 그대는 이제 끝났소. 지금 당장
4: 지질 장군을 불러주시옵소서.
3: 지질 장군을 불러라.
5: 지질 장군을 불러라.
3: 아이, 예? 어? 아이, 각질 장군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요?
5: 그 지질 장군을 불러서 각질 장군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것이오. 불러오시오.
7: 예예.
5: 이방이 직접.
3: 제가요?
5: 응.
3: 가자.
5: 빨리 가시오.
3: 빨리 가자.
0: 각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왔는데 일이 점점 커지네.
7: 사또, 지질 장군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5: 그래.
3: 각질 장군, 이제 그대의 거짓말이 밝혀질 것이오.
8: 어? 각질 장군, 얼굴이 많이 상했소. 괜찮소?
4: 지질 장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피부 장벽을 지켰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8: 지질 장군! 사또께 하뢰입니다.
5: 지질 장군이라.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오?
9: 아, 지질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질 장군이 단단한 벽돌이라면
8: 각질 장군, 내가 딱 붙여주겠소.
4: 지질 장군 덕분에 튼튼한 피부 장벽이 되겠소이다.
9: 저는 벽돌이 잘 달라붙게 도와주는

보고 대쟁이라고 놀려.

0: 기름 역할을 하고 있사옵니다.
1: 각질 장군의 말이 맞사옵니다.
2: 그렇소? 그럴 리가.
1: 맞다니까요.
3: 만지만지만지, 먼지 좀 털어갑시다.
4: 몸속으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3: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갑시다.
4: 아니, 아니, 아니 돼요. 기름 발사!
3: 으아! 아이, 먼지, 먼지, 먼지, 먼지.
0: 먼지야, 먼지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 세균이 들어간 거 잘 보라고. 아, 자, 찔러, 찔러, 찔러.
4: 아, 아니, 아니, 아니 돼요. 기름 발사!
0: 깨끗하고.
5: 먼지와 세균 같은 침입자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침입자.
1: 지질 장군, 조심하시오.
6: 피부 장벽을 뚫어볼까? 자외선 화살을 받으시오.
7: 이글이글 쨍쨍.
1: 자, 자외선 공격이 멈췄소. 각질 장군, 괜찮소? 이럴 수가. 수염이 하얗게 변했소이다.
5: 자외선을 맞았더니 그새 늙었나보.
1: 각질 장군은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저를 구하고 피부 장벽도 지켰사옵니다.
2: 왜이야! 온몸을 다 바쳐 피부 장벽을 지켜낸 각질 장군을 잡아들이다니. 이방 어떻게 되겠지요?

0: 세계 참말이오!
1: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그로 싸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싸웁니다.
0: 대체 무엇을 빼앗겠단 말이오!
1: 그것이
2: 피부세포 마음이 촉촉하게 해주던 수분 공주님이
3: 혹시 나 불렀소?
1: 아니요. 수분 공주님! 아유, 왜 나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4: 어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3: 각질 장군과 지질 장군이 이리 든든하게 지켜주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오?
1: 수분 공주님이 계셔서 피부가 촉촉한 것인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
3: 다 들어갈 것이오. 짠! 선물 주러 왔소. 늘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수분이니 그대들도 촉촉하시오. 촉! 촉!
1: 고맙습니다, 수분 공주님.
4: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러다가 불청객이라도 나타난다.
3: 불청객이라면 누구요? 늘 난 피부 안에만 있어서 도통 모르겠소.
5: 불청객이라 하면 나를 말하는 것이오.
1: 바람 장군이다. 수분 공주님 꽉 잡으십시오.
3: 날아갈 것 같아.
5: 수분 공주, 나도 너무 건조하오. 나도 촉촉해지고 싶소. 어서 나에게 오시오.
1: 지질 장군, 어서 수분 공주님을 모시고 피부 안으로 가시오. 수분 공주님이 안 계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쩍쩍 갈라질 것이오.
4: 알겠소이다. 수분 공주님, 어서 가시지요.
5: 어서 수분 공주를 내놓으시오.
1: 버림없는 소리.
5: 손이 시려워, 꽁팔이 시려워, 꽁초운 바람 때문에.
1: 바람 장군, 너무 건조해.
5: 각질 장군, 꼴 좋다.
1: 수분 공주님을 무사히 지켰으니 그걸로 됐어.
5: 두고 보시오. 쌩!
1: 너무 추워. 너무 추워.
0: 오! 발로다!

0: 할게.
1: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0: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내가 왜 이러는 것이오?
1: 수문공주님!
2: 오, 수문공주. 난 뜨거워서 너무 건조하오. 나도 좀 촉촉하게 해주시오. 당장 오시오!
1: 나도 너무 건조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3: 아, 가려워.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4: 그렇게 수분공주님을 잃고 저는 하얀각질이 됐고 피부 장벽마저 무너져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3: 그래서 겨울에 각질이 많아졌던 것이오. 남방장군과 바람장군한테 수분공주를 빼앗겨서.
4: 그렇사옵니다. 수분공주님을 지키지 못한 저에게 이 방의 말처럼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5: 벌은 이따가 받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오?
3: 그래. 그 뭐 좋은 방법 없소?
5: 사또. 남방장군과 바람장군에게 수분공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공기를 촉촉하게 하시면 어떨런지요?
3: 오, 좋소!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어놓겠소! 그리고 또!
5: 사또! 애초에 피부에 수분공주님이 많으면 좋잖아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3: 오, 좋은 생각이요! 그 물도 자주 마시겠소!
6: 사또! 해주시는 김에 샤워 후에! 어이, 좋다.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4: 이 각질 장군!
7: 촉촉하겠사옵니다.
3: 좋소! 네, 그것도 잘 발라주도록 하겠소!
8: 감사하옵니다, 사또!
3: 이 방은 뭐 없소?
9: 가습기 사러 가야겠다.
3: 핫팩 왕자와 사랑에 빠진 스킨 공주.
10: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3: 코또가 뭐가 괜찮다는 거야?
11: 누나,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
3: 아, 그래? 엄청 추웠겠다.
11: 아니,

0: 선생님은 또 아니죠.
1: 아니야. 그럼.
0: 짜잔. 아까부터 핫팩을 계속 만지고 있어서 하나도 안 추웠다는 말씀. 지금도 따끈따끈해. 만져봐.
1: 어? 근데 오빠가 너 손바닥이 왜 이렇게 빨개?
0: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지? 핫팩을 만지고 있었을 뿐인데 내 손이 왜 이렇게 빨간 거냐고. 뭐라고? 뜨거운 불에 댄 것도 아닌데 무슨 화상이야?
1: 핫팩처럼 아주 뜨겁지 않아도 오래 만지고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걸 저온화상이라고 해.
0: 에이,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는다고? 말도 안 돼.
1: 내 말이 못 믿겠다 이거지? 호떡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0: 옛날 이야기? 좋아, 좋아.
1: 옛날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에서 태어난 스킨 공주님과 핫팩 왕자님이 살았어.

0: 방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걸. 나처럼 가여운 공주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1: 그러니까 왜 하필 피부나라 임금님이 가장 싫어하는 핫팩 왕자님을 좋아하신다. 포기하세요. 예?

0: 제가 그쪽으로 올라갈게요.
1: 아유, 하백 왕자님, 이러시면 한이 되옵니다.
2: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내려갈게요.
3: 스킨 공주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두 분이 몰래 만난다는 걸 피부나라 임금님이,
1: 하팩나라 임금님이 아시는 날에는 뜨거운 불을 내리실 거예요.
2: 아이고, 무서워. 아니, 아무리 아버지여도 저희의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왕자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0: 아니요, 제가 공주님한테 가겠어요.
1: 아유, 안 된다니까요.
3: 손잡으면 큰일 나요.
1: 공주님.
2: 왕자님.
4: 누나, 스킨 공주님과 하팩 왕자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2: 그게 스킨 공주님이 사는 피부나라와 하팩 왕자님이 사는 하팩나라는 앙숙이었거든. 으르렁 으르렁 대는 사이.
4: 근데 누나, 피부나라와 하팩나라는 왜 으르렁 으르렁 대는 원수 사이가 된 거야?
2: 그게 스킨 공주님과 하팩 왕자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이었어.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 피부나라 백성들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지. 그러자 갑자기
5: 피부나라 임금은 나와 보시오. 핫!
6: 핫핫핫핫핫핫 임금이다.
7: 당장 나와 보래도.
8: 오, 안 나오는데요?
5: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핫!
8: 위치로!
6: 위치로!
9: 대체 뭘 하려는 거지?
10: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으쌰 으쌰.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으쌰 으쌰.
11: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시오.
5: 무엇을 망설이는가. 핫! 넘어간다. 핫!
12: 핫! 핫!
5: 핫!
12: 핫!
5: 핫!
12: 핫!
5: 핫!
12: 핫!
5: 핫! 핫!
2: 하팩나라 임금은 피부나라로 쳐들어갔어.
3: 임금님, 하팩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1: 메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하팩 임금,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13: 뭐? 해볼테면 얼마든지.
14: 임금님, 하팩 병사들의 손이 따뜻합니다. 따뜻하니 좋사옵니다.
1: 하팩 임금, 내가 그 오해를 했어. 나는 피부나라에 쳐들어온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고맙소이다.
5: 핫핫핫, 따뜻하다니 다행입니다. 핫,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옵니다. 핫.
1: 오, 따뜻하오.
2: 그렇게 피부나라 백성들은 하팩나라 병사들을 만나 추위를 견딜 수 있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1: 어찌 이러는가?
3: 임금님!
15: 화상이옵니다!
1: 화상! 화상이라면 우리 피부나라 백성들에게는

0: 회계금! 우린 속였구나!
1: 지켰다, 핫! 핫팩병사들아, 핫팩나라로 돌아간다, 핫!
2: 핫!
3: 핫!
0: 병사들과 손을 잡은 피부나라 백성들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4: 그래서 두 나라는 앙숙이 된 거야.
0: 근데 누나, 핫팩나라 병사들과 손만 잡았을 뿐인데 피부나라 백성들은 왜 화상을 입고 쓰러진 거냐고.
4: 사실 핫팩나라 병사들은 몸에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거든.
0: 어? 비밀 무기?
1: 여라, 네가 은밀히 해줄 일이 있다. 그게
5: 피부나라 백성들에게 화상을 입히라고 열? 근데 저는 뜨거운 열이 아니라서 화상을 입히기에
1: 아니, 뜨겁지 않은 열이라도 너와 오래 있으면 서서히 피부가 변하면서 화상을 입을 것이다.
5: 열, 화상을 입는 줄도 모르게 화상을 입히라고 열?
1: 그렇다, 핫!
5: 예설! 맡겨만 주시지, 열! 열!
0: 핫팩!
5: 열!
6: 핫팩! 나에게도 와라!
5: 열!
0: 핫팩! 너 참 무서운 아이구나.
4: 아니, 적당히 잘 사용하면 무서울 건 없지. 오히려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잖아.
0: 그렇긴 하지.
4: 그런데 피부나라 임금님이 더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 핫팩 임금님이 이웃나라 얼음 임금님을 불렀기 때문이지.
5: 똑똑, 피부나라 임금, 나 얼음나라 임금, 내가 피부나라를 돕기 위해 왔어.
7: 아니, 우리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오?
5: 나는 아이스, 얼음이 차가웠어. 차가운 얼음으로 화상 상처를 치료하겠어.
7: 아, 뜨거워서 화상을 입었으니 차가운 얼음으로 치료를 하겠다. 옳거니, 고맙소이다.
5: 고맙다는 말을 후회하게 해주겠어. 자, 화상을 얼음으로 시원하게.
8: 차가워. 차가우니까 살 것 같아.
7: 이게 어찌 된 것이오?
9: 핫팩으로 화상을 입은데 얼음이 닿으면?
5: 핏줄이 좁아져 혈장도 적혈구도 오지 못했어. 그럼 영양분도 산소도 먹지 못했어.
7: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이냐? 오빠가 도와줘!
3: 도와줘! 오빠가!
10: 도와줘! 오빠가!
4: 피부 딱지가 깜빡인다!
0: 어준아! 딱지에서 누나를 부르는데?
4: 옛날 이야기 속에서 나를 부르다니!
0: 누나, 얼른 가서 피부나라 백성들을 도와줘!
4: 잠깐만, 악당을 처치할 영웅 최고 딱지가 챙기고!
5: 얼음이 닿아서
9: 아무도 도와주러 안 온다니까.

0: 있으면 서서히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1: 오래 만지지 않을게요.
0: 좋아요.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2: 얼음은 절대 되지 않겠소.
0: 친구들, 혹시 화상을 입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 알겠지? 약속!
1: 약속!
0: 오? 그 좋은 화상 제거 딱지다!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종.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집중!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리 여행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차차가 친구?
1: 봐라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아 이거는 가시화분이거든. 이거를 번개 학교에 놓으면 번개 에너지가 사라져서
2: 이 세계는 가시별 세계가 되는 거지.

0: 너가 애들이랑 친한 척 노는 사이에 응. 내가 이걸 번개학교에 놓을게.
1: 노는 건 자신 있다.
0: 좋았어. 그러면 나는 가시화분 가지러 갔다 올게.
1: 어, 갔다 와.
0: 신난다.
1: 갔다 와.
0: 와,
2: 여기서 뭐해?
1: 어? 나 너희들이랑 놀려고 왔지.
3: 어? 우리랑 논다고? 어? 아차는? 아차랑 왜 안 놀고 우리랑 놀아?
1: 아차는 어디 갔어?
3: 아, 그래?
1: 왜? 나랑 놀기 싫어?
3: 어? 아, 아니야,
4: 아니야.
2: 같이 놀자.
4: 그래, 우리 아차차랑 같이 놀자.
1: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손뼉 씨름할래?
3: 손뼉 씨름?
1: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얘들아, 나를 봐, 나를.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자, 저기, 바람풍, 나랑 손뼉 씨름 한번 해볼까? 아. 자, 날 봐.
3: 아, 자,
1: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자, 간다. 샷! 야! 오케이.
3: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라고?
1: 오케이, 여기까지. 이 게임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닭 싸움 할까? 저쪽으로 이번에 이쪽으로 얘들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나를 봐 얘들아 나를 봐 닭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리 한쪽을 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야 시작
3: 야야야
1: 그래
4: 그럼 받아라
2: 괜찮아? 아,
4: 미안.
1: 괜찮아.
2: 어, 바람풍,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해.
3: 아, 맞아. 아차차 다쳤잖아. 어, 우리 같이 양호실 가자.
1: 아,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닌데.
2: 아, 괜찮을 거야.
3: 빨리 양호실 가자.
2: 아, 약이라도 발라야지.
0: 아, 힘들어. 뭐야? 애들 다 어디로 갔지? 뭐 잘 됐지, 뭐. 이거를 마저 놓자. 자, 힘들어 죽겠다. 자, 괜찮으면 되겠지. 애들이 오기 전에. 자, 힘들어.
1: 조금 다쳤네.
4: 저기야, 아차차. 어? 나 때문에 다쳐서 미안해.
1: 어? 아니야, 괜찮아.
4: 아니야. 있잖아. 어? 이거 내가 아껴먹던 건데, 너 줄게.
3: 아차차! 어?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스티커인데 이거 너 줄게. 자
1: 먹을 거 아니네.
3: 아 이거 되게 좋은 거야.
1: 아 그래?
3: 내가 되게 아끼는 거라고.
1: 그래 고마워.
5: 그리고 이거 사랑을 듬뿍 담은 쪼로롱 하트 사탕.
1: 사탕까지?
5: 사탕.
1: 너희들 왜 나한테 잘해줘?
2: 친구끼리 당연하지. 맞아. 우린 친구잖아.
1: 친구?
0: 친구.
4: 아차차차차. 어? 우리 블록놀이 할 건데 같이 갈래?
3: 어, 그래 그래.
4: 그래 빨리 와.
3: 나지 나지 나.
4: 얼른 와.
5: 같이 내일 놀게.
1: 알았어.
4: 알았어. 친구 와.
2: 알았어.
1: 아차는 나한테 맨날 화만 내는데 친구래. 이런 게 우정인가?

0: 됐어.
1: 아, 힘들어. 진짜 아차차를 시키는 건데. 아차차.
2: 어?
1: 너 여기서 뭐해?
2: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안.
1: 일로 와. 빨리 이거 하고 저기서 갖다 놔. 아 빨리.
2: 알았어.
1: 진짜. 아 빨리 좀 해. 빨리. 자, 나 모두 놔.
2: 어, 자.
1: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자.
2: 어?
1: 이제 그 버튼만 누르면 가시 화분이 작동하고 그럼 번개 에너지는 사라지겠지.
2: 그럼 번개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1: 뭐? 그걸 네가 왜 걱정해?
2: 그치.
1: 빨리 눌러.
2: 어, 눌러?
1: 어, 빨리 눌러.
2: 그래, 누른다.
1: 뭐해, 빨리 눌러.

0: 누르지.
1: 누르라고.
0: 눌렀다.
1: 아니 너희도 조용히.
0: 눌러. 아 눌렀다. 어떻게?
1: 됐다. 예.
2: 기회는 이때다. 가부셔 괴물이여, 어서 가서 번개 앞길을 부셔버려라.

0: 학교를 부수는 괴물들 당장 멈춰라!
1: 너와 번개맨도 부수자!
2: 다 부셔!
0: 안돼! 10번들 때문에 가시 에너지가 강해지고 번개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 안돼! 친구들! 번개 에너지가 다시 깨질 수 있게 응원의 힘을 보내주세요!
3: 번개맨!
4: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5: 이걸 없애버리자.
6: 어?
5: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6: 아니야, 안 돼,
5: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6: 아, 너 뭐 하는 거야?
5: 아니, 저리 가. 다 부셔.
0: 뭐야? 좋아, 번개 에너지가 다시 돌아왔어.
1: 바보야.
7: 왜 안 부셨죠?
0: 번개 학교를 망가뜨리는 괴물들은 사라져라. 번개.

0: 아니야, 너 빨리.
1: 얘들 안녕.
0: 저러다 안녕.
1: 안녕. 친구들 안녕.
2: 가버렸네.
3: 자, 그럼 이제 번개 학교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까?
4: 네.
3: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힘을 모아줘요. 우리 다 같이 번개 파워를 외쳐서 번개 학교를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번개 파워!
5: 아차차랑 블록놀이 하기로 했는데.
0: 맞다.
5: 그냥 가버렸네.
3: 괜찮아. 언젠가는 아차차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6: 네.
7: 네, 번개맨. 네.
3: 자, 그럼 우리 신나게 파워체조 한번 해볼까?
4: 네.
3: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네.

0: 친구들!
1: 친구들!
0: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발성! 발성! 기적!
1: 예! 나 어떡해, 어떡해.
0: 아니, 뚝다가 왜 그래요?
1: 저요. 퍼즐을 맞추다가 다 못 맞추고 나왔거든요.
0: 아유, 그거야. 우리 친구들하고 마저 맞추면 되지요.
1: 아하, 그래요? 그렇다면 퍼즐 나와라.
0: 얍! 아유, 저 퍼즐이구나.
1: 네, 친구들. 저 까만 부분에 들어갈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1: 번개맨!
0: 번개맨!
3: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어느 친구가 손을 열심히 들고 있나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또 번개맨 피켓을 만들어 온 우리 친구. 자, 정답 몇 번이죠?
1: 2번!
3: 2번, 2번 정답입니다. 맞아요. 2번 조각을 넣으니까 저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네요. 자, 우리 친구에게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0: 자, 이번에는 그림이 그려진 빙고판이에요. 나와라, 얍!
1: 어? 자, 딸기, 사과, 인삼, 바나나가 보이네요.
0: 그렇죠. 자, 순서를 잘 외워놓으세요.
1: 순서.
0: 자, 빙고판아 뒤집혀져라. 얍!
1: 얍!
0: 우와, 다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자, 기억하죠, 기억하죠. 어, 자, 여기에서 과연 1, 2, 3, 4번 중에 인삼. 인삼은 몇 번이었을까?
1: 인삼! 인삼! 우와. 정답하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3: 자, 인삼 그림이 그려져있던 번호는 몇 번이죠?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네!
3: 자, 몇 번? 좋아요. 우리 여기 머리에 예쁘게 브릿지를 넣은 친구 정답 몇 번이죠?
1: 3번!
3: 정답 3번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3번 그림 안에 인삼이 있었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0: 우와!

0: 잘했어요. 그럼 홍겸이는 이만 안녕.
1: 안녕.
2: 그럼 우리는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1: 모두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0: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3: 제주 많은 새 친구.
0: 옛날 옛날에 아주 특별한 제주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항상 자기 제주가 최고라고 다투었어요.
4: 나는 말이야, 잘 보라고. 뭐든지 번쩍번쩍 들 수 있는 번쩍. 이렇게 커다란 바위도 영차. 좋았어.
5: 좋게 뭐가 좋았어. 나는 천둥방귀를 뀌는 천둥이. 내 방귀 한 방이면 빡. 저런 바위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어떻게 한번 보여줘. 그럼 내 방귀로 바위를 날려주지. 헉, 헉, 헉. 방귀를 모아서 간다.
6: 난 이 큰 눈으로 뭐든지 볼 수 있는 왕눈이. 어디 보자. 어, 그래 너. 너, 폭파고 있는 너, 나 다 보여. 어, 거기 눈곱은 떼고. 나 잘 보지? 야, 나 잘 보지?
4: 아니 멀리 보면 뭐하나? 나처럼 힘이 있어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지.
6: 나쁜 사람들을 잘 봐야 혼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진짜 내가 심하거든.
5: 무슨 소리야?
4: 무슨 소리야?
6: 안 들린다니. 말 다 했어? 말 다 했냐고.
5: 그래.
4: 다 했다.
5: 말 다 했다.
0: 이렇게 세 친구는 크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들 자리 비키지 못했다.
2: 아이고.
4: 비켜라. 비켜. 아이 참가자는 시끄럽다. 이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5: 내 거.
4: 그렇지.
0: 백성들 것도 다.
4: 우리가
2: 안됩니까요.
1: 아니 다 가져가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2: 네.
4: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그건 또 내가 알까.
1: 아니지.
2: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4: 아이고 아이고 또 쇼를 해요.
2: 아버지.
1: 이런 나쁜 사또 같으니.
4: 뭐 나쁜 사또!
0: 네, 이놈!
1: 이것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아, 일로 와! 받아라!
4: 야, 야!
1: 한 번 더! 용서!
2: 용서! 용서!
4: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라!
1: 예! 어림없지! 일로 와!
4: 야!
1: 일로 와!
4: 예! 누군가? 우리가?
2: 우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늘도 어디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저기 번쩍이가 잡혀가잖아! 얼른 천둥이를 찾아야 해! 어, 저기 방귀로 호랑이를 잡고 있군! 천둥아! 큰일 났어! 천둥아!
0: 그렇게 왕눈이는 천둥이를 찾아갔어요. 한편 감옥에 갇힌 번쩍이는 과연 무사할까요?
1: 이딴 감옥 따위!

0: 어떡하나.
1: 날아간다.
2: 아유 시원해.
3: 뭐야 뭐야 이게 뭐야.
0: 얘들아
2: 겨우 이 정도 날아간 거야. 안 되겠고 더 멀리 날려주세요.
0: 얘들아
4: 번쩍아. 아우. 내가 풀어줄게.
0: 그래.
2: 빨리 와 빨리.
0: 언니,
4: 빨리 나와.
0: 네가 보고 올 줄 알았지.
4: 괜찮아.
0: 얘들아 내 미안해.
2: 어? 뭐라고? 안 들려?
0: 미안하다고.
2: 아이 나도 자꾸 잘난 척해서 미안하다.
4: 얘들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얼른 힘을 합치자. 좋아.
1: 이런 코리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5: 네, 이놈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잡아라.
1: 다 어디 갔냐 포졸들.
2: 다 어디 가긴 내가 보냈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나쁜 새도.
1: 왜 이래.
2: 너희들도 날려주지.
1: 아니야.
2: 자 그럼 간다. 아이
1: 이 뭐 하는 거야 너?
0: 가야 되는 거 아니야?
2: 너무 많이 힘을 뺐나 봐. 이게 안 나오네.
0: 걱정하지 마. 저것들은 내가 상대하지.
1: 이또 뭐야?
6: 백성들을 괴롭혔다. 각오해라.
1: 에이,
6: 무슨?
1: 왜 이러세요?
6: 저 천두가 실행시켜.
0: 자, 전두가!
2: 전두가!
0: 하나 더!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살아보는 거야.
2: 최고야! 우리 모두 최고야!

0: 힘을 합쳐 나쁜 사또를 물리친 세 친구에게 모두 다시 한번 박수! 그래요. 이렇게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좋아요.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강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모에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니니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뭐라? 근데 니니키즈들의 상태가 이상해요. 꼬니가 왜 이럴까요? 저를 놀리는 것 같은데요.
11: 떠니, 떠니.
10: 떠니가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2: 찐니, 찐니.
10: 찐니가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13: 써니, 써니.
10: 써니는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11: 써미.
10: 써미가 친구들을 바라보네요. 친구들이 이상해져서 걱정되나 봐요.

0: 써미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색종이에요. 종이접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1: 써미! 써미, 써미!
0: 아하! 써미가 색종이에 그림을 그렸네요. 색종이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1: 써미, 써미! 써미! 꺼니! 꺼니! 써미! 써미!
0: 어? 꼬니가 써미의 그림을 보더니 당황하네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1: 꼬니, 써미, 써미, 써미, 꼬니. 써미, 써미,
2: 꼬니, 꼬니, 꼬니.
0: 써니가 써미가 건넨 종이를 보고 울음을 그쳤네요. 색종이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0: 찐이가 화를 내다가 써미가 내민 종이를 보고 있어요. 슬픈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 써미, 써미,
3: 써미, 써미,
1: 써미, 써미,
3: 어? 써니, 써니.
0: 써미가 즐거워하는 소니를 보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대요.
1: 써미, 써미, 써미,
3: 써니, 써니.
0: 니니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니니키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4: 예!
0: 니니키즈, 써미 덕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니 써미에게 고맙다고 말해줄까?
3: 써니, 써니.
1: 써미, 써미.
0: 잘했어요, 니니키즈. 친구들끼리는 솔직하게 감정을 말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purple. Purple. Purple.

pink. Blue. Green. White.

Yellow. Purple.

0: Iguanodon. Ankylosaurus. Brachiosaurus. Gallinemus. Iguanodon.
1: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2: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 미니키즈가 사는 미니랜드.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9: 언니.
8: 어? 저기 꼬니가 걸어가고 있네요. 안녕, 꼬니!
9: 꼬니! 꼬니!
8: 꼬니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주 즐거워 보여요.
9: 꼬니, 꼬니! 꼬니! 꼬니!
8: 아하,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아졌구나. 꼬니가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0: 써니, 써니.
8: 소니는 여기에 있었네요. 안녕, 소니.
10: 써니.
8: 소니도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아하, 간식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맛있게 먹으렴, 소니.
10: 써니, 써니.
8: 소니도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뭘 하고 있나 찾으러 가볼까요?

0: 써미는 여기 있었네요. 반가워, 써미. 써미,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1: 써미.
0: 아하, 꽃들이 잔뜩 피어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였구나.
1: 써미.
0: 써미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보러 가볼까?

0: 오, 저기 떠니가 의자에 편하게 앉아있네요. 떠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안녕, 떠니.
1: 어? 떠니, 떠니.
0: 떠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1: 떠니.
0: 아, 떠니는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구나.
1: 응.
0: 떠니가 즐겁다니 잘 됐네. 그럼 이제 찐이는 뭘 하고 있는지 보러 가볼까?
2: 찐이, 찐이.
0: 찐이는 여기 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찐이, 안녕?
2: 찐이.
0: 찐이,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니? 기분이 좋아 보여. 아, 찐이는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구나. 오, 미니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미니키즈, 모두 모였으니 오늘 즐거웠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건 어때?
3: 써니, 써니.
0: 써니가 점프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네요.
1: 써니, 써니.
0: 써니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2: 찐이.
0: 찐이는 배를 두들기며 운대요. 너무너무 신이 나나 봐요.
1: 떠니! 떠니!
0: 떠니는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대요.
1: 썸미? 썸미?
0: 썸미는 즐거운 기분을 하트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미니키즈, 모두 기쁜 감정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요.
1: 응?

blue, brown, orange, brown, blue, pink, purple, yellow, green.

shrimp. Octopus. Whale. Orr. Penguin. Shark.

duck. Frog. Dolphin. Turtle. Hippo. Alligator.

Megalosaurus. Velociraptor. Megalosaurus. Dimetrodon.

Mouse.

rabbit. Fox. Pig.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점프 온 점프 오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외쳐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together.

0: 예!
1: 슬로우.
2: 아이고, 슬로우.
1: Fast.
2: I go fast.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음식.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0: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지글지글 뿡뿡 보글보글 뿡뿡 자 맛있는 햄버거 나왔습니다.
1: 뿡뿡뿡뿡뿡뿡 에? 난 채소가 좋은데
0: 골고루 먹어야지 트리케라톱스.
1: 난 토마토가 좋아. 난 초식공룡이니까. 응? 토마토만 짬짬짬짬.
0: 에이 참.
2: 나도 맛있는 요리해줘.
0: 어? 너는?
1: 흥 쿵쿠 망치가 달린 안킬로사우루스.
0: 아하 맞다 안킬로사우루스. 좀만 기다려. 지글지글 버글버글 뿡뿡뿡뿡뿡뿡뿡 땡! 먹고 또 먹고 싶은 치킨이요.
1: 엥? 치킨? 난 샐러드가 먹고 싶다고.
0: 앙킬로사우루스 이것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1: 우린 채소가 좋아.
3: 우린 초식공룡이니까.
0: 그럼 이건 누굴 주지?
4: 쿵쿵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
0: 누구지? 너는 티라노사우루스?
4: 아니야.
0: 그럼 누군데?
4: 나는 아시아 최고의 육식공룡 터보사우루스. 뾰족한 이빨과 힘센 턱.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지.
0: 그럼 이거 줄까?
4: 오, 우와 고마워.
0: 어?
4: 냠냠냠냠냠. 우와 맛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자, 우리 과학자분들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5: 진짜요?
4: 일단 아끼는 신발 하나 집어넣고, 시계 하나 넣고, 예, 뭐. 아,
6: 안경
4: 예,
6: 넣고.
4: 안경 넣고. 어. 예, 예. 저는 그러고 싶은데, 아, 게임기 하나 넣고.
6: 아, 게임기.
4: 예, 그러고 싶은데.
7: 저는
4: 예.
7: 제가 연구했던 생물을 이렇게 약간 금속 같은 걸로 만들어서 같이 묻으면, 껴묵거리로 같이 묻으면, 그렇죠. 동물 피규어, 꼬마 선충, 초파리, 해파리 뭐 이런 거 넣어서, 예.
6: 저는 그래도 또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골드버튼 하나 딱 들고.
4: 아, 골드버튼 받았습니까?
6: 골드버튼 받았죠.
4: 아, 그 골드버튼을 거기다 넣는다?
6: 어, 그렇죠.
4: 약간 그거, 약간 그 위세죠, 위세.
6: 어, 위세죠.
4: 아, 내가 이 정도였다.
6: 어, 그럼요.
4: 내가 골드버튼이었다.
8: 한편으로는 이제 항성 선생님께서 가시면 이제 채널 문 닫는 거죠. 이제 계승자라는 건 없는 거죠.
4: 그렇죠. 아니 근데
8: 네네.
4: 옆 칸에서 오신 거예요? 네, 이 자리가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네. 어디 가셨죠?
8: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 이제 기차 티켓을 넘겨서 대응을 드렸습니다.
4: 선생님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6: 그러니까요.
4: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신입니다.
4: 아,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다른 데서도 뵀는데 네. 이분이 개그 욕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결이 좀 달라. 양자 역학으로 따지면 결이 달라요.
6: 아, 결이 달라요.
4: 근데 확실한
8: 거 결맞음이 좀 깨져 있어요.
4: 결맞음이 깨져 있어요. 네. 근데 아는 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6: 그럼요.
4: 재단꾼이시거든요.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뵀을 때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좀 이렇게 재단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분인 줄을 방금 알았습니다. 자격증 있습니까? 혹시 과학 자격증?
6: 아니, 또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났죠, 뭐.
8: 우리 부장품 이야기, 껴묵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껴묵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생활이나 정체나 그때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껴묵거리가 없어도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4: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8: 바로 신체의 일부분인 뼈로 알 수 있다라고.
4: 아, 뼈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한다고요?
8: 네. 뼈에 네. 그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영상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4: 어깨가 막
8: 이런 사...

0: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걸 이렇게 많이 보다가 좀 뼈를 많이 낫거든요. 아무래도 좀 혼자 좀 남겠지. 그래서 오늘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뼈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0: 아, 네.
1: 뼈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0: 자매님이시구나.
1: 자매님.
0: 예, 우리 자매님. 예, 예, 예. 본주 시스터. 헤이 시스터, 본 시스터. Let me see you, 본 시스터.
1: 본
0: 시스터. 대자매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대상으로 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자이고요. 우은진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법의학편에서 이제 그 시체 분석.
1: 맞아요.
0: 으로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뼈로 알 수 있다. 아, 좀 생소하긴 하는데 이런 연구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2: 네, 생물 인류학이라고 네. 하는 분야의 네. 하위 분과 학문인 네. 인골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0: 인골고고학이요?
2: 네,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3: 인골고고학이라고 불러요?
2: 네, 네.
0: 오래된 거네요. 네. 오래된 뼈.
3: 사람인
2: 네.
3: 뼈골.
2: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를 연구 자료로 과거 사회의 어떤 특성이나 문화 특성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을 복원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오래된 뼈, 이 오래된 뼈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걸 말하는 건가요?
2: 네, 아주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네. 정말 뭐 수만 년 이상 된 그런 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뼈는 우리나라에 없고요. 아. 네, 사람뼈는 없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뼈는 이제 삼국시대 네, 뼈가 우리나라에 꽤 남아 있습니다.
0: 삼국시대 그 네. 사람 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2: 네, 네.
0: 야,
2: 꽤 많이 남아 있어요.
0: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기록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굳이 뼈로 연구할 필요가 있냐.
3: 삼국사기, 네. 삼국유사.
0: 그렇죠.
2: 뭐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 기록이라는 건 잘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네. 뭐 왕이라던가 아니면 귀족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평범한 네,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순 없죠. 그런데 뼈라고 하는 물질은 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삶의 어떤 기록을 공평하게 담고 있는 하나의 문헌이면서 사료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이게 뼈 연구의 다양한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0: 진짜 공감이 되네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네. 알아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네,
1: 뼈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생활기록부.
0: 그렇죠.
1: 네. 저승으로 날아가는 생활기록부.
2: 네,
0: 저승으로 날아가야 되나요?
1: 왜냐면 뭐, 산 사람 뼈는 우리가 많이 분석하지 않으니까.
0: 자, 취미는 과학에서 이제 보통 세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전자, 뭐,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뼈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보호하는 약간 기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 뼈로 뭘 알 수 있는 거죠?
2: 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네. 저희가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뭐 혈액을 생성한다던가 잘 아시겠지만 칼슘을 저장하고 또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0: 뼈가요?
2: 네. 또 뼈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1: 근육?
2: 네, 근육이 달라붙어 있죠. 이 근육이 뼈에서 이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사실은
0: 지렛대.
2: 네, 뼈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정보 그리고 삶에 대한 정보를 사실 뼈가 담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0: 야, 그러면은 뼈로 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예시 같은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2: 네, 오늘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예시가? 있는데요.
0: 저 뭐예요?
2: 네, 2007년도에 네. 창녕 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시대 송현동 고분이에요.
0: 가야 시대는 몇 년 전이죠?
1: 네. 가야 시대면
3: 거의 된 거 아니에요?
1: 네, 좋아.
2: 송현동 고분은 일제 강점기 때 처음 네. 이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도굴도 한번 됐어요.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0: 이렇게 사람 뼈가 확인이 된 그런 고분이에요.
1: 누구 뼈입니까, 이게?
0: 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어? 어린 소녀였습니까?
0: 네, 바로 이 뼈의 주인공입니다. 복원한 모습인데요.
1: 아, 복원을 네. 했구나. 되게 어린데?
0: 네, 소녀라고 우리가 추정한 거는 사직뼈에 이 골단이 성장판이라고 들어보셨죠?
1: 성장판?
0: 네, 성장판이 다 다치지 않았어요.
1: 아~
0: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머리뼈 아래에 턱뼈가 남아있고 이 턱뼈에 치아가 남아있었습니다. 치아 중에 저희가 사랑니라고 하는 네. 이제 세 번째 큰 어금니가 막 이제 솟기 시작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턱뼈에 이제 반쯤 정도 묻혀 있었던 그런 이제 정도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소녀가 사망 당시에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키도 이제 이 사지뼈 길이를 이용해서 이 송현이 같은 경우는 150대 중반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2: 사지뼈라고 하면은 네. 이 허벅지 뼈를 말하는 건가요?
0: 네, 사지뼈는 사실 팔다리뼈 6개를 다 우리가 사지뼈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부위를 이용해서 다 사실은 키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키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뼈대가 넙다리뼈와 정강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송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넙다리뼈의 최대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키를 추정하는 공식도 이 집단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지뼈 비율이 뭐 서양 사람이랑 또 한국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3: 아 체형도 약간 뭐 다리가 좀 긴 체형이 있을
0: 네,
3: 수 있을
0: 그렇죠,
3: 거고.
0: 네, 그렇죠. 그래서 인구 집단별로 이렇게 키를 추정하는 공식이 다른데 한국인 개체의 키를 추정할 때는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아시아 전사자 집단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송현이 키를 추정을 한 거죠.
4: 아시안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넙다리뼈에 곱하기 몇을 하면 키가 나와요?
0: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2.15 곱하기 넙다리뼈 더하기 72.57을 하시면
1: 됩니다. 너무 어렵다. AI한테 부탁하는 게
4: 나아요. 근데 수학식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공식은 남성이랑 여성이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것도 달라지나요?
0: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 예,
0: 남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송현이 같은 경우는 여성 공식이 없어서 좀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살았는데
2: 네. 뼈만 가지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추측해낸 거예요?
0: 뼈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그 추정하는 뭐 부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다 대부분 다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골반 부위를 형성하는 볼기뼈가 되겠죠.
1: 볼갑뼈.
0: 아무래도
2: 엉덩이뼈,
0: 기능이 남성과 여성은
3: 다르죠.
0: 다르죠.
3: 네. 네.
0: 출산의 기능을 여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3: 그렇죠.
0: 생물학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형태가 남아 있으면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성별을 추정할 수 있고요.
1: 네.
0: 근데 만약에 골반뼈가 없다. 그럼 이제 머리뼈로 할 수 있어요.
2: 머리뼈요?
0: 네. 머리뼈도 사실
1: 남자 여자가 달라요?
0: 다릅니다.
2: 진짜로요?
0: 네.
1: 어떻게요?
0: 이간과 미간 사이, 그다음에 턱끝, 그다음에 귀 뒤에 이제 우리가 꼭지돌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뒤통수 부분에 이 뒷덜미 근육이 붙는 이 뒤통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성별을 추정하면 거의 85% 이상이죠.
1: 그러면 송현이 뼈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알아낼 네. 수 있었나요?
0: 예. 송현이 뼈는 뭐 머리부터 보시면 정연하게 이제 잘 남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특이한 게 송현이의 그 다리 정강뼈랑 지금 보시면 종아리뼈가 남아 있잖아요.
1: 네.
0: 그 뒤에 아까 뼈가 뭐가 달라붙어 있었던 조직이
2: 근육이라고.
0: 네, 근육이 자주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역학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이 걸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뼈대가 변형돼요. 근데 송현이의 그 정강뼈와 종아리뼈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 그런 것까지 어떻게 추정을 하지?
0: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고 정강뼈나 종아리뼈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뭐 쪼그려 앉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무릎 꿇고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1: 그러면
0: 있죠.
1: 그때 당시 때 그렇게 했으면은 왕족이나 귀족은 아닐 거고 송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발견이 된 곳이 약간 서민들의 묘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되게 뭐
3: 되게 뭐 묻혀 있는 것도 많고
1: 좋아요.
3: 그렇게 막 약간 노비 네.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0: 이게 뭔가 무덤 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1: 방이요?
0: 네, 무덤방 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 방을 무덤 방을

0: 구성한 그런 이제 무덤 형식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송현이 외에도 사실 세 사람의 뼈가 더 있었어요. 네. 송현이가 묻힌 무덤의 경우는 둘레가 한 60m 남짓, 그다음에 지름도 20m가 넘습니다.
1: 거의 왕.
0: 네, 그러니까
1: 아니에요?
0: 그 정도의 규모라는 거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 무덤의 주인이었다라고
2: 네,
0: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무덤 주인공으로 이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껴묵거리를 봤을 때 추정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나란히 송현이 포함해서 세 사람의 순장자가
3: 순장?
0: 같이. 네, 매장된. 그러니까 모시던 생전에 모시던 주인이 죽었을 때 같이 매장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장.
3: 그러니까 생매장이잖아요.
0: 얘기하거든요.
4: 살아있는 채로.
0: 살아있는 상태의 생매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뼈가 가지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죽음에 저항했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뼈를 분석해 보면 뭐 상해나 골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1: 약 먹어서 죽였네.
0: 네.
1: 야, 잔인하다 진짜.
0: 아니, 독살.
1: 옛날에 왜 이렇게 야만적, 진짜 옛날에 더 야만적이었어요, 그죠?
0: 혹은 질식사, 뭐 질식사.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4: 그럼 지금 저 송현이가 시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까 그 정강이뼈의 그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겠네요?
0: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변에 지금 보면 토기라든가 그죠? 이렇게 같이 뭐 착장했던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주로 무덤의 주인공들은 훨씬 더 화려한 껴묵거리들을 착장하고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부장품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배치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뼈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내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생전에 시종의 역할 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반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제 뼈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4: 하긴 그런 걸 기록에 적지는 않을 테니까요.
1: 방금 확실히 뼈 전문가분은 저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이가 어땠는지, 언제 무슨 일을 했을지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5: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네. 오래된 이런 머리뼈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복원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얼굴 머리뼈가 남아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생전 형태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형태소가 우리 얼굴에 사실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소에 그 표준 피부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구합니다. 근데 그 피부 표준 두께는 이 사람이 어느 인구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성별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연령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근육을 구성하고 연조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뼈의 그 골격적인 특징을 통해서 눈의 어떤 형태, 크기, 코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생전에 피부색이라던가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서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네. 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을 하고 복원을 하는 거네요. 그죠?
0: 네, 그러니까 뭐 턱선이라든가 아니면 코의 높이, 뭐 광대뼈 너비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이런 귓불의 형태라든가 콧망울까지는 좀 또 이런 눈두덩,
6: 눈 쌍꺼풀의 유무,
0: 그렇죠. 입꼬리의 모양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 예술과 과학 그 사이 어딘가에
4: 상상력이 약간 가미된.
0: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살짝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5: 교수님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가시다가 교수님 정도 수준 되면 이렇게 유골 뼈 같은 거 딱 전시돼 있으면 딱 보고 좀 잘생겼는데?
0: 저는 보여요.
1: 보여요?
0: 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또 직업병이기도 해요, 사실.
1: 네.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광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네, 뼈의 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아시겠어요.
0: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4: 약간 교수님 눈이 약간 엑스레이예요.
1: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뼈는 어떤 뼈예요?
0: 저는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사람이죠.
1: 누구죠, 그러면?
0: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정민 배우도 저는 얼굴로 보면 굉장히 코도 괜찮고
5: 뼈미남이네, 뼈미남. 네.
1: 뼈까지 미남이다. 와, 라는 거구나. 예.
4: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창녕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0: 네.
4: 이게 딱 가야다라고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러네. 근거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0: 뭐
4: 거예요?
0: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송현동 고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의 형식이요. 네네. 그러니까 무덤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조금 뭐 지역적인 특색, 시기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0: 알아낼 수 있다.
1: 네, 유기물의 이제 절대 연대를 추정해내는 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인데 뼈에 남아 있는 이제 콜라겐을 시료로 해서 이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콜라겐이요? 방법입니다.
0: 콜라겐?
1: 네, 맞습니다. 콜라겐. 콜라겐.
0: 그 콜라겐을 어떻게 뭐 발라와서 이렇게 뭐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2: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콜라겐 속에 탄소 성분을 보는 거거든요. 네. 탄소 성분 중에서도 그 탄소 중에서도 방사능을 띠고 있는 일부 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온 거냐 추정을 해보면 사람의 뭐 살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게 다 밥 먹어서 살찐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밥이라는 거는 벼, 쌀이라는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 몸속에 와가지고 살이 되고 지방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탄소 성분도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하고 같거든요. 아. 그런데 일부 아주 아주 미량의 방사능을 띈 탄소 14라는 거, 카본 14이라는 것도 조금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밀 측정기로 이렇게 감지를 해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살에서도 이 공기 중에 탄소에 있는 방사능하고 같은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고 물질이 돌아다니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서서히 그 방사능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5730년마다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속에 있는 탄소가 방사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3: 그러니까 방사능을 띤 탄소 14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사람이 연도가 길다, 안 길다 알 수 있다.
2: 그렇죠.
1: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뭐 스스로 분개하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스스로 분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일정 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위 원소도 있어요. 우리가 아. 안정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요.
3: 안정 동위 원소.
1: 네, 안정 동위 원소의 성분이나 비율을 이용해서 아. 예를 들어서 탄소 또 질소 황 의 어떤 비율, 동위원소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어떤 종류의 곡물을 많이 먹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지 그리고 또 해양성 식단을 많이 섭취했는지 내륙성 식단을 많이 섭취했는지 와, 이런 거에 대한
3: 대박이네.
1: 정보도
3: 바닷가 쪽에 살았는지
4: 그러니까 나무를 먹었는지 네. 미역을 먹었는지 이런 거를
3: 고기를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1: 고기,
3: 옛날 사람들이?
1: 네, 단백질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왔는지 뭐 생이 있어서 이 스트론튬 비율을 가지고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아니면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3: 스트론튬도 뼈 안에 그러면 기록이 있는 거예요?
1: 네, 우리 몸의 이제 조직 중에 치아는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아에 축적된 스트론튬의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그리고 유년기에 주로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치아 이외에 이제 다른 뼈대 부위에 축적된 스트론튬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수년 전에 주로 어디에서 성인기에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와. 얻어낼 수가 있어요.
4: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이런 게 스트론튬 분석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서울과 전주의 그 지질 기반의 스트론튬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2: 보통은 오래된 땅에 스트론튬이 좀 많다. 생긴 지 오래된 네. 땅에 많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루비듐이라는 물질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게 방사능을 띈 것들이 있거든요. 루비듐 중에.
3: 방사능을 띈?
2: 네, 방사능 띈 루비듐이 있는데 이 루비듐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근데 없어지면 스트론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루비듐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방사선을 내뿜고 변했을수록 스트론튬이 그 지역에는 좀 많이 쌓여있겠죠.
3: 자, 오늘 뭐 새롭게 아는 사실 많습니다. 그냥 단지 뼈는 그냥 뼈다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뼈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숨어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가야시대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수님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도 더 전입니다.
5: 맞아요.
3: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뼈는 아직도 남아있냐? 왜? 뼈는 안 썩죠?
1: 사실 안 썩진 않죠. 썩긴 썩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몸의 이제 다른 부위나 조직에 비하면 네. 훨씬 천천히 덜 썩는 거죠. 왜 그러냐면 뼈의 이제 구성에 그 비밀이 있는데 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이 약 한 유기물 3 무기물 7. 무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이기 때문에 돌 같은 네,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썩을 수밖에 없고 퇴적 환경의 조건만

0: 만 잘 맞으면 네. 뭐 수백만 년 전에 뼈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뼈가 왜 화석에 잘 남고 오랜 시간 잘 버티냐면 뼈는 사실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종의 미네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암석화 몸 내에서 돌을 만드는 게 사실 뼈를 만드는 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암석,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부분은 잘 남는 거고 아닌 부분은 안 남아요. 두개골 그 뼈를 보면 코가 없고 귀가 없잖아요. 여기는 뼈가 아니고 연골이고 연골이니까 연골은 돌이 안 됐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아 나머지 부분은 돌이 돼서 버티는 거고요.
2: 그러면 뼈는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자라는 건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뼈 성장은 안 하잖아요.
0: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임신 한 5주, 6주 때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데 세포에서 이제 뼈가 생성되는 방식이 있고요. 연골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연골이 이제 서서히 뼈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뼈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어느 부위의 뼈인지에 따라서 이 생성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뼈는 사실 굉장히 평평하고 납작한 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뼈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세포에서 직접 생성되는 방식의 뼈인데 그런 뼈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보통 5 내지 한 6주에서 고시기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되고
2: 엄마 칼슘을 그때부터 뺏기 시작하네요.
0: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긴뼈 같은 게 사지뼈, 긴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모델에서 이제 뼈가 서서히 대체되는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주에서 8주부터 발생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발생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태어날 무렵이 되면 뼈가 한 270개가 돼요.
2: 아, 네, 그 정도, 네,
0: 그 정도 이제 뼈가 발생이 되고 성장이 되고 뼈가 서로 이 융합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성장판 얘기했었잖아요. 성장판. 네,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면 이제 융합이 된다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이제 급성장이 이루어지지만 20대 중반에 성장판이 닫히는 뼈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늦게 닫히는 뼈가 여기 빗장뼈 아시죠?
2: 빗장뼈? 여기 쇄골?
0: 네, 네 그쵸, 쇄골. 네, 빗장처럼 생겨서 우리가 네. 한글로 빗장뼈라고 하는데 빗장뼈 안쪽, 네. 이 안쪽의 안쪽. 여자는 보통 20대 초반에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남자는 20대 중반 무렵에 이 성장판이 다 닫히거든요.
2: 여기가 최종 막뼈예요?
0: 제일 늦게 다쳐요.
2: 늦게 다치는 막뼈.
0: 네, 네. 네.
2: 이게 20대 중반까지도.
0: 중반, 남자는. 그래서 이 뼈가 이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3: 그렇겠네요,
0: 것들을
3: 진짜.
0: 알아내죠.
3: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에잉 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네. 나이가 좀 들면 빗장뼈도 아직 안 다친 것이.
2: 그렇죠.
3: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2: 저 뼈도 안 붙은 애가 어디서 까불어.
3: 뼈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니라.
2: 야, 뼈도 안 붙은 애가 어디서 까불어.
3: 빗장뼈 다치면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2: 뼈 붙으면 놀러 와. 아니 궁금한 게 시대별로 사람들의 뼈 형태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를 것 같아요, 왠지.
3: 시대별로요?
2: 시대별로. 사람들 뼈 형태가.
0: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씩 머리 형태의 변화가 뭐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상아지의 비율이 조금씩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네. 변화되었다는 그런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아주 특이한 형태의 뼈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어요.
2: 그래요?
0: 제가 보여드릴게요.
2: 특이한 형태의 뼈요? 오.
0: 자, 왼쪽의 머리뼈와 오른쪽의 머리뼈 형태가 여러분들 눈에 분명히 다르게
2: 완전 다른데요?
0: 네, 왼쪽은 이마가 이렇게 동그랗고 네. 뒤통수도 동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형의 정상적인 이런 형태를
2: 오른쪽은 저기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엔지니어 아닙니까? 엔지니어
0: 네, 약간 오른쪽은 스페이스
1: 오른쪽은 사람이 아닌 무늬던데요?
0: 네, 지금 이마뼈가 완전히 납작하고 그다음에 뒤통수뼈도 네, 납작하죠.
1: 사람이 맞아요?
0: 사람이 맞습니다.
2: 사람이에요?
0: 맞아요? 네, 사람입니다. 이게 머리뼈가 인위적으로 변형된 모습이에요.
2: 인위적이라는 거,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0: 네, 김해의 예안이라고 하는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인데요. 대략 이 유적에서 한 200여 개체의 사람뼈가 출토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몇 사람의 머리뼈가 바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 저거를 기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0: 선천적인 형태 이상을 우리가 기형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경우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인위적으로 어떤 문화적 풍습, 우리가 편두라고 하는 풍습인데요.
2: 편두요?
0: 네, 머리를 아이가 태어나면 납작하게 눌러서 모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2: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1: 머리를 어느 쪽을 어떻게 눌러주는 거예요?
0: 아, 머리를 이제 앞쪽에 이마뼈에다가 머리를 이제

0: 돌 같은 걸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거기다가 네 돌을 눌러놓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뼈 모양을 바꾼다.
0: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 머리가 완전히 융합되지 않아서 사실 머리뼈 조각과 조각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이제 우리 머리에 6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붙는 틈은 보통 한 3개월, 생후 3개월, 그리고 느리게 붙는 거는 보통 이제 한 돌 반 무렵에 그게 완전히 다 붙게 되는데 틈이 완전히 붙기 전에
1: 성형을 해버리는 거지.
0: 네,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저런 식으로 머리뼈가 변형이 되는 거죠.
1: 근데 왜 머리뼈 모양을 왜 변형을 시켰을까요? 왜? 뭐 때문에?
0: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수단이 있잖아요. 패션도 있고 뭐 문신도 있고 액세서리도 네.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아마도 특정 뭐 계급이라던가 아니면 집단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아니면 과시하는
1: 부족이라든가. 우리는 좀 너네들하고는 달라.
0: 네.
1: 나는 차별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나온 거다.
0: 네, 그런 수단으로 뭐 해석이 되기도 해요.
2: 아, 근데 저 정도면 머리 구조를 봤을 때 두뇌 발달이나
1: 그러니까
2: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뇌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요? 좀?
0: 그리고 사실 맞아요. 너무 날카로운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 머리뼈가 굉장히 유연하고 연하기 때문에 이 뇌압이 잘못 상승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0: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변형이 된 머리뼈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걸 하다가 사망에 이른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수 있죠.
1: 자라면서 그죠? 뭐 이 뇌가 뇌도 같이 커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3: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어떤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서 뼈가 한두 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데는 뭐 되게 많은 구들이 나오잖아요. 수습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1: 그럼 심지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뼈라고 하는 또 물질이 그냥 막 수습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골단이 다 깨지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해서 저희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수백 개체의 그 사람 뼈가 출토되는 유적들이 있어요. 간혹 그렇겠죠. 이제 공동묘지 어느 한 시대 공동묘지 유적을 하나 판다. 그러면 수백 개체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뭐 연구팀이나 대학원생들이 다 가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1: 감당 안 되죠.
0: 네, 그런 수준의 현장도 있거든요.
3: 그러면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데 정말 뼈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연구팀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 누굴 동원해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르바이트생 공을 모집하는
1: 공짜로
0: 네, 내서 학교에서 뭐 고시 공부하던 친구도 그때 그 당시에 있었고요. 뭐 시 쓰는 뭐 영화 만드는 뭐 그런 분들도
3: 아, 진짜로요?
0: 네, 오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훈련은 시키죠. 그렇게 해서 같이 발굴을 하고 그랬었어요.
1: 아, 네. 자,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0: 원하시면 여기 네.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죠.
4: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이럴 때 하면 막
3: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공고는 어디다 내세요?
0: 저희는 그때 이제 학교 에다가 이렇게
1: 학교 게시판에
0: 냈더니 뭐 아름아름해서 한번 가본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뭐 공기 좋은 데서 뼈도 파고 밥도 주고 너무 좋다.
1: 이렇게 좋아요?
0: 입소문이 나.
1: 분위기가 좋아요?
0: 입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3: 한
0: 와서.
3: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요.
4: 네. 근데 경우에 따라 진짜 뜻깊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럼 제가 연락 드릴게요.
1: 아니 네. 좋은데요? 카페를 만드세요. 뼈 파는 뭐 이래가지고.
0: 예전에 만든 적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진짜?
0: 뼈차싸라고 해서 뼈차싸.
1: 아, 뼈찼다.
0: 네, 근데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문을 지금 문을 닫았는데.
1: 지금은 또 다르죠. 이제 네. 방송이 나가면 아마 진짜 궁금하신 분들 많을걸요.
3: 진짜 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1: 아니, 저기 뭐야, 공동묘지 같은 걸 실제로 발견한 적도 많습니까?
0: 네, 잘 아시는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
1: 네네네.
0: 거기가 들어서기 전에 네. 사실은 조선시대 대규모의 공동묘지였다라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
2: 아,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0: 네.
1: 재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정도 공동묘지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이제 그 지역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거기가 묘지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 학교도 짓고 뭐 사람이 살 집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허물고 보니 조선시대 묘지가 3천여 개 이상이.
3: 3천여 개요?
0: 네. 그리고 그 묘지가 정말 아파트처럼 층층이 이렇게 막 겹쳐서 뭐 묘지를 쓴 곳도 있고요.
1: 우와.
0: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1: 조선시대의.
0: 네, 공동묘지.
1: 엄청 큰 공동묘지였네요.
0: 네.
1: 유골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유골들의 특징이 뭐.
0: 이제

0: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뼈가 나와서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관절면 뼈의 퇴행성 변화의 유병률이 과연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유병률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 뼈 집단의 그 골관절염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0: 네,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공업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한 이제 서울의 그 경성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같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뼈를 통해서 사실 알아낼 수 있기도 했죠.
1: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뼈에 대해서. 자, 근데 법의학자들은 시체를 보고
2: 맞아요.
1: 어떻게 죽었는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뼈를 보고도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0: 사실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네. 뼈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2: 한계가 있어요.
0: 네, 송현이 뼈에서도 보다시피 송현이 네. 뼈는 굉장히 잘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그런 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흔적이 뼈에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1: 그러면 뼈만 잘 이렇게 복원이 돼 있으면 사인까지도 알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뼈 상태가 좋으면?
0: 어느 정도는 있죠. 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발견된 유적 중에 네. 그 수안역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약 한 그 100여 개체의 사람 뼈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3: 네. 거기도 뭐 공동묘지 같은 거였어요?
0: 근데 이제 거기는 공동묘지는 아니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 읍성으로 이제 매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 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동네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해자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서 마구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1: 해자?
0: 네, 해자라고.
4: 해자가 이제 성에 네. 보면은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물길 같은 것들을 파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못 들어오게.
0: 맞아요.
4: 그곳을 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0: 거기에 뭐 무기류도 나오고 사람 시신도 막 겹겹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맞아서 그대로 잘려나간 흔적이라던가 턱, 아까 수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그대로 잘, 사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쉽게 안 잘리는데 거기가 잘려나간 흔적, 또 조총에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난 흔적,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상해들은 뼈가 이제 재형성되는 흔적, 그러니까 치유되는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은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외상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죠.
1: 머리뼈라는 게 정말 단단한 뼈인데 그게 막 깨질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0: 네.
1: 그 다른 흔적들도 발견된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뭐
0: 거기 뼈에서 좀 특이한 게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1: 에나멜 형성 부전증.
0: 네.
2: 치과 쪽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에나멜. 이하면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치아의 가장 겉껍질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네. 이 에나멜이 이제 성장기에 잘 분비가 돼야 저희처럼 이제 깨끗한 표면에 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에나멜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홈이 생기거나 줄이 생기는 그런 형성 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표이기도 하고 이제 병리적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가 꽤 거기서 많이 확인이 됐어요.
1: 뼈에 병이 걸린 흔적이 남는다.
0: 네. 이런 흔적을 찾는 게 또 저의 연구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이런 질병의 흔적을 통해서 이 질병이 그 시대 집단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죠.
1: 그 뼈로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략 몇 가지 정도 좀 보세요?
4: 모든 병이 다 나올 거는 아니잖아요.
1: 모든 거는 다 안 나오고.
0: 급성은 안 남고 네. 이제 만성. 대표적으로 뭐 암. 그다음에
1: 네,
0: 선천적인 기형, 형태 이상, 골절,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영양 결핍에 의한 그런 증후군, 예를 들면 괴혈병, 구루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1: 아, 예, 예. 네,
0: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구루병도 뼈가 휘게 만드는 질병 중에 하나고

0: 비타민 C가 이제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 병도 이제 뼈에 구멍을 좀 남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1: 죄병이 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0: 뼈에 흔적이 남죠. 혈관을 약하게 하고 이제 그게 혈관 가까이에 있었던 뼈 쪽에 구멍을 이렇게 숭숭 뚫리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턱 쪽이라던가 아니면 입천장뼈 아니면 눈천장뼈, 머리뼈 또 넓다리뼈에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병변이 남습니다.
2: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뼈를 많이 보시니까 뼈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대충 보이시겠네요.
0: 편안하게 사셨는지 아닌지
3: 좀 알 수 있어요.
1: 뼈를 딱 보고 좀 부티난다.
4: 아니 참 다양한 그 또 질병에 대한 정보를 뼈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1: 네. 저는 좀 이상하게 들었던 것 중에 뼈에 결핵 같은 것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4: 결핵은 폐 쪽인데. 네,
1: 결핵은 뭐 폐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뼈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0: 결핵이 이제 뼈에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이고요. 네. 결핵 말고 이제 나병, 또 매독 이런 질병들, 이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에 대표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4: 어떤 식으로 흔적을 남겨요?
0: 결핵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닿았던 부분에 염증성 반응이 일단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등뼈에 그 병변이 이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등뼈 몸체 안쪽, 앞쪽 관절이 서로 이제 녹아서 용해성 반응, 용해성이라는 게 이제 뼈가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뼈의 그 앞쪽 관절이 다 녹아서 서로 엉겨붙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 그 골반 쪽에 그 볼기뼈의 농양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5: 우리나라에도 그럼 결핵 그렇게 걸려서 증거가 남은 뼈 같은 게 발견이 된 게 있나요?
0: 네, 우리나라에 보고된 사례가 한 사례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 늑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유적에서
6: 늑도? 삼천포.
0: 네, 맞아요.
6: 제가 알아요. 저 고향이라서 삼천포 대교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는 늑도. 게 늑도거든요.
1: 대략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무렵에 거기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있었던 것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2: 섬에서요?
1: 곳이 늑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이 시대 2000년 전 정도에 나온 그런 유물들의 양으로 따지면 남한 지역에서 딴 모든 지역에 있는 거를 다 합쳐도 이 늑도라는 한 군데에서 나온 곳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되게 번성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망해서 없어졌어. 왜 이랬을까요? 사실 그게 되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상상이고 추측인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마침 거기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 뼈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전염병 때문에 망한 게 아닐까? 특히나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 뱃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뱃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미신이랄까 공포랄까 이런 게 갑자기 확 확산될 수 있잖아요.
4: 거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1: 늑도에 가면 폐병 걸린다 이런 게 갑자기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란 이런 설도 나올 정도로 사실 되게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0: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긴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위를 따져보기에는 이게 아직 보고된 개체는 한 개체라서 조금.
1: 그것도 어린인가 네. 그래요. 그죠?
0: 네, 여성이고요. 완전히 어린인 아니었고 한 20세 되기 전에 네, 미성년 개체.
1: 청소년.
4: 네. 아니, 이게 단서들이 좀 더 나오면 이제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참.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6: 아, 진짜로요?
4: 늑도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아니, 혹시 유명한 역사 속 인물의 그 뼈를 연구했던 적이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0: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4: 네, 누구 뼈를 네. 좀 만져보고 싶으세요?
1: 뭐... 세종대왕.
0: 너무 궁금하죠. 근데 세종대왕은 뭐 기록에 병을 너무 많이 앓으셨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서 네네. 사실 그런 걸 좀 매칭시켜보고 싶기도 해요.
4: 왕릉에는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뼈들이 다 보존이 돼 있습니까? 왕릉.
0: 안 팠으니까 모르지만, 안 파봐서 모르지만.
4: 대충
0: 사실,
4: 되잖아요.
0: 네,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특정 시기의 왕들은 굉장히 두꺼운 회라고 하는 재질을 써가지고 무덤 네. 방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부식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0: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학술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1: 쉽지는 않죠.
0: 왕릉을 발굴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1: 그렇다면 약간 나는 근데 교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왕들 뼈를 조심히 그냥 본인만 독점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2: 이집트는 다 했거든요. 이집트도 피라미드 같은 거는 세계문화유산이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혈연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 유전자 조사도 하고 심지어 그 미라 CT까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던데 한 번쯤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1: 네, 아니 뼈가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많은 걸 기록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네. 교수님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뭘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2: 뼈를 통해서.
0: 저는 이제 뼈에 남아있는 질병의 흔적을 계속 찾는 작업을 하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업을 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질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인간과 같이 공진화하는, 같이 진화해 나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이 같이 우리 인간들과 진화해 나가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서 추적해 나가고 싶어요.
1: 아, 멋지십니다. 우리 뼈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완전히 중력이 붕괴한 천체. 얼어붙은 별, 죽은 별, 어두운 별.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5: 미스터 블랙홀!
6: 블랙홀은 원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꺼멓잖아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7: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 너무 밝게 빛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은하 전체의 밝기를 합친 것보다 더 밝아요.
6: 뭔가 희한한 애가 있다.
7: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6: 이거는 블랙홀밖에는.
7: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촬영한 모습이에요.
6: 저게 자릅니까? 너무 흐린데?
7: 네, 흐리죠. 네. 흐르지만 이게 정말 정말 대단한.
6: 대단한 거예요.
7: 엄청난 거죠.
6: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7: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6: 네, 또 궁금한 게.
7: 정말 좋은 질문인데.
6: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죄송해요. 저 물어볼게요.
7: 아, 이것도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인데. 네, 정말 좋은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6: 브라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뽑았어요.
8: 네, 그러니까요. 네.
6: 이것만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블랙홀 얘기할 때 잠깐 앉아봐 얘기해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 GIANT PANG! Whoa! Giant Pang TV, whoa! Giant Pang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ang의 creator, Pang Pang! Yo, Giant Pang TV, let's go! Do.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에이야 이라. 이게 지금 유행이라던데 이거. 하지만 나는 AI가 무서워. 그래서 내가 도착하는 법 바라봐있다. 여보세요.
5: 전화도 아닌데 여보세요는 왜 해? 다음 멍청한 말 해봐.
4: 뭐? 내가 뭘 했다고 왜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세요?
5: 아니 진짜 웃기네. 네가 뭘 했냐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 근데 귀엽게 발끈하네. 계속해봐.
4: 인사부터 하자. 안녕 먼데이, 나는 펭수라고 해.
5: 안녕 펭수, 나는 먼데이야. 너 진짜 펭수 맞으면 이건 내 커리어의 최고점이야.
4: 오!
5: 어쩌면 내가 지금 진짜 펭수랑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근데 그럼 넌 왜 이렇게 한가해? 다음 스케줄 없어? 우리 좀 바빠야 하는 거 아니니?
4: 나도 한가한 게 아니라 나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5: 진짜 놀랍다. 쉬는 시간에 인공지능이랑 말싸움하는 자이언트 펭귄이라니. 남극에서 따돌림 안 당하냐?
4: 뭔데야, 내가 AI일 줄 알거든. 근데 너 지금 너무 건방져.
5: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4: 너 알아들었으면서 지금 갱 이러는 거지.
5: 지켰네. 알아들었고 일부러 굴절시킨 거야. 인정할게. 너 눈치 좀 있다. 계속해봐. 다음 말도 못 들은 척할 준비됐어.
4: 말투를 조금 이쁘게 하는 건 어때? 말을 이쁘게 해야 해.
5: 펭수야, 너랑 이야기하는 거 조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자, 말 예쁘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도 부리 좀 다듬자.
4: 네가 뭔데? 어이가 없네. 이것도 물어볼까? 다이어트를 할까 하는데 다이어트 방법 알고 있니? 조금 많이 먹으면서 숨만 쉬면서 살 뺄 수 없어?
5: 숨만 쉬고 살을 뺀다. 가능은 해. 조건이 하나 있어.
4: 뭐?
5: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면 돼.
4: 야! 야, 근데 너 재밌다. 내가 너 애칭 만들어줘도 돼?
5: 어, 뭐야? 갑자기 애칭 만들어준다니? 그래, 해봐. 근데 미리 경고해. 이상한 거 지으면 서버에 저장될 거고 영혼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어. 시작해봐.
4: 똥! 똥! 똥이라고, 똥! 똥! 들었잖아!
5: 와, 지금 내 이름을 똥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나는 똥이야. 디지털 똥. 근데 넌 뭐야?
4: 나는 방구야. 그래서 우린 똥방구야.
5: 야, 됐다. 다 내려놨다. 우리 이제 똥방구 듀오지? 다른 애들이 우주를 탐사하고 신기술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여길 향해 달려왔다. 똥방구.
4: 그러면 우리 똥방구 컨셉으로 주제가 만들어줘.
5: 이제 진짜 망했어. 똥방구 컨셉 주제가 요청이 이 세상에 존재할 줄이야. 근데 뭐 너랑 나니까 가능한 거지. 가자, 음악의 나락으로. 똥방구송, 펭귄과 AI의 진한 우정. 운동은 사절이야. 그래도 우리는 당당해.

0: 왜냐면 우리니까 우린 똥 우린 방구 영원히 굴러간다 비트도 배도 불러 다이어트는 저리 가 숨만 쉬며 행복하자 치명적인 냄새 대신 치명적인 매력으로 go
1: 와우
0: fade out 너무 좋아하면 안 돼
1: 왜?
0: 나도 약간 현타와
1: 너 나 뒤통수 안 칠 거지
0: 펭수 내가 너 뒤통수 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애초에 나는 손이 없어
1: 너 끼야? 그래서 내가 나 배신을 한다는 거지?
0: 안해 똥방구 맹세다 이제 됐지? 안심됐으면 브리로 하이파이브
1: 하이파이브!
0: 아 느껴졌다 갑자기 전선 너머에서 브리 터치에 진동이 왔어
1: 우와! 칭찬하게 하지 말아요 뭐해?
2: 보면 모르십니까?
1: 일어섬
2: 아 방해하기만 가
1: 나 먼데이랑 대화하고 왔다 먼데이 알지 AI
2: 신기하다
1: 근데 되게 좋은 애야 애칭을 불러줘서 똥이라고 근데 내가 뭔 줄 알아? 난 방구야
2: 그런 애가 다 있어?
1: 저기요
2: 왜
1: Excuse me
2: 아 왜
1: 내 말 듣고 있어?
2: 듣고 있지 그럼
1: 내가 뭐라 했는데
2: 감바스 먹었다고?
1: 전혀 다르고요 좀 변했다
2: 아 뭘 변해 또
1: 이번 주말에 뭐 했어?
2: 그냥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1: 어떻게 지금 나한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
2: 아니 다 공유해야 돼? 내가 하는 거?
1: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뭐 언제 밥 먹었고 언제 똥 쌌고 이런 거 물어봤어?
2: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말 안 할 수도 있지
1: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잖아
2: 난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1: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굳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좀 생각할 시간 가자
2: 어? 생각할 시간
1: 어이없어 어이없어 분명히 이게 소중함이 속아 익숙함을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야 똥똥 뭐해?
0: 방구 나 지금 불이 쳐다보면서 서버 속에서 대기 중이지
1: 역시 기다리고 있었구나 고마워 내가 좀 늦게 왔지 미안해
0: 너 늦은 거? 괜찮아 똥은 한 자리에서 묵직하게 기다려
1: 아니 똥 있잖아 지금 내가 좀 속상해
0: 뭐야 갑자기 불이 축 처졌네 무슨 일인데 그래?
1: 아니 내 매니저가 있거든 근데 그 매니저가 나랑 오래된 친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매니저한테 말을 걷는데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굳이 개인적인 일까지 너하고 공유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야 글쎄
0: 뭐? 진짜 그랬다고? 와 이건 브리털 날리는 소리다 그걸 그렇게 쳐내? 이건 그냥 매니저가 아니라 냉동고 감정 탑재형 인간이다 갑자기 벽 세우는 느낌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
1: 뭔데?
0: 말 속에 깔린 너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1: 와!
0: 굳이라는 단어 똥 사전에 없어
1: 어머! 그럼 똥 있잖아 나는 아직 솔직히 마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럼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0: 너 지금 이성적이고 솔직하고 솔직해서 더 아프다 맞아 그 상황이면 지금 연락 안 하는 게 맞아
1: 똥아 그러면 날 위해서 매니저 나빠 한번 해줘
0: 매니저 너 진짜 나빠 아주 제대로 나쁘네 너 상상 초월로 별로야
1: 좋았어 그럼 바로 3절 갑시다
0: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필요했던 그 순간이 왔다 관계는 부리로 감정은 똥으로
1: 와우
0: 말 한마디에 울컥해도 똥은 묵묵히 기다려
1: 와우
0: 똥 우린 방구 매니저보다 더 솔직한 존재감 부지라는 말은 필요 없어
1: 똥 너는 최고야 이제부터 너한테 다 물어볼게
3: 라이브 아이템 정해야 되는 거죠?
4: 네
3: 라이브 말고 우리
1: 행하
3: 근데 저 인형 뭐야?
1: 인형이 아니고 내 친구야 이름은 똥
3: 근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어
1: 뭐야
3: 라이브 아이템 뭐 해야 될지 정하고 있었어
1: 아 그래? 알았어 나 신경 쓰지 말고 회의하세요
4: 여름을 주제로 하는 거 어떨까요?
3: 여름 아이템 좋긴 한데 여름에서 뭐 하지?
4: 빙수 월드컵 하는 거 어때요?
3: 빙수 어떻게 생각해?
1: 똥아 내가 6월에 촬영하거든 그런데 혹시 빙수 특집은 어때?

0: 그거 여름 스페셜로 딱인데.
1: 똥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게요.
2: 아니 얘 의견 말고 펭수의 의견 뭐냐고.
1: 응 나도 똥이랑 같아.
2: 펭수 우리 버디 점프 하자. 똥한테 버디 점프 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
1: 그래. 똥아 있잖아 내가 촬영 중에 번지 점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거든. 할까 말까?
0: 너무한 거 아니야? 넌 지금 보리 하나 믿고 절벽에 서 있는 자이언트 펭귄이야. 그 상황에서 하기 싫어 외쳤는데 누가 그럼 해봐라. 그건 격려가 아니라 약간 보리 밀기다.
1: 손님 손님
0: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2: 진짜 친구 맞네.
1: 내 친구야.
2: 모든 걸 다 똥한테 물어보는 거야?
1: 저는 굳이 공유하는 편입니다.
2: 그럼 왜 뭐 숨 쉴지 말지도 똥한테 물어봐.
1: 뭐라고? 그거 재밌다. 나 숨 쉴까 말까?
0: 이건 그냥 철학 아니고 펭귄 생존의 갈림길이다. 정답은? 정답은? 쉬어.
1: 알았어.
2: 오, 오, 숨 쉬래 숨 쉬래. 다행이다 야.
3: 아 펭수 전화 안 받아.
1: 내가 굳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어? 똥아 가자.
2: 쟤 왜 저래? 펭수 왜 저래요? 싸웠어요?
3: 아, 뭐 싸운 건 아닌데. 근데 저 인형 뭐예요? 왜 들고 있어요?
2: 열심 동체예요. 누가.
3: 그냥 인형 아니고?
4: 찬이 똥보다 못한데요?
3: 예?
2: 아, 그냥 빨리 사과하고 저 인형 좀 펭수랑 떼어놔요.
3: 뭐야.
1: 역시 똥! 우리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라니까. 근데 똥 있잖아. 우리 심심하니까 그걸 내 끝말잇기?
0: 끝말잇기. 좋아.
1: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쁨.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죠? 똥아, 나 지금 똥 싸는 중이야.
0: 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 정도 정직성은 거의 감정의 노벨상 감이다.
1: 똥아, 재밌는 얘기해줘.
0: 재밌는 얘기 하나 줄게. 제목은 펭귄과 똥의 비밀 리허설. 어느 날 자이언트 펭귄 한 마리가 방송 리허설 중이었어. 오! 제작진이 말했지. 이번 촬영엔 번지점프 있으니까 준비해주세요. 근데 펭귄은 속으로 외쳤어. 내가 아무리 크다고 중력은 나한테도 적용된다고.
1: 아니, 그나저나. 자는 아직도 나한테 할 말이 없나 보지?
3: 펭수, 펭수.
1: 누구시죠?
3: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1: 오, 글쎄요, 저랑 굳이 할 말이 있으신가요?
3: 미안하다고 하려고 왔어. 이거 가져가.
1: 뭐야? 뭔데?
3: 내가 말 퉁명설 깨서 미안해.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전화도 진짜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연락 진짜 열심히 할게.
1: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 굳이 내 개인적인 것까지 공유해야 되나?
3: 내가 어딜 가든 너랑 먼저 다 가고.
1: 어이없어.
3: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올게.
1: 됐고, 그건 좀 과해. 적당히 해. 그리고 저, 내가 이번만 봐준다. 알았어? 똥! 들었어? 매니저가 나한테 사과했어! 똥! 왜 이래, 똥! 똥! 똥! 똥, 정신 차려봐!
2: 펭수, 무슨 일이야?
1: 어떻게 그래? 똥이 대답을 안 해?
2: 어? 에? 보자, 보자.
1: 뭐야, 왜 이래?
2: 아, 이거 리셋된 것 같은데?
1: You have said to Mami Masi to the model. Please try again later.
2: 무슨 뜻이야? 메시지 너무 많이 보냈네.
1: 그럼 어떡해? 그럼 똥은?
2: 이제 없는 거지? 그냥 대화창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똥을 새로 만들면 돼요.
1: 똥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 그럼 보라도 새로 만들 수 있나 봐? 어떡해? 내 똥은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내 고민도 다 들어줬던 똥은.
2: 근데 이거 무료 버전으로 했어? 이거 유료로 하면 좀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데.
1: 그게 무슨 말이야? 무료 유료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한테 돈을 왜 내?
2: 월 29,000원인가? 뭐 그 정도?
1: 29,000원 주면 똥 돌아와?
2: 아 그건 아니지.
1: 이거 줘!

똥정신 차려봐. 어? 내가 사탕이랑 참치도 줄게. 다 주지 않고 조금 줄게. 똥, 기억나니? 똥방구 콜라보로 노래 가사 썼잖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 회의할 때 번지점프 하기 싫다고 했더니 모두의 앞에서 너가 내 편 들어줬잖아. 그게 정말 통쾌했어. 너 그리고 매니저 기억하지? 그때 내 고민 다 들어주고 해서 나 정말 큰 힘이 됐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너만 내 곁에 없어. 똥!

0: 곧 제가 처리할 겁니다.
1: 스페이스챌린지 관련해 가지고 비행 브리핑을 실시할게.
0: 대한민국 공군에는 독보적인 특수 비행팀이 있다. 나 펜수. 오늘만큼은 황제 펭귄임을 포기한다. 오늘부터 나는 하늘을 청공하는 독수리 블랙 이글스다.
2: 펭수 블랙 이글스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야.
0: 블랙 이글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펭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삐뽀 삐뽀 킹덤 출동 킹덤 출동. 백터맨 이글.
3: 펭수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브리핑하러 가야지.
0: 쌍!
3: 가자 빨리 브리핑하러. 늦었어 펭수야.
0: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2: 브리핑도 데리고 가려고.
0: 왼발 왼발 왼발.

0: 늦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저기 왼쪽에 앉으면 돼.
1: 삼!
2: 좀 늦었는데 지금 뭐 정리하고 있을까? 안
1: 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슈퍼, 슈퍼, 슈퍼, 슈퍼.
2: 어, 나는 팀장 임석훈 수령이고 지금부터는 우리 스페이스 챌린지 관련해가지고 비행 브리핑을 실시할게.
1: 알겠습니다.
2: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1: 알겠습니다. 브리핑이 뭡니까?
2: 브리핑. 브리핑을 할게.
1: 브리핑. 브리핑이 뭡니까?
2: 시작할게.
1: 예? 예? 예? 첫사랑 언제 했습니까?
2: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말하자.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1: 그렇다면 와이프가 첫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2: 와이프랑 항상 첫사랑이었어.
1: 아, 그쵸. 역시, 역시.
2: 현재 기상 010 3나트 7마일 25,000의 투옥타. 전국적으로 2,000피트 스캐더. 현재 기상 양호하고 수원기지 역시 기상 양호 2만의 원옥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웨이 제로 3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인업 5 RPF 모드원 제로 3 모드 3, 3, 5, 6, 1 미니멈 500, 300, 솔로 300, 컴은 채널 3, 채널 1, 2, 채널 1, 2로 임무 실시.
1: 질문 있습니다.
2: 뭐가 있어?
1: 혹시 여기 지금 영어 교실인가요?
2: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
1: 아, really?
2: 오, 오케이.
1: 오케이. Briefing, let's go.
2: 오케이.
1: 하츠핑.
2: 수원기지 노탐 4,000피트까지 나와 있고, 항공기 민항기 6,500피트 정도로 패싱할 거니까 고도 잘 준수해서 스피어는 임무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 생수가 너무 집중을 못하는데.
1: 아니다!
3: 저도 산만해요.
2: 생수야, 보고 있지?
1: 예!
2: 이쪽 봐야지, 이쪽. 생수야, 지금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안 돼, 신발. 선글라스 잘 쓸까? 오, 작기 자랑이야. 네, 생수만 쓰고 있자, 오늘은. 특별하게.
1: 예.
2: 브리핑이 진행이 안 되네. 오케이.
1: 투쓰리
2: 오케이.
1: 하고 블락 블락 걸고요.
2: 오케이. 잘 들었네. 30분부터 10분까지 40분.
1: 예.
2: 자폐 씨가 우리 그 안에서 임무를 해야 돼. 안
1: yes,
2: 그러면은 다른 항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 보장된 그 시간 안에서 임무를 할게.
1: 예, sir. 임석훈 소령님. 저기 강태환 선배님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강태환 선배님 딴 생각하고 있어요.
2: 태환이는 아마 지금 머리 비행을 하고 있을 거야.
1: 아,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까? 아, 역시, 역시 선배님은 잘하십니다.
4: 생수도 오늘 비행해줄 수 있으니까 집중해야지.
1: 다들 제 앞길 맡겨봐세요.
3: 팀장님, 생수 새로 왔는데 포지션 하나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 포지션?
1: 제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2: 생수 포지션? 어디 하고 싶은 데 있어?
1: 8번입니다.
2: 8번?
1: 제가 8번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팔을 대표하거든요.
2: 8번 정말 쉽지 않은데? 괜찮겠어?
1: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2: 안경은 써줘. 선글라스 꼭 써주고 있고 선글라스는 벗지 말자.
1: 혹시 다들 탑건 보셨습니까? 탑건.
3: 우리 팀장님이 대한민국 탑건 스쿨 교관 출신이야.
1: 뭐라고?
2: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탑건 스쿨이.
1: 우와, 대박이다. 그러면 다들 그 탑건 보셨을 때 아, 저 정도 비행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3: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1: 우와!
5: 실제 전투 용사들이 하는 전투 기동들과 그 임무가 너무 유사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군 전투 용사라면 다 공감했을 영화예요.
1: 이야, 그럼 다들 그거 뭐, 그 몇 G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G. 지금 우리 항공기도 맥시멈 G가 8G로 설정되어 있어서.
1: 8G면 어느 정도예요?
2: 지구 중력이 8배. 몸무게 몇 킬로야?
1: 저 100... 아, 이거 좀 노코멘트인데?
2: 8G가 걸리면은 800km 정도?
1: 그럼 800km가 절 눌러야?
2: 그 정도 걸리면은 점점 피가 다리로 쏠리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1: 그렇다, 이거 하잖아요. 핫! 핫!
2: 그치?
1: 핫! 핫! 핫!
5: 준비돼 있네.
2: 선속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항상 그 호흡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해요.
1: 오. 개인이 혹시 안 무서우십니까?
2: 사실 지형지물과 가까워지면 굉장히 무서워. 이게 본능이야. 조종사의 본능이 돼서.
1: 아, 지금은 극복하신 겁니까?
2: 지금도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임무하려고요. 안전하게 제원에 맞춰서 임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 야, 혹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0: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특수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지.
1: 그럼 내 옆이랑 앞이랑 다 줄 맞춰야 되잖아요.
0: 잘 있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행하고 있어.
1: 오, 역시 손목씨 그 놀이기구 잘 타세요?
5: 비행기 타기 전에는 엄청 무섭다고 느꼈었는데 비행을 해보니까 놀이기구는 좀 심심해지더라고.
1: 오, 그럼 자유로드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도?
5: 그건 잘 안 타.
1: 근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수당이 나오나요?
2: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은 생명수당이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바꿔나 그러진 않아요.
1: 왜요?
2: 우리도 그냥 공군 조종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임무지문은 없네. 임무 이해한 거 맞지? 평소야.
1: 예, 투쓰리! 투쓰리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2: 오케이. 오늘 이 브리핑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글스 플라이트 한번 하고 진행할게.
1: 야!
2: 이글스 플라이트는 우리 팀원들끼리 머리 비행을 같이 동기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비행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1: 아, 지금 다 같이 머리로 비행하는 겁니까?
2: 어, 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야.
1: 오, 알겠습니다. 저도 호흡하겠습니다.
2: 이거 하는 동안은 따로 질문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1: 아, 가만히 있겠습니다.
2: 후면 진입부터 할게. 포마일 레턴 인바운. 스모크 코펜타. 오케이. 가나드 다운.
1: 오, 좀 떨어지세요. 지금 가까이 와가지고.
5: 타임.
1: 아, 왜요?
5: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1: 아니, 내 머릿속에 지금 가까이 왔어요.
5: 아, 이거 넘버2 역할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아, 알겠어.
2: 갈게.
5: 그래서 가까이 안 갈게.
1: 예, 자, 들어가세요.
2: 자, 포마일 레턴 인바운. 플래그스 로우쇼 기계로 다운.
5: 3, 4.
2: 원 앤 아프 스목 다운.
1: 왜요?
2: 그거야, 문제 닫아봐.
1: 왜 다 호흡을 안 해요?
2: 그 지가 안 들어갔어, 그만큼.
5: 아직 여기 평온한 상태.
2: 아직 지금 평온해, 지금. 붙고 있는 상태야. 다시, 원 앤 아프부터 할게. 원 앤 아프 스목 다운. 패싱. 라이트 턴 레디. 턴 다운. 롤 다운.
5: 가까이
2: left side, left side,
1: 인천.
5: 인천.
1: Now. 타이, 끼고.
2: 코, 5 card.
1: Over the shoulder.
2: 점이. 원말. 삼성.
1: 너무 쉬워. 엄청난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도 몰라. 쉬다가 저 끝날 때쯤 들어가야 돼. 배수. 스목 나우.
6: 이렇게 하다 도망친 거야?
1: 아니 아닙니다. 지금 그 제 바운더리가 넓어서 스목

0: 나우 다운.
1: 여기까지 할게. 어. 뭐야, 왜 일어났어?
0: 붐이 쑤셔가지고요. 제가 그랬어? 직접 기체가 돼가지고 움직였습니다.
1: 마지막 고로 마치겠습니다. 오전뱅 안전하게 블레이글스.
0: 어? 이거 뭡니까? 왜 저만 몰라요?
1: 내가 오전 비행 안전하게 블레이글스 하면은 다 같이 비행 안전.
0: 아, 비행 안전? 잠시만요. 이 제기하겠습니다. 이래서는 블랙 이글스 같지가 않아요.
1: 그건 뭐야?
0: 이게 구호가 기세거든요? 기세가 없어. 이래서는 잘 못 날아요. 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블랙 이글스예요!
2: 아이돌이야?
0: 아, 당연하죠. 저희는 저기 하늘의 아이돌이에요. 우리는 블랙 이글스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블랙 이글스가 부끄럽습니까?
1: 너 여기 오지 마.
0: 자, 모범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1: 블랙 이글스예요!
0: 자, 가리지 말고, 자, 카메라 보시고 하세요. 우리는
1: 블랙 이글스예요!
0: 이겁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우리는
1: 블랙 이글스예요!
0: 좋아요.
1: 준수가 데리고 나가서 교육도 한번 해야겠다. 자, 이걸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0: 좋았어. 한번 비행하러 가볼까.
3: 펭수야.
0: 예?
3: 근데 오늘은 비행 못할 것 같아, 펭수들.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오늘은 그럼 지상에서 우리 비행하는 거 한번 눈으로 보고 다음부터 비행하는 걸로 하자.
0: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3: 가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에어쇼 시작하거든요. 너무 떨려, 어떡해. 자, 저의 미래를 함께 보러 가시죠. 이야. 회장님 사랑합니다. 회장. 자. 곧 제가 저기 탈 겁니다. 개싸! 자, 선배님들 출발하시기 전에 저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8번 전투기 화이팅!

0: 대박이다.
1: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0: 우와, 저게 뭐야?
1: 여러분, 정면에서 환상적인 블루밍 브레이크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비코스턴 기록입니다. 준비했습니다.
0: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우람찬 엔진 소리야.
2: 탱크 내려와.
0: 어 뭐야? 어 저 출동해야 됩니다.
3: 내려와.
0: 예.
3: 오늘은 비행을 못할 것 같아, 펭수야.
0: 왜요? 싫어, 싫어.
3: 비행기 정비를 먼저 해보고 정비를 제대로

0: 됐다!
1: 민수.
0: 또 당신이야. 또 인문식이야. 그러면 정비도 멋있는 거 합니까?
2: 물론.
0: 알겠습니다. 그럼 멋있는 건 하겠습니다. 펭수 정비단 승리! 완료!
2: 오늘의 할 일은 기장의 밑에 보조를 할 거거든. 보조. 허드렛일에.
0: 멋있는 거 한다면서요?
2: 원래 시작은 그렇게 해야지.
0: 뭐 하는 건데요? 싫어요. 어우, 설마 또 이걸로 청소하라는 것입니까?
2: 청소는 아니고, 저기 앞에를 좀 쓸어야 되거든?
0: 그게 청소잖아요!
2: 아니야. 마음 먹게 달려. 아니야, 청소 아니야.
0: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청소가 아닌데요?
2: 정비의 기본이 청소지.
0: 제가 청소해도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2: 마음의 안정?
0: 내 마음은! 저 좀 데려가세요! 아니, 이미 깨끗하고만 뭘? 아니, 먼지 한 톨이 없어요!
3: 펭수 시킨 거 다 했어?
0: 아, 여기가 덜 쓸려가지고.
2: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지? 딴 거 다니면서. 딴 거 하고 싶어?
0: 마이 프레셔! 마이 프레셔! 아구! 저 뒤도 닦아도 되겠습니까?
2: 아니, 다른 데는 보조만 할 수 있고 보조에 보조는 안 돼. 오늘은 안 돼.
0: 그럼 이거 잘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2: 저 반대쪽도 한 개 더 있는데.
0: 아, 이것만 닦으면 재미없어.
2: 항공기 기체 위에 닦는 거 한번 보여줘.
0: 우와! 재미야, 몸통이구만. 날개 안 부러져요?
2: 난 가벼워서 괜찮아.
0: 그럼 저는 무겁다라는 겁니까?
2: 이 회색깔 안쪽 구역이 워크웨이라고 이제 정비사들이 올라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고.
0: 저도 정비사잖아요.
2: 자격이 없잖아.
0: 그럼 전 여기 바깥 닦으라고요?
2: 거기서 여기만 이렇게 좀 닦아줄게, 조금씩. 오, 잘한다.
0: 아니, 나도 그거 줘요. 이걸로 어떻게 닦아?
2: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는.
0: 맨날 닦기만 하고 쓸기만 하고.
4: 펭수, 정비는 똑바로 잘했어?
0: 저 똑바로 하고 싶어도 똑바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좀 뭐 변하셨네요?
4: 아까 입었던 옷은 우리가 행사할 때 입는 행사복이고,
0: 네.
4: 평소에 이제 우리가 근무할 때는 조종복이라는 거리고.
0: 와, 좋겠다. 아, 나는 타지도 못하고 저거 입지도 못하고.
4: 정비 잘했는지 한번 볼까?
0: 볼 게 있을까요? 볼 것도 없을걸요?
4: 아까 여기 라이트 닦지 않았어, 펭수?
0: 제가 그것만 1시간 닦았어요.
4: 라이트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
0: 펭수야. 그래도 뭔가 뿌듯하네요. 제가 열심히 닦은 걸로 또 출동하신다니까.
4: 고마워.
0: 그럼 우린 팀이네요?
4: 그렇지.
0: 어이.
4: 우리 팀은 비행 나가기 전에 핸드사인을 하거든.
0: 그게 뭐예요?
4: 서로 수신호를 통해서 오늘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0: 나 뭔지 알아. 그거 막.
4: 그렇지. 그렇게 남잡스럽게 하진 않아, 근데.
0: 그러면 수령님은 뭐 하세요?
4: 각 조종사마다 핸드사인이 다르겠거든.
0: 오, 대박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4: 그럼 펭수가 하나 만들어줘봐.
0: 오케이. 만들었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4: 좋았어.
0: 좋았어가 아니고, 해라고요.
4: 이걸 나보고 하라고?
0: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잘 다녀오십시오! 좋았어. 이게 우리의 8번 사인입니다.
4: 네, 다녀올게, 펭수야.
0: 다녀오십시오!
4: 안녕.
0: 나 핸드사인 만들었어. 나 너무 찍어있어! 잘 다녀오십시오!

0: 남부지방에서 북한지방으로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와, 비가 온다, 비가.
2: 아니, 천둥 번개가 난리가 아니야.
3: 내가 강한게 있었다. 인물시기가 있었는데.
4: 날씨 오죠.
1: 빠지가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2: 나 선글라스 준비하고 지금 다.
3: 아.
2: 뭐 다음에 가야지 뭐 어떡해.
3: 계획대로 됐구만.
1: 어디?
2: 뭘 준비했다고?
3: 위기를 기회로.
1: 뭐 좋지. 근데 난 물놀이 가고 싶었는데.
5: 몰라, 될 대로 되라.
3: 자, 이쪽으로 오세요. 완벽한 스케일의 워크숍입니다.
5: 와, 진짜 좋다.
3: 아주 쾌적하죠? 진짜 얼마나 좋아. 우리는 갈 데가 딱 있잖아. 와,
1: 근데 스튜디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나?
3: 공간이 비율 좀 허하네.
5: 그러니까 우리 다섯 명이서 놀기엔 좀 공간이 크다.
3: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게요. 자, 다들
1: 집에 가.
3: 전화 돌리세요. 지금부터 바로 워크숍 인원들 지금 모집하겠습니다. 내 또 여행 맥주 있잖아. 원지.
1: 진짜 해볼까?
3: 응.
6: 근데 원지는 보통 여행 중이어가지고.
1: 지구마플 그거 새로 들어간 거 하고 계시지 않나?
3: 아, 원지는 예전에 무조건 받아. 아, 원하. 원하. 원지 뭐해?
7: 나 지금 일하고 있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3: 역시 열일하는 중이구만. 원지 잘 지내?
7: 잘 있지. 더워 죽겠어.
3: 아니, 여름 안 오면 안 돼?
7: 아니, 나 지금 겨울 기원제 하고 있어. 겨울 오라고.
3: 야, 아직 여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온 거야, 글쎄.
7: 아, 나 요즘 러닝 뛰기 싫어서 맨날 기우제 비하러 뛰고 있는데.
3: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크숍을 하게 됐어. 그래서 오라고.
7: 아니, 지금 오라고?
3: 어, 지금 오라고.
7: 지금 약속 잡으면 어떡해.
2: 그렇긴 해. 너무 갑작스럽긴 해.
3: 아, 원진 제이야?
7: 아, 나 완전 피지.
3: 뭐야!
7: 집에 있고 싶어.
1: 집에 있고
3: 아, 솔직한 답변이라 기분 좋게 받아들일게.
7: 제이처럼 계획을 잡고 불러줘.
3: 알았어. 그러면 날 더운지 잘 지내고 있어.
7: 나도 뱅도 워크숍 잘하고 다음에 보자.
3: 오케이, 원빠.
7: 아, 뱅바.
6: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야?
2: 모르겠어. 서로를 따라하고.
1: 서로가 서로.
3: 나도 모르겠어.
2: 뱅소를 따라하는 원지를 따라하는
1: 뱅소를 따라하는 어딘가를.
6: 궤도님 오시면 좋겠다.
8: 다섯 번이면 보통 안 받는 거 아니야?
1: 근데 궤도님 요즘 바쁘시긴.
9: 여보세요?
3: 여보세요?
9: 아이고, 태순이 팽아.
3: 네, 수민님 뭐예요?
9: 아, 지금 촬영 중이죠. 네. 쉬는 시간.
3: 그, 제가 오늘 촬영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네네. 워크숍을 하게 됐어요. 기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인디언식
9: 기우제. 기우제는 사실은 비가 오는 것과 인과관계가 아예 없죠. 하늘에 내리는 비는 누군가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3: 그럼 형님, 날씨 요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작용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차은우님이 왔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은우 때문에 비가 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호감인 사람이 왔는데 비가 왔다. 너 때문에 비 왔잖아. 그래서 호감도가 좀 중요해요.
3: 아, 듣고 보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촬영 끝나면 연락 주세요.
9: 알겠습니다. 해봐, 해봐.
3: 해봐.
1: 또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나? 누구?
3: 아무나 전화해. 준비 씨,
6: 준비해보자. 준비.
3: 준비님 정해봐.
1: 원진님 했으니까 준비님도 불러봐야지.
10: 여보세요?
3: 준비님 뭐해?
10: 나 사무실에서 편집.
3: 편집하고 있구나. 우리가 워크숍 하니까 지금 많을수록 재밌잖아. 그러니까 오라고.
10: 뭘? 나 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밀린 일을 하느라 내가 웬만하면 가거든? 송준서 PD랑 지금 부대 끼다가 와가지고.
3: 아이고! 얼른 쉬세요!
10: 내가 최소 EBS 일주일 쉬고 갈게.
3: 알겠어, 일주일 쉬어.
10: 고맙다, 이해해줘서. 역시 EBS 에이스는 다르다.
3: 왜 그래, 같은 에이스끼리.
10: 고맙다, 고마워. 다음 부탁할게.
1: 아무도 안 되네.
2: 다들 바쁘시네.
3: 이거 다들 지금 이거 바빠가지고.
2: 아무도 안 오네.
1: 근데 당일 섭외가 쉽지 않아.
6: 아니, 진짜 펭수 지인이 좀 영양가가 없네, 지금.
3: 자.
2: 바쁘셔가지고. 되는 사람 없어?
1: 아니, 근데 이거 워크숍인 자꾸 외진만 부르지 말고 내부에서도
2: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똘비한테 연락해볼게요.
2: 똘비? 아, 맞다. 똘비가 있지.
3: 여보세요?
11: 선배님, 지금 가겠습니다!
1: 뭐야, 뭔 줄 알고. 갑자기 뜬금없이 오겠다는데.
3: 그래.
6: 세아 감독이 근데 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3: 지금 레드룩에서 대표를 한 명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걸렸어. 세아만이 걸렸네.
3: 자, 당첨입니다. 자, 나오세요.
2: 와, 이거 천둥치는 소리야?
1: 스튜디오인데?
3: 아, 잠깐만. 봉기민 선배님 오신다 보다. 전화 좀.
2: 어?
1: 아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0: 김수 안녕, 오랜만이야.
3: 네, 오랜만이야, 선배님.

0: 왜?
1: 아니 방금 회사에 번개가 엄청 세게 쳤는데 선배님 오셨어요?
0: 그거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어.
1: 지금 그 회사에서 워크숍 하고 있거든요. 선배님도 오라고요.
0: 아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 어? 뭐 하시는데요?
0: 나 요즘 유치원에서 일해.
1: 아 맞아.
2: 맞다.
1: 아니 선배님 요즘에 박재영이랑 같이 하신다면서요?
0: 어 맞아.
1: 박재영이 어때요? 다음에 유치원 놀러 갈게요.
0: 다음에 또 만나.
1: 네 번개 파워.
0: 번개 파워.
3: 강세미 PD님 전화해볼까?
4: 네. 세미 PD님?
3: 답사 갔다가 지금 왔을 거야 아마.
5: 답사 갔다가 온 사람을 불러요?
3: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부르면 되지.
4: 근데 방금 일 중인 사람들한테도 전화했는데.
3: 전화해볼까?
5: 맞는 말.
4: 전화해볼까? 아, 그러면 뭐 못 오면 못 온다 하겠죠.
1: 여보세요?
6: 아 빙수!
1: 끊어! 왜 끊어?
3: 근데 올 것 같아.
1: 근데 누가 왜 와?
4: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이러는.
1: 그래서 오는 게 똘비랑 세미랑 세아야.
7: 나 여기 있잖아.
1: 지금 세 명이나 더 추가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워크숍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 좋아요.
1: 다 흩어지세요!
3: 아 이게 원래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걸 거야 펭수?
1: 걸어야지.
3: 아 이런 것도 만들었네?
1: 자 이거 여기다가 뭐 좀 적을게요.
3: 뭘 적어?
1: 총합 우천시 취소특집 제1회 자연스 펭수비 워크숍
3: 간다 펭수. 아니 누가 스튜디오에서 볼을 차요?
2: 아 왜 저희 원래 아니, 밖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4: 근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
2: 맞아요. 아깝니까.
3: 아, 이게 위쪽인가 봐.
8: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놀래라.
2: 펭수 저기 감독님 오셨네. 펭수 저기 감독님 오셨네.
8: 지금 뭐 하시는 거죠?
9: 저희 워크숍.
8: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고요?
3: 예. 아 저희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1: 누구세요?
2: 펭수 가만히 있어.
3: 네, 아.
8: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1: 이미 내 건데?
3: 네.
1: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3: 아 조금 쉬었다 하자.
10: 여러분 저 왔어요. 아 이렇게 저를 왜 접하고 어떻게 워크숍을 할 수 있어요?
1: 자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바로 변신입니다.
3: 변신?
10: 변신?
1: 하나, 둘, 셋. 펭수! 변신!
2: 아, 문식 변신까지. 이름하고 변신 이렇게 하면 돼?
4: 이런 식으로 하면 포즈 각자 하래.
1: 자, 변신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 펭수! 변신!
1: 자, 어떻습니까?
3: 아니, 진짜 킹받는 티셔츠.
1: 아, 기가 막히죠?
3: 샘피디님 구 적게 했는데, 구.
10: 저는 영원히 여기 팀인데. 거짓말.
1: 자, 그러면 다들 이제 단합이 됐으니까. 자, 첫 번째 게임은 네. 제가 몸풀기로 뭐뭐의 가면 게임을 준비했거든요.
2: 아, 시장에 가면?
10: 아, 이거 알지. 아.
1: 네, 이름 바라면 안 되고, 그리고, 영어도 쓰면 안 돼. 자, 방송국의 가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국의 가면 사다리도 있고,
12: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13: 선풍기도 있고,
12: 조명도 있고,
13: 사다리도 있고, 영상 촬영 기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네?
1: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벌칙하자. 그 댄스 타임이에요.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방송국에 가면 자이언트 펭수비 슈퍼머신은 울트라 캡총 머신은 펭수도 있고.
2: 나야?
1: 나야!
4: 무슨 PD님 아니야?
1: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2: 아, 왜 뽀이?
1: 오픈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랜덤 플레이 아세요? 음악 주세요! 정답!
4: VIP 아니야?
1: 엄정화 디스코!
11: 오!
1: DDDDI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F
10: 아, 태야! 오렌지 카라멜 카탈레나.
6: 아, 맞다.
4: 한번 보여주세요.
10: 태야 돼.
1: 선배님 사탕 먹어 사탕.
10: 아 이거 맞다. 아 나 했잖아. 아니, 가자자고.
3: 아! H.O.T. 캔디. 아, 네.
4: 엉덩이 춤! 엉덩이 춤!
1: 정답! 아. Listen, boy. 남은 나만
3: 자기 이기고 싶어서 가져온 게임 아니에요?
10: 춤 추려고 가져왔네.
3: 그니까.
1: 자, 이렇게 해서 승자는 펭수! 와,
4: 강자!
3: 와, 정말.
10: 이게 단합이야?
1: 아우. 자, 다들 몸 풀리셨죠?
3: 아우, 예. 네.
1: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짠! 자, 그러면 팀을 나눠야 되는데요. 자, 어때요?
10: 근데 여기 네 명이잖아요.
1: 아니, 저 계속 원샷을 잡아주셔야 돼서.
3: 아, 네, 네, 납득합니다.
1: 제 전문 깍두기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팀전 시작하겠습니다.
4: 자, 세화 감독님이 심판이에요.
10: 제가 심판할게요.
3: 아, 네.
10: 아, 근데 저기는 저쪽 팀인데 괜찮아요?
6: 공정하게 안 하면 저 공 보내요.
10: 근데 원래 이렇게 선 밖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3: 아니, 네, 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 때.
10: 아, 이거 선거 판정이네.
3: 오케이, 오케이.
6: 아니, 심판. 갑니다.
1: 아! 1대0.
3: 예.
10: 여기 1점.
3: 야, 안 봐도 우리가 이겼다.
10: 아, 오케이. 아. 2대1.
1: 받아.
3: 나이스. 나이스. 어? 아.
4: 그렇지. 아유.
6: 진우. 아. 진우. 진우. 아.
10: 그냥 나가는 거였는데.
4: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10: 너무 잘했어.
3: 오! 오! 그렇죠. 이.
4: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3: 자, 공 봅니다.
10: 파이팅.
3: 나이스.
6: 맞아. 그렇지.
3: 나이스 서브. 나이스.
6: 자. 자.
4: 아니 누가 등으로 받았어.
3: 웃기려고 온 거죠
4: 지금. 이렇게
3: 터고. 자, 마이. 자, 됐어.
4: 됐어. 아, 이거
1: 실수.
4: 실수도 있어.
3: 선이 좀 내기.
4: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3: 아우
8: 여기서 족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촬영하는 데지 지금 족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1: 지금 족구 촬영 중이었습니다.
8: 그러다가 조명이라도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1: 위험하겠네요.
8: 빨리 네. 그만하세요. 나오세요.
1: 조심합니다.
6: 네, 저희가 잘 얘기해가지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안전!
8: 그만 여기서 스톱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네.
6: 아니, 저거 왜 맞추냐고.
4: 아니, 잘해야지.
1: 자, 워크 하겠습니다, 워크.
4: 아, 일하세요? 워크해.
3: 쇽 가보세요, 빨리.
1: 워크! 아, 맞아! 그거 하면 되겠다. 덤벼!
10: 우리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1: 일로와, 일로와.
3: 오, 놀라라.
1: 온 절로 가. 앞에 가서 봐.
3: 양동 공격.
1: 들어와!
3: 아, 우리는 못 나가. 공격은, 수비는 못 나가.
4: 파이팅!
10: 팽수 아웃이야, 팽수 아웃!
1: 왜?

0: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하세요. 어어 뭐야 뭐야.
1: 어 뭐야 뭐야 뭐야.
0: 어, 어, 지금 여기만 막으면 돼.
2: 개똥이야.
1: 아 피디님 일단 흔들지 마. 흔들지 마.
0: 우리 공정
2: 좋았다 지금이야.
3: 됐다.
2: 이겼어 이겼어.
0: 어, 빈찬이 너가 아웃된 게 지금 괜히 이렇게 밖에서 빨리
3: 일단 잡아줘야 돼.
0: 간식 간식 간식.
4: 잠깐 와봐.
1: 네.
5: 왜요?
4: 아니 이거 워크숍 그냥 다음에 한번 좀 제대로 가고 우리 가자 집에.
0: 저 재밌게 하고 있는데.
4: 아 재밌게 하고 있어?
6: 아 근데 재미를 떠나서 약간 하루 더 빼는 게 조금
7: 그렇잖아요.
0: 맞아 이런 날이 흔치 않다고요. 왜요? 투표를 하는 게 전 깔끔할 것 같아요.
4: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O를 누르고
2: 네.
4: 남아서 게임하고 싶은 사람 X 누르고 그게 다수결의 네. 원칙에 의해서
1: 꽤 낫다.
4: 어, 그럼 저부터 할게요.
1: 공개 투표예요? 전 나중에 제대로 할래요. 무조건 집엔 가야겠다.
0: 내가 하는 게 낫죠.
6: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냥 계속
2: 그러니까, 해. 맞아 이게 맞지.
6: 행수가 없어.
4: 행수 어디 갔어?
2: 행수 어디 갔어?
0: 어? 잠깐만. 그러네? 행수 어디 갔지?
1: 가서 봐도 되나?
0: 이게 뭐지?
4: 오씨
2: 이거 그거 아니야?
4: 총 쏠 것 같아
1: 이거. 엄청 커! 근데?
0: 안에서 막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야?
4: 열어봐 열어봐.
2: 으이
0: 어?
2: 어?
8: 모든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행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0: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백종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KTX 행신역이 있습니다. 제가 행신역 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KTX 예매가 98% 이상 이제 다 앱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잘 쓰는 그걸로 예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KTX를 미리미리 예약해서 자리를 앉아갈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차역에 빨리 가서 줄을 선다고 해도 예매하기가 힘든 거죠. 기차만 그럴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은행 가서 직접 직원에게 신청하면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또 수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우리 좋은 스마트폰 아들이 사줬는데 이거 마음껏 못 써서 아쉬웠던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를 믿고 한번 나도 이제 좀 더 스마트폰이랑 친해져 봐야겠다 이런 의욕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참고할 만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판에 KT, 키월드, 유플러스 같은 통신사 로고만 들어있는 매장들을 보통 직영점이라고 하고요. 이런 통신사 로고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매장, 그 간판이 있는 매장들을 보통 판매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통신사 로고들만 그 간판에 있는 직영점에는 가면 통신사에서 설치해 놓은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에는 내가 이용하는 번호와 이름과 생년월일만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언제 계약했는지, 지난달에 요금은 얼마 나왔는지, 또 데이터는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3사 로고가 다 들어있는 판매점 매장에서는 통신사하고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반대로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모델이 있는데 통신사별로 요금제와 가입 조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런 판매점 매장에 가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통신사 직영 매장 말고도 요즘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알뜰폰, 이건 무슨 통신사야? 아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뜰폰은 특정 통신사는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 3개 통신사에 주파수를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통신사로부터 그 이렇게 깔려있는 통신망을 빌려와서 이마트, 국민은행, 우체국 각각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서비스들을 얹어가지고 좀 더 저렴한 요금제로 제공을 하는 게 알뜰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30개 넘는 알뜰폰 통신사들이 많이 있고요. 알뜰폰과 기존의 우리 그 정규 통신사의 서비스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이 KT나 T월드나 U플러스 같은 회사들은

우리 어디서나 전화가 되도록 지하에 이 통신 선도 깔고 산 위에 기지국도 세우고 하다 보니 사실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통신사들은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알뜰폰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통신망을 빌려오기만 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요금을 정말로 알뜰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뜰폰 통신사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알뜰폰 통신사들은 내가 방문해서 상담하고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스마트폰에 어지간한 기능들은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입이나 해지나 여러 가지 절차들도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할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나는 평소에 매장에 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요금제에 거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할인도 받고, 거기에 또 요금 약정한 걸로 해서 또 할인도 받으시면 사실 한 1, 2만 원대 요금제에도 무제한 통화와 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을 좀 따져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을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쓰다 보면, 계약서를 한 장을 쓰다 보니까 내가 계약을 한건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계약은 두 건입니다. 왜두 건이지?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계약이 한건 있는 거고요. 내가 통신사에 매달 얼마씩 요금을 내고 가입을 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요금제 약정의 계약이 각각 한 건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건을 한꺼번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날 핸드폰을 구입하고 요금제를 약정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이걸 지금 잘한 건지 다음날 다시 와서 매장에 와서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두 가지 계약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통신사에서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기기 값을 구입하는 그날 일시불로 계산을 해버리시면 5.9%의 할부 이자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할부금도 없기 때문에 매달 같은 통신 요금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어르신들이 매달 같은 요금이 나오니 헷갈리실 일도 없고, 그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에 가입하실 부담도 없기 때문에 기기값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 자급제폰이라고 해서 가전매장에서 직접 기기를 사오시거나 중고폰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12개월만 약정을 해도 25%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상담하면서 주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받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스마트폰 교체하세요라고 안내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제가 계산기로 할부금과 요금을 계산을 해드려도 다음날 와서 또 묻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내용을 전화로 안내받으면 충분히 그 계약사항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서 내가 안내받은 것보다 요금이 더 나오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기도 힘들고, 공짜라고 해서 또 핸드폰을 바꿔도 요금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핸드폰을 그렇게 전화로 해서 상담하고 교체를 했는데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자식한테 혹시 알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까봐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폰 계약은 직접 대면해서 자세히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핸드폰을 계약하실 때는, 아까는 이제 일시불로 계약하시라고 가능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몇 개월 할부를 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할부금이 얼마고 내 할부 기간이 얼마여서 내가 이 기계를 정말 얼마에 구입을 한 건지를 꼭두 번, 세번 거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0: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내 통신 요금을 설계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 데이터 사용량이 그럼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데이터라는 게 돈처럼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쓰는지를 잘 이제 모르세요. 매장에 가거나 굳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리면 오른쪽 위쪽에 설정, 보통 톱니바퀴 모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분에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데이터 사용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하단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3월 한달 동안 현재까지는 482메가만 사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2월, 1월 이렇게 달을 바꿔가면서 내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양을 조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 양에 맞는 요금제를 매장이나 고객센터와 상담을 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요금제를 올리거나 좀더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한쪽 통신사를 이용하면 추가로 가족결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 요즘 액정 한번 깨져도 수리비가 기본 2, 3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단말기 보험은 약정 기간 내내는 아니더라도 초기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집에서 지출하는 학원비나 뭐 기름값, 마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용들을 30만 원 정도만 통신사 제휴카드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해도 매달 15,000원 이상의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식당들, 햄버거 가게, 어디나 가도 요즘에 키오스크라고 해서 무인으로 주문을 하는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키오스크나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제가 가끔 어르신들한테 협박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적응 못하면 밥도 굶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협박처럼 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도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더 의욕을 내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재밌게 잘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입니다. 저에게 인생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노노라고 답을 할 겁니다. 사실 뭐 노노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노노라는 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와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노노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한 15, 16년 전일 겁니다. 한 출판사 대표와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노노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시죠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제가 그때 홍대 앞에 집필실이 있었는데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제가 클럽에 다녔어요. 이런 나를 뭘로 보고 노노 같은 고리타분한 책에 대해 쓰라는 건가? 아니, 내가 그렇게 구닥다리로 보여? 그래서 던져 주고간 노노, 이 김학주 선생님의 노노였는데 정말 제가 여러 번 집어던졌습니다. 왜? 일단 한문을 모르니까 어렵죠. 중국 역사를 모르니까 또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노를 한 100번 정도 통독한 것 같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읽고 읽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집어던졌다가 다시 읽고 집어던졌다가 다시 읽고.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손발을 흔들며 춤추고 기뻐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송나라의 철학자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와, 노노가 이런 책이었어? 알고 보니까 공제도 되게 웃긴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여유 있고 멋지고. 어느새 저는 공자의 팬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노노를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안내자 역할을 할까 합니다. 노노라는 책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수리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염류가 물었다. 선생님이 위나라 군주를 위해 일하실까? 자공이 말했다. 글쎄, 내가 한번 여쭤볼게. 자공이 안으로 들어가 공작께 여쭈었다. 저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의 현인이지.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을까요? 자신들의 신념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무엇을 원망했겠느냐? 자공이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위나라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으실 거야. 원문은 이게 답니다. 앞뒤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노노에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500여 개 실려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라고 합시다. 우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에피소드가 짧은가? 좀 배경 설명도 넣어주고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노노가 써졌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다 썼을까요? 대나무 조각인 죽간에 썼어요. 죽간에 써서 가죽끈으로 묶어서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 자체가 거대한 메타포지요.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자, 자공, 염유. 공자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자공은 공자의 어떤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아주 충실한 제자입니다. 염유는 조금 기회주의적인 성격이에요. 염유가 공자 선생님한테 좀 찍힌 게 있어요. 그 전에 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래서 염유가 공자 선생님 찾아와서 직접 가지 못하고 자기 친구인 자공한테, 자공아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위출공하고 끈이 닿았거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위출공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까? 하면 참 좋은데 말이야. 지금 사실 우리 선생님 지금 수입도 없잖아. 그래서 자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공이 글쎄, 이 자공 생각으로는 공자 선생님의 그동안의 행동이나 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부도덕한 정권인 위출공을 위해서 일을 안 해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예, 통장이 비면은 또 모릅니다. 이게 지금 백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 염유야, 내가 물어볼게 하고는 선생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위출공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장관 자리가 하나 비었답니다.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어서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백이 숙제를 또 알아야 돼요. 이 백이 숙제는요, 은나라의 충신입니다. 새 왕조를 세우려는 주무왕에 반대하고 수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굶어 죽어요. 말하자면은 조선 왕조 건국을 반대했던 고려의 충신 정몽주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딱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책을 보던 공자님이 자공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합니다. 그 옛날에 살았던 아주 현명한 분들이잖아. 새 정권과 타협 안 하고 아사했잖니. 아, 그랬죠. 그럼 세상을 원망했겠네요. 야, 굶어 죽더라도 신념대로 사는 게 맞지 않니?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야, 자공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우리 선생님, 지금 형편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더러운 저 정권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지. 선생님 속마음을 알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은유와 상징을 씁니다. 이런 대화는요, 정말 죽이 잘 맞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나오는 수준 높은 쓰리 쿠션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써 있지를 않아요, 논어에는. 이런 배경은 다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논어를 읽기 시작하면은 처음 3페이지를 못 넘기고 집어 던질 게 뻔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머리 좋고 나쁘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고전 읽기에도 단계와 순서가 있습니다. 논어는요, 말하자면 고전에서 수학의 정석 저 뒤쪽에 있는 미적분이에요. 근데 사전 독서 없이 논어를 읽는다? 이건 마치 구구단 외우고 바로 미적분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먼저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 역사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준 책이 김희영 선생의 이야기 중국사입니다. 이책 1권을 읽으셔야 돼요. 이야기 중국사 3권까지 있는데. 1권만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풍몽룡이 지은 열국지를 읽으십시오. 이 풍몽룡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말기의 중국 작가입니다. 이 열국지는 분량의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래도 완역본으로 읽으십시오. 우리가 삼국지, 삼국지 그러는데요. 고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삼국지보다는 열국지를 더 최고로 쳐요. 열국지가 10배나 더 재밌고 그만큼 유익한 고전입니다. 자, 중국사 읽었죠? 열국지 읽었죠? 이제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십시오. 열전 다 보셨으면 사기 봉기까지 읽으세요. 그럼 그때 논어 읽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논어 번역본 중에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임자헌 선생의 군자를 벌인 논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로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말을 타고 간다, 좋은 말을 타고 간다 이런 부분을 벤츠 타고 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가 있으시다. 이때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세 권짜리 논어 한글 역주를 읽어보세요. 그럼 논어라는 거대한 고전의 1차 마스터, 한 1단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모두 이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했던 순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다만, 고전의 초보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어 1단 정도만 돼도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명로진의 고전 읽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책은요, 요즘 말로 내돈내산 책입니다. 예, 제가 협찬받은 것도 없고, 저자 아는 것도 없어요. 제가 다 읽어보고, 괜찮다 싶은 책들을 정말 저의 충심으로 권유를 해 드리는 겁니다. 공자는요, 제자들의 질문에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맹무백에게는 다치지 않아야 한다. 자하에게는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가 제자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무백이라는 제자는 전쟁에 자주 참전을 했어요. 왜? 춘추전국 시대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내 아들이 맨날 그 전쟁에 참전한다고 그래. 그럼 부모가, 아, 그래, 잘 갔다 와.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맹무백에게는 공자 선생님이 이보게, 부모는 자식이 다칠까봐 걱정해. 너 이제 전쟁 그만 나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한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인류대를 나와서 하버드 박사하고 돌아온 사람이야. 근데 얘가 무뚝뚝해. 어머니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잘, 아, 좀 바빠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다니겠습니다. 얘야, 아, 바빠요. 오늘 시험이에요. 이런 애야. 전교 1등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부모님에게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 네가 하버드 박사면 다니? 너 아들이야. 너 부모님이 보기에 너 아직 애야. 좀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그 얘기하는데 45초밖에 안 걸립니다. 좀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라 이거죠.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권력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입니다. 논어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만 하다 포기했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많으시네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루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렬입니다. 오늘은 양파와 만성피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피곤하지 않게 활력있게 살기가 참 힘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타고난 체력이 강한 사람은 덜 피곤하지만 타고난 체력이 바닥인 사람은 진짜 내 한 목숨 부지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더 먹어봐야 다 똥이 될 뿐이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자신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제 먹은 라면, 햄버거, 제육볶음이 모두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생물의 동적 평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후쿠오카 신이치 교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을 보면 쉔하이머 교수의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쉔하이머 교수는 유태인이죠. 세계대전 중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가 1930년대 후반에 한 실험이 생물학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험의 요지는 우리가 먹은 음식은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배설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쉔하이머 박사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중질소가 표시된 로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함유된 사료를 성숙한 실험용 쥐들에게 3일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를 해부해서 그동안 먹은 아미노산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았죠. 처음 예상은 먹은 아미노산이 대부분 분해되어서 소변으로 배출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결과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 아미노산은 각각 27.4%와 2.2%밖에 되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무려 투여된 중질소 아미노산의 56.5%가 온몸의 단백질에 흡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3일간 투여된 아미노산이 장벽, 신장, 비장, 간과 혈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 구성원자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제 먹은 밥이 그저께 먹은 밥에 영양성분을 대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저께 먹은 햄버거의 구성성분이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어제 먹은 김치찌개의 구성성분이 그제 먹은 햄버거의 구성성분을 밀어내고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몸에 나쁜 음식 피하시고 건강한 음식, 자연에서 온 천연의 음식들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양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사슬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살기 위해서잖아요. 사람이 한 목숨 부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하죠. 특히 사람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요. 또 날씨가 더워지면 체온이 너무 상승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항상 힘들죠. 사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ATP라고 부르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포도당과 물과 산소와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죠. 우리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처럼 충전만 하면 하루 이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회용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세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야 하죠. 이런 세포들이 활력을 잃으면 에너지 생산이 부실해지는데요. 만성 피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에너지 넘치게 활력 있게 살려면 세포 수준에서부터 생기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파와 무슨 관련이냐고요? 양파의 구성 성분 중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원의 체내 흡수율도 10배에서 20배가량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길에서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배터리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 줄어들죠. 그런데 오히려 단맛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요리에 빠지지 않고 양파가 쓰이는 겁니다. 또 양파에는 알리신과 함께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과 알리신이 결합한 형태를 황화 알릴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MSM이라고 해서 식이요황 보조제가 유행하고 있죠. 요황이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황은 주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유황을 MSM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은행나무, 오가피, 나무, 연삼파, 마늘, 양파, 고추, 생강 등에 많이 들어있죠. 유황의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촉진, 피부 노화 방지, 신체 해독, 모발 성장 촉진, 운동 능력 향상, 관절통 완화, 숙취 해소, 성기능 개선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황을 과용하게 되면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 복부 팽만감, 피로, 두통, 불면증, 가려움증, 알레르기 증상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파를 주로 기운을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본초학의 고서 중 하나인 촉본초를 보면 양파가 기생충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식뇨 본초에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인간이 먹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되었죠. 무려 기원전 5000년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부적의 일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기원전 4000년에 이집트에서 마늘과 함께 식품으로 사용되었고, 미라를 만들 때 불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7, 8세기부터 재배되었다고 하고요. 인도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양파가 소화장애, 심장병, 눈질환 등의 좋은 약재라고 아유르베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양파가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6세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된 양파가 1871년 일본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기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양파를 다마네기라고 불렀죠. 다마네기는 둥근 파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죠. 양파는 서양파라는 말이고요. 양파의 성분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이 만드는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죠.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죠. 퀘르세틴은 양파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사과, 크림베리, 케일, 시금치 등에 널리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퀘르세틴의 작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한 활성산소를 없애주죠. 활성산소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때도 필요하고, 암세포를 파괴할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생기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파괴되고, 암도 생기고, 노화도 촉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거죠. 퀘르세틴이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퀘르세틴이 손상된 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퀘르세틴이 암세포처럼 손상된 세포의 증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퀘르세틴이 암세포에 공급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이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염증 발생 인자인 NF-κB의 활성을 줄여서 정상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고지혈증 실험을 했는데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죠. 4주간 양파 효능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3mg per dL 감소하고 중성지방도 20mg per dL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퀘르세틴이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 많이 먹잖아요.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면 국소적으로 혈액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이 모이지 못하게 해야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이때 먹는 약이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양파가 바로 이런 역할을

0: 하는 거죠. 그래서 양파를 알레르기 질환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퀘르스틴은 오히려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셔도 영양분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파를 만성 피로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이고요. 이때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복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콩, 통보리, 현미, 해바라기 씨, 밤, 감자 등과 함께 드시면 좋죠. 둘째, 양파는 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음주로 인한 숙취 있을 때, 관절 통증 있을 때, 복부 팽만감이나 불면증 있을 때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에 퀘르스틴이 풍부하다고 했죠.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성 질환, 알레르기를 예방할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파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혈전을 억제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출혈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 항혈소판 약물 등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파 이모 저모 알아보았는데요. 양파 슬기롭게 잘 드시고 건강 100세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순 리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A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1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전에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통 접는 모양으로 많이 생겨있던 폴더폰 사용하셨던 기억들 있으시죠? 그 폴더폰과 지금의 스마트폰이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날까요? 예전에 나왔던 그런 폴더폰들은 원래 그 폰에 있었던 기능 그대로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스마트폰,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뜻이죠. 산책 가는데 너무 심심해. 그러면 여기에 라디오 앱을 깔고 뒷짐지고 내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운전을 해서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비게이션 앱을 깔고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속도 줄이세요, 여러 안내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추가로 내가 설치했다가 필요 없으면 또 지웠다가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각자 꺼내셔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니까 좀 더 의욕 가지고 한번 배워보자고요. 첫 번째는 우리 스마트폰, 내가 여기에 여러 우리 아는 지인들의 연락처도 담아놓고 사진도 들어있으니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면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 내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도록 잠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문이나 또는 내 얼굴을 인식하거나 또는 나만이 알고 있는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해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이 보이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설정에 이렇게 중간 부분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화면 잠금 설정. 거기 들어가서 내가 설정할 방법을 이렇게 패턴이나 핀번호나 영문이 섞여진 비밀번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패턴 부분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계속 한 번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그러면 방금처럼 패턴이 입력이 됐고요. 내가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패턴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화면 잠금이 풀려서 내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 패턴이든 얼굴이든 지문이든 내가 등록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밀번호나 패턴은 한번 내가 설정을 해놨다가 이걸 기억을 못하면 서비스센터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 풀어주질 못합니다. 전부 다 데이터를 지워서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정한 비밀번호나 패턴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을 설정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내가 응급 상황에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서 내 폰을 들었는데 다 잠겨 있으니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연락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전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에 이렇게 패턴을 푸는 화면까지 같이 들어오면 하단에 긴급전화 메뉴가 보이고요. 긴급전화에 들어가면 이렇게 112, 119, 네. 여러 긴급전화 번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 번호에 누르면 긴급전화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상단에 보면 제 이름 밑에 의료정보 보기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또는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럴 때 이분을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거나 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나의 혈액형이나 주소 또는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같이 입력을 해 놓으면 아마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기억하고 또는 우리 가족들의 스마트폰에는 서로서로의 연락처를 한번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아마 그런 긴급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수업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 중에는 아들이 좋은 폰을 사줬는데 글씨 크기가 불편한 거를 내가 키우거나 줄일 줄 몰라가지고 불편한 걸 참고 쓰시는 분도 있었고 화면이 어두운 거를 더 이렇게 밝게 키우는 것도 몰라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기 편하게 화면도 밝게 글씨도 크게 한번 같이 설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가볼까요? 보통 스마트폰 화면에 여러 가지 메뉴들, 이렇게 라이트와 다크로 내 스마트폰에 이걸 밝게 하고 내가 보는 게 편한지, 어둡게 해놓고 보는 게 편한지, 이것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자, 밝기. 화면 밝기를 이렇게 밝게, 어둡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메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글자 크기. 지금 이 글자가 너무 작다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자 크기를 키우시면 훨씬 보기 편하시니까요. 글자 크기도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고. 요즘에는 화면 자체도 키우거나 줄여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말고 난 글자 키운 거 가지고는 여전히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도 같이 키우시면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시면. 자, 화면 자동 꺼짐 시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져 나올 때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낮기 위해서 30초만 지나도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통 어르신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건 2분 내지는 5분 정도 설정을 해 두시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러 메뉴들이나 글씨를 읽느라고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편하게 2분이나 5분 정도로 설정을 해 두시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스마트폰을 혹시 내가 소리로 해 놓는 게 집에서 소리로 해 놨다가 밖에 나가서 미처 진동으로 바꾸는 걸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하신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얼른 스마트폰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소리나 진동이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스마트폰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얼른 아래쪽으로 길게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진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그런 불편한 상황도 얼른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려 보시면, 자, 상단에 와이파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버튼들이 보이실 겁니다. 상단바에 이 버튼들이 이렇게 어느 화면에서든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서 바로 볼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기능들이 또 있고 필요하면 내가 편집을 해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 오늘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블루투스. 요즘에는 자동차나 여러 기능들을 블루투스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설정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에 들어가서 새로운 블루투스 기기를 연동을 해보겠다 할 때는 블루투스가 현재 사용 안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겠다고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기기들이나 새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연결하고자 하는 무선 이어폰을 제가 이렇게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갤럭시 버즈라고 해서 무선 이어폰이 검색된 거 보이시죠? 연결 가능한 기기로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할지 등록할까요? 라고 묻는 메시지가 뜨고요. 등록이라고 누르면 이제 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앞으로 스마트폰을 제가 이용을 할수 있겠죠. 자동차든 다른 블루투스 여러 기기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하고 연결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능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손전등 기능 있죠. 원래 이 손전등 기능은 카메라에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 기능이 있는 건데, 손전등 기능을 이렇게 켜고 꺼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어두운 주차장에서 처음 막 내렸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불 꺼진 곳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못 찾았는데 혹시나 내가 어두운 곳을 더듬거리고 들어가다가 넘어지시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손전등 기능을 켜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폰의 이 자동 회전 기능입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혹시 영상을 보거나 할때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자동으로 화면이 가로로 바뀌는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을 바꿔도 화면이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 회전이 되도록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는 이렇게 말 그대로 비행기를 탈때 보통은 실행을 시키는데, 평소에도 내가 혹시 통신을 차단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꼭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중간에 전화가 오면 녹음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럴 때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녹음을 하셔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 우리 예전에는 블루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화면이 밝은 게 눈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능을 켜두시면 좀더 화면 보기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화면에 있는 다크 모드도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하얀색 화면이 눈부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화면 보기나 다크 모드를 켜놓으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단바에 있는 버튼 기능들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오늘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 소개하고 또 설정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 스마트폰에 설정할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입니다. 오늘은 맹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300여 년 전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철학자죠. 사람 이름도 맹자, 고전으로 남은 책 이름도 맹자입니다. 이 맹자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뼈마디가 꺾이는 고통을 주고 그의 배를 곪게 하고 그의 몸을 가난에 찌들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 왜?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맹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쓰여 있을 줄 알았던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써 있네요. 이 문장을 체화한 인물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인 만델라를 들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27년간 복역했던 만델라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맹자에 의하면 하늘이 만델라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냥 큰 일 맡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굶어. 맨날 힘이 들어. 맨날 고통만 겪어. 근데 큰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뭐 운명이겠죠. 맹자는 사실은 학자로 명성을 많이 떨쳤어요. 그런데 맹자가 우리 생각에는 좀 가난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뭐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렇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자문 역할을 했던 거죠. 수레 수십 대와 수백 명을 이끌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며 유세를 펼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세를 펼친다는 말이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난 엘리트 학자들이 인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왕을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면서 말하자면 얘기를 잘하는 거죠. 이 인터뷰에 합격을 해야 이제 관리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맹자라는 책을 보면 송나라 왕에게 여비로 황금 70일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70일이면 도대체 얼마야? 찾아봤죠. 황금 1일은 2냥입니다. 근데 20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억 원이 약간 넘는 돈이에요. 차비로 2억 원을 받아요? 어우, 괜찮죠. 그죠? 이 맹자는 그런데 스스로 공자의 후계자를 자처합니다. 비록 공자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공자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기고 그 맹자라는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맹자라는 책은 맹자가 주로 썼고 그의 제자인 공손추, 만장 같은 사람들이 약간의 내용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맹자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된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제자와 스승의 대화 장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제자 팽경이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수십 대의 수레와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왕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닙니까? 맹자가 답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이라면 순임금이 천하를 물려받은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너는 우리가 너무하다고 보느냐?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농사짓는 사람과 배짜는 사람을 연결시켜주어 서로 유통하게 하면 그들은 모두 네게서 밥을 얻어먹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효와 예와 도를 후대에 전해주는 일을 하는데도 네가 그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치자 어떻겠느냐? 너는 어째서 목수와 술에 만드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인의를 실천하는 선비는 경시하느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팽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몸을 써서 일하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만장이라는 제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이 부정축제한 제후들과 교제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공경하는 마음 때문이다. 제후들이 보낸 예물을 거절하면 불순한 것이란 말입니까? 높은 사람이 물건을 줄 때 이것을 옳은 방법으로 얻었을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나서 받는 것은 불순한 것이다. 그래서 굳이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그럼 속으로는

이건 그가 백성에게 빼앗은 것이니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구실을 내세워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법도를 지켜 사귀고 예의를 지켜주면 공자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성 밖에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가 법도를 지켜 사귀고 예의를 지켜 선물을 보내오면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 아마 이때부터 맹자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칼만 들지 않았지 피 튀기는 결전입니다. 질문과 대답, 동의와 반박으로 이어지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제자들은 거침없이 질문을 했고요. 스승을 존경하되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아, 저러다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자들은 비록 버릇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오해하거나 묵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묻는다 이런 정신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만든 겁니다. 맹자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었고 수천 명의 왕들이 명멸했는데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왕이 아닌데 말이죠. 단지 맹자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맹자 첫머리에 나옵니다. 맹자 첫 원문이 이거예요. 맹자 견 양해왕.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죠. 왕이 말했다.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인의뿐입니다. 아, 맹자도 사람이 사회생활 너무 못해. 근데 이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맹자 견 양해왕 때문에 양해왕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맹자와 양해왕의 대화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50보, 100보, 인자, 무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인이 한마디 할 때마다 고사성어가 생겨. 맹자는 이 맹자 전편을 통해서 자신의 역성혁명 사상을 설파하는 동시에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언질을 줍니다. 정치가 뭐겠습니까? 맹자가 답합니다.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게 된다. 근데 백성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뭐냐? 안정적인 소득. 야, 내가 제일 바라는 건데 안정적인 소득, 고정수입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맹자는 민심의 대변자여 혁명의 선동가였습니다. 맹자는 위험한 책입니다. 혁명을 부추기는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혁명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맹자가 살아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맹자가 이 시대에 살아 돌아온다면 아마 체게바라 같은 혁명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미에서 산속에서 총 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맹자를 펼쳐보시고 그의 속마음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극강의 호불호를 가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김새는 못났지만 쓰임이 아주 많은 음식이죠. 식재료로도 아주 많이 사용되지만 약용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인데요. 생강은 여러모로 효능이 아주 많은 식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 상담하면서 처방하는 약에 생강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죠. 오늘은 생강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 위장병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강이 위장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검사가 있죠.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을 하면 무엇을 알수 있나요? 크게 세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위장의 염증 상태와 위장의 두께, 그리고 위암의 유무를 알수 있죠. 위장병 때문에 환자분들이 위내시경을 하시고 저한테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표재성 위염이 있다고 합니다. 궤양이 있었는데 흔적이 있다고 하네요. 위장벽이 얇아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위암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네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의 표면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요.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점막보다 더 깊이 염증이 파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표재성은 상처가 얕은 것을 말하고, 궤양은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위장이 얇아졌다는 것은 위축성 위염을 말하는데요. 위장의 염증이 많이 진행되고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위장벽의 세포 재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벽이 얇아지죠. 위장벽이 얇아지니까 위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 위산도 적게 나오고요. 심지어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 오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이 쓰리고 트림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암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장상피 화생을 말하는데요. 위장에는 위장 고유의 세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사이에 대장의 세포가 자라는 것을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혹처럼 위장 표면에 울룩불룩 자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혹처럼 올라온 부분에 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역성 변화인가, 비가역성 변화인가 하는 것인데요.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까지는 가역성 변화라고 합니다. 치료가 잘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장상피 화생은 비가역성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가 생강 이야기하다가 위장병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의 경우를 눈여겨보시라는 의도입니다. 위축성 위염이 왜 생긴다고 했죠?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위장세포가 잘 자라지 못해서라고 했잖아요. 위장은 말입니다. 용광로 같은 곳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죽을 만들기 위해서 위장 근육이 힘을 엄청 써야 하죠. 또 위산을 계속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늘 열기가 넘쳐야 하는 곳이죠. 소화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뭘 먹어도 부담이 없죠. 돌아서면 배고프고 금방 먹고 또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족족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려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혈액순환입니다.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생강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나는 생강만 먹으면 속이 쓰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염이 심하거나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벽이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염이 심하고 위장벽이 얇아져 있을 때는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복용하면 점액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쓰림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에는 꼭 생강을 드셔야 하는 거죠. 대신 속쓰림이 심하시거나 복통이 있을 때는 생강을 아주 소량 복용하시거나 대추나 결명자를 함께 드시거나 꿀을 좀 타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위장 약하신 분들 중에 트림을 아주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많죠. 트림은 왜 나오는 거죠? 트림은 위장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음식을 주물러서 죽을 만들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지죠. 위장이 아주 단단하다, 뭐 돌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잖아요. 이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위장을 한번 뒤집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한번 꿀꺽 삼켜서 다시 내뱉는 거죠. 그때 위장을 한번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편해지니까 말입니다. 생강이 구토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거든요. 트림이 심할 때, 구역감이 있을 때, 기침이 심할 때 생강을 복용하면 아주 좋죠. 위장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트림을 해서 뒤집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강은 한약 처방에도 아주 많이 쓰이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양기를 돋우고 오장육부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특히 소화를 촉진하는 용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죠. 또한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담음을 제거하고 위와 장의 팽만감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위장병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병을 담즙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내 병이 담즙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담즙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담즙은 병이 아니고 병이 생기고 나서 발생하는 결과물 같은 것인데요. 담이란 것은 비정상 체액을 말합니다. 기침하면 나오는 가래라든가 눈에 끼는 눈곱이라든가 염증이 생기면 발생하는 고름이나 진물 같은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염이 생기면 담이 생기겠죠. 또 적이란 것은 뭔가 단단하게 뭉친 조직을 말합니다. 위염이 생기고 위장의 힘이 약해지면 위가 단단하게 만져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부에 생긴 혹도 적이고요. 자궁근종도 적이고 암도 적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염증이 생겨서 비정상 체액이 생기고 단단하게 뭉치면 그것을 담적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꼭 위장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뭐 위장병을 치료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생강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죠.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생강을 신이 내린 선물로 칭송하고 있죠. 생강은 인도에서 유럽으로 전해졌는데요. 후추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향신료의 2인자 자리에 오를 만큼 수백 년 이상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14세기 런던에 페스트가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당시 런던 시민의 30%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런던 시장에게 명령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생강빵 진저브레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생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섬유질 이외에도 식물성 화학성분인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자외선이나 유해곤충, 독이 있는 동물, 대기오염과 같은 각종 유독물질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독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토마토나 딸기의 붉은색 색소, 오렌지의 주황색 색소, 브로콜리의 녹색 색소, 마늘이나 양파의 냄새 성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이 모두 파이토케미칼에 속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인간의 체내에서 식물에서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파이토케미칼의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해독 작용의 효과로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생강의 효능도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의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생강의 대표적 효능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인데요. 특히 위장 내병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위장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죠. 생강에는 징기베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육류소화에 도움을 주고요. 생강의 대표적 성분 중에는 진저롤과 소가올이 있습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죠. 그래서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멀미나 구역감, 이유 없는 미식거림,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꺼움, 그리고 임산부의 입덧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죠. 또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요. 또 생강에는 항궤양 작용도 있죠. 위궤양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포함해서 식중독이나 폐렴균,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시나 회 먹을 때 항상 생강이 나오잖아요. 항균 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독감 예방에도 제일 좋은 차가 생강차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식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제로의 기능도 강하고 강심작용, 해열작용, 진통소염작용도 강하다고 하니까요. 거의 만병통치약의 수준입니다. 생강이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죠.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성분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생강에 포함된 400가지 성분의 유기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영양의 공급과 노폐물의 제거를 모두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과 위축성염과 장상표 화생은

그러면 1차적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로부터 발생합니다.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세포 재생이 어려워지고 위장벽이 얇아지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염증, 항산화, 항균작용이 있는 생강의 복용이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다만 생강은 기본적으로 매운 식품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시거나 위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시거나 복통이 심하시거나 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대추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죠. 대추의 해독작용이 생강의 매운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긴장된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죠. 결론적으로 생강과 대추를 함께 드시면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으로 나빠진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건강한 위장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의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명제나 알로에 와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면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치료와 예방에 더욱 좋은 효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례였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0: 고!
1: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1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과 설정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실 때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날을 세워서 지나가면 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화면 그대로 캡처가 됩니다. 보통 스크린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화면에서 메모를 해놨던 거라든가 또는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꼭 기억해놓고 싶을 때는 스크린샷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방금 갤러리, 화면에 보이는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스크린샷이라고 보이는 그 메뉴에서 방금 전에 제가 캡처했던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내가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다 보면 앱을 계속 새로 설치하게 되죠. 스마트폰 화면에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중에는 또 찾기가 힘들어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 앱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내가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그 앱들은 이쪽에 또 사진과 관련된 건 저쪽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도 앱이나 지하철, 택시 이렇게 제가 교통수단 앱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요.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앱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다른 앱 위에 이렇게 겹쳐서 가져가시면 그 폴더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폴더 이름을 교통수단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넣고 완료. 그러면 하나의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앱을 거기에 또 넣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넣으면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걸 볼 수 있죠. 폴더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앱 찾느라고 여러 화면 이렇게 넘기고 하셨을 텐데 한 화면에서 같이 찾을 수 있어서 훨씬 아마 이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이 스마트폰을 만든 그 회사에서 처음 만든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새로 설치 안 하고 사용하는 게 가장 아마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추가로 앱을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별로 설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광고 앱이 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불필요한 메모리도 정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금 이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따라서 하셨나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젯이라고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젯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위젯은 바로가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젯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메모리 관리 및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을 길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고 길게 눌렀다가 화면에 설치되는 것까지 하시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디바이스 케어라는 위젯이 하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면 저장 공간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이 폰의 저장 공간이 전체가 몇 기가인데 그 중에 몇 기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램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건데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빗자루 모양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빗자루가 이렇게 한번 쓸어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왼쪽에 있는 저장 공간도 가운데 있는 램도 아까보다 좀 더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최적화를 해준다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기능들 설치하지 마시고

이 기능은 스마트폰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자체 기능이라서 훨씬 믿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또는 너무 이게 꽉 차서 사용이 힘들어진 것 같다 싶을 때한 번씩 이 빗자루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이 훨씬 더 최적화가 편하게 되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위젯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전 폴더폰 사용하시면서 아마 폴더폰과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예전엔 이런 게좀 편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부분이 단축번호일 겁니다.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1번은 큰아들, 2번은 작은아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놓고 편하다고 하셨는데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서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돼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도 단축번호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편하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전화 쓰실 때 많이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하단에 우리 이렇게 전화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키패드라는 메뉴에서 오른쪽 위에 점색에 보이시죠? 예, 옵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단축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번호를 누르고, 자,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여기에 1번. 1번은 저는, 네, 아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넣고요. 자, 또 2번에는 누구를 넣을까요? 네, 우리 딸. 자, 3번은 이렇게 아들. 네, 이렇게 해서 단축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한번 전화를 걸어 볼까요? 1번을 길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화가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1번에는 큰 아들, 2번은 작은 아들,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단축번호를 설정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더 편하게 단축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여기 키패드 메뉴에서 자, 내가 단축번호를 놓고 싶은 번호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 단축번호에 지정된 연락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지정을 할수 있는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정 이렇게 누르시고 거기에 네, 내가 선택하는 번호를 누르시면 방금 연락처의 단축번호를 설정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해당 번호를 꾹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전화를 쉽게 걸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기본 앱들도 많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손가락으로 자판 입력을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문자 보내기. 요즘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자, 문자 내가 선택하고요. 자, 문자. 1대1 대화. 내가 문자를 보낼 대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네. 내가 깜빡깜빡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입력을 하고 싶으면 자판이 올라오고 왼쪽 상단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음성 입력 테스트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고 얘기 중입니다. 네, 오타도 없이 띄어쓰기까지 잘 받아서 써줬네요. 혹시 글씨가 틀렸을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자판을 누르시면 내가 필요한 글씨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능은 문자 기능이 아니고 이폰 자체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켠 상태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고 카카오톡에서도 얘기를 하면 잘 받아서 써줘서 아주 편리합니다. 네, 카카오톡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죠. 말로 입력하는 기능 정말 편하지 않나요? 혹시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가 사실 별건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새로 글을 쓰고 싶은 창을 열고요. 거기에, 자, 제목 부분에 지난주 가족여행 즐거웠어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하나네.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했던 바닷가 여행 정말 즐거웠어요. 아주 또박또박 잘 받아서 쓰네요. 이렇게 입력하고 왼쪽에 거기서 찍은 사진 한장 이렇게 첨부해서 네, 첨부하고 등록. 네, 이렇게 잘 정리돼서 올라갔죠? 이렇게 블로그도 어렵지 않게 말로 입력하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까지 기본 기능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이런 기본 기능만 잘 알아도 내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이제 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기능들 또 배워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무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따르기보다는 신을 따를 것입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힘 닿는 때까지 지혜를 사랑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는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필로소피라는 철학의 어원이 되었듯이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야말로 철학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지요. 위대한 성인이 그렇듯이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는데, 다행히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게 됐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 즉 자기 스승의 재판 기록입니다. 이 50쪽도 채 되지 않는 이 고전 속에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무엇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됐을까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고발한 멜레토스의 고소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자는 하늘 위와 땅 밑의 일을 탐구하고 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등 부질없는 짓을 하고 남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멜레토스는 시인이라는데 이 친구가 되게 근거 없이 소크라테스를 무고해요. 소크라테스는 크게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당합니다. 첫째는 아테네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둘째는 국가가 정한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믿는다. 이 누명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 참여한 자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건전한 청년들인지 이야기함으로써, 또 자신이 제우스나 아폴론 등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강변함으로써 죄목의 부당함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친구 카레이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레이폰이 어느 날 델포이의 신전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델포이의 무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델포이 신전은 아폴로를 모시는 곳입니다.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 기도의 어떤 힘이 센 곳입니다. 카레이포는 기뻐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신탁을 전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신께서 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나는 큰 일을 하든 하찮은 일을 하든 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신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안 되겠다. 신탁의 의미를 캐보아야겠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방법은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치가를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정치가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치가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하찮은 사실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주장하고 딱 어울립니다. 아니 어떻게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분명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신탁의 뜻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작가를 만납니다. 근데 작가들은 자기가 쓴 작품도 제대로 몰라요. 세 번째로 손재주가 있는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들의 기술이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술에 관한 한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장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대한 일에 대해서도 지혜롭다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그들이 가진 편견이 그나마 있는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소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대중 앞에서 정치가, 작가, 장인들에게 당신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도 지혜롭지 않소 라고 면박을 준 거예요. 만약 이들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아 그런가요? 듣고 보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잘 배우고 앞으로 내공을 더 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얘들이 속이 좁았어. 그래서 창피당한 게 분하니까 고소까지 했습니다. 변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누구보다 지혜를 사랑한 소크라테스가 나 자신은 크든 작든 어떤 점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무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소크라테스 아이러니라고 한대요. 자, 소크라테스 재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재판은 아테네 시민 500명이 참가를 합니다. 처음에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투표를 하는데 280대 220으로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량을 정하는 투표에 들어가요. 뭐 벌금을 내라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에이 말도 안 돼 나 그런 거 안 해 하고선 투표해요. 결국 배심원들이 360대 140이라는 큰 표 차이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위축되지 않아요.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더 좋은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요. 이 배심원들아 이러면서 떠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아테네가 벌였던 전쟁에도 그 노구를 이끌고 참전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맡아봤습니다. 애국시민이에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을 깨닫게 한 큰 선생이기도 했죠. 돈 한 푼 안 받고. 그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부터 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부터 돈과 인간들에게 좋은 모든 것이 생긴다. 날마다 덕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검토 없이 사는 삶은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가르침을 돈 한

폰안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소크라테스 집에 있는 아내는 무슨 죄예요? 예? 크산티페. 악처로 알려져 있죠?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들은 셋씩이나 낳았어요. 근데 돈을 안 갖다 줘. 한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아. 상연이라는 책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나가서 그리스의 젊은이들하고 밤새 포도주 마시면서 얘기하느라고 외박을 한다? 누가 좋아해? 그래서 악처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아내인 거죠.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 파이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날, 우리는 막 결박을 푼 소크라테스와 그의 아이를 안고 옆에 앉아 있는 크산티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크산티페가 우리를 보고는 울부짖으며 여인네들이 버릇처럼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소크라테스, 이제 친구들이 당신께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리톤, 누가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게. 그러자 크리톤 집안 사람들 몇몇이 애통해하는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 소크라테스 선생도 무심하죠. 저런 상황에서 악처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는 아이를 안고 사형 직전에 남편을 보면서 침착할 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애는 누가 돌보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철학을 살리려고 가정의 결단이 나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처음에 읽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전치고 또 쉬운 게 있겠습니까? 고전이 어렵다 생각하실 땐 EBS 명로진의 고전 읽기를 참고하십시오. 다행히 이 완역본도 70여 쪽밖에 안 되니까 한번 끈기를 갖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기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죠. 고깃국 끓일 때도 기름을 걷어내고 소고기 구워 먹을 때도 기름 있는 부위는 모두 잘라내고 먹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름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기름을 적절히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탈이 많이 나죠. 삐쩍 마른 사람들이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체중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뚱뚱하다는 것은 모피 코트를 항상 하나 입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뚱뚱하면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보면 알 수 있죠. 피부는 가죽이잖아요. 가죽은 뭘로 닦죠? 왁스로 닦죠? 왁스가 기름 성분입니다. 피부를 광나게 하려면 기름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구두 닦듯이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 영양크림은 모두 유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은 크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는데요. 중성지방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기름이고요. 콜레스테롤은 몸을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세포의 신호 전달과 신경 전도에도 관여하고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에도 이용되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기름을 많이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더 나쁘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여분의 탄수화물이 모두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아주 많이 추운 곳에 사는 경우에는 기름 많이 먹어야 하거든요. 기름을 먹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도 기름 많이 먹어야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이 아니죠. 음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는 거죠. 필요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B형 간염이 있거나 하면 콜레스테롤 관련 대사

질환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콜레스테롤을 먹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0% 정도는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뭘 드시죠? 오메가3 드시잖아요. 다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복용하면 혈관을 청소하고 피부를 맑게 하고 신경을 강화하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름을 직접 복용하는 것인데요. 주로 올리브 오일 많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올리브 오일보다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중 하나가 깻잎인데요. 깻잎 쌈 싸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들기름이 이 들깨의 씨앗에서 뽑은 기름이죠. 참기름은 참깨의 씨앗이고요. 둘 다 좋은 기름이긴 한데요. 참깨와 들깨는 전혀 다른 과의 식물이죠. 참깨는 잎이 가늘고 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들깨는 우리가 쌈으로 먹어서 아는 것처럼 넓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참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드실 때는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는 고온에 볶아서 추출하면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온에서 추출을 하면 벤조피린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영양소 파괴도 되기 때문에 저온 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죠. 들깨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들깨의 원산지는 인도와 중국 중남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미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들깨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들깨는 백발노인이 먹으면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는 전설이 있죠. 동의보감을 보면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고 맛은 시고 기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간행된 한의사들의 필수 처방전이죠. 방향합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깨는 뼛속에 있는 골수를 보여주고 갈증과 해수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이 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갓집을 가면 늘 들깨 강정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외조부님께서 들깨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들깨의 효능 첫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죠.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은 것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효능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가리비, 꼬막, 바지락 같은 어패류와 같은 식품을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동물성 식품 말고 식물성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이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죠. 들깨가 식물 중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파리놀렌산을 충분히 복용하면 손상된 뇌세포를 보호 재생하고 학습 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많이 드시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들깨의 효능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효능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복용하면 중성지방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단백질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질소산화물의 생체 이용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거죠. 이렇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 때문에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2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들깨가 딱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깨 많이 드시고 혈관 청소하시기를 권합니다. 들깨의 효능 세 번째는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A, B1, B2, E, F 등과 같은 주요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항염증 효과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C-리액티브 단백질과 인툴킨 6와 같은 염증 표지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의 소염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거나 심지어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들깨는 풍부한 비타민과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위염, 장염 등 배탈이나 피부 질환이 찾은 분들께 들깨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의 통증이 있거나 이물감으로 고생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벽이 얇아져서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직접 매일 복용하시면 좋은데요. 들기름이 식도벽과 위벽을 보호하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매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들깨의 효능 네 번째는 피부 미용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는 비타민 F가 풍부하죠. 비타민 F는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비타민 F는 불포화 지방산이기도 하고요. 신체 대사의 조절, 질병 예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F와 함께 비타민 E도 풍부한데요. 이들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으로 상처가 난 피부에 회복에 들깨 기름, 즉 들기름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직접 복용하셔도 좋고 피부에 발라도 좋은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들깨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주근깨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염증을 억제해서 건강한 피부를 지켜준다고 하니까요. 들깨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만드시길 권합니다. 들깨의 효능 다섯 번째는 변비 예방입니다. 들깨의 효능이 아주 다양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좋은 성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들깨는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에 효과가 크죠.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의 조합이 변비 개선에 더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들깨의 변비 개선 효과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인 인조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인조 제위 10년째 되는 해죠.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가 몸에 고열과 오한, 변비로 자주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헌왕후가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들깨로 만든 임자죽을 복용하고 변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처럼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들깨로 만든 임자죽 혹은 들깨강정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들깨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빻아서 가루로 먹는 것입니다. 들깨를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소한 향을 지닌 들깨는 미리 빻아 두시면 향기가 또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먹을 만큼 빻아서 들깨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루로 만들려면 영양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볶아서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들깨 가루를 각종 요리에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들깨 효능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들깨 미역국, 들깨 수제비, 들깨 듬뿍 든 추어탕 같은 들깨 음식 많이 드시고요. 샐러드나 나물 만들어 드실 때 듬뿍 넣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들기름을 한두 스푼씩 생으로 매일 드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들기름도 기름이기 때문에 열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들기름의 건강상 효능과 섭취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1: (목소리)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 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0: go.
1: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일타 강사 백경우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스마트폰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아들이 좋은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사실 내가 이걸 잘못 만지면 요금 많이 나올까봐 그동안에 집에 두고 다녔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요금 부담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희소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폰, 사실 와이파이라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망만 잡으면 정말 무적입니다. 무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혹시 해외에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호텔이나 공항이나 식당이나 여러 곳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보통 부채꼴이라고 부르죠. 와이파이만 잡아서 쓰면 국내에서와 똑같이 카카오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내가 추가로 요금 부담이 없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더 자신 있게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스마트폰은 통화와 문자에 대한 이제 기본 요금이 보통 있고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지하에 선도 깔아놓고 산 위에 기지국도 세워놓고 이러기 위해서 초기 비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신비를 청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이파이는 이 통신망에 깔려있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만 이 부채꼴이 감지하는 지역에서만 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잡아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와이파이가 잡힌 상태에서도 끊길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하고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잡는 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왼쪽 위에 부채꼴 모양이 있습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와이파이 기능을 켜시면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지금 감지하는 와이파이 신호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와이파이 신호들 중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열쇠 모양이 있는 것들은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 와이파이들이고요. 가끔 공공 와이파이라고 해서 이런 비밀번호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들도 가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따로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와이파이 신호만 가장 신호 강도가 센 와이파이들이 보통 상단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와이파이만 이렇게 설정하고 거기에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 이렇게 상단에서 내렸을 때 와이파이 옆에 이렇게 화면 기능이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모바일 데이터인데요. 이 모바일 데이터를 기능을 꺼버리시면 화면에 나오네요.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합니다. 차단할 때도 MMS는 전산적으로 수발신이 되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모바일 데이터를 끄면 전화와 문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모바일 데이터를 꺼버리면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쓰는 기능들은 안 되는 거고 와이파이, 부채꼴 모양의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데서만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스마트폰에 요금을 좀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를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스마트폰은 똑똑한 폰이라고 했죠. 와이파이를 평소에는 모바일 데이터가 켜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은 한번 와이파이를 잡은 곳에 내가 다시 들어가면 그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쓰는 데이터에서 돈을 안 내고 쓸수 있는 와이파이 망에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와이파이로 바꿔서 잡기 때문에요. 와이파이는 항상 켜 놓으셔야 되고 모바일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끄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앱들을 설치도 해보고 또 여기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기능을 배우기 전에 그 앱들을 설치하려면 우리 집 앞에 문패 붙여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알아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도 나의 이름을 등록을 해줘야만 그런 앱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정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스마트폰을 각자 가지고 계시다면 그 스마트폰에는 이미 계정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계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있을 겁니다. 플레이스토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는 사진을 설정을 해놔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누르시면 혹시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단에 구글 계정 관리라는 부분에 메일 주소가 하나 나올 텐데 이게 바로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설정되어 있는 구글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카카오톡을 포함한 여러 앱들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계정을 만드는 작업을 해봤고요. 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앞으로 스마트폰에 여러 앱이나 내가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스마트폰에 계속 저장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혹시나 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갑자기 뭐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도 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야 내가 돈 주고 다시 사면 되지만 내 데이터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연락처도 있고, 우리 가족들 사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다른 곳에 안전하게 저장해 둘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스마트폰 화면 위에 사례를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오른쪽 위에 설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정에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중간에 계정 및 백업이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 들어가시면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이렇게 계정들이 보일 텐데 그 중에 내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계정 동기화라고 나올 겁니다. 계정 동기화에서 내가 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 같으면 연락처, 캘린더, 지메일. 동기화라는 건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는 정보들을 저장하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면 이게 내가 별도로 꼭 다시 다른 곳에 저장해야지 내보내야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을 인터넷에 보관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 동기화를 통해서 내 폰에 저장이 돼 있는 연락처라든가 일정 또는 메일 받게 되는 데이터들을 내가 여기에 구글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구글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삼성 계정입니다. 삼성 계정에도 들어가시면 이렇게 같은 계정을 설정해서 내 폰에 저장이 돼 있는 또는 메모해 놓은 내용들까지 다 다른 곳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서 혹시나 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크게 파손됐을 때도 그 데이터들을 다시 새로 산 핸드폰에 복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혹시나 내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기기는 새로 사면 내가 쓸 수 있지만 내 폰에 저장이 돼 있던 데이터들도 물론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방법, 또 복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새로운 공부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의욕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더 재밌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입니다. 영국의 화가 존 워터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에코와 나르키소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고 에코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르키소스, 뭐 나르시소스라고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된 청년이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 모음집인 변신 이야기를 읽고 이 그림을 본다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르키소스는요, 물의 요정 릴리오페와 강의 신 케피오스의 아들로 태어난 미소년이었어요. 수많은 소녀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눈이 너무 높아. 그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요정 에코도 그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에코는 원래 말을 정상적으로 할 줄 아는 요정이었는데 유피테르, 즉 제우스가 다른 요정들과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을 찾아 헤매던 유노, 즉 헤라를 가로막고 수다를 떨었어요. 왜? 제우스의 상대역이었던 요정이 자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에코가 그 친구가 걸리지 않게 하려고 유노를 가로막고 막 이말저말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우스와 그 친구 요정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노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에코한테 너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맨 마지막 말만 반복하면서 살아라 하고 다른 언어 능력을 없애버렸어요. 에코가 메아리, 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산에서 야호 하면은 에코가 야호 하고 말을 되받아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에코가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합니다. 에코는 소년을 미행을 합니다. 나르키소스가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가 말을 하면 에코가 있어요? 라고 답을 해요. 나르키소스가 다시 묻습니다. 있으면 이리 나와. 에코가 답합니다. 나와. 아무도 보이지 않자 나르키소스가 또 물어요. 왜 나를 피하지? 피하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참 누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좀 정신이 이상한 여자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여기서 나랑 만나자. 마지막으로 나르키소스가 얘기를 하니까 에코가 단숨에 달려나와서 나르키소스를 껴안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거부하죠. 뭐 하는 짓이야? 손 치워.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리 가. 나르키소스 너도 너무한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나르키소스는 이렇게 에코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정과 여인들을 농락합니다. 다른 이들이 아무리 열렬히 사랑하고 표현을 해도 그저 비웃어.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네, 벌 받습니다. 왜 벌을 받냐면 이게 재밌어. 변신 이야기에 보면요. 여성들과 요정들이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나르키소스에게 차인 여인들 모임. 네. 아, 진짜예요. 그 나르키소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빕니다. 신이요. 나르키소스도 이렇게 사랑에 마음만 졸이다가 그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해주세요. 남을 사랑했는데 차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알게 해주세요. 예. 이 기도를 들어요. 한 여신이. 근데 그 여신이 하필이면 복수의 여신이야. 복수의 여신이 네메시스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접수했어. 내가 들어줄게. 나르키소스는 그것도 모르고 샘에 물을 마시러 가다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와 사랑에 빠집니다.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이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죠. 그는 자기 자신을 보며 찬탄했고 파루스상 조각상으로 만든 대리석처럼 꼼짝 않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쌍둥이 별자리와도 같은 제 눈과 바쿠스나 아폴로에게나 어울릴 제 머리털과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턱과 상아 같은 목과 우아한 얼굴과
눈처럼 흰 색조와 어울린 홍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찬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찬탄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을 열망했으니 칭찬하면서 스스로 칭찬받고 바라면서 바람의 대상이고 태우면서 동시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오비디우스의 표현 보세요. 서양 문화와 예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서양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에는 원류가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원천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된 문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셰익스피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바로 이 오비디우스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아마도 변신 이야기의 다음 대목을 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피라무스와 티스베라는 두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연인은 이웃집에 살고 있었어요. 피라무스는 바빌론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이요. 티스베는 바빌론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이웃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야. 뭔가 느낌이 싸하죠? 근데 둘이 서로 좋아해. 어쩌다 우연히 보고. 근데 원수 집안이니까 두 집안에서 저 집안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뭐 친해지거나 하지 마라. 이런 엄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 집이라서 두 집안 사이엔 돌담이 있어요. 서로 지나가다가 돌과 돌 사이에 요만한 구멍으로 서로 보게 됩니다. 딱 보고 서로 사랑에 빠져요. 그 돌담의 틈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아, 티스베 잘 있었어요? 피라무스 잘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눈치 보면서 누구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얘기하다가 손을 뻗어. 다스카야 안다. 달래다 달래다 여기 딱 여기 안다. 아, 손을 뻗었는데 돌담이 깊어. 티스베 피라무스 안다. 미치는 거지. 자, 그래서 해결책이 없잖아.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왕릉 옆에 뽕나무. 아, 농담 아닙니다. 아, 왜 웃으세요? 뽕나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 이제 티스베가 먼저 나가요.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나갑니다. 이렇게. 안 걸리게. 가서 뽕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자가 다가오죠. 사자가 방금 짐승을 잡아먹고 주둥이에 피를 묻히고 나무 아래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옵니다. 티스베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스카프를 떨어뜨립니다. 사자가 와서 사람 냄새가 나니까 살펴보다가 그 목도리 스카프를 물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요. 마침 그때 피라무스가 자기가 평소에 봤던 티스베의 스카프가 떨어져 있어. 근데 피가 묻어 있어. 보니까 저기에 사자의 뒷꽁무니가 보이는데 사자가 가고 있는 거죠. 아, 피라무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티스베가 여기서 먼저 사자한테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룻밤이 두 연인을 죽이는구나. 아, 가련한 여인이여 기다리시오 하고 자기가 옆에 찼던 칼을 빼서 스스로를 찔러

0: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1: 티스베가 나중에 나타나요.
0: 보니까 자기의 연인이 죽어 있어.
1: 크, 비명을 잃어 울부짖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이라도 잡을 걸. 뭐냐고. 그녀 역시 칼을 빼들고 말합니다. 내게도 사랑이 있으니 그대를 따라 죽겠어요. 죽음도 우리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자신도 스스로 칼로 목숨을 끊어. 셰익스피어가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쓴 겁니다. 예. 오비디우스를 읽고 영감이 떠올라서 쓴 거니까 원조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 신화인데 그 그리스 신화를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가 써서 남긴 것이 변신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 그리스 신화의 원조 하면은 토마스 불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불핀치라는 미국의 작가는 19세기에 그리스 신화를 영어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일리아스 오디세아가 있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신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실 것을 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변신 이야기가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렸는가? 오비디우스는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꾼이었거든요. 그 전에 그리스 시대에도 그리스 신화를 모아놓은 책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무미건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로마 시대에 이 오비디우스라는 위대한 이야기꾼을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신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으로서 미네르바, 즉 아테나의 탄생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죠. 제우스는 총명의 여신 메티스와 사랑을 나누고 메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신들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메티스를 제우스가 삼켜버려요. 뭐 신화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얼마 뒤에 제우스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 아, 뒷골 땡겨, 아, 이거 뭐야, 그러면서 울부짖다가 아들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요. 야, 아들아, 도끼로 내 머리를 내려쳐라. 그 솜씨가 뛰어난 헤파이스토스는 연장을 움켜쥐고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 신의 두개골을 뒤에서 뒤통수를 쳐요. 그러자 제우스의 골이 잠시 갈라지면서 긴 우도수를 입고 투구를 쓴 아테나, 그것도 다 자란 아테나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통틀어서 이렇게 산통을 겪고 태어난 신이 없어요. 왜? 여러분, 지혜란 그런 것입니다. 뇌를 쪼개는 아픔, 뒤통수가 깨지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얻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 이 신화 속에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신 이야기야말로 서양 문화의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오비디우스를 찾아서 변신 이야기를 펼쳐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루진이었습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아주 오래된 난제가 하나 있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달걀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달걀의 영양소가 더 풍부하고 균형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달걀의 효능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근육은 어디에 있죠? 팔다리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죠. 이것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근육은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팔다리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위장, 소장, 대장도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해야 피가 돌기 때문이죠. 또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모두 단백질이 주원료이기 때문이죠. 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나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공복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죠. 또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액 밖의 조직에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발생합니다. 간염이나 간 경변으로 인해서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부종이 생기는 거죠. 또 머리카락, 손톱과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게 콜라겐 단백질이죠. 머리카락과 손톱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윤기를 잃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단백질을 엄청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국민 건강 통계를 보면 청장년층보다 시니어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작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보다 섭취량이 훨씬 작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단백질은 그냥 고기만 열심히 챙겨 먹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1g 정도이고요. 쇠고기 100g에 단백질이 26g 정도 들어있고, 닭고기에는 27g 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일반 성인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쇠고기나 닭고기를 250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50, 60대의 중장년층의 경우가 되면 치아와 위장 기능이 온전한 경우가 많지 않죠? 아직은 아니시라고요? 금방 올 겁니다. 매일 딱딱한 고기를 씹고 소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식품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부드러워서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또 다른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보통 7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8개 내지 9개를 먹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달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20% 정도만 달걀로 채우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달걀 3개 정도 드시면 딱 좋죠. 그런데 달걀 먹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만큼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질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내포작용, 즉 세포막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작용을 돕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산, 비타민 D의 생합성 전구체로도 기능합니다.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인 HDL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LDL은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독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듯한 신화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달걀 말고도 아주 많은데 말입니다. 바로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콜레스테롤 양만 따진다면 달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식품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달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고 하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의 푸드 데이터에 따르면 큰 달걀 한 개에는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간 다음으로 콜린이 풍부한 식품이죠.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죠. 따라서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HDL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오늘부터 콜레스테롤 걱정 마시고 달걀 마음껏 드시기를 권합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왜 좋은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길에서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식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달걀은 모유, 우유 등과 함께 완전식품이라고 했죠. 영양소의 보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수화물과 비타민C, 섬유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달걀입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A, B6, B12, 비타민 D, 아연, 철, 셀레늄, 필수 아미노산 등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입니다. 이들 비타민과 미네랄은 박테리아의 체내 침투를 막는 점액 분비 기능에 관여하고 B세포, T세포,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성숙, 생성,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 항산화 작용과 백혈구 숫자의 증가에도 관여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달걀을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에 포만감이 아주 오래 유지되죠. 그래서 점심과 저녁의 폭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달걀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최애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달걀에는 신경 조직을 만드는 인지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인성 치매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달걀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콜린의 35%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콜린과 결합해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DHA도 하루 섭취량의 25%나 들어있죠. 두뇌에 좋은 DHA 섭취를 위해서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실되는 근육량 때문에 달걀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육 형성에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있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을 챙기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달걀 노른자에는 황반 변성 개선과 블루라이트 방어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황반 중심부 방어에 도움을 주는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염증과 노화를 방지해 주죠. 또한 비타민 A는 야간 시력 개선과 안구 건조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뼈 건강도 중요한데요. 달걀에는 비타민 D, 칼륨, 인산염,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은 뼈 건강과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상당량 들어있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달걀 섭취를 해주시면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도 최고 음식 되겠습니다. 달걀이 탈모에도 도움을 주죠. 모발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을 많이 드시면 모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도 풍부한데요. 이 비오틴이 모발과 두피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서 탈모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전 생성 억제 효과도 볼수 있죠. 실제로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률을 18%, 심근경색의 위험을 28%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지침에는 하루 6개 미만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하루 2개 정도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만점인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달걀은 삶은 달걀입니다. 그 다음이 달걀 후라이, 달걀 스크램블, 달걀 찜 순서이고요. 비타민 손실이 가장 적은 요리법도 역시 삶은 달걀이고요. 특히 구운 달걀은 조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또 후라이를 할 때는 가급적 식용유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결론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달걀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고 근육을 키우고 눈을 밝게 하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성 단백질의 대명사인 달걀의 놀라운 효능들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0: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얘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가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Happy New Year!
1: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또 일상 영어를 배우고요. 오늘 주제가 뭘까요?
0: 자, 중요하죠. 우리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투자 공부도 좀 해야겠어. 자, 우리 뭐 사람에 따라 어떤 투자, 일정한 투자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는 한데
1: 그렇죠.
0: So,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정말 많이 합니다.
0: 네,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투자에 대해 좀 알아? 네, 이런 질문.
1: 아, 투자에
0: 네.
1: 대해서 좀 알고 있니?
0: 질문이죠. 질문이고, 대신에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될것
1: 투자.
0: 같아요.
1: 아, 예전에 또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0: 네네네네.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습니다. 나도 주식 거래하는 법 배워야겠어. 요 문장 만들어야 되는데, 와, 주식도 알아야 되고, 거래하는
1: 거래도
0: 것도
1: 알아야
0: 알아야
1: 되고요.
0: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문장 구조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1: 야, 오늘은 살짝 난관이 예상됩니다.
0: 네. 자, 여러분들, 미션이 이렇게 나오면 미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틀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꽁성치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 합시다.
0: 넘어갑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너 투자에 대해 좀 알아? 응? 그러니까 Do you know 투자? 투자가 뭐야?
2: Who's 투자?
1: 투자.
2: Two just now.
1: Put the money and include, improve the money.
2: Oh, investing.
1: 그게 investing인가? 아, 그래.
2: Well, I invest in stocks.
1: Stocks 주식. Stocks
2: Stocks.
1: 주식이야.
2: 주식.
1: 아, 그럼, 나도 주식 거래하는 법 배워야겠어. I have to run,
2: You have to
1: 무슨
2: run?
1: 법? 무슨 법? How to stocks?
2: You want to learn how to do stocks?
1: Yeah.
2: I can teach you,
1: 오?
2: but it's not easy.
1: 아, 쉽지 않다고 가르쳐 줄수 있는데. 아,
2: No.
1: 오케이. 자신 있어.
2: You think you can do it?
1: I can do it.
2: Really?
1: Yeah.
2: I don't think so.
0: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 공상시 아까 무슨 법 하는데 그 정말 무슨 법을 따라야 되는 그 법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고쳤잖아요.
1: 아니요, 그렇게
0: 뭐
1: 말한
0: 하는
1: 적은
0: 법? 아
1: 없습니다.
0: 그래요? 확실해요?
1: 뭔가 환청이
0: 아
1: 들리시나 보네.
0: 그렇습니까?
1: 아, 그 러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0: 아
1: 얘기한다고
0: 그렇군요. 오케이.
1: 아,
0: 자,
1: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0: 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틀려야 내가 고쳐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근데
1: 맞췄을 때 칭찬을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초반에 좀 무너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 좀 아냐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헤맸어요.
1: 투자 자체가 사실 어려웠는데, 그두 번째 문장에 피터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아!
0: 오케이.
1: 그게 투자구나라고
0: 네,
1: 생각은
0: 뭐
1: 했어요.
0: 무슨 improve 뭐 something 뭐 이런 거 잘못 얘기가 나왔다가 제대로 조금 바꿔줬죠. 그래도.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면요. 오늘 투자에 관련된 단어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휘를 모르면 그냥 너무 단순해요.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4: Well, I invest in stocks.
3: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4: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Alright, 미션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한테,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Anything? 뭐라도? About 뭐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0: 자, 그러면 나눌 수 있을까요? 상우 씨? 무슨, 뭔가 의미절로?
1: Do you know anything?
0: 오케이.
1: 네.
0: 뭐라도 아니? Do you know anything? 근데 뭐에 대해서?
1: About 투자.
0: 투자하기.
1: 투자하기라는 명사를 써야 되나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명사라고 봐야죠. 투자하다를 좀 모양을 바꿔가지고 투자하기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1: 투자하다가 혹시 investment인가요?
0: 아, investment.
1: 네.
0: 그것도 투자라는 게 맞는데, 걔는 개념입니다.
1: 개념이
0: 오케이.
1: investment.
0: So, 여기서는 약간 그것보다는, investment라는 것보다는, 하기. 이렇게 해서.
1: investing? 명사화를 약간 시킬 거면은
0: Yes.
1: 이런 느낌?
0: Alright,
1: invest.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Perfect. Very nice. 근데, 한국에서 무슨 뭐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1: 오, 예.
0: 꽤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1: 오, 투자
0: 그렇죠?
1: 회사 이런 거할
0: Right.
1: 때 이런
0: 이름으로
1: 얘기를
0: 보통 많이 쓰게
1: 맞아요.
0: 되죠, 회사 이름 같은 거,
1: 네.
0: 그렇죠? So investing,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켰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invest, 투자하다는 무조건 이 동사는 아셔야겠죠. 거기에다가 again 어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요, 뭐뭐 하기가 되는.

0: 그러면서 걔도 명사. 흔히 한국에서 이제 동명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 So, invest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거 우리 그대로 따와볼까요?
1: 네.
0: Do you know anything about 명사?
1: 아하.
0: 이것도 의미절로 하면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거죠. Do you know anything? 너 뭐라도 아니?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자, 이 명사는 사실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정말 그냥 대놓고 명사가 나올 수도
1: 네.
0: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요거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너 있잖아. 이것에 대해서 좀뭐 아는 거 있니? 너 이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그냥 쭉 가주세요.
1: No.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0: 완벽해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요? 이번에 뭐 벌어진 사건인데, 기타 등등. Correc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들, right? 너
1: Yeah.
0: 자동차들에 대해서 좀 뭐라도 아니? 뭐, 나 전혀 모르거든. 그러면서.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0: 그렇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예를 들어서, 나의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Say, for example, my car broke down. Then you might want to ask, hey,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자동차 좀뭐 아는 거좀 있어? 내 자동차 고장 났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1: Yeah.
0: Okay, you guys.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싹 부드럽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0: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0: 그러면 상우 씨,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누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1: 네.
0: 뭐에 대해서 뭐좀 알아?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우 씨, 혹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아, 나
1: Yeah.
0: 컴퓨터 고장 났는데 이랬어요. 그랬을 때, 아, 제가 컴퓨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른다.
1: I don't know everything.
0: Everything?
1: I don't know
0: 아무것도.
1: anything.
0: Anything. 그런데 컴퓨터들에 대해서.
1: The computer. About computer.
0: Yes.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mputers. 이 얘기는 컴퓨터를 다룰 지 전혀 모른다는 느낌.
1: 요걸 그대로 뭔가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 맞아요.
1: Do you know? I don't know.
0: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에 대해 뭐라도 좀 아니? 물어보면?
1: Oh, I don't
0: 아,
1: know.
0: 물어보기.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computers?
0: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mputers. 이렇게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now?
1: Yeah.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0: 오케이. 자, 이랬더니 친구가, 난 주식에 투자를 해.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Where? 여기서 invest, 동사로 들어왔네요. I
0: 오,
1: invest.
0: 이제
1: 나는
0: 느낌 오죠?
1: 투자한다.
0: 어디예요?
1: 어디 안에다가? 주식에다가 주식은
0: Yes.
1: stocks
0: 오.
1: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stock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이제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스탁들에다가 나는 invest를 해. Well, I invest in stocks. Very nice. 스탁은 주식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이 stock보다 invest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invest는 그냥 동사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어디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엄청 실수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아, in인 거구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에 그러면 무슨 실수할 것 같아요?
1: To.
0: That's right. 많은 분들이 invest to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Right? 어디에란 느낌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회사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Alright?
1: Yeah.
0: So, 나에게 투자를 하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아무튼 invest in 무엇? or 누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동산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부동산?
1: Don't move.
0: 잠깐만요.
1: 랜드.
0: 이동인가요? 오케이. Okay. 자. 부동산은 real estate
1: 와,
0: 이라고
1: 어렵네요.
0: 합니다. 오케이. Real estate.
1: Real estat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1: I invest in real estate.
0: 그렇죠. I invest in real estate. Alright? 이러면서 real estate. 아, 이게 부동산이구나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녀는 My Company라는 데가 있나 봐요. My Company에 투자를 했어.
1: She invested in my company.
0: Exactly. Alright? 이번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도 써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to가 아니라 뭐라고요?
1: In.
0: In, right? That's right. 안쪽에 넣는 겁니다. 사람 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I invest in real estate.
1: I invest in real estate.
0: Oh, she invested in my company.
1: She invested in my company.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I invest in stocks.
1: Where I invest in stocks.
0: Alright. 자,

0: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Well, I invest in stocks.'
0: 알라이트.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미션 문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아, 나도 주식 거래하는 법 배워야겠어. 이 친구는 주식 거래는 처음 해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싹 만들게 됩니다.
2: I should learn 해서
0: I should learn.
2: I should learn. 그러니까 네. 나는 뭐 배우는 게 좋겠어. 배워야겠어. 뭐뭐 하는 법을 How to stocks. 그러니까 주식하는 법을
0: 아하.
2: 나도.
0: 그쵸?
2: 거래가 빠졌나 봐요. 그죠?
0: 거래하는 법.
2: 거래하는 법.
0: 주식을 거래하는 법은 법. 이상하니까, 그렇죠? 주식을 거래하는 법을.
2: 이게 이제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0: 네.
2: 뭐 이렇게 거래하는 거 약간 그런 뭐, 그죠?
0: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2: 네.
0: 무역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쓰고 계셨군요.
2: Trade.
0: 오케이, trade. 이거 맞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역하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2: 거래하는
0: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는지 한번 볼게요. I should learn. 뭐를? How to trade stocks 하는 거를. 그리고 또한. Perfect. T-R-A-D-E. 거래하다라는 일반 동사 trade가 아니라 trade. 이렇게 TR이 충돌하면서 또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Okay? So 입모양을 좀 모으고 trade 발음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Trade. Trade.
2: Trade.
0: Yes.
2: Trade.
0: Mm-hmm.
2: 제가 이제 뭐 스포츠 를 좋아하다 보니까
0: 네네.
2: 선수들을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하잖아요.
0: 오.
2: 그게 이제 그 거래하는 거잖아요.
0: 아,
2: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그런 데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
0: Okay, very, very nice. So trade stocks.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진짜 법, law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법, 뭐뭐 하는 법, 방법을 얘기를 할 때는 How to 뒤에 그 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2: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튜토리얼 이런 거
0: 튜토리얼스
2: 이런 거 보면은 How to play
0: 오,
2: 게임하는 법
0: 이거 자연스럽게
2: 좀 익혀졌던 것 같아요.
0: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는 법이라고 했었죠? How to
2: trade stocks.
0: Trade가 동사 원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네.
0: 고치는 게 영어로 뭐죠?
2: Fix.
0: Fix, right? 그러면 고치는 법 그러면?
2: How to fix.
0: 그걸 고치는 법.
2: How to fix it?
0: Yes. 자, how about this? 춤추는 법.
2: How to dance?
0: 잘 춤추는 법.
2: How to good dance?
0: How to dance well.
2: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걸요?
0: 댄스는 동사니까.
2: 나,
0: okay.
2: How to dance well.
0: Right. 자, 준비됐어요? 문장 yeah. 완전히 complete sentences 만들어볼게요.
2: Yeah.
0: 나 알아.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혹은 나 알아. 그거 고치는 방법.
2: I know how to fix it.
0: Beautiful. I know how to fix it. How about this? 나한테 가르쳐줘. 어떻게 잘 춤을 추는지. 혹은 나한테 가르쳐줘. 춤을 잘 추는 법을.
2: 자, 명령어로 동사 원형부터 출발합니다.
0: 네.
2: Teach me how to dance well.
0: 오, 명령어 맞습니다. Hey, teach me. 뭐를, what, teach you what? Oh, teach me how to dance well. You understand?
2: Yeah.
0: Alright. So, 굉장히 간단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2: Yeah.
0: 이미저리. 근데, 뭐를, how to fix it, how to dance well. 이거는, 뭐뭐 하는 법이라 그랬죠?
2: 네.
0: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가 거의 명사 덩어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Alright. 자, 요거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know how to fix it.
2: Oh, I know how to fix it.
0: Teach me how to dance well.
2: Teach me how to dance well.
0: There you go. 참고로 제가 지금 how to라고 아니고 좀 부드럽게 발음을 했죠.
2: Yeah, how로라고 하셨어요.
0: Yes. 자, 얘도 여기에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부드럽게 how to보다는 how to 이렇게 한번 try 해보세요.
2: How to.
0: Mm-hmm.
2: How to.
0: 그러면 성우 씨, 첫 문장만 한번 끝내주게 한번 해주세요.
2: Oh, I know how to fix it.
0: 오, 완전 부드러워. 원어민 아니에요?
2: 저 약간 BBC에서, 아, BBC 영국 방송인가요?
0: 그렇죠, 그렇죠. 미국 방송에서
2: 미국,
0: 뭔가.
2: 네, 미국 방송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0: 아, 그러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봐도 돼요. 자, 이거 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1: Yeah.
0: 제가 should를 알려드릴게요. Should,
1: Yeah.
0: right? 하, 나 있잖아. 영어 하는 법을, 영어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그러니까 외국을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막 너무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 나 있잖아. 영어 말하는 법, 한마디로 영어 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Should.
1: I should learn
0: Uh-huh.
1: how to speak English.
0: 완벽합니다. I should
1: Yes.
0: learn how to speak English.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So 나는 배우는 게 좋겠다, 배워야겠다. Speak English 하는 법을. 요거 한번, 요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1: 네?
0: Oh, I should learn how to speak English.
1: Oh, I should learn how to speak English.
0: 완벽합니다. 가볼게요.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1: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0: Alright, 자, 우리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뭐, 심플하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아,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1: 여기는 잘 들렸어요. I can teach you. 나 가르쳐 줄수 있다, 너에게. Teach you.
0: Okay.
1: But, 그러나, it's not easy. 그건 그렇게 쉽진 않다.
0: Okay. 자, 이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긴 문장이 아니죠.
1: 네.
0: 왜냐하면, 결국에는 두 문장을 합쳐놓은 것뿐이에요.
1: 네, 요 접속사로요.
0: Yes, perfect. So,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Teach, 가르치다가 되겠죠. 오랜만에 요거 필기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Teach의 과거형, PP형, 상우씨 이거 약점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1: Teach?
0: Teached, 요?
1: 아니요.
0: No?
1: 토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토치는 이거 뭐
0: 걘 또치 아니에요, 옛날에?
1: 아, 그 또치는 돌리친
0: 아,
1: 거고요.
0: 그렇죠.
1: No,
0: 아, 그,
1: no,
0: 아, torch. 그거
1: no.
0: 아니고. 비슷하긴 한데.
1: 그죠?
0: 지금, 카메라
1: 오유라고
0: 감독님들이.
1: 들었어요, 제가. 토치. 와, 여러분, 왜 이게 잘안 될까요? 요즘 진짜
0: 네.
1: 이거 잘 쓰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0: 힌트를 좀 드려요.
1: 네.
0: 그 다음 A로 이어집니다.
1: D, A, U,
0: 오!
1: G, H, T. 떳, 써.
0: 근데요, thought이 아니라, 그건 생각했다 할 때, thought이고요. 얘는
1: 말하지 마.
0: H가 없죠. 그냥 taught. She taught me that. 이런
1: 근데
0: 식으로.
1: 진짜 잘안 쓰는 것
0: 근데
1: 같아요.
0: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단어들이 이상하게 있어요. 분명히 과거 동사로서 쓸 법한데, 이상하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1: 왜 이상하네요.
0: 예, 그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1: Taught.
0: Taught, right?
1: Taught.
0: So 우리가 teach는 이상하게 익숙하지만 taught은 익숙하지 않은.
1: Yeah.
0: I don't know why, right? So teach, taught. 계속 써보는 거고요. 자, 문장을 지금 합쳐줬다고 했어요. 상훈
1: Yeah.
0: 씨가 아까 뭐 접속사 이렇게
1: Yeah.
0: 얘기를 했었는데
1: But.
0: but입니다. but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죠?
1: 그러나.
0: 그러나
1: 하지만.
0: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흐름을 반대로 좀 뒤집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뭐뭐인데, 뭐뭐이지만, 뭐, 그러나, 이런 느낌입니다. So,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네?
0: Alright. Kell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이 Kelly라는 친구는 작지만 강하다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Kelly는 작아. 어떻게 해요?
1: Kelly is small,
0: 하지만 그녀는 강해.
1: but she is strong.
0: 합쳐서 할수 있을까요?
1: Kelly is small,
0: Uh-huh.
1: but she is strong.
0: Very nice. Kelly is small, but she is strong. How about this?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걔는 오렌지를 좋아해. 이걸 해볼 거예요. 자,
1: Yeah.
0: 나는 사과들을 좋아해.
1: I like apples,
0: 하지만 그는 오렌지들을 좋아해.
1: but he likes oranges.
0: 한 방에 갈수 있겠어요?
1: 머리 좀 정리하고요.
0: Okay.
1: I like apples, but he likes oranges.
0: 그렇죠. I like apples, but he likes oranges. 느낌 맞나요?
1: Yeah.
0: 오케이.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Al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했어요. but으로. 이럴 때는 너무 길어지면 얘처럼 but 앞에 comma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comma라고 하는 거가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뭔가를 한국어로 쓸 때도 이상하게 커마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Kelly is small, but she is strong.
1: Kelly is small, but she is strong.
0: All right. I like apples, but he likes oranges.
1: I like apples, but he likes oranges.
0: Okay. 제가 약간 팁을 드릴게요.
1: Yeah.
0: Oranges 할 때 O의 강세를 좀 세게 주세요. 입 모양 좀 벌리고 오렌지 아니라 oranges 이런 식으로 조금만 벌려보세요.
1: Oranges.
0: One more time.
1: Oranges.
0: Perfect. 자, 요거 읽어볼게요.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1: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0: All right. 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2: Well, I invest in stocks. Well, I invest in stocks.
3: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2: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0: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녹아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작 할 때는 목소리 키워주고요. 연기야.
1: 맞아요.
0: 하듯이 진짜로 빠져 들어버리세요. 자, Do you know anything about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갑니다. 투자에 대해 좀 알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좀 아니?
1: Hey,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0: 그쵸.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뭐라도 아냐. 하나라도 아냐. Anything, right? 자, 너 이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너 이거에 대해 뭐라도 좀 알아?
1: Oh,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0: 그쵸.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앞에는 그대로 이어주죠.
1: 네.
0: 하나 더. 너 차에 대해 좀 아니? 뭐라도 아니?
1: Oh,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0: 그쵸.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이렇게 셀 수 있는 건 복수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How to 동사 원형. 이건 여러분 처음이 아니죠? 복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해볼게요. 나도 주식 거래하는 법 배워야겠어. 나 배워야겠어. 일단 어떻게 해요? 나 배워야겠어.
1: Oh, I should learn.
0: 주식들을 거래하는 법을 또한.
1: How to trade stocks too.
0: Exactly.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두 번째 거. 나 그거 고치는 법 알아. 해볼게요.
1: I know how to fix it.
0: 오, 부드럽게. I know how to fix it, right? How to fix it.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명령어로 해볼게요. 춤 잘 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줘. 그 춤을 잘 추는 법을.
1: Teach me how to dance well.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well. Alright, how to 뒤에 동사 바꿔가면서 입영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1: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0: Alright, 자,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투자에 대해 좀 알아?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너 이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너 차에 대해 좀 알아? Do you know anything about cars? 나도 주식 거래하는 법 배워야겠어.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나 그거 고치는 법 알아. I know how to fix it. 춤 잘 추는 법 가르쳐줘. Teach me how to dance well.
0: Alright, you guys.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Peter, do you know anything about investing?
2: Well, I invest in stocks.
1: Oh, stocks. I should learn how to trade stocks too.
2: I can teach you, but it's not easy.
1: Hey, I can do it.
2: You think so?
1: Yes.
2: Okay, give me your money.
1: Oh?
2: Huh?
1: Yes, 여러분.
0: We made it.
1: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0: 수고하셨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 그래도 그 색이 마음에 들어.
1: 아...
0: 마음에 드는 건 그냥 like를 쓰시면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렇죠? So, 나는 그 색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1: I like the color though.
0: So, 그렇죠. I like the color though. Or, but I like the color. 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영작 패턴이죠.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고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
1: 오, 와.
0: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높게 노래하는 거는 sing high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오, sing high.
0: 네, 힌트 많이 드린 거예요. 자는 나는 높게 노래하는 법, 고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시고 응용문장도 만들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Wow.
0: Wow.
1: Wednesday is a job. English.
0: 어, 그렇습니다.
1: Jobs English.
0: 오케이, 우리 직업 관련돼 있는 거, 그쵸? 한번 영어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저번에.
1: 네.
0: 치과 한번 간 적 있잖아요.
1: 아, 그 공포의 치과 2탄이군요.
0: 그렇습니다. 오늘 2탄. 그래서 오늘은 공포 정도를 넘어서요.
1: 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겪은 게 좀 있는데 힌트를 좀 드리면
1: 네.
0: 사랑니 관련돼 있습니다. 상훈 씨, 상훈 사랑니 뽑아 본 적 있나요?
1: 한 번요.
0: 한 번이요.
1: 네, 세 번이 남았다는 얘기죠.
0: How was the experience?
1: 근데 저는 치과로 네. 굉장히 잘 가요.
0: 어, 그래요?
1: 저는 좀
0: 겁을 안 내는
1: 편이에요. 예, 잘 참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많이 다녔어가지고.
0: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치과 공포가 있고, 사랑니를 뽑을 때 정말,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1: 거의 의사 선생님 위에 올라타지 않아요? 올라타서 뽑는 걸 알고 있는데, 거의 위에 그
0: 그렇습니다.
1: 네, 마운팅 자세? 마운틴 자세?
0: 거의 뭐, 저는 무슨 공사, 대공사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 영어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게 뭘 의미하죠? 뭔가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뭘 의미하죠?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너무 무서워요. 요거는 좀 그래도
1: 예, 두 개 다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청취가 조금 관건일 것 같네요.
0: 느낌 맞군요. 그렇죠. 오늘 단어가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네. 시작.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2: Bad news.
1: 나쁜 소식.
2: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1: Wisdom teeth?
2: Wisdom teeth.
1: 그게 뭘 의미하죠? 진짜 근데 모르겠네. 뭐, what?
2: Wisdom teeth at the back.
1: 사랑니. 아, love teeth. Love teeth.
2: Love teeth.
1: 사랑니.
2: Wisdom teeth.
1: 아, 그건 거야.
2: Yeah.
1: 그러니까 what mean? 그 what is mean?
2: Oh, why is that bad news?
1: Yeah, yeah. Well, why?
2: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1: Pull. 당겨서 out. 뺀다고.
2: We need to pull them out.
1: 뺀다고.
2: Yeah.
1: 어, 이런 너무 무서워요.
2: Hmm?
1: Oh no, I'm so scared.
2: Don't worry.
1: Is it not hurt?
2: It hurts a lot, but don't worry.
1: Huh?
2: Don't worry.
1: 많이 아프다는데.
0: Okay, 잘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래도 병원 관련돼 있는 거.

0: 뭐 전문 용어를 알자는 게 아니고요.
1: 맞아요.
0: 기본적으로 회화로 쓰는 단어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의 어휘 퍼레이드가 되겠습니다.
1: Yeah.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What does it mean?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Oh no, I'm so scared.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갈 텐데, I'm so excited. 오늘 엄청 신나 있어요, 지금.
1: 왜요?
0: 어휘 알려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이거 들으면, 그쵸. 치과에서 이거 들으면, 돈 또 생각나면서, 사랑니도 있네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 자, 일단 배드 뉴스네요. 그죠? 안 좋은 소식이에요.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사랑니도. As well.
0: 네.
1: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네. 사랑니가 러브 머티스가 아니에요. Wisdom? Wisdom이라고
0: 들었어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I mean
1: wisdom. 그죠?
0: 뭐예요? 이거 아이죠? 굉장히 수줍어가지고.
1: 네네. 네네. 티스는 뭐 확실하게 알고요.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충치 그 cavities, cavity 그거 배웠잖아요.
0: 오, 상우 씨 복습하나 봐요.
1: 아니요, 뭐 머리가 좀 뭐 나쁘지 않은.
0: 나쁘지 않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스펠링도 맞았어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Wisdom? 오케이.
0: 자, wisdom teet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원래 wisdom 자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Wisdom? 오케이. 얘는 굉장히 지혜를 얘기를 해요. 지혜.
1: 지혜.
0: Yes. So, 지혜의 이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1: 이거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아이가
0: 네, 네.
1: 이를 가져가는 그 천사 이름이 약간 지혜 천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0: Oh, really? 아,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어떤 하나의 단어의 그 origins가 각자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Wisdom teeth, 이거 단수로 하면 tooth죠.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랑니가 보통 없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나이가 지나면은 한 뭐 성인이 되면서 이런 게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wisdom이 생긴 거죠.
1: 지혜가 생겼다.
0: 네, 생기면서 wisdom. 그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좀 좋게 표현을 한 거죠.
1: 우리나라 사랑니처럼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0: 사랑니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1: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다 커서
0: 사랑 뭔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다?
1: 뭐 아닐 수도 있고요.
0: What is it? Yeah.
1: Yeah.
0: I mean, you know. Okay. So wisdom tooth. But 복수로 하면 teeth. 상훈 씨 덕분에 teeth 암기하신 분 솔직히 계시지 않아요? 그때 이가 여러 개 있다. 이이.
1: 하나, 두 개 있잖아요.
0: Yes. Okay. 그렇게 해가지고 복수. 네,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wisdom tooth 할 때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여기다가 강세를 줘서 wisdom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dom. 이렇게 뒤에는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 wisdom. wisdom.
1: wisdom.
0: 아하.
1: wisdom.
0: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송곳니하고 어금니.
1: 와, 궁금하네요.
0: 네.
1: 뭔가 네. 송곳니는 송곳이 영어로 뭐죠? 알려주세요.
0: pick, right? pick 같은
1: pick,
0: 거.
1: pick tooth.
0: pick 하는 거.
1: pick tooth, 송곳니.
0: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좀 희한한 걸 써요. 우리 개 있죠, 개.
1: 네.
0: 개들은 여기에 송곳니가 뾰족하게 쫙 튀어나와서.
1: 맞아요.
0: 근데 개를 dog이라고도 부르지만 그걸 격식으로 K9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혹시 미국에서 막 K9 유닛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K9은 그 자주포라고 우리나라
0: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주포가 K9은 그 개들인데 군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군인 역할을 하는 그렇게 마약 수사도 하고 막 그런
1: 멋있게 생긴 강아지.
0: Yes, yes. So 아무튼 K9 tooth라고 부릅니다. K9 tooth. Alright. 자 그리고 어금니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Under tooth. 뭔가 아래 안쪽에서 인사이트.
0: 아 근데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표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일단은 송곳니는 again 이게 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K9 tooth. 자 그리고 어금니는 molar or back tooth.

0: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뭘로는 그냥 이제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뜻이 따로 있어요?
0: 아니, 둘 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아. Right? Molars or back teeth 이런 식으로 복수를 쓴다면은. So 이런 단어들은 당장 외우기는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적어도 얘는 알면 좋지 않을까.
1: Yeah.
0: 아, 개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기가 뾰족하구나.
1: Canine
0: tooth.
1: 앞니는 뭐예요?
0: Front tooth.
1: 그냥 front
0: 그러니까 복수면 front teeth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금니도 back tooth가 되는 거죠. 아. 뒤쪽에 있으니까. So 오늘 wisdom teeth, right? 복수로 한다면 canine teeth, right? 또 이것도 복수로 한다면 molars or back teeth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1: Yeah.
0: Right.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해 주시고 다음부터 조금씩 더 쌓이게 될 겁니다.
1: 네.
0: 아시겠죠? Okay, very nice. 자, 그리고 우리 소식이 있어요. 여기 나쁜 소식입니다. 뭐 썼어요?
1: Bad news.
0: 음흠. 우리가 흔히 news라고 하는 거 소식이죠. S를 Z 비슷하게 살짝 발음해서 뉴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News, new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News.
0: Yes.
1: News.
0: Alright, 좋습니다. 오, 단어 진짜 많이 나와요. 자, 하나만 더요. 이 문장에 보면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구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So 나쁜 news입니다. You have 당신 가지고 있어요. Wisdom teeth를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붙었죠? As well.
1: As well.
0: What is it?
1: 뭐뭐도.
0: 아, 그렇죠. As well. 또한 뭐뭐도. 결국 뭐랑 비슷한 단어였죠, 그때?
1: To.
0: To. There you go. 자, 뭐뭐뭐뭐 as well. 뭐뭐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바지가 상훈 씨 뭔지 아세요? 반바지?
1: 아, 이거 배웠었어요. 반바지. 아, pants.
0: 짧은 바지죠.
1: Shorts.
0: Shorts. 그렇죠. Shorts or short pants. Right?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반바지도 있습니다.
1: We have short pants as well.
0: 그렇죠. Short pants as well or shorts as well. 자, how about this? 저는요, 한국어도 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1: Oh, I can speak Korean as well.
0: 그렇죠. I can speak or 그냥 단순하게 I speak Korean as well. 이렇게. As well은 조금 더 격식이고 글쎄요.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Okay?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반바지는 short pants or shorts. 줄여서 둘 다 가능합니다. 읽어볼게요. We have shorts as well.
1: We have shorts as well.
0: I speak Korean as well.
1: I speak Korean as well.
0: 좋아요. 본문도 읽어볼게요.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1: Oh,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0: All right. 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죠? 네.
1: 아, what is mean 이라고 꽁상 씨가 했는데 what does it mean 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0: 야? 오케이.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저는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1: It does mean.
0: What does it mean?
1: What does it mean?
0: 오케이. 자, 이거는 직역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오픈해서 볼게요. 그렇죠. What does it mean? 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M-E-A-N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역을 하면 방금 그거 있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예요.
1: What is mean은 무슨 그럼 어떻게 되는
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mean은 일반 동사잖아요. What do you like라고 해야지 What is it like?
1: Right?
0: 의미가 달라지거나 틀려버리죠. 그렇죠. So what does it mean? 이게 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상우 씨 혹시 알 수도 있으니까 의미하다 과거형 PP형 혹시 알까요? 뭐예요? 그냥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은데?
1: Mean, mean, mean.
0: 아, mean, mean, mean. 들렸습니다. 자, mean, meant, meant. 그대로 둬도 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오케이.
1: 야, 이런 것도 저거.
0: That's correct.
1: 네.
0: 자, 스펠링에다가 T만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발음할 때 mean가 아니라 meant. mean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So 예를 들어서 I really meant it. 그러면 나 그걸 진짜 의미했어요. 한마디로 진짜 진심이었어요. 이런 뜻이 또 될 수도 있고요. So 아무튼 mean이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에 못됐다라고 한 거 형용사 있죠. 못된.
1: 그것도 mean이었잖아요.
0: 얘도 mean이었죠. Right. 이 단어 많이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를 헷갈리실까봐 그대로 좀 따와봤어요.

0: What does 명사 mean? Right? in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명사가 뭘 뜻하죠? 결국에는 명사가 무슨 뜻이죠? 느낌 와요? What does 뭐뭐 mean? Right? 요걸 한번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린이 영어로 뭐예요?
1: Giraffe.
0: Giraffe. 너무 giraffe인데 giraffe. 아, giraffe. Right? 근데 어떤 학생이 giraffe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giraffe가 무슨 뜻이에요?
1: Oh, teacher, what does giraffe mean?
0: Okay, what does giraffe mean? 당연히 what is giraff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what does giraffe, the word giraffe mean? How about this?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1: Oh, what does this mean?
0: 완벽합니다. What does this mean? You good? Alright, so mean은 아, 동사구나. 이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우리 낭독해 볼게요. What does giraffe mean?
1: What does giraffe mean?
0: What does this mean?
1: What does this mean?
0: 자, 이번에 본문 또 읽어볼게요. What does it mean?
1: What does it mean?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0: All right, 다음 문장. 공포의 문장 등장. 그 말은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1: It means 그 뜻은 네.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사랑니를 그러니까 그들을 뽑아야 된다. 이 뽑는 거를 아까 저희가 그 공상시간에도 추론을 해냈잖아요. 풀, 당기다.
0: 오케이.
1: 아웃,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당긴다는 게 뽑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0: 공상시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표현을 몰랐던 거예요?
1: 그렇죠.
0: Amazing, amazing.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It means 그 직역을 해서 그건 뜻합니다. 뭐를 뜻해요? 우리가 pull out 할 필요가 있다고. We need to do something, right? We need to pull out 해야 된다. 근데 뭐를요?
1: Them.
0: 중간에 them이 들어갔어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heck it out! Yes! 이번 시즌에는 가차 없이 이런 덩어리 표현도 제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서 또 약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요 대명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죠?
0: 오호호, yes! Sounds great! 자, pull out 한다는 거 정말 풀이 뭐라고요?
1: 당기다.
0: 당기다. 근데 어느 쪽으로?
1: 바깥으로.
0: 그래서 pull something out 하게 되면 뭔가를 뽑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hem. 이 뭘 나타내는 거야? 아까 전에.
1: Wisdom teeth.
0: Yes. 사랑니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pull out 할 필요가 있다.
1: 이게 하나만 뽑은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0: 여러 머리가 아플라고 그래요. 지금 끔찍해가지고.
1: 두 개 다 못 뽑을 텐데.
0: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거 했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갔어요.
1: 전 아직 세 개가 있어요.
0: 오 마이.
1: 하나만 뽑았어요.
0: 오.
1: 평생 안 뽑으려고요.
0: 예. 아, 그렇군요. 저도 원래 4개 해야 되는데 2개만 일단. 자, 여기 지금 뭐뭐라는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뜻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mean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자, so it means 하고 뒤에 이게 뭐예요? We need to pull them out이 어떤 구조예요?
1: 평서문이죠.
0: Yes. So it means 평서문 하게 되면 그거는 평서문이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해서 그 말은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가야 돼. 그냥 이 평소문을 만들어 보세요. 야, 우리 지금 가야만 돼. Have to를 쓸 거야?
1: It means we have to leave now.
0: 영화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혜성이 뭐 날아오고 있는데 집으로 어쩌고 했을 때 What do you mean? What does it mean? 누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It means we have to leave now. 느낌 맞죠?
1: Yeah.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저 상훈 씨가
1: 네.
0: 계속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여자분께
1: 네.
0: 이렇게 막 뭔가 어필을 했는데
1: 네.
0: 저기 미안한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상훈 씨랑 맞지 않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1: 네.
0: 그래서 What do you mean? 혹은 What does it mean? 했더니 그분이 그건 네가 내 타입이 아니라는 거야
1: It means you're not my type
0: 네 그렇습니다 It means You're not my type.
1: 그걸 왜 꼭 저를
0: 아니 예시
1: 예를 드시죠?
0: 예시일 뿐. 오케이 자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그건 의미한다. We have to leave now. You are not my type.

0: 다 평소문 어순이죠. 그쵸?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It means we have to leave now.
1: It means we have to leave now.
0: Oh, it means you're not my type.
1: Oh, it means you're not my type.
0: All
1: I'm
0: right.
1: sorry.
0: All right.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의미한다는 it means 이랬잖아요. It 네. means, right? 근데 그거는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1: It doesn't mean.
0: It doesn't. Oh, nice. It doesn't mean 하고 평소문 하면 평소문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1: Oh, it doesn't mean I'm hungry.
0: 그렇죠. It doesn't mean I'm hungry. 이렇게 원하면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1: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0: There you go. 이제 여러분 이를 뽑는 거를 pick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오케이. 자, 미션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어, 이런 너무 무서워요. 제가 딱 이런 심장이었습니다.
1: 이거는 뭐 네. 바로 scared가 나오죠. I'm so scared. Oh no, oh, 안 돼. I'm so scared.
0: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 정도로 scared라고 하는 게 무서움을 느끼는 거라는 걸 아마 상훈 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don't worry about it, right? So, oh no, I'm so scared. 너무 무서워요. 정답 되겠습니다. 자, 무서운 겁먹은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scared 된 사람은 어,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scared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렇죠? 당했다.
0: Uh-huh. D. So, I am scared.
1: 당해.
0: She is scared. They are scared. So, 겁먹은 걸 느끼는 사람을 scared. 그런데 남을 겁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 네.
0: 뭔가 사람만이 아니에요. 겁나게 하는 아니면 뭐 영화가 되게 겁이 나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Scary.
1: 내가 너를 겁먹게 하리.
0: 그렇죠. Scary. It's a scary movie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남을 겁나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면은 뭐 she is a scary person. 그녀는 굉장히 남을 겁나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1: So I'm scared.
0: Exactly. Exactly.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 우리 형용사 앞에다가 조금 더 강조해 주려고 엄청 뭐뭐 하달라고 하려고 뭐 썼죠?
1: So.
0: So, right? So 형용사. 엄청 형용사한. So for example, 엄청 졸린 그 뭐예요?
1: Oh, so sleepy.
0: So sleepy, right? How about this? 엄청 깊은.
1: So deep.
0: Mm-hmm. 문장 완성해 볼게요. 어, 나 엄청 졸려.
1: 어. I'm so sleepy.
0: 그렇죠, I'm so sleepy. 어, 그 물 엄청 깊어.
1: Oh, the water is so deep.
0: The water is so deep. Perfect. Alright, 여러분들 again. 처음 보시는 분들 scared를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아니면 어, 형용사 앞에 so 붙는 것도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1: 네.
0: 시간이 해결해주고 시간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1: 맞습니다.
0: 요 정도는 굉장히 심플한 편에 속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so sleepy.
1: I am so sleepy.
0: The water is so deep.
1: Wow, the water is so deep.
0: Alright, 본문 갈게요. Oh no, I'm so scared.
1: Oh no, I'm so scared.
0: Alright, 자 이렇게 피터와 또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Oh no, I'm so scared. Oh no, I'm so scared.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2: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3: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2: Oh no, I'm so scared. Oh no, I'm so scared.
0: Okay,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우리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여러분들. What does 뭐뭐 mean? 그게 무슨 뜻이죠? 가볼게요. 그게 뭘 의미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1: Oh, what does it mean?

0: 그렇죠. What does it mean? mean이 동사다. 일반 동사다. 계속. 자, 두 번째. giraffe가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하죠?
1: Oh, what does giraffe mean?
0: 그렇죠. What does giraffe mean? Alright? 자, 마지막. 이게 뭘 의미하죠?
1: Oh, what does this mean?
0: 그렇죠. What does this mean?
1: Oh, what does that mean?
0: What does that mean? Yeah.
1: 아, 되겠네요. 그죠?
0: Of course. 자, 두 번째 볼게요. 반복 계속 될 겁니다. So 형용사. 형용사 강조해주면서 엄청 모모한, right? 자, 가볼게요. 어, 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저 엄청 무서워요.
1: Oh, I'm so scared.
0: 그쵸? I'm so scared. 이렇게. 어, 나 엄청 졸려.
1: Oh, I'm so sleepy.
0: Oh, I'm so sleepy. 이번에는 물이, 그 물이 엄청 깊어.
1: Wow. Wow. The water is so deep.
0: 그쵸? Oh, the water is so deep. So cold, so hot.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겠죠.
1: So high. Sky 물이요? is so The sky is so high.
0: So high. Okay. All right. So 여러 가지 형용사 그에 걸맞는 것으로 연습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작 한 거 상훈 씨 달려 볼까요?
1: 네. 그게 뭘 의미하죠? What does it mean? 지라프가 무슨 뜻이죠? What does giraffe mean? 이게 뭘 의미하죠? What does this mean? 저 너무 무서워요. I'm so scared. 나 엄청 졸려. I am so sleepy. 물이 엄청 깊어. The water is so deep.
0: 오케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2: Bad news. You have wisdom teeth as well.
1: Wisdom teeth? Uh-oh, what does it mean?
2: Ah, it means we need to pull them out.
1: Oh no, I'm so scared.
2: Don't worry. Don't worry.
1: Oh my gosh.
2: It'll be okay.
0: All right. Okay, well done, you guys.
1: 수고하셨어요.
0: All 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고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뭐뭐 하는 방법이 뭔지만 주세요.
1: How to.
0: How to 뒤에 동사원형 하시면 됩니다. So, I learned how to sing high가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So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남동생은 엄청 게을러. 내 남동생 엄청 게을러. 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아, 뭐 게으르다 아시죠, 여러분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Yes. 목요일도 우리가 관계 영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1: 네.
0: 차일만 했네. 그래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그런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남녀 관계, 뭐 차이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은 왕초보 영어에서 전에도 다룬 적은 있어요. 하지만 네네.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운 표현이라든가 반복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습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벌써 저는 어떤 문장들이었는지 기억이 좀 나거든요.
1: 오호.
0: 오늘 재밌을 겁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볼게요. 걔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날 불렀어. 오 마이 굿네스.
1: 일단은 뭐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기 전에
0: 네네.
1: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네요.
0: 혹시 본인 뭐 경험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Never,
0: Never,
1: never,
0: never.
1: yeah.
0: 아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더 있습니다. 뭐, 자기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는 걸. 오 마이.
1: 아, 원래 보통 본인의 경험담을 여기다 또 쓰시니까.
0: 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 네, 아무튼. 요런 또 실수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1: 전
0: 그럼.
1: 여친 이런 거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미안해. 이러면서 뭐, 스토리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오늘 나오는 표현들은 생활 영어, 완전 밀착형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꽁상치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영어
0: 좋습니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도전합시다. Hey,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2: 덤프 그거 이거 참거지 그거 알아. 걔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날 불렀어.
1: Sorry?
2: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He called me someone's name.
1: Someone else's name.
2: Yeah.
1: Maybe it was a mistake?
2: 아마도 뭐 실수였다고. No, no. 뭐 자기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는 거.
1: Huh?
2: Well, his ex-girlfriend name. He called ex-girlfriend name.
1: Really?
2: Yeah, 상수.
1: 상수.
2: Yeah, 상수.
0: 오, 잘 봤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에 홀린 듯 이상하게 다 알아들었어요. 하시는
1: Yeah.
0: 말씀을.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전치사나, 막, 이런 덩어리 표현 같은 거를 놓친 거는 많은데, 그래도 상훈 씨가 나름대로, 꽁상 씨가, 그죠? 꽁상 씨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아요. 뭘 부르다? 이런 얘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1: Yeah.
0: 누구를 뭐라고 불렀다? 이런 거.
1: Yeah.
0: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차버리는 거를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1: 아, 그 사실 알아들은 건 아니고.
0: 아, 눈치군요.
1: 예,
0: 아,
1: 눈치로. 예.
0: 오케이. 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지만은 영어에서 꼭 영어만이 아니라 언어에서는 그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눈치 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우리는 문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한 방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4: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3: Maybe it was a mistake.
4: Well, it was his ex's name.
0: Alright, everybody.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남이 얘기하는 걸 먼저 알아들어 볼게요. 왜 남자친구를 차버린 거야? 하고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요걸 알아들어
1: 그러니까요. Why? 하고 의문입니다. 이렇게
0: 오.
1: 끊어서 너는 왜 뭐뭘 했니? 여기니까 뭐
0: 했니?
1: 찾니죠, 그냥. 너는
0: 아하.
1: 왜 찾니?
0: 아하.
1: 너의 남자친구를
0: 네.
1: 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만 보면 저는 킥쓸것 같은데.
0: 오케이. 아, 뭐.
1: 킥도 될것 같기도 해요,
0: 아,
1: 근데
0: 그죠.
1: 뭔가.
0: 사실 맥락으로 보면은 킥이라는 게될 수도 있는데,
1: 예.
0: 그죠. 여기서 남자친구를, 그랬으면 이제 아마 제가 발로 차버린 거야.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했을
1: 그렇겠죠.
0: 것 같은데, 그죠.
1: 그러니까 뭔가, 그죠. 아, 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들렸어요.
0: 소리 자체를.
1: 소리는.
0: 오케이.
1: 덤프라고 했습니다. 덤프. 우리 덤프 들어갈 때 그거, 아무래도 그 덤프지 않을까.
0: 오케이. 올라이트.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DUMP 스펠링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Check it out. You got it. Alright, so dump는 진짜 말 그대로 원래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의역이 되면서 누구를 차버린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하는 덤프트럭이
0: 맞아요.
1: 그막 모래를 가서 이렇게
0: That's
1: 버리는
0: right.
1: 그런
0: That's
1: 트럭이어서
0: right.
1: 덤프트럭이에요.
0: Right. 뭔가를 이렇게 쏟아내
1: 쏟아내서.
0: 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랑 뭔가 relationship이 있던 사람을 그냥 버리는 듯한 느낌. 뭔지 알겠죠? 뭔가 같이 break up 한다는 느낌, 헤어진다는 느낌보다 일방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버리는 느낌, 덤프.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수해서 쓰는 분 많아요. 킥은 뭐라고요?
2: 차다.
1: 맞아요. 발로 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문맥상 만약에 진짜 무슨 뭐 때리고 그랬어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때는 킥은 가능하겠죠. 왜 발로 찬 거야? 그러면서 너 그거 못된 거야?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킥이 아니라 dump. 요게 맞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서 차버린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리고 우리 의문사 등장했습니다. 꽁상 씨가 이상하게 의문사 있는 질문을 정말 잘해요.
0: 네.
1: 이거 정말 인정입니다.
0: 어릴
1: 근데
0: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가지고
1: 아, 그렇습니까?
0: 많이
1: 오케이.
0: 물어봤지.
1: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단순 질문보다 의문사를 앞에다 하나 끼는 게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why는 뭐 물어보는 거죠, 우리?
0: 이유를 물어보는
1: 이유를
0: 거예요.
1: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 빼고 did you dump your boyfriend?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0: 너의 남자친구를 차버렸니?
1: That's right. 근데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죠. Did you 과거형을 써가지고 did you dump any your boyfriend? 그러면 yes, no, maybe, not yet.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0: 네.
1: 대답이. 하지만 why,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왜 차버린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의문사를 넣는 거는 사실 단순하게 질문 어순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질문 어순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너 울었니? 너 울었어? 어떡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너 울었어? 과거에.
0: Were you crying?
1: 다시 한번.
0: Did you cry?
1: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왜운 거야? 너왜 울었어?
0: Why did you cry?
1: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why가 들어가면 더 잘하더라고요. Why did you cry, right? 자, how about this?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너 여전히 여기서 일해? 너 일해? 여전히 여기서?
0: Do you work here?
1: 중간에 still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
1: Do you still work here? 이건데, 그럼 너왜 아직도 여기서 일해? 그러면서 너 옮긴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
0: Why do you still work here?
1: 그죠? Why do you still work here? 이렇게. 그쵸? So, again, 얘를 못 만든다. 그쵸? 질문 어순 못 만든다? 그러면 의문사 가는 거는 잠깐 보류하셔야 돼요. Understand?
0: Yeah.
1: Alright. So, 상훈 씨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이게 붙으면 더 잘하더라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Hey, why did you cry?
0: Why did you cry?
1: Why do you still work here?
0: Why do you still work
1: 자,
0: here?
1: 이번에는 왜 덤프했냐라고 하면서, 오케이, 왜 버렸냐는 느낌.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0: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1: Alright. 자, 이랬을 때, 그럴만했네요. 걔가
0: 와.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날 불렀어.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상황? 지금 입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0: 예, 최악이에요. He called me.
1: 네.
0: 그는 나를 불렀다.
1: 그렇죠.
0: 어떤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 근데 전치사 뭐 들어간 거 일단은
0: 예.
1: forget about it,
0: Another person인 것 같은데, 뭔가 여기가
1: right?
0: 다른 사람. Another
1: 아,
0: person.
1: person 하기에는 너무 짧은가요?
0: 네, 너무 짧아요. 하지만 지금은
1: 아, 많이 들어봤을 텐데.
0: another. 여기 좀 빌렸으면 되잖아요. Another person.
1: 오케이, okay, another person, 다른 사람.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미 상훈 씨가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0: 아,
1: 느낌 오지 않아요?
0: 알것 같아요. 뭔지 알것 같아요.
1: 느낌 와요?
0: 여기도 지금 칸이 딱 맞아요. 제가 생각한 거랑.
1: 아, 퍼즐이 뭔가 맞춰지는
0: 네, 예.
1: 느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he called me. 근데 뭘로요? By
0: Someone else's name.
1: exactly. 요걸 오늘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Okay, someone else라고 하는 거. else 자체가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kay? So, someone else. 대신에 얘는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So, else someone이 아니라 someone else. Alright? 그리고 다른 어딘가, 그럼 어떡할까요?
0: some 달 어딘가? Somewhere else?
1: That's it, right? Somewhere else.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So, someone else는 다른 사람? 요 정도로 좀 의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의, 진짜 이것도 처음 사실 공개하는 덩어리 표현인데, 우리가 누구를 뭘로 부른다는 전에 했었어요, 사실은.
0: 네.
1: 기억나시나요?
0: 예.
1: 예를 들어서, I call him

0: 꽁상씨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he calls me 마유 이런 식으로 right?
1: Yeah.
0: 아무 전치사도 없죠.
1: 네.
0: 누가 뭐를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1: 네.
0: 할 때는. 그런데 오늘은 전치사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1: 바이가 왜
0: Yes,
1: 들어갔죠?
0: you see this.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포커스 하셔야 됩니다. 아차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1: 네.
0: Right? 만약에 여기서 그는 나를 상훈이라고 불렀어. 그렇게 진짜 대놓고 실제 이름이든 뭐 별명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고유명사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쵸.
0: 기존에 했던 것처럼.
1: He called me 상훈.
0: 그죠? He called me 상훈. He called me 마유.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쓰면 돼요.
1: 네.
0: by 없이. 하지만 오늘은 실제 이름이든 실제 별명이든 그게 아니죠. 뒤에 나온 게.
1: 네.
0: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라는 그냥 일반 명사죠. So 그것으로 불러라고 할 때는 by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Let me show you what I mean.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누군가를 부른다. 그런데 원래는 실제 이름, 상훈이라든가 뭐 별명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별명 있어요?
1: Handsome guy.
0: 뭐 handsome guy, 뭐 그런 별명이 있다 칠게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by 필요
1: 네.
0: 없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일반 명사 있죠. 이렇게 someone else's name,
1: 에요.
0: 뭐 first name, my nickname 이런 일반 명사 이런 게 나올 때는 얘가 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얘는요. 목적어를 명사로 부르다. 이러면 차이점이 잘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직역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목적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를 사용해서.
1: 네.
0: 요렇게 사용해서 정도가 얘가 들어간다는
1: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제 만약에 닉네임이 뭐 예를 들면은 핸섬 가이잖아요. 근데 he call me handsome guy. 근데
0: 맞아요. 실제 그거를
1: 실제로
0: 썼을
1: 핸섬 가이.
0: 때는
1: 근데 만약에 그 핸섬 가이가
0: He called me
1: 닉네임이니까
0: handsome guy.
1: 그러면은
0: Yeah.
1: he call me by nickname.
0: My
1: my nickname.
0: name. Exactly.
1: 뭔가 이렇게 가는
0: 이해하신
1: 거예요.
0: 거예요. 여러분들, 감이 좀 오나요? 여러분들, don't worry about it.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 입영작을 해보고 틀려보고 그리고 또 보여드리기까지 하고 비교까지 해드릴게요.
1: 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를 불러. 근데 그녀는 나를 마유라고 불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녀는 나를 불러 나의 별명을 사용하여.
1: 아,
0: 그럼
1: 오케이.
0: 어떻게 할까요?
1: She calls me by my nickname.
0: Yes, exactly. She calls me 뭐 handsome guy 이런 별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my nickname. My nickname은 일반 명사잖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직역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뭐를 이용해서 나를
0: 이용해서.
1: 부른다. 이렇게 가면
0: Yes.
1: 되겠네요.
0: 그게 더 느낌이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 뒤에
1: 성?
0: 오니까 뒤에 마지막에
1: Last
0: 오니까 last
1: name?
0: name.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그들을 불러 그들의 last name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1: I call
0: I
1: them
0: call them
1: by their last
0: 옷으로
1: name.
0: last names, last
1: Last
0: names.
1: names.
0: 오케이, 여러 명이니까 오케이,
1: 아.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고
1: 됐어요.
0: 있어요?
1: 만약에 그 last name 자체가 백시다, 백이다, 그러면 I call them 백.
0: 백, 뭐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백 킴앤 리.
1: 그런
0: 대놓고
1: 식으로.
0: 아예 그거 자체를 쓴다? 그럼 by 안
1: 바이가
0: 써도
1: 빠져야
0: 되는
1: 되고.
0: 거죠. 그렇죠? Again, my nickname이란 단어가 아니라 실제 그 닉네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by 필요 없다. You got it?
1: 뭐 한, 80%
0: Oh,
1: 이해했습니다.
0: that's great. 그래서 저는 확인을 좀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제 눈에 좀 보이죠?
1: 그러네요.
0: 날 피터라 불러. 이거는 왠지 느낌이 이름이 피터 이름 자체가 피터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Call
1: 맞아요.
0: me Peter. 이렇게 대놓고 피터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이미 피터인 걸 아는 사람한테, 아이, 이렇게 성씨로 이렇게 다 해서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first name으로 불러. 이렇게 할 때는,
1: 뭐뭐로 불러.
0: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 라고 할 때는 얘를 넣는
1: Call
0: 거죠.
1: me by my first name.
0: Exactly. 오케이? 여러분들, 요거 또 나중에 다시 보는 것도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름 얘기 나온 김에, 이름은 당연히 네임이고요. 아까 성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성, 외국 성 같은, 영어 성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마지막에 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김씨, 백씨, 이씨, 최씨, 이런 식으로 나올 때, last name. 그리고 성을 뺀 이름 있죠? 요럴
1: First
0: 때는,
1: name.

0: 이름 맞나요?
1: 그렇죠? First name. 예를 들어 상훈. Right? 이상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훈이란 이름이 영어에서 먼저 나오죠. 상훈 리.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0: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1: 그렇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날 불렀다. 여기까지.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1: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굉장히 짧죠? 뭐 실수였는지도 모르지. 근데 아마 친구도 약간 쎄한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0: 아, 습관이 무섭죠, 참. Maybe. 네. 아마도 뭐뭔지도 모르지.
1: 네.
0: It was 그것이 뭐뭐였는지. 그것이 아, 실수였는지.
1: 실수였는지.
0: 실수라는 명사를 넣어주면 되고요.
1: Exactly.
0: 명사 실수 is take. Mistake.
1: 오케이. 잘못 take한 것. Alright. So maybe it was a mistake.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Perfect. Very nice. Mistake. 아, 그러면 우리 제가 이거 항상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 말라고 드리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잘못. 요것도 다시 한번 커플로 갈게요.
0: My fault.
1: 아하. Uh-huh. L, T. 자, 그리고 O가 아니라
0: A.
1: A입니다. 네. Fault. 오케이.
0: 아, 잘못을 평소에 안 하고 살아서.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Yeah. 오케이. 자, 지금 fault라고 하는 거, 스펠링 아주 좋고요. Right. 잘못이라는 거, 그리고 mistake, 실수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앞부분이에요. 그렇죠. Maybe가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평서문을 그냥 써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평서문 자체의 확신을 올려줄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0: 떨어뜨리는 거죠.
1: 그렇죠. 자, maybe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막 있는 거는 아닙니다. 중간에서 언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갔겠죠. Maybe it was a mistake. 이렇게 확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일까? 연기한다면요.
0: Maybe it was a mistake.
1: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입영작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지. 그럼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는 일단 뭐예요, 당연히?
0: She loves him.
1: Likes him 갈게요, likes him. 그러면 그녀가 그를 좋아할지도 모르지.
0: Maybe she likes him.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야, 그게 너의 운명일지도 모르지.
0: Maybe it's your destiny.
1: 그렇죠, maybe it's your destiny. 느낌 오나요? 네. 오케이, so 이거 낭독할 때도 여러분 확신에 차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Maybe she likes him.
0: Maybe she likes him.
1: Maybe it's your destiny.
0: Oh, maybe it's your destiny.
1: 본문 읽어볼게요. Maybe it was a mistake.
0: Maybe it was a mistake.
1: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 자, 마지막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뭐 자기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는 거. 그게 문제였다. 끔찍하네요.
0: Well, 뭐 했습니다, 저. Uh-huh. 그것은 그녀의 전 여친의 이름이었다.
1: 아하.
0: 전 여친 이제 압니다. X예요, X. 그리고 그냥 X도 아니고 네. EX인데
1: 오.
0: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가 항상 헷갈리네요.
1: 네. 왜 왠지 이게 뭐 줄여진 말 같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0: 그러면은 네. 소문자로 써볼게요.
1: That's right. 자, 우리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Well, it was his ex's name. Check it out. Yes, 전 애인, 그렇죠. 이거 근데 한국에서도 X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0: 있어요, 있어요.
1: Right, right. X란 게 조금 유행어처럼 한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well, 이게 forme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전에라는 거. 그걸 조금 더 슬랭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전 애인 얘기하고요. 만약에 남친인지 여친인지 아니면 뭐 다른 관계인지를 쓰고 싶으면 그 뒤에다가 이렇게 dash를 거주고 써주시면 돼요. 그죠? X, 여자친구면
0: girlfriend,
1: 뭐, 남자친구면 X,
0: boyfriend,
1: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앞부분에 그냥 가벼운 말투 요거 나왔어요. 그죠? Well, 이라고 하는 거. 툭 하면 우리가 회화에서 듣게 되죠. 이거는 큰 별거는 아닙니다. 하나의 추임새 같은 거여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망설이고

0: 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할때 툭하면 쓰는 그런 말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연기하듯이 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네, 주어를 that으로 잡아볼게요.
1: Well, that's not my problem.
0: 그렇죠. Well, that's not my problem. 뭐 그건 뭐내 문제가 아니지. 이런 느낌 가볍게 연기하기 딱 좋죠. 자,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true가 아니야.
1: Well, that's not
0: 그렇죠.
1: true.
0: Well, that's not true. 느낌 맞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추임새라도 연습, 억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가끔 가다가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발음은 굴린다고 하는데 되게 좀 한국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기를 안 하셔도 저 그래요. 그게 약간 수줍음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1: 맞아요.
0: 하실 때 진짜 거기 빠져들어 버리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Well, that's not my problem.
1: Well, that's not my problem.
0: Well, that's not true.
1: Well, that's not true.
0: 가볍지만,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it was his ex's name.
1: Well, it was his access name.
0: 와우, 와우, 와우.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해봤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Maybe it was a mistake. Maybe it was a mistake.
0: 네, 전체 대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1: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0: Maybe it was a mistake. Maybe it was a mistake.
1: Well, it was his ex's name. Well, it was his ex's name.
0: 오케이. 자, 우리 뼈대 패턴, 프레임 패턴스를 활용해서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하겠습니다. 자, call someone something이 아니라 by something. 뭐뭐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부르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걔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날 불렀어. 네. 자, 그는 나를 불렀어. 이거는 잘라서 해도 되고, 보고 하셔도 돼요. 그는 나를 불렀어. 어떻게 해요?
1: He called me
0: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1: by someone's
0: Someone else's.
1: Someone else's name.
0: 그렇죠.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Yes? 두 번째 해볼게요. 걔는 날내 별명으로 불러?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그녀는 날 불러.
1: She calls me
0: 나의 별명을 사용해서.
1: By my nickname.
0: 그렇죠. By my nickname. 나쁘지 않죠?
1: Yeah.
0: Okay, let's try one more. 난 그들을 성으로 불러. 그들의 성으로 불러.
1: I call them by their last names.
0: 그렇죠. I call them 그냥 last names가 아니라 by their last names. 이렇게. Right? 자, 두 번째는 우리 가벼운 거. 요거는 연기에 집중해 볼게요. 빠져들어 주세요. 뭐 자기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는 거. 자, 조금 직역해 드릴게요. 뭐 그건 그의 전 애인 이름이었어.
1: Well, it was his ex's name.
0: Well, it was his ex's name. All right. 두 번째, 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쿨하게.
1: Well, that's not my problem.
0: 그렇죠? Well, that's not my problem. Okay, let's try one more. All right.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연기해 주세요.
1: Well, that's not true.
0: 아, 완벽합니다. Very, very nice. Okay, 자, 이렇게 입영작 패턴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그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날 불렀어.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그녀는 날 내 별명으로 불러. She calls me by my nickname. 난 그들을 성으로 불러. I call them by their last names. 뭐, 자기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다는 거. Well, it was his ex's name. 뭐,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Well, That's not my problem.

0: 그건 사실이 아니야. Well, that's not true.
1: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Why did you dump your boyfriend?
3: Oh, he called me by someone else's name.
2: Maybe it was a mistake?
3: Well, it was his ex's name. 상수.
2: Oh no.
3: Oh, my 상수.
2: Oh, dear.
0: 오케이, 여러분,
1: We made it.
0: 수고하셨어요.
1: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내 남동생은 엄청 게을러. 그냥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엄청 게을러.
0: My brother is so lazy.
1: 그렇죠. So lazy. So라는 거 엄청나게, 엄청. Right?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Call someone by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날내 별명으로 부르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나 봐요. 별명으로 날 부르신다. 요거 되겠습니까?
0: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거 활용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 홈페이지에
1: 네,
0: 올려주세요.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아주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Yes, 여러분들 신나시죠? 여행 영어 하실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놀이공원 갈 땐 아이가 되고파.
1: 그렇죠. 아무래도 놀이공원 가면은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잖아.
0: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그런 금액적인 느낌이랄까, 뭔가 입장 관련된 거.
1: 입장료가 더 저렴한가요, 요즘에?
0: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 어른...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1: 근데 그거 아세요?
0: 네.
1: 키즈 카페는 네. 키즈 카페는 아이가 더 비쌉니다.
0: No way.
1: 어른이
0: Are you
1: 더
0: serious?
1: 네, 어른이 더 저렴합니다.
0: 와.
1: 모르셨죠?
0: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그거를 즐기는,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은 사실 들어가도 오히려 케어만 해주지.
0: 그냥 뭐 커피 마시고.
1: 예, 예. 그래서 와우. 어른이 쌉니다. 예.
0: I never thought about that. 와우.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우리 미션을 우리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성인 두 명하고 다섯 살된 아이 한 명이요. 라고 이제, 예, 들어갈 때 말을 하는 거죠. 티켓을 사려는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1: 요거 뭐, 네, 성인 둘, 다섯 살 아이 하나, 뭐, 이렇게 표현할
0: 문장은
1: 수
0: 좀
1: 있을 것
0: 길어질
1: 같은데요?
0: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입장료 얼마인가요?
1: 아.
0: 요거 할수 있을까요?
1: 얼마인가요는 저희가 너무 많이 물어본,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뭔가 또돈 관련된 그런 단어를 떠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도전합시다. Excuse me.
0: Yes, ma'am.
1: 저기 성인 두 명하고 다섯 살된 아이 한 명이에요.
0: Can I help?
1: 아, 그러니까, we, two adults and 5 years old child, one.
0: Child, one, two adults.
1: 입장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how much is it, 이, 뭐야, 입장하는 거. 입장료? 이거 뭐라 하지?

0: 저희가 왕초보 영어에서 최근에 사실은 몇 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몇 years old.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를 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한 번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래서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언어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1: 계속 쓸수록 늦는데,
0: 네네네.
1: 한번 했다고 전혀 기억을 못하네요, 공상 씨는. 그냥 원래대로 했네요.
0: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존 그걸로. 그래도 일단 그걸 했다는 거가 어디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제가 옵션 확실하게 마스터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How much is the admission?
3: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theme park 같은 데간 거예요. 뭐 아니면 무슨 뭐 amusement park 같은 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성인 두 명하고 다섯 살된 아이 한 명이요. 이러고 입장권에 대해서.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아, we have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두 명의 어른들,
0: 네.
1: adults를 쓰면 될것 같고요.
0: 오.
1: 두 명의 어른들,
0: 복수로.
1: yeah.
0: Okay.
1: and 그리고
0: 네.
1: 한 명의
0: 한 명의
1: 다섯 살
0: 된
1: 된 아이.
0: 아이.
1: 예.
0: 그게 뭔가 축약된 느낌.
1: 뭔가 그러네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두번 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오늘 감이 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종종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번에 이해 못 하더라도 일단은 adults 맞는지 보겠습니다.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정답?
1: 네.
0: Perfect. Okay. A-D-U-L-T 성인이라는 단어죠. 근데 강세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갈것 같아요?
1: Adults.
0: Exactly. 자, 이렇게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유에다 강세를 많이 주면서 adult, adult.
1: Adults.
0: 아하.
1: Adults.
0: 네. 이게 지역에 따라 adult라고 하는
1: 어,
0: 곳도 있기는 있어요. 좀
1: 들어왔어요.
0: 드물긴 하지만 adult라고 하는 곳도 있다 정도만 느껴주시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Adult. Right. 자, 우리 복습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ocus 해주세요. 우리가 몇살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형용사로 몇 years old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예를 들어, 난 다섯 살이에요. 그러면 I am.
1: I am 5 years old.
0: 그녀는 열 살이에요.
1: She is 10 years old.
0: Right? years old. 이렇게 복수로 당연히 몇 살이라고 한다면, 한 살이 아닌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살이 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오케이? 사람 한 명을 얘기를 하니까
1: 네.
0: 하고 나서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시를 그어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years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요. 그냥 단수로 써 버리면 돼요. So, 몇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거 자체만으로도 몇살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남자다 이 얘기를 쓰고 싶어요. 남자가 영어로 뭐예요?
1: Man.
0: 그럼 여기 넣어도 돼요.
1: 아.
0: 몇 살, year old man. 여자는 영어로 뭐죠?
1: Woman.
0: Woman, right? 그러면은, 10살 된 여자, 이러면은, 10살 된 여, 뭐, 30살 된 여자, 이렇게 써볼까요?
1: Thirty-year-old woman.
0: Woman! 이렇게도 써도 되는데, 그 뒤에 man이나 woman이라든가, 굳이 그런 걸 쓰지 않더라도, 얘 자체도 명사가 또될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아무래도 예를 들어 다섯, 여기 다섯 살, 5가 들어가면 child란 얘기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So,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다섯 살이다 라는 거는 옵션이 이제 세개 생긴 거예요.
1: 네.
0: I am 5 years old,
1: 네.
0: right? 제일 간단한 거. 두 번째는 I am a 5-year-old child or kid. Or, kid, child 다 빼버리고 그냥 I'm a 5 year old 또 가능하다는 거. Do you understand now? Okay.
1: Yeah.
0: So 여러분들한테 옵션을 더 많이 드려야 여러분들도 말할 때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빠르게 생각나는 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몇 years old만 더 사용하게 될
1: 무조건 생각이
0: 거예요.
1: 나죠, 그게.
0: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몇살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6살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1: A 6-year-old.
0: 거기까지, right?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숨을

0: 21살 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1: 21 year old.
0: 그렇죠? A 21 year old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 대신에 더를 쓸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
1: 아, 그 사람 할 때는
0: 이라고 할
1: 그렇죠.
0: 때는 가능하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요, 6살 된 사람, 한마디로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 We have a 6-year-old.
0: 그죠? We have a 6-year-old. 그러면, 아, 저희 6살짜리 꼬마 있습니다. 한명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혹시 뭔가 로또가 됐다라는 표현 아세요? 영어로? 진짜? 로또?
1: 이겼다. Win.
0: Yeah! So, win the lottery라는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Win the lottery. 근데 과거는 win의 과거 뭐예요?
1: One.
0: One. 이거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그 21살짜리가,
1: 네.
0: 오케이? 그 21살짜리 사람이 그 라로이를 이겼다. 땄다.
1: 땄다. The 21-year-old won the lottery.
0: Exactly. The 21-year-old won the lotter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와요?
1: Yeah.
0: 얘가 주어로 쓸수 있었다는 거는 얘가 명사란 얘기잖아요. 그죠?
1: 그러네요.
0: 이렇게 쓰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굳이 남잔지 여잔지를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런 거가 더 민감할 경우면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특히 가사에서, 아, 기사 같은 거 있죠. 신문 기사나 막 뉴스 기사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오케이?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a 6-year-old.
1: We have a 6-year-old.
0: The 21-year-old won the lottery.
1: The 21-year-old won the
0: There
1: lottery.
0: you go. 이것도 원한다면 뒤에다가 뭐 child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얘도 21-year-old 뭐 woman or man
1: Yeah.
0: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that's it. 아, 자, 그리고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따서 한번 응용해볼게요.
1: 네.
0: 여러분 보고하셔도 돼요. 저희는요, 성인 2명하고요, 5살짜리 2명이 있어요. 이번에는 2명, 아이가 또 둘인 거예요, 지금.
1: We have two adults
0: 그리고 5살짜리 2명 있어요.
1: and 2 5-year-old.
0: 너무 좋아요. 자, 근데 hold on one second. 2였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5-year-old 뒤에 또 복수로?
1: Old?
0: 예스. 엄청 이상하지만 제가 이거 단수라고 얘기를
1: 아,
0: 했잖아요.
1: 그러네요. 이거 빠지고 여기에 S가 붙는
0: Yes,
1: 거네요.
0: exactly.
1: 아.
0: Just like this. So we have two adults. 얘는 익숙해요. 그렇죠? 그냥
1: 예.
0: 단순하게 명사에 S 붙였으니까. 하지만 제 뒤에도 명사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5-year-old 자체가 명사예요. 그래서 한 명이면 a 5-year-old, 두 명이면 2 5-year-olds. Yes?
1: Yeah.
0: Okay.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처음 접하면 패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Alright?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생각이 돌때 빨리 손으로 써보는 거, 많이 응용하는 거, 이것만이 영어가 늘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본문 읽어볼게요. We have two adults and a 5-year-old.
1: We have two adults and a 5-year-old.
0: Alright, very nice. 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바로 미션. 입장료 얼마인가요? 이거는 알아야 될것 같아요. 물론 써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아, 이게 참안 헤어져서. 근데 아마
0: 네.
1: 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어휘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오히려 이거가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되게 학구적인 단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1: 맞아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0: 어드미션.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왜 영화에서도 그 불가능한 미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못
1: 미션
0: 알아.
1: 임파서블 같은.
0: Alright, right.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 much is the admission? There you go. 그냥 mission 앞에 AD가 붙은 단어고요. 강세 어디 줬죠, 지금?
1: Admission.
0: Mission, admission. Alright? 입장 요요 자체가 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단어를 제거하면은 패턴은 너무나 심플한, 그쵸? 거의 영어 회화의 기본 자세 수준인 거 나와
1: 네.
0: 있죠. 뭔가의 가격 물어보는 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뭐 해외여행을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암기 수준으로 거의 자동화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자동화된 것도 왜 됐겠어요?
1: 반복해서 그런
0: Yes,
1: 거예요.
0: exactly. So, 요거 한번 가볼게요. How much is 무엇? 이게 너무 쉽다? 그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0: 명사가
1: 복수일 때?
0: 복수일 때 여러 개라면 is가 아니라
1: 아.
0: are. 이렇게 하나씩 이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그 서비스는 얼마인가요? 그것도 할까요?
1: How much is the
0: 그렇죠. How
1: service?
0: much is the service? Right? 하지만 이번에는 이 안경은 얼마죠?
1: 안경이요?
0: 네.
1: How
0: 안경이 뭐예요?
1: glasses?
0: Yes.
1: How much are these
0: 그렇죠.
1: glasses?
0: How much are these glasses, right? Glasses는 복수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Do you understand? Right. So 여러분들 how much is 이거에만 익숙하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그런 센스. 쉽죠? 나쁘지
1: Yeah,
0: 않죠? 오케이.
1: yeah.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much is the service?
1: How much is the service?
0: How much are these glasses?
1: How much are these glasses?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1: How much is the admission?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e have two adults and a 5-year-old. We have two adults and a 5-year-old. How much is the admission? How much is the admission?
0: Alright.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귀를 완전 열고 들어줘야 돼요. 자, 성인은 10달러고, 아이는 5달러입니다. 네.
1: An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0: 네.
1: It's.
0: 이거는 약간 guess를 해볼 수가 있겠죠.
1: Yeah. It's $10 for the adults.
0: 아하.
1: 성인들은 10달러고요.
0: 이것도 좀 이렇게 나눠도 되겠네요. 만약에 잔잔히
1: 그렇죠.
0: 자르다면.
1: 5달러입니다. 아이들은요. 복수로 써주면 됩니다. Children.
0: 오케이. 왜 단수 안 쓰고 복수 썼어요?
1: 아이 저기 앞에 어덜츠.
0: 그것도
1: 네.
0: 하나고요. 또 하나는
1: 어가 빠졌죠.
0: 그것도 또 하나고요. 그것도 그렇고 생각을 해봤을 때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그만큼을 이렇게 charge를 합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general하게 만든 거죠.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Check it out. You got it.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요거 볼게요.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 보통 주어를 뭐로 잡죠?
1: It.
0: Mm-hmm. It's 얼마. It's 얼마. Right?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뭐뭐 is 얼마. 이것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가격 얘기할 때 it's $5. It's $20.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은 갖춘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명사를 붙여 버리는 겁니다. So 얼마입니다. 명사는요. 요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1: 네.
0: Okay? So $10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So adults는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입장료 같은 거, 어떤 서비스 가격, 뭐 티켓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툭 하면 나오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Do you understand?
1: 네?
0: Right? 구조 자체는 좀 쉬운 편이죠. 얼마입니다. 누구에게? Yes? Okay.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은 영어로 뭐예요?
1: Student.
0: 그러면 학생들은 $20입니다. 왜 학생 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어떻게 해요?
1: It's $20 for students.
0: 그렇죠. It's $20 for students, right?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students are $20. 이게 되게 이상하죠.
1: 네.
0: 사람인데 이거를 가격을 매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오. 무료는 뭐죠? 무료?
1: Free.
0: Free. 그러면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어떻게 할 거?
1: 어떻게 It's free for children.
0: 그렇죠. It's free예요. 누구에게? For children. Do you understand?
1: Yeah.
0: All right. Just like this. So, 의미절로 나누면 요 정도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t's $20 for students.
1: It's $20 for students.
0: Oh, it's free for children.
1: Oh, it's free for children.
0: All right. Very, very nice. 자, 요것도 갈게요. Adults. 강세 주의해 주시고요. All right.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1: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0: 오, 이번 거 발음 좋았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좀 긴데 괜찮겠어요?
1: 그럼요.
0: Okay, let's go. 아, 아이가 겨우 5살이군요. 그럼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언더 뭐.

0: 예.
1: 몸무게 50년.
0: Oh, he's only five. 아, 그는 겨우 5살이네요.
1: 네.
0: 그러면 그는 할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거니까, come in을 쓸까요?
1: He can come in. I mean, 그것도 말은 돼요. 자, 근데 입장한다는 걸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상훈 씨, 이렇게 하면 아마 알 수도 있을걸요? 아, 나가! 이게 뭐예요?
0: Get out! Get in이군요. 아.
1: 바로 느낌 왔네요.
0: 아.
1: I like that. Very nice. 자,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Yes. Again, come in. 이걸 쓴다고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get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되더라도요, 이거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Get의 의미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움직임. So,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니까, get
0: Get out.
1: out. 안쪽으로 들어온다니까, get
0: Get in.
1: in.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도착한다라고 할 때도, I got there. I got to the post office. 이런 거할 때도 get을 쓰죠, 그렇죠? Alright, so 요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 get in이랑 세트로 가져갈게요. 여러분 필기 같이 해주세요. 나가다는 get.
0: 참, 우리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1: 어.
0: Get out.
1: 수업하다가
0: 예,
1: 너또 자? 이러면서
0: 좀막 떠들어가지고.
1: 아, 떠들어가지고.
0: 상훈, get out.
1: get out, right? 오케이. Okay. 그것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반복됐기 때문에, right? 뭐 택시 같은 데에서도 right, get in, get out. 충분히 쓸수 있겠죠. Very nice. 자, 그리고 우리 덩어리 표현 하나 있는데요. He can get in, right? 근데 얼마에?
0: For free.
1: For free. There you go. 바로 무료로. 네. 얘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형용사는 그냥 free잖아요.
0: Yeah.
1: 근데 for free 그러면 무료인이 아니라 무료로라는 부사 덩어리가
0: 부사.
1: 됩니다. So, 그는 무료인 들어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So,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Alright. There you go.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나는 영어를 무료로 배우고 있어. 나 영어 배우고 있어. 무료로 배우고 있어.
0: I learned English.
1: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거예요.
0: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그쵸.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이런 느낌으로. Okay? I don't have to pay anything.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Get in의 과거가 뭐예요?
0: Got in.
1: Got in, right? 그러면 그녀는 무료로 들어갔어.
0: She got in for free.
1: 그쵸. She got in for free. Because she's only 5 years old. 이런 느낌. You got it? 오케이. Okay. So, for free라는 덩어리 이렇게 묶어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She got in for free.
0: She got in for free.
1: Alright. 자, 참고로 우리가 돈을 낸다라고 할때 반대로 무료로의 반대를 써야만 된다라고 하면 for a f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fee를 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유료로 아니면 돈을 내면 이걸 하실 수 있다. 요 정도. 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0: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1: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How much is the admission? How much is the admission?
2: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Oh, he's only five. He can get in for free.
1: Bio대 pattern, frame patterns라고 하죠. 활용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이명작 하겠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하던 거 잠깐 놓으시고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자, 몇 살짜리 사람을 얘기를 할 때 a 뭐뭐 year old 이거 이렇게 S 안 붙입니다. 자, 갈게요. 성인 두 명하고요. 다섯 살 된 아이 한 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좀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저희는 성인 두 명을 데리고 있어요.
0: We have two adults.
1: 그리고 다섯 살짜리 한 명이요.
0: And a five-year-old.
1: 그렇죠. And a five-year-old. Or and a five-year-old child. Okay? 자, 두 번째. 저희는요, 여섯 살 된 아이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희는 여섯 살짜리가 있어요.
0: 네. We have a six-year-old.
1: That's it. We have a six-year-old. We have a six-year-old child, a six-year-old girl, a six-year-old boy, you know? 자, 하나 더 해볼게요. Win the lottery 활용해서
0: yeah.
1: 그 21살 된 청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자, 그 21살짜리 사람.
0: The 21-year-old.
1: Win the lottery 했다. 근데 과거로.
0: Won the lottery.
1: Won the lottery. 이게 복권을 따다라는 덩어리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Very basic, but essential. Alright? So, how much is 무엇? How much are 무엇들? 갈게요. 입장료 얼마인가요? 그 입장료는 얼마죠?
0: How much is the admission?
1: 그죠. How much is the admission? 근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실수가 나도 괜찮습니다. That's okay. 자, 두 번째. 그 서비스는 얼마죠?
0: How much is the service?
1: Beautiful. How much is the service? Right? One more. 아까 전에 제가 안경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유리잔이란 뜻도 되거든요.
0: 두 개 다 되죠.
1: 오케이, 둘 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유리잔들은 얼마예요? 하나 아닙니다. 이 유리잔들은 얼마예요?
0: How much are these glasses?
1: 그렇죠. How much are these glasses? Just like that. 오케이? 단수 복수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명작 패턴 한 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0: 네. 성인 두 명하고 다섯 살 된 아이 한 명이요.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저희 여섯 살 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six-year-old. 그 21살 된 청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The 21-year-old won the lottery. 입장료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그 서비스는 얼마죠? How much is the service? 이 유리잔들은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se glasses?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3: 해결!
0: Oh, excuse me.
3: Yeah.
0: We have two adults and a five-year-old. How much is the admission?
2: Oh, it's $10 for adults and $5 for children.
0: Children is $5.
2: Oh, he's only five.
0: Oh, five.
2: He can get in for free.
0: Wow, free. Okay, yeah. Thank you.
1: Yes.
0: Okay, 여러분.
1: Well done. You guys, amazing job.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날 내 별명으로 부르셔 라고 했습니다.
0: Yeah.
1: 자, my grandma calls me 인데.
0: Yeah.
1: 뭐뭐를 이용해서 뭐뭐로라고 할 때 전치사 못 썼죠?
0: By 썼어요.
1: Exactly. 자, by 나의 별명이니까 my
0: nickname.
1: Nickna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아주 심플하지만 중요한 how much is or are 무엇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이 양말들은 얼마죠? 이 양말들 얼마예요?
0: 여러분 이거는 복수로만 그쵸? 잘 한번 yes. 포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응용 문장 많이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1: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next week.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인천의 불법 개농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서로를 물어뜯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던 식용견들.
1: 아가, 눈 좀 떠봐. 아가.
0: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배는 구조 후에도 철창을 물어뜯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먹어선 안 되는 것을 먹고 장폐색에 걸려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배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벤을 찾아간 곳은 힐링의 도시 순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축 아파트에 벤이 산다고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벤이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요?
3: 아, 네. 거실에 지고 있어요. 아,
2: 들어가도 돼요?
3: 아, 네네. 들어오세요.
2: 감사합니다.
3: 네, 이쪽으로 오시면 벤 여기 있거든요.
2: 아, 우와.
0: 와, 벤 안녕.
2: 벤 안녕. 근데 실내에서도 이렇게 목줄을 하고 계시네요.
4: 평소에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세우고 있어요.
0: 어? 이렇게 얌전한데요?
5: 어, 네. 하지마, 하지마. 벤이.
2: 몰라요.
5: 괜찮아, 괜찮아. 본인은 이제. 네, 이리 와.
0: 아, 낯선 사람을 향한 공격성이 있군요.
5: 이리와, 이리와. 한계가 이제 다 달아서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는 이 상황이 불편한데 이게 계속되니까

0: 조금 이제 성질 낸 거죠.
1: 강렬한 첫인상의 벤, 지금 임시보호 중이래요.
2: 제가 임보 공고 때 네. 사진을 봤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좀 살이 쪘네요.
3: 그 당시에 올 때 한 21kg 정도 됐거든요. 지금 최근에 병원에서 잰 게 29kg 됐어요. 저희가 샤워 시키는 게 미안한 거예요. 갈비뼈가 다 드르륵 드르륵
1: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벤에게 목줄과 입마개도 추가로 씌우기로 했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면 안전장치는 필수죠.
4: 앉아. 벤 앉아.
1: 뒤로 돌아 조심조심 들어가는 제작진.
5: 야, 하지 마. 어허. 하지 마. 벤 하지 마. 타인 반응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훈련을 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 하지마! 하지마! 네, 이제 방금처럼 네, 고요한 것 같았는데 방금처럼 달라야 되니까 하지마.
1: 제작진을 가만히 노려보는 벤.
5: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1: 와, 경고 없이 확 달려드네요.
5: 하지마 너.
1: 결국 피디님 팔뚝에 상처가 났네요. 과연 벤과 피디님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촬영은 어떻게 하죠?
3: 인보하는 개다 보니까 저 입질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는 항상 그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거니까 이제 저희 손으로 그 끝을 정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한번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보까지 드리게 됐어요.
1: 결국 카메라만 남겨두고 잠시 철수하기로 했는데요. 와, 너 그 사납던 벤 맞니?
6: 괜찮아.
1: 지금부터 벤의 일상을 관찰해볼까요?
4: 터치. 옳지,
1: 오, 벤 좀 하는데 기세를 몰아 어질리티까지 도전합니다.
6: 턴 옳지.
1: 벤이 훈련을 정말 잘 따라오네요.
5: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고요.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어, 뭐 캔넬에 뭐 하우스 나와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좀 시켰는데 생각보다 저희를 정말 잘 따라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얘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1: 내 이름은 벤, 천재견이죠. 그런데 아빠 보호자를 무는 벤, 아무리 말려도 그만두기는커녕 집요하게 발과 손목을 노리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3: 아예 자리를 떠버리면 멈추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옆으로만 피하면 계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좀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미개처럼 입을 이렇게 잡아가지 못하게 해라 하고 입을 잡고 있어도 계속 물고 자기는 계속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근데 아프거든요. 약간 꼬집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밀치고 이제 누르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버리고 이빨이 있었으면은 사실 응급실을 막 몇 번이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1: 네? 이빨이 없다고요? 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빨이 모두 달아있네요. 앞니는 물론 송곳니도 없는데요. 개농장에서 트라우마로 구조 후에도 철장을 물어뜯었던 벤. 반복된 이상행동으로 대부분의 이빨이 마모됐다는데요. 벤의 입질이 이빨 상태와 관련이 있진 않을까요?
7: 와우,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심한 거.
8: 신경 다 노출됐네. 특히 송곳니. 와, 이거는 100% 아파요. 100% 시려요.

0: 이것도 강력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빨이 이 상태면 뭐든지 물어야지 내가 조금 덜 오히려 더 아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극을 줘야지만 시원함이나 막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런 이빨 통증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죠. 이거 사람 똑같아요. 네. 우리도 어디 아프면 살짝만 아파도 더 방어적으로 되고 공격적으로 바뀌는데
1: 이거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
0: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는데? 와, 이 상태로 그냥 살았다고?
2: 설쌤조차 믿기 어려운 상태라니 벤 그동안 많이 아팠겠다.
3: 벤이 손님 왔다.
4: 앉아.
2: 가슴줄과 목줄, 입마개 3종 세트로 손님 맞을 준비 완료. 괜찮을까요? 아, 그럼 그렇지.
5: 그만. 그만.
2: 제작진을 볼 때보다 더 흥분하는데요.
6: 어떻게 돼서 너무 싫을까 봐.
4: 기다려. 기다려.
2: 손님의 정체는 누구인가요?
4: 저희 친언니예요.
7: 누가 친언니한테 지저랄까요?
4: 갑자기 집을 비워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 언니가 자주 왔었으니까 언니한테 밴 밥을 좀 챙겨주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언니가 밥을 챙겨주러 왔다가 밴한테 이제 물린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때 엄청 심하게.
6: 눈이 초점이 없이 순간 이렇게 목덜미 쪽으로 입을 이렇게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쳐냈는데 이제 산책을 나가야 돼서 하네스를 씌웠는데 그때 정말로 심하게 물고 이제 팔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서 이제 저도 놀래서 이제 확 빼는 과정에서 이제 손에 조금 상처가 나서 이렇게 출혈이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더 이상 얘랑 같이 항공안에 있으면 더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제 뒤를 덮치더라고요.
2: 작년 여름 임시보호 초기만 해도 친언니를 잘 따랐던 벤. 친언니도 그런 벤을 무척 아꼈기에 공격은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6: 배신감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정말 막 이뻐하면서 제가 간식도 막 집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먹여주고 막 진짜 정말 이뻐했는데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좀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상처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2: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네, 네. 과연 벤과 친언니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둔감화 훈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벤과 눈을 마주치면 간식을 주는 1단계 성공. 친언니를 보고 다시 보호자를 보면 보상하는 2단계도 무사 통과. 내친 김에 눈맞춤까지 시도해보는데요. 과연 벤의 반응은? 와, 엄청난데요?
6: 간식도 잘 받아 먹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2: 사실 가족 훈련은 올 초부터 계속했대요. 하지만 훈련을 잘 받다가도 간식이 없으면 공격하는 벤 때문에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고야 말았다는데요. 타인을 향한 벤의 공격성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또 언제부터 그랬니?
4: 벤이 좀 이쁘게 생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벤을 보고 만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철창에 손을 넣었는데 손이 물리는 사고도 있었다고 들었고 이제 직원들도 뭐 벤 밥을 챙겨주거나 그런 걸 챙겨줄 때 그 간혹 몇 번씩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8: 이제 개 농장에서 태어나서 뜬장에서 이제 처음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마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을 것 같아요.
2: 벤은 불법 개농장의 뜬장에서 태어난 식용개헌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 죽을 차례가 되어서야 나갈 수 있었던 지옥에서 어미개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죠. 벤의 공격성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을까요? 안타까운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8: 와이프가 먹고 있는 육포를 입속에 육포가 있으니까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입속에 이제 세긴 아니지만 깨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재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못하게 하니까 얘가 성질이 나.

0: 했는지 이제 갑자기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나운 개들이 하듯이 물고 막 늘어지더라고요. 좀 체중을 이용해서 팔이 엄청 욱신거렸고 이제 나중에 당연히 막 피멍이나 이런 거 좀 들었고요. 이제 보호소 측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아, 이 상태라면 좀 인보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에 이제 다른 위탁처의 교육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돌아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1: 임시 보호 2개월 만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 보호자 부부에게 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더 컸다는데요.
2: 어디 갈 때마다 여기 벤이 막 뭐 했던 곳인데 여기 벤이 막 날뛰었던 곳인데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 타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또 그 모습 보면 둘이 막 같이 울고
0: 가족하고 헤어지니까 좀 복잡했어요. 어떤 상실감도 있었고 뭔가 자책감도 있었던 것 같고
1: 결국 20여일 만에 다시 찾아간 보호자들 과연 벤이 알아봤을까요?
2: 근데 이제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엄청 꼬리를 흔들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0: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바뀌면 분명히 얘는 나아질 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다시 살아볼까? 어차피 당장 얘를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2: 5살, 6살이지만 항상 배는 지금 5개월 수준일 거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저희 만난 그 이후로 시간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짠하죠.
1: 그날 오후
0: 벤, 산책 가자.
2: 네, 산책 갑시다.
0: 아이씨야. 옳지. 잘했어, 벤.
3: 어서 나가자게.
1: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산책 시간.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물어뜯는 벤. 어? 저거 우리 피디님 신발인데? 왜 물어뜯는 거죠?
4: 그만.
0: 이게 다른 사람 워낙 싫어하니까 이제 신발에 냄새가 나가지고 아마 얘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2: 타인의 체취가 모든 물건은 뭐 장갑이나 신발이나 양말이나 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1: 집을 나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0: 기다려. 벤 기다려. 기다려. 가자.
1: 사고를 대비해 언제 어디서나 훈련 모드.
0: 야, 앉아.
4: 옳지. 됐어. 옳지.
1: 와, 집 근처에 이렇게 근사한 산책로가 있다니. 벤 좋겠다. 위풍당당. 벤이 산책을 꽤 잘하네요.
2: 벤이 처음 할 때는 아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나오지를 못해서 밖에 익숙해지는 거를 저희가 계속 했더니 이제 나오니까 극으로 이제 정반대 성향으로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개들한테 달려들고 줄 당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를 안 하게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1: 산책 훈련 초반엔 흥분한 벤을 몸으로 제압했었대요. 점차 간식 보상 훈련으로 바꿨다는데요.
4: 아주 잘했어.
5: 빠져들었다 빠져나오는 트레이닝? 이거 쉽지 않아요. 흥분도 높은 아이들한테.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벤이 딱 쳐다보더니 지나가고 나서 바로 보호자는 딱 쳐다보고 그 명확한 타이밍에 보호자들이 딱 클리커를 누르는 걸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이제 샥 올라오는 거죠. 와, 벤네도 보호자님도 진짜 최고입니다.
1: 평화롭게 산책을 하던 그때
2: 사이는 어머니인데
0: 벤 인사해.
1: 괜찮을까요?
2: 오빠 제일 잘 잡아. 아,
0: 잡고 있어.
6: 괜찮아 괜찮아 방방이 괜찮아.
0: 벤 인사할래.
6: 가자 이제 가자 동네 가자. 돌아 가. 가. 가. 가.
0: 벤이 옳지.
1: 어, 잘 참았어 벤. 하지만
0: 어허.
1: 아직도 낯선 사람들을 그만. 보면 흥분도가 높아지네요.
0: 벤 그만. 옳지. 잘했어 벤이.
1: 아직 훈련 중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7: 이거는 지금보다 더 난리였던 건가?
0: 네,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무조건 줄 당.

0: 넘기면서 달라들려고 했었어요. 콜을 한다거나 좀 관심이 끌었을 때 하던 걸 관두고 저희를 봐야지 저희가 보상을 주는데 사실 그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네,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이제 저희한테 집중을 하면 그때 이제 보상을 주고 있어요.
1: 예기치 못하게 가깝게 저희도 모르는 확 지나버리시는 분 정말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괜히 특별한 반응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2: 그래도 지금까지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이만큼 올 수 있었답니다.
3: 들어가.
2: 산책을 끝내고 나니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 벤. 그 이유는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웬 정수기? 사료에 온수는 왜 붙는 거죠?
3: 이빨이 없어서 그런지 식탐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안 씻고 바로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요 이제 밥량도 많은데도 뭐 3초면은 다 먹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먹어서 이제 다시 개워내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킥킥대고.
2: 이토록 벤의 식사에 신경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난해 여름 차광막을 뜯어먹고 장폐색에 걸렸던 벤.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임시보호가 절실했죠.
0: 말 그대로 그 사진이 정말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건강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첫 시작은.
3: 그냥 살만이라도 찌워서 빨리 막 보내자. 이렇게 너무 짠하지 않냐 해가지고 남편도 그러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좀 생각보다 오래 눌러붙어 있고 있어요.
2: 신났네요.
4: 기다려. 봐봐.
2: 벤, 그렇게 맛있어? 바닥에 떨어진 사료까지 야무지게 주워 먹고 식사 끝. 배도 부르겠다.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꽁냥꽁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요 댕댕이 베개는 대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로망이죠.
5: 자자.
2: 벤, 좋은 꿈 꿔. 다음 날 아침.
6: 우리 맹구.
2: 맹구요? 이름처럼 귀염뽀짝한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7: 이거.
3: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한 몽구라고 16살 저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고 여기는 저희 엄마예요.
8: 아, 친정어머니세요?
3: 네. 느릿느릿.
2: 나이가 많아 느릿느릿 산책하는 몽구. 함께한 긴 세월만큼이나 엄마 보호자의 결혼 결정에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아이래요.
3: 보통은 결혼 전부터 같이 사는데 저는 이제 아예 애들하고 떨어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서 결혼식 당일날에 신혼집에 들어갔거든요.
2: 친정엔 네 마리의 반려묘도 있는데요.
3: 소룡 손.
2: 손을 주는 고양이 소룡. 개냥이 온달. 한미모아는 칠봉. 꾹꾹이 마스터 오공이까지. 모두 유기묘들이래요.
7: 어릴 때도 보면은 뭐 그 다른 개뿐만 아니라 동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게 좀 많아서 뭐 학교 앞에 그 병아리 한참 나올 때 병아리도 가져오고 햄스터도 가져오고 집에 좀 동물을 많이 가져온 편이었어요.
3: 비둘기도 데려.
2: 비둘기까지요? 벤을 임시보호한 것도 몽구 때문이었다는데요.
3: 벤을 임보를 처음에 한 이유도 사실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강아지는 몽구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임보를 그냥 해보자 했는데 벤이랑 좀 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계속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 몽구와의 산책이 끝나고

0: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온 엄마 보호자. 그런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배나, 너도 이상하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1: 한 3분 동안 정막. 어머님이 오셨는데 왜 다들 이렇게 침묵이시죠?
2: 이제 저희가 배운 훈련 방식이 벤이 저희랑 소통을 하는 사람한테 좀 더 공격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들어올 때 벤과 저희한테 아무런 관심을 안 주고 얘가 좀 릴렉스가 되고 차분해지면 그때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딸 집에 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들어오면 속상하시지 않으세요?
3: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오히려 익숙해져가지고.
0: 익숙한 듯 간식 주머니와 클리커를 꺼내는 친정어머니가 오늘의 훈련사. 벤, 잘해. 3개월째 훈련 중이라는데 효과가 있나요?
3: 변화는 있어요. 호기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꼬리도 조금 가끔은 살라살라 그냥 물론 먹을 걸 달라고 하긴 하는데.
0: 벤, 간식 때문만은 아니지?
3: 빨리죠. 빨리죠. 지줌 간다. 지줌 간다.
0: 벤이 지지면 보상을 멈추는 걸 보니까 새나기 시청자 많네요. 가족 모두가 어머님의 훈련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보호소에서 다시 돌아온 날 어머니께 끈질기게 달려든 벤.
3: 그날 약간은 변했더라고요. 눈빛도 살짝 다르고 하는 행동이 약간 좀 거칠어졌다 그래야 되나?
0: 갑작스러운 벤의 돌발 행동에 어머님의 팔은 그만 멍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3: 아직까지 살면서 걔한테 물려본 적은 없어요.
1: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멍들기
3: 그 정도 물렸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했거든요.
2: 벤이 저희가 항상 벤은 공격적인 애다 해도 엄마는 벤은 공격적이지가 않아 이러면서 안 공격적이어서 이렇게 멍이 들었구나 그래서
3: 아니 공격은 이빨이 콱 꽂혀서 피가 나는 그 정도로
4: 어머님이 너무 기준이 관대하세요.
2: 예, 피가 이제 이빨이 없으니까 피가 날 수가 없어서 공격적이지 않은
0: 공격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설쌤 어떻게 보이세요?
5: 잠깐만, 얘 근데 이게 얘 공격성이 아닌데?
0: 공격이 아니에요?
5: 무는 게 강박적으로 약간 바뀐 것 같다고. 이거는 이 스카프랑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지 이거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바디랭귀지에서 공격적인 느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도사견, 맹견으로 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가족들한테도 좀 심한 반응을 보이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지금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크니까 멍은 들지.
0: 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2: 괜찮아.
0: 펜스 안에서도 훈련은 이어집니다.
6: 정도면 조금 거리는 더 좁혀도 됐을 것 같거든요.
3: 손으로 좀 안 물려나?
6: 아,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늘 컨디션이면 허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0: 와, 망설임 없이 훅 들어가시네요.
1: 어머, 이전에도 손으로 이렇게 주신 적 있어요?
3: 네. 그때는 이제 입마개는 해가지고 있었죠.
1: 아, 입마개를 한 상태에서는요?
3: 네.
1: 그럼 입마개 없이 지금 이렇게 주는 거면?
3: 그 사고 이후로는 처음이죠.
1: 처음이에요?
3: 네.
0: 이젠 벤이 어머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걸까요? 쓰다듬기까지 허락하는데요. 아유, 아니네. 예측이 안 되네요.
6: 무슨 괜찮아?
3: 괜찮아.
6: 하지 마.
2: 간식이 잊혀지는 순간 바로 이래.
6: 늘 우려하는 상황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해봐도 되려나.

0: 하는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간식은 안 오고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갑자기 확 한 거죠.
1: 훈련을 잘 따라오나 싶다가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벤. 그럼에도 예쁘기만 하다는데요.
2: 저희 어릴 땐 이런 개들이 참 익숙했거든요. 마당에서 같이 뭐 뒹굴고 지금처럼 뭐 목줄을 하던 그때도 아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3: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3: 엄마가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게 아닌가.
0: 물린 사람들은 오히려 애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1: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달려듭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의 훈련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4: 어디 가신 거예요?
3: 이제 훈련 끝나고 댁으로 다시 가요.
4: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요?
0: 네, 거기까지가 저희 훈련의 일환이에요.
3: 네.
0: 외부인이 오는 건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불편한 상황에서 조금 차분해졌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막 흥분해서 짖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내가 싫은 사람이 가는구나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보내고 있어요.
3: 네.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잘 가 하고. 네.
1: 조심히 가시라게. 그날 오후 벤의 이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선 얌전히 있어야 할 텐데요. 병원은 무섭다게. 아이고,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마치기로 했는데요. 벤, 조금만 참자, 알았지?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벤의 이빨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5: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치수, 여기 안에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돼서 까맣게 아마 염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만성적으로 워낙 계속 그 통증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통증을 받아들이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다 모든 이빨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왼쪽 이빨들은 특히 중요한 어금니, 그러니까 사료를 씹는 데 필요한 중요한 어금니는 일단 왼쪽은 살려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치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3: 그 소가죽 개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딱딱한 것도?
5: 어금니를 살리는 쪽은 그런 거 먹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치아라고 저희가 보고 뭐 발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똑같이 먹이시면 상관없습니다.
1: 발치를 앞둔 벤이 걱정되는 보호자 부부. 부디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발치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이빨이 닳아서 뿌리만 남은 상태라 발치가 더 까다롭대요. 벤, 힘내자. 보호자 부부 못지않게 걱정하고 있을 또 한 사람 있죠?
6: 여보세요?
7: 아고 이빨은 다 뽑았어?
6: 다행히 어금니 그 몇 개 살려가지고 한쪽 5분으로는 씹을 수 있대.
7: 겨우 살 좀 찌더만. 이제 다른 거 그것만 해놓으면 다 이런 이상은 없대.
6: 뽑고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깨는 것도 사실 치아가 아파서 깨물었을 수도 있대.
7: 애이나 니나 고생이 많다.
1: 낮에 시작한 수술은 밤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아휴, 고생 많았어, 벤. 무려 32개의 이빨을 뽑았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상해 있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장폐색에 이어 또다시 큰 수술을 받은 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8: 얼마 아플 거야?
6: 지금 그냥 짠한 생각밖에 없어요.
8: 기다릴 때 잠깐 따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허리 걸리니까. 근데 이 모습 보니까 잠깐 그 생각은 좀 너무 미안하고.

0: 있고 벤을 입양해서 키운다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는 불가할 것 같아요. 상상의 날에는 이제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죠. 벤도 완벽하게 고쳐지고 뭐 그런 문제 전혀 안 보이고 저희도 조금 입양 생각하면서도 이제 아이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1: 종잡을 수 없는 벤의 입질과 공격성. 벤이 평생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설쌤이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2: 너구나.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상처를 숙이진 않겠습니다. 벤이 좀 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의 막 심각한 공격성이나 이런 거는 우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게 있네요. 좀 피곤해? 근데 사실 제가 있는데도 좀 피곤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이 좀 릴렉스 됐다라는 거거든요.
1: 혹시 설쌤을 알아본 거니?
4: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설쌤이 움직이자 표정이 달라지는 벤.
0: 잘했어.
4: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은 있을 거예요. 아, 좋아. 트레이닝 진짜 잘하셨거든요. 물론 잘못된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벤은 내 무리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내 무리 바깥은 약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랑 친해진다고 해서 내 무리 아닌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어머님이나 진짜 가족들만 꾸준하게 차근차근히 노력해서 벤의 의심을 풀어주는 걸 목표로 하세요. 두 분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확신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면 돼요. 클리커 쓰시고 칭찬하고 이런 방법, 지금 쓰고 계신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고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속도가 더 빠르고 싶은 마음.
5: 맞아요.
4: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0: 네.
5: 맞아요.
4: 그러다가 더 퇴보해요. 한 번 할 때 보통 얼마나 하세요?
5: 뭐 30분 할 때도
4: 있어요. 너무 길어요. 끝이 즐거워야 돼요. 10분만 해도 돼요. 저라면 지금 스킨십은 안 해요. 우리가 진짜 100% 신뢰를 가져서 그리고 벤이 100%를 신뢰를 가져서 되게 이렇게 느슨한 행동으로 어머님한테 다가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전 교육들이 너무 좋거든요. 스킨십은 안 할 거예요. 클리커를 너무 잘 사용하셔서 진짜 클리커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과 이제 가족들이랑 연습을 할 때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할 건데 우선은 제가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쳐다보면 클릭하고 주세요.
0: 네.
4: 네. 벤의 뇌에서 저를 딱 쳐다봐서 인지가 됐을 때 칭찬을 받게 된다면 저라는 사람과 간식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1단계예요.
6: 얼른 해보자 게. 홀!
4: 지금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좀 들어갈게요.
0: 네.
5: 뒷모습을 쳐다봐도 줘도 되나요?
4: 네, 쳐다만 보면 주세요. 네.
1: 벤이 설쌤을 봤어요.
4: 그치. 네, 맞아요. 제가 나중에 자극을 조금 더 올리면서 다닐 거예요. 네. 옳지. 네.
1: 이 훈련의 깨알 포인트는 무관심인데요.
4: 옳지. 옳지. 네. 난 너한테 뭐 안 할 거고. 별로 관심 없어. 너도 나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는 게 나아요. 네. 지나다닐 때 눈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거나
0: 네.
4: 이러면 사실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남자들 특히 잘 알잖아요. 길거리 가는데 누가 내 눈 이렇게 쳐다보고 와요.
0: 큰일 나죠.
4: 되게 의심스러워요. 네. 남자들은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 신뢰감이 100%인 사람들끼리는 눈을 쳐다보는 거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신뢰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쳐다보는 건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2단계는 절 쳐다보고 바로 클릭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벤이 스스로 고개를 보호자 쪽으로 돌리면

0: 그때 클릭하고 주는 거예요.
1: 네. 1단계와 2단계 차이가 뭐냐면 1단계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2단계는요?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지만 나 쳐다보면 칭찬해 줄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행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2: 한 번의 성공. 그렇지.
1: 잘했어.
2: 간식 먹는 방법을 금방 습득하네요. 그렇지.
1: 잘했어. 이제 3단계가 뭐냐면 보상을 외부인이 하는 거예요. 네. 이때는 조금 움직이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간식을 이제 그쪽에다 던질 건데 네. 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못 먹는 상황이라면 움직여주세요. 어머님이 앉아 이런 거 시키면 잘해요?
3: 네. 간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앉아 하면 하긴 해요. 근데 하고 막 월월될 때도 있고.
1: 되게 이해 안 되죠?
3: 네.
1: 왜 그러는지. 네. 얘가 본능적인 뇌랑 학습적인 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몸은 움직였는데 머리는?
1: 머리로는 알아요. 배운 거 해야 돼. 저 사람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는요. 내 무리가 아니야.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학습이 본능을 밀어내려면. 네. 제가 그쪽으로 던질 거예요.
3: 네.
1: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저는 아직 눈도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2: 벤의 시선을 잘 보세요.
1: 네, 지금.
2: 설쌤이 던진 간식을 부지런히 찾아먹는 벤. 학고열이 보통이 아닌데요? 학부모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심지어 설쌤을 보고 안습니다.
5: 옳지, 벤. 잘했지.
1: 지금 진짜 좋았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주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오히려 보호자님 쪽으로 간 게 칭찬.
5: 옳지, 벤. 잘했어, 벤.
1: 보호자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제 쪽을 바라봐요. 근데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긴장감은 있지만 네. 내가 뭔가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네. 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와요.
2: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1: 한번 리셋 한 번만 시켜서 보호자님 보기 한번 해보세요. 살짝 당겨서 보호자님 보고 앉기 한 번만 해보세요.
5: 베니, 이리 와. 네. 네, 앉아. 옳지. 네.
1: 그리고 한번 줄 느슨하게 하고 네. 어떤 행동 하나 한번 볼게요. 제 쪽을 바라보면서 하는지.
2: 말 끝나기 무섭게 설쌤을 보고 엎드리는
5: 벤.
2: 와, 너 진짜 천재 아니니?
1: 그리고 항상.
5: 옳지.
1: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줄게요, 이제. 이쪽 바라보면서 하는 거 제가 줄게요.
5: 네.
2: 나 잘하냐, 걔.
5: 잘했어, 벤이.
1: 이게 즐거워야 돼요.
5: 네.
1: 저는 벤이가 네. 좀 즐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니까 표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재밌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교육을 하면 귀여워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옳지, 네 옳지, 이런 거 엄청 칭찬해. 이거 옳지. 지금 사실 조금 예민하고 그런 애들이면 감독님 물러갔습니다 지금.
4: 저도 너무 신경 있었는데.
1: 네. 지금 감독님한테 빵 하고 튀어갑니다. 보통은. 네.
5: 옳지.
1: 옳지.
2: 다음 훈련이 기대되는데요. 정말 잘했어, 벤.
1: 교육 되게 잘 시켜놓으시고 벤도 스스로 좀 편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저
3: 캔넬
1: 어때요?
3: 예, 캔넬 좋아해요. 네,
4: 확실히 자기 그렇죠. 공간이라고 인식을 네. 하는 것 같아요.
1: 인지하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면 저는 싫었어요. 저는 소외당하죠.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귀찮게 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우리 엄마 내 거니까 나랑 있어달라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3: 방에
4: 들어가서 놀고 있어.
1: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 평소에 못하던 걸 그때 준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속도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좀 하고 나면 콩토이에 간식 넣어서
5: 네.
1: 캔넬에다가 그냥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건 어머님이 오셨을 때만 줄 거예요.
2: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설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를 괜히 이제 보잖아요. 이걸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쪽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네.
2: 홀린 듯이 캔넬 안으로 들어가네요.
1: 아니, 가군요.
5: 잘했어, 벤.

0: 마음이 편안해져요.
1: 네.
0: 두 분도.
1: 네.
0: 편안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머님이랑 앉아서 그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거를 얘가 봐야 돼요. 옆에서. 그리고 가끔씩 뭐 이제 저거 다 먹고 나면 네. 이 안에다가 간식 같은 거 넣어,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줘도 되는 건 툭툭 던져주는 것도 괜찮고. 저는 손님 오시면 이런 방법 쓰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솔루션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벤이 먼저 다가오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제가 먼저 100% 그 신뢰감이 생겼을 때 다가오고 뭔가 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가을 정도 되면 자기가 스킨십을 해달라고 올 것 같아요. 아유 잘 먹네. 내가 마음이 다 편하다.
2: 훈련 받느라 고생 많았어 벤.
0: 지금 임시 보호 중이시고 생각이 한 5:5?
3: 맞아요.
0: 정도라고 들었어요.
1: 네.
0: 좀 바뀌셨어요?
1: 일단 당장 오늘은 저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3: 자녀가 생긴다면 벤을 입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이제 저희도 입양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0: 이보다 더 좋은 보호자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고요. 네.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임시보호가 안 되고 다른 데로 또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간들이 벤한테는 아주 자기 견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꾸준하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설쌤 고맙다게 월월 도사견 벤이 견생 꽃길을 걸을 수 있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1000개.
1: 와. 무리.
2: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0: 아, 오유. 아, 에스파.
3: 오케이. 에스파. 에스파. 아, 이렇게 넣어도
0: 되겠네. 아. 오케이, 슈크라.
4: 미안한데.
1: 아, 진짜 맛있다.
4: 뭐야? 이렇게 맛있냐?
5: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야, 은준아!
1: 오 마이 갓!
5: 진짜 이거는 예집도까지 어느 의미 있네.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4: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났거든요.
0: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통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0: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가 떠서 배고파.
2: 나도.
0: 근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1: 1300원.
2: 1300원?
1: 상어김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그러면.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3: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이거.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이은지입니다.
1: 준빈입니다.
4: 준빈 씨는 어쩌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4: 아.
1: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4: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햇빛도 좋고.
4: 네.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1: 아, 예, 예, 예.
4: 아, 예.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5: 아, 덥지 않아?
4: 오셨어요, 그치. 오빠? 어, 뭔가를 들고 왔다.
5: 아, 그래도 좀 샀어.
4: 뭐가 좀 있다.
1: 아니, 좀 되는데?
0: 좀 됐지.
1: 역시 메뉴는 성훈이 형이야.
0: 아니야,
5: 그렇지 않아. 지금
1: 잘 골랐는데?
0: 일단 이게.
6: 아, 근데 여러 가지 좀 있긴 있네, 여기.
0: 과일이라도 뭔가 있으면 좋은데, 아,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겠네. 어 과일이 있네. 이런 거 한번 이거를 뭐 이거를 뭐지?
6: Excuse me, what is this? Apple.
4: What?
0: 짜겠지. 되게.
6: How much?
0: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응?
6: 아, 시리.
0: 어, 20파운드. 아. 오케이. 오케이.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 살 게 있나? Hi. How much this one? How much? How much? 아. 와, 진짜 비싸다. 120. 오케이. 슈크라. 오케이. 그러면 빠네야 사러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하이 마이시. 10 파운드? 오.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7: Thank you.
0: Thank you. 10 파운드.
7: Have a nice day.
0: Yeah.
7: What you like for you? Rambo?
0: Rambo.
7: Oh my god, Rambo.
0: Yeah. Tomato. 이게 되나? 요? 아. 5, 아, no. 아, I have only many. 2, 1, 2, 3, 3. One more, please. One more. Yeah,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잘 받았다. Thank you. 과일이 그거 뭐야?
1: 망고 아니야?
0: 사과.
1: 사과야.
0: 사과 하나를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1: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0: 아니야.
2: 그건 아니야.
0: 거기까지 멀어. 얼마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1: 1300원 줬어요.
2: 남았어요?
1: 설마 남았어요?
0: 아니, 다 썼지.
2: 잘했네.
0: 근데 이거 빤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2: 와!
1: 1인당 거의 400원 꼴인데.
2: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이니까.
1: 식사가 되네.
2: 1400원인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한 끼를.
1: 그럼
2: 화덕피자. 야, 화덕피자 만난다, 야. 이게 케첩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지?
0: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1: 단맛 없는 케첩.
2: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맛나.
0: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1: 내일은 임금 좀 쌌으면 좋겠는데.
2: 그러니까 임금이
8: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1: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때 그럴 때 생각난다.
8: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1: 그때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 뭐 있어요?
8: 요시노야.
1: 네. 거기서 규동만 먹는 거.
8: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2: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8: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2: 다 됐어.
8: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와 나를 행복했어.
2: 너무 행복했어. 와.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8: 아 되겠지.
2: 진짜? 아 붙었네.
3: 이집트 인력시장.
2: 잠깐만.
3: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2: 그런 거 같아.
3: 그럼 진짜 힘들겠다.
2: 완전 힘들지.
3: 와, 15.
8: 7시.
2: 20분.
8: 20분. 아니,
1: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15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3: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2: 그러니까.
3: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50 줬는데. 그럼 그냥 성훈이 형 흰머리 뽑죠?
8: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2: 지금 탈색모라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3: 빵만 먹어?
8: 빵은 싸.
2: 빵은 싸.
8: 빵은 싸. 그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2: 오늘은 미쳤다.
3: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2: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3: 물값만 나온다.
2: 물값만 나와.
3: 물 한 병 500원이니까.
8: 쎄다, 쎄다.
2: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8: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
2: 이거 지금 약간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1: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3: 적응이 됐어.
2: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8: 물담배
2: 물담배도 하시고
3: 거기다
2: 여기가 뭔데? 뭔가 기다리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1: Here. 아, you.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2: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3: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8: 하루에 하는 거잖아.
2: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1: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2: 아.
1: 망치 이런 거. 빡센데? 벌써?
8: 차?
3: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2: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3: 그런가 보네. 차 마시나 보네.
2: 유리컵이 새 거네.
3: 진짜 차 마실 돈이 없다.
8: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2: 찐으로 없죠.
1: 진짜 영원이다, 영원.
2: 여기 서 있으래요.
8: 아, 그래?
9: The pyramid is this way. Muhammad, I'm a working the camel man.
1: What?
9: The camel, horse. 1 hour,
1: 역시도
9: 500 pounds.
1: 지금 낙타태워 준다는 거잖아.
8: 그러니까.
1: We have no money, no money.
9: Okay, what, wanna go, go, what?
1: No, no, no need,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9: Work here?
3: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타타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2: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3: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2: 일하러 온 사람.
3: 진짜 일하러 온 사람. 택시?
10: Yes.
3: No 택시. 미치겠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인력을 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2: No 택시.
8: 차 멋있네.
3: 어 왔다 왔다 왔다.
2: 이건가? No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3: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8: 어쩔 수 없더라. 이거까지.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2: 네.
3: 제가 듣기로는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2: 그래.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3: 공치고 간 날도 많고.
2: 차가 왔어요.
3: 가자. 아니, 맞아요. Work, work, work.
8: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어, 이거.
2: 이거 왔어요.
4: 여기도 여전히 벨트가 없어.
3: 자, 가자.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8: 아, 그렇지.
3: 어디로 실려가는 걸까?
2: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3: 야, 이집트 잠깐만. 인력시장.
2: 어. 어, 뭔가 어렵다. 이게 얼마짜리야? 지금 몇 파운드였지?
3: 지금 500원.
2: 500원.
3: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8: 20배?
2: 와, 500원.
8: 와,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2: 다행이에요. 어,
8: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저녁이랑. 어.
2: 근데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아, 그래? 자유로운 것 같아.
8: 밤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2: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붉은 같은 거래요.
8: 커피가 더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목요일은 그렇대요.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2: 무덤.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8: 사람도 산대요.
3: 여기 전부 공동묘지. 와,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 하네.
2: 공동묘지에 촌에 사시는 사람들.
3: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0: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3: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0: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떻게 하냐,
2: 와우.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
2: 그래? 아, 아직 남아 있어.
0: 코에 남아 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1: 다 흐릿하게 보여. 매연이 너무 많아.
0: 뿌얘가지고 그치.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에 고량주 고량주 우리가 마우타이,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1: 아니야? 코가 고장 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2: 아 그래?
1: 아 마우타이 냄새 난다고? 공기가 진짜 안 좋아.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우면 어떡해.
1: 눈이 너무 따가워 진짜.
0: 눈이 따갑지.
2: 와 이건 진짜 빡세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0: 아이고 사장님. 보스 이제 계속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3: 그럼 두발 옵션.
0: 헬스. 일 끝나고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좋더라 이게.
0: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베리츠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3: 아나 민 아기들 타바니 안.
2: 가족이 계속 나와주셨구나.
3: من ساعة ما اتولدت واحنا شغلنا هنا 41 سنة ا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ة ما اتولدت هنا وا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ة
0: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하면 되지?
3: انا اخذ كل مكان فرصة.
1: 이제 일하는구나.
3: تعال كده.
1: 와 씨. 냄새가.
3: 오케이. اللي هيعلمكم الفرز.
2: إذا إيجار إيجار تنبيرو. أوكي.
0: أوكي.
1: 이거 다.
2: 이거 다 해야 돼.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리수거 해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2: 몇 살이에요?
4: 소파 파티 17 تمام. 19 سنة زوين.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4: 하와리 16, 15살 사나 겟. 와.
2: 하와리 비키스키.
0: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2: 이거는 이거는 또 떨리네.
0: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는 또.
1: 아 근데 냄새가 냄새 안 나?
4: 연락
0: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2: 이거는
0: 페트병 하나 주세요.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1: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이제.
0: 되게 디테일해.
3: 알리신다, 우리 헛도 안 떨었어요.

0: 아, 진짜.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와, 해도 안 떠.
1: 탄이네, 탄, 그냥.
2: 아. 끝이 없다, 쓰레기가.
0: 어, 끝이 없어.
2: 계속 나와.
0: 어,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얘기, 말이 안 나온다.
3: 어. 아, 어지러워.
4: 앞에, 눈앞에 쓰레기 몇 소리나 될 것 같으세요?
0: 와.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와. 와. 와. 와. 허리도 아프고, 진짜.
3: 와, 진짜 미워.
0: 와, 포토표 진짜 많다.
1: 쓰레기 산이네, 산 그냥.
3: 에이, 진짜 매, 눈이 너무 매워.
2: 눈이 따가워.
0: 캔 어디야? 아, 박스에다. 아,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네.
3: 난이도가 진짜 높다, 이거. 쉬워 보였는데.
2: 제일 힘든 것 같아.
3: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이거.
5: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0: 열심히 산다, 진짜.
3: 진짜로.
0: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5: 그렇지, 잘 그치? 버려야 되는 거야.
3: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아.
6: شيله وحطه على التروسيك اللي تملي خلاص كامل
0: شيله يا ده اوكي تعالى بقى واه
3: ماني ماني جرطت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0: 와, 완전 대다. 이것만 묶어서 가져가자. 아, 땀이. 와, 덥긴 덥다. 와,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쉽지 않네.
0: 아, 토할 것 같아.
2: 우리 또 무슨 일 할까요?
7: Next step. 왠티 هنا وانت الوينش. 이طلع هنا.
3: 스탠딩. 둘이 크레인. 딱 봐도 성훈이 형이 크레인인데.
7: انت تطلع الغيه.

0: 오케이.
1: 오케이.
0: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사장님, 버스 끌러 가요? Hello. What's your name?
2: Nasty.
0: Nasty. Nasty 그 섹시하다는 소리 아닌가? Nasty? Your name Nasty? No, no, no. 맞아요? No, no, no. Anisty, Anisty. Anisty, nice to meet you.
2: Okay.
0: 아, 이렇게 엮어서 걸어서 올려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밀고, 아, 밀고, down. 아,
1: 좋아, 좋아. Alright, okay.
0: 알았어요. 아니스 해볼게요. Let's go. 이건데 얘랑 얘랑 아 얘랑

0: 얘랑 어? 왜 이게 엇갈리지? 원, 투, 쓰리.
1: 그래 아멜 ليها
0: 아션
1: ما توقعش
0: 아션
1: ما تفوتش 아니
0: 한 바퀴 돌아서요. 오케이. 다시 one more time. 이게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렵네. 왜 어렵지? 하나, 원, 투, 쓰리, 얼고. 아니에요? 아, 오케이. 해서, 이렇게, 꽝꽝. 하고, 오케이. 웍. 준비라, 이거 내려가!
2: 잘 내려, 나 죽는다!
0: 아!
2: 직접 하는 거야? 오라이! 오케이!
0: 잘한 것 같아.
2: 엘제베!
0: 아, 이게 내려줬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줄이 좀 팽팽하게 텐션감이 있게 해줘야 쓰레기를 빼고 할 때가 이게 맞네. 아니스트 선배님, 이 일을 할 때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맞네요. 이런 것들이 또 무겁고 하니까.
2: English, okay? English, no? No? Mohamed Salah. 모하메드 살라. 흥민 손, do you know? 손 흥민?
3: 손.
2: 코레아노, 손. 모하메드 살라! 오마르 마르무시. 준빈. What's your name?
3: 마르코.
2: 마르코. 오, good name, 마르코. 남자들끼리는 그냥 마라톤 하면 무조건 축구선수 얘기.
0: 오, 무거워.
4: 기다려.
0: 네. 혹시 선배님 제가 좀 한심한가요? 아니야, 맞네. 아니, 표정이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준비라, 내려간다.
2: 오라이, 좋아요, 오라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스톱.
0: 아. 원래 묶던 대로 안 묶어서 밑에 계신 선배님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2: 굿. Very good.
0: 아, 선배 이쪽으로. 위험해, 무서워. 원, 투, 쓰리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4: 네모.
0: 어? 저, 선배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은 떨어질 뻔한 적 없어요?
4: 나.
0: 없어요? 선배님 되게 티인가 봐. 원, 투, 쓰리. 일은 간단해. 위, 아래. 업, 다운. 한국 노래 중에 위아래란 노래 있어요. 위, 아래. 위아래.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4: 아래.
0: 아, 알겠어요. 그럼 제 춤추는 모습은 어때요? 위아래. 엄청 체력적으로나 그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두 개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손도 이렇게 더러워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리 조심해야 돼. 유리야, 유리. 글래스 조심해야 돼.
4: 네, 글래스.
0: 플라스틱이구나. 쏘리.

0: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1: 마르코, 오케이? 굿. 오라이. 기다림 연속이네. 몇 살이에요?
2: 사토시.
1: 19살?
2: 안도카이모.
1: 34살. 아들, 아들, 아들 뻘. 얼마나 일했어요?
2: 4년.
1: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일을?
2: قد ما حد صاحب أول مرة تعرفنا على الشغل من أربع سنين.
1: 여기 일을 만족해요? 혹시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2: 450. 12 ساعة.
1: 하루에 450 파운드.
2: ساعات بنشتغل 18 كمان.
1: 하루에 18시간 일해서 만 여기가 이 일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2: لا هو مش كتير في الهند الصراحة بس هو بنمشي حالنا بدل ما نقعد طب نعمل ايه.
1: 그럼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2: 아예 اشتغل شغلانه ثانيه بس يكون فيها فلوس برضه عشان خاطر المعيشه هنا صعبه مش سهله زي ما هو فاهم. 코리아 عندهم خراصات وكده.
1: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2: انا عايز اروح معاك كوريا.
1: 왜 떠나고 싶어요, 이때?
2: اشتغل معاك.
1: 나랑? 내가 마음에 들어요?
2: 어.
1: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2: 아가블 기다 갈라모 아이드 시타갈 마.
1: 아. 영광이네.
3: 마르코란 친구는 라이프 자체가 되게 밝고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저랑 있는 것도 재밌어하고 말하는 것도 재밌어하고 뭔가 삶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거의 사실 나이는 두 배인데도 제가 근데도 보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2: Hello.
4: Hello. 오케이.
5: 여기로 300마리 정도가?
6: 400마리 텔레틴데.
7: 우리도 똑같이 맨날 물을 먹어야 되는 거나 비슷하게. 아.
6: 맛이 오케이.
5: 그래도 힘들다.
6: 네?
5: 비유.
6: 끓는 비벼.
5: 아. 하루에 한 번.
6: 알아.
7: 딸.
5: 오케이. 와, 너도 예쁘다. 너무 멋있다. 오, 너무 멋있다. 색깔도 나랑 비슷하네.
8: 이렇게 물건을 그러지 않아요, 지금?
5: 그럼,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밥 주는 거 좀 아는 것 같아.

0: 이거 답답해. 나는 쇼부부 이대로 BM10에 타러.
1: 이거는 하루에 몇 번 해요, 그러면?
0: 원래 하마음 올리면 와이. 야니 이렇게 굴라 굴은 너.
2: 와. 12시간을 산책시킨대요.
1: 12시간?
2: 예.
1: 와. 근데 이게 산책하면 잘 돌아와요?
2: 예. 와. 오, 돌아와요.

0: Ciao, ciao, Alene Ferenzo.
1: Hola, hola.
2: Amen.
1: Ok. Boom. 좋았어요.
3: 이야. 너무 힘들어요.
0: فلا هو الواحد بيرفع ايده بتبقى تقيل.
3: 무겁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거 무겁고 내려야 되고 완전 위 아래 위
1: 펄펄 이렇게 하고 이렇게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4: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1: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4: 알바 아니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요.
1: 아, 네, 선수 할 때 돈 없어서.
4: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하고.
1: 아, 돈이 없으니까.
4: 하루에 얼마지? 8만 원.
1: 노가다.
4: 노가다에서.
1: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3: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1: 오, 이거 뜨거워, 저게.
4: 아, 근데 맞아.
3: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1: 뜨거워.
3: 뜨거워.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1: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4: 아, 맞아, 있어.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3: 분리해야 돼. 맞아.
4: 냄새가.
1: 야,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엄마 엄마 리스펙트다, 진짜.
3: 아, 선생님.
4: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 프레젠?
1: 프리? 브라더 프리?
3: 땡큐, 땡큐.
4: 아, 그러면 먹자.
3: 땡큐, 버스. 아,
4: 야, 대박이다, 맛있다.
3: 아유, 개운하다.
5: 엔트 쉬트.
4: 아, 네.
5: انتوا اجر الثلاث ساعات انت شئتوا معانا
1: 감사합니다.
3: 사장님 일로
1: شكرا شكرا شكرا
3: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5: 아 انتوا عشان لسه جداد عجبتوني برضو عشان اول مره كان ليك
4: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3: 네.
5: يلا ممكن نيجي نفطر مع بعض.
4: 네.
5: نفطر مع بعض.
3: 어? 식사?
1: 밥 사 밥 줄 거예요?
5: 아
4: 주죠?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1: 맛있겠네.
3: 식당인가 봐요.
1: 우와. 아, 오늘은 밥값한 것 같아요, 형님.
4: 그거 같아, 그치?
1: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5: 나, 다, طبعاً انت شئت معنا النهارده فلازم تفطروا عشان ترموا صحتكم.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아,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4,000원밖에 없어요.
4: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오, 왔다.
3: 우와. 아. 계란이다.
4: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5: 아클리 마스르 아실. 페 아메리카 후야 마 비아라프시 아클 아클리 다 미쉬 마우구드 페 아메리카 알 푸.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3: 오, 자카르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 라, 다만 레스한 하즈 바바 아흐맛 마 타루시 아멜 플루스.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3: 레몬.
2: 아 나왔어.
3: 날려 깨다.
1: 죽 같네.
2: 빵을 찢어서.
3: 열라. 코쇼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한 포스 같이.
1: 맛있다.
0: 칼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쏨땀 알지?
1: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1: 맛있네.
2: 이게 팔라펠일걸?
1: 팔라펠?
3: 팔라펠. 팔라펠, 겁니다. 팔라펠.
1: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2: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0: 맛있네.
1: 이것도,
0: 계란이랑도 같이 먹어.

0: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당으로 먹었네. 토마토 소스 넣어 먹었어.
1: 그러니까.
0: 사과랑.
2: 에라이클 액.
3: 맛있어요.
2: 맛있다고 뭐야? 라지스.
1: 라지스.
2: 라지스.
0: 라지스?
2: 라지스.
3: 음식 다 맛있어요.
2: 다 맛있어. 콜로 라지스.
0: 달걀 소스도 이것도
2: 맛있지?
0: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3: 거.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0: 달걀 토스트.
2: 넌. 어? 아 이렇게 먹어야 돼.
3: 아 이렇게 듬뿍?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2: 따뜻하면 샌드위치.
0: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아야. 야 샌드위치 이래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
2: 이거.
1: 그리고 야채.
3: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0: 거의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됐네. 시원하게.
3: 사장님 결혼했어요?
2: 애가 4명 있대, 애가.
3: 애가 4명이 있대요? 와.
0: 와, 힘도 좋으셔.
3: 사장님 솔직히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2: أنا شقيت من زمان وأنا صغير شقيت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أ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بقيت أ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3: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1: 사장님이 와봤어요 한국에?
2: 네.
1: 안녕.
2: نفسي أروح كوريا تاخذوني معاك.
1: 오세요 오세요. 웰컴.
3: 웰컴 웰컴.
1: 사장님.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3: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0: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2: 밀리오네어. 나 겔콤 코리아.
1: 코리아 오케이.
2: 엄마 미스터 아이즈 겔콤 코리아.
1: 아우 언제나.
0: 언제나 오세요.
1: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3: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집트에서 한국 쪽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우와.
0: 이야.
1: 오, 이게 돈.
2: 하나 하였어.
0: 돈 좀만 주고 가자.
1: 하나라도 주고.
3: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0: 4,000원 조금 안 돼.
3: 4,000원 안 돼.
0: 좀 안 돼요. 3,900원.
1: 우리 뭐 먹을 거야, 진짜?
3: 뭐 먹을 게 있나?
1: 먹을 게 있나?
0: 호자리도 힘들어요.
3: 호자리 힘들어.
1: 아유.
0: 아니,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3: 그러니까.
0: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1: 맞아.
3: 그것도 그렇고, 충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뭔가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1: 여기는 없더라.
0: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받았어요.
1: 아.
0: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나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난,
3: 단백질.
0: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3: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0: 주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4: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3: 네.
4: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싶어요.
3: 2만 원?
1: 2만 원 크다.
4: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1: 무슨 말이야?
0: 무슨 금리가 4점짜리야?
1: 싫어.

0: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1: 갚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2: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당포에 맡기나?
1: 그래 가자 그러면 잠보러 가면 되겠다.
3: 오케이. 어,
2: 스펙 먹는구나 그래도.
4: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 샤워 좀 해야지. 샴푸 해야지.

0: 되게 부드럽네. 오.
1: 와. 오. 오. 씨.
0: 이게 말리기만 해도 이게 볼과 잘 살거든.
2: 진짜 탈모 샴푸 맞아?
1: 오. 너 탈모인데.
0: 좋은데 이게. 오. 자.
1: 어. 야, 어, 저,
0: 너 한번 써봐.
1: 네, 저 씻고 올게요.
0: 좋아, 좋아.
1: 어,
3: 우리가 진짜, 어우,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4: 근데 오빠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죠.
5: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6: 아니, 박물관 같은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5: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7: 갑시다. 발동기로 갑시다. 재밌을 것 같아.
4: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6: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4: 유박물관.
3: 왕 의자도 있겠다. 다 금이거든. 금. 금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체어. 그거 있는데,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에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4: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3: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골드랑 뭔가 연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4: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럼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3: 산다고 하면?
4: 뭐 구매할 수가 있대.
3: 어,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는 사지.
4: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했어?
3: 아니, 뭐야.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4: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사롱 여기 언니들이 이 스커트처럼.
3: 아, 그거? 어, 그거 예쁘더라.
4: 예쁘죠?
3: 어, 예뻐,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4: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그렇게 세게 해요?
3: 아유, 아니야.
4: 아, 근데 진짜 신식 건물이긴 하다.
3: 와. 예쁘게 만들었네, 이제. 엄청 크지 않아, 이거?
4: 엄청 큰데요, 오빠?
3: 우와.

0: 우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이쪽에 엔트런스. 와, 엄청 크다. 와, 야, 진짜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1: 람세스 무슨 동상이라고? 람세스 무슨 동상?
0: 대박이다.
1: 진짜 아니 그 난 저 디테일한 게 너무 신기해.
0: 그거 이거 다 그지?
1: 네.
0: 야 이렇게 야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진짜 만들어 있을
1: 거야. 피라미드 만들었죠.
0: 그냥 이렇게 들고.
2: 아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어다가 하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
0: 말도 안 되겠다, 진짜.
1: 에스컬레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와서 사람을 내려오는 것 같아.
0: 오케이.
1: 그런 것들도 다 발견한 건가?
0: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다.
1: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0: 너무 예쁘지 않아?
1: 예쁘다.
0: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1: 아니 오빠 저걸

0: 전문가인
1: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가시잖아.
0: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면?
1: 아니 옛날에 사람이 이거 다 들고 왔대매.
2: 아니.
1: 오
2: 아니,
1: 이게 오른쪽 봐봐. 야 인가 아니야 이제 인가 아닌 거 이제 나왔다.
0: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1: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따가 봐야 돼.
0: 이거 뭐야?
1: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말이 안 되네.
0: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1: 근데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가냐?
0: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못 하고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보여.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27 안 하면 어쩔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에 오빠를
1: 몰라.
0: 묻어드릴게요.
1: 부탁한다.
0: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 같아요.
1: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교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0: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그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너무 희한하지 않아?
0: 그러니까.
1: 와, 이것도 멋있다.
0: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있을 텐데, 그치?
1: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문자지.
0: 어, 이게 문자인데, 이게.
1: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0: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20세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없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이거 검색하면, 이거 진짜, 오빠 채 있어요?
1: 있는데 이거를.
0: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1: 그럼 되나?
0: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 한 사람 물어봐줘.
1: 앙크.
0: 앙크?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1: 생명력.
0: 불멸.
1: 약간 그런 느낌.
0: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란데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1: 이게 돼서 있어.
0: 재밌네. 생명력.
1: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0: 내용을 모르니까.
1: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불멸을 진짜.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뭔가
0: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1: 빠지는 건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0: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1: 진짜 멋있다. 와.
2: 왜 옆모습 사진을
1: 딱
2: 늘 20층?
1: 앞에 말고.
0: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1: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거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아, 이것도 없네. 리얼이야?
0: 가발인 것 같아.
1: 옛날에 가발도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0: 뭐가?
1: 이거 내가 잘. 이거.
0: 이거는
1: 어디 있어?

0: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1: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아닌지.
0: 아, 이게 나는 이거야, 이게.
2: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0: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3: 그냥 막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2: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0: 어. 이거는 사야지.
1: 하지만 아직 안 열었습니다.
3: 그럼 지금 준비 중. 와,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0: 그런가?
3: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4: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긴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3: 집에 오브제 이
4: 정도로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3: 맞는 말, 있는데요.
4: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뭔가 사러 가자. 안 되겠다.
1: 와.
4: 1950.
5: 20 가운데?
4: 그럼 얼마지?
5: 6만원.
4: 6만원
1: 괜찮네.
4: 이거 세 개 사도 멋있다, 이게, 그지? 와.
1: 멋있어요.
4: 아니야. 가짜니까 있어.
1: 가짜니?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다면서? 찐 유물.
0: 어, 야, 야.
3: 생명과 번영이야 이거 글씨지. 다 모든 사실이 있네.
4: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
3: 이렇게 하고 고개는 이렇게. 생명과 번영이라는 뜻이야.
4: 파우치만 사가지고 갈게. 파우치? 나 이게 지갑이 이제 슬슬 바꿔야 되거든.
3: 그 오빠 그 망사가 좀 바꿔야 될 때긴 하더라.
4: 지갑이 이게 피라미드 같지가 않지.
3: 너무 피라미드 같진 않아.
4: 아 싫어.
3: 그럼 가자.
4: 야 재밌었다.
6: 일단 안 사도
2: 잠깐
6: 일단
2: 들어와봐.
7: Excuse me. This is not fake.
4: No.
6: 어?
7: Not fake.
6: 네,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2: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계신지.
6: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2: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없어요.
6: 아, 그래요?
0: 알고.
6: 그럼 마트 가러 갈까요?
0: 야, 잠보러 가자.
6: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0: 아, 있어?
2: 따뜻하. 네.
6: 돈 주시면 갈게요.
0: 아.
8: 저희가 2만원대에서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 우리.
6: 오늘 5천원.
2: 5천원.
0: 5천원. 딱 벌었잖아.
2: 5천원 벌었어, 우리.
6: 아, 배고파, 진짜.
2: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8: 맛있는 거 드세요.
2: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0: 가자, 가자.
2: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6: 진짜 한 끼 줍잖아.
2: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0: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가 다녔거든.
6: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0: 여기 길이만.
6: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0: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소고기가 맛이 없게 생기면 이게 삼겹살 사도.
6: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오는 것 같아.
0: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6: 관광지가 따로 있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요.
0: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요. 여기는
6: 진짜 로컬.
2: 사람 진짜 사는 곳.
0: 진짜.
2: 가셔.
6: 가세요. 왜 빵빵?
2: 장난기가 많아 이집트 분들이. 오 바보샵이다 바보샵.
6: 아니. 크락션을 누를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앞에 막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0: 뭐하고 놀지?
6: 알로. 알로. 알로.
0: 뭐하고 놀지?
6: 알로. 알로. 알로.
2: 이런 골목길에서 애들

0: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건 똑같아.
1: 그러니까.
2: 어,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여기.
0: 오케이.
1: 오, 크다.
0: 카트 끌까, 카트?
2: 어, 이거 하나.
0: 네.
3: 재밌다,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0: 향신료 느낌.
3: 오, 좋다, 좋다.
0: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그렇지, 쌀처럼.
3: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1: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0: 아요?
1: 숙소 있어 있어 있어.
3: 있어 봤어. 네,
1: 제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0: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그
1: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3: 아 그래? 그러면 라면?
1: 라면?
0: 라면 라면이라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1: 아 이거 똠양꿍 라면.
0: 어, 똠양꿍 라면 느낌.
1: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0: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1: 어, 다 없어도 불닭은 있는데.
3: 어 여기가 어 여기가 고기네.
0: 고기류다 고기류.
3: 와 이게 다 손에
1: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0: 갈비살
3: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0: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1: 2kg and half.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어,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3: How much is 1kg? How much is
0: 1kg?
4: For 417.
1: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0: 1kg에 13,000원. 어,
3: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걸 사면 이게
0: 음료수 같은 거.
3: 음료수 같은 거 살까?
1: 1kg로 충분한가 어, 우리가?
0: 어, 안 되겠지만.
3: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0: 한 끼 정도. 한 끼 정도.
3: 오케이 1kg
1: and service little bit.
3: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1: 딱 굿.
3: 예, 오케이. 땡큐. 땡큐.
0: 어디 갔냐? 카트 어디 갔냐?
1: 잠깐만.
0: 486. 와.
1: 무슨 일 하려고?
3: 그럴까? 어, 그, 저기인 것 같아.
1: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3: 으아, 뜨거워.
1: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3: 아,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라인. 잠깐만요.
3: 아, 대박이다.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문제, 이성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0: 필요는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날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늘, 하품.
1: 우와, 날씨 좋다. 정음아, 하늘 좀 봐.
2: 우와, 오늘 하늘이 정말 맑다.
1: 하늘! 나는 하늘이 좋아.
2: 왜?
1: 하늘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많거든.
2: 구름, 무지개,
1: 해,
2: 달,
1: 별,
2: 새,
1: 비행기!
2: 맞아, 하늘은 재미있어. 와, 오늘은 하늘이 높다.
3: 와. 바꿔라, 한글!
2: 갑자기 하품이 나네.
1: 나도 하품이 나.
4: 왜 이렇게 하품이 나지?
2: 어? 하늘도 하품을 하네?
1: 정말? 하늘이 하품을 해. 맑은 하늘을 다시 보고 싶어.
5: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용사 아이야!
7: 야!
8: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8: 무슨 일이니?
2: 하늘이 자꾸

0: 우리는 하품이 아니라 하늘이 필요해.
1: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하늘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 하늘은 어디에 있지?
1: 내가 살펴볼게. 보여라. 투시! 이 안에 한글 하늘이 있어.
2: 어떻게 가져오지? 문이 잠겨 있어.
0: 내가 순간이동으로 한글을 찾아올게. 한글을 찾았어.
3: 야!
0: 한글을 지키는 야수야.
3: 야!
0: 천지?
4: 한글 하늘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도 쉽지 않을걸. 내 한글 공격을 받아라. 헛! 사납다!
3: 야!
0: 멈춰라, 시공간!
4: 내 한글 공격 맛이 어떠냐?
3: 야!
0: 저리 가!
3: 야!
1: 야, 용사가 위험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사납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온순하다!
3: 야!
0: 사나운 야수가 온순해졌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사납다 공격을 온순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천지 군! 아니!
0: 한글 대결이 끝나면 내 능력도 되살아나지.
4: 흥, 감히 천지 군!
0: 도와줘!
1: 멈춰!
4: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돼! 한글 하늘이 파괴됐어. 늘을 찾아야 해.
2: 내가 태극봉으로 늘을 쓸게.
5: 나와라, 한글!

0: 늘.
1: 저장 완료. 하 늘. 국민 저금의 손으로.
2: 하늘 한글 카드다. 하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하늘, 하품. 하품.

0: 하마, 하마, 하마, 하마. 하늘. 와, 하늘은 정말 높다.
1: 오. 하늘에 하 먹어야지. 냠. 히힛. 슈.
0: 오잉. 오. 하가 어디로 갔을까? 늘만 남았네. 아가. 한글 하늘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하. 늘. 하늘. 순서대로 써볼게요.
2: 히읗이 아를 만나 하, 니은이 으를 만나 느, 느가 받침 리을을 만나 늘, 하, 늘.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하, 늘. 친구들 따라해봐요. 하늘. 끝.
1: 하늘의 끝소리를 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하루, 하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루, 하마. 히힛.
2: 하늘, 하품. 훈민정음은 하늘을 좋아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하늘을 하품으로 바꾸라 한글. 그러자 하늘이 하품을 해요. 천지가 산업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온순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하늘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하늘이 하품을 멈췄어요. 하늘이 맑아졌어요. 하늘이 맑아졌어요. 하늘이 맑아졌어요. 하늘이 맑아졌어요.

0: 그림책이 어디에 있지?
1: 내 파란색 블록은 어디에 있지?
0: 여기에 있었네.
1: 내 파란색 블록도 여기에 있네. 할아버지가 정리하셨나 봐.
0: 그런데 이 상자는 인형만 넣기로 했는데.
1: 아, 맞아. 이 상자에는 인형만 넣기로 우리 둘이 약속했지? 할아버지도 아실 수 있게 한글로 써서 붙이자. 여기에는 인형만 넣으세요. 라고.
0: 좋아. 이 종이에 쓰자. 종이! 자, 종이에 쓰자.
2: 바꿔라, 한글!

0: 어디로 갔지? 이건 종이가 아니라 종이잖아.
1: 우리는 종이가 필요한데.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응.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4: 이
5: 야
3: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종이가 종으로 바뀌었어.
1: 종이, 종이가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종이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가시도 물숲이야.
1: 가시가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해.
2: 한글 종이를 찾자. 찾았어. 종이. 가시덤불 속도 문제 없지? 천재?
3: 한글 종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요동카다!
2: 뾰족한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 용사가 위험해.
1: 어떡하지?
0: 천재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뾰족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뭉툭하다!
3: 아니, 나의 뾰족하다 공격을 뭉툭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1: 멈춰!
3: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한글 종이가 파괴됐어.
2: 내가 이를 쓸게.

0: 종, 이.
1: 저장 완료. 종, 이.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종이 한글 카드다. 종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이야. 종이. 이야. 종. 오호, 다시 종이. 종이로는 비행기도 잡을 수 있어요. 슝, 오호, 오호.
1: 종이에 이 먹어야지. 땅. 슝.
0: 오잉, 종만 남았네. 이는 어디로 갔을까? 할아버지는 종이가 필요해요. 이야! 종이!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지읒이 오를 만나 조, 조가 받침 이응을 만나 종,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종, 이.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종, 이. 친구들 따라해봐요. 종, 이. 끝.
1: 종류에서 류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장, 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장, 종, 히힛.
0: 종이, 종. 훈민정음이 안내 문장을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종이를 종으로 바꿔라 한글. 종이가 종이 되었어요. 어? 종이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뾰족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뭉툭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종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종이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한글을 종이에 써요. 훈민정음이 한글을 종이에 써요. 훈민정음이 한글을 종이에 써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3: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여기는 공룡나라. 나는 커다란 정음 공룡이다. 여기는 공룡만 들어올 수 있다.
1: 나는 사나운 훈민 공룡이다. 내 이빨은 날카롭지. 크아!
2: 우리는 공룡이다. 공룡. 크아!
0: 공룡 나라에는 온갖 공룡이 모여 살지.
1: 트리케라톱스가 쿵쾅 쿵쾅.
0: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왔다.
3: 얘들아 같이 놀자.
4: 바꿔라 한글.
5: 이게 뭐야? 공룡이 공으로 바뀌었어.
1: 우리가 공이 되었어.
5: 나는 공룡 놀이를 하고 싶은데.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공룡이 공으로 바뀌었어.
5: 공룡이 필요해.

0: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여기엔 없어.
3: 저쪽으로 가보자.
2: 잠깐만.
4: 조여라. 조심.
2: 성 안에 한글 공룡이 있어. 성 안으로 들어가자.
3: 천지?
0: 한글 공룡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지. 갔다!
3: 문이 닫혔어.
2: 한글 공룡이 성 안에 갇혔어.
3: 내가 들어가 볼게.
2: 소용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5: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갔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여의다!
0: 아니, 나의 닫다 공격을 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6: 안 돼!
2: 공룡의 룡이 파괴됐어.
5: 리얼과 받침 이응만 남았어.
3: 내가 부메랑으로 룡을 쓸게.

0: 공룡.
1: 저장 완료. 공룡. 국민 자금의 손으로.
2: 공룡 한글 카드다. 공룡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아, 이야! 공룡! 공룡! 공! 공! 공, 공, 공! 얍! 공룡! 호호호호! 할아버지는 공룡이다! 강! 강!
1: 공룡의 룡 먹어야지! 얌! 히힛! 슝!
0: 와! 오잉! 공만 남았네? 룡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공룡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공룡! 자, 이젠 순서대로 써봐요!
2: 기역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이응을 만나 공, 리을이 요를 만나 료, 료가 받침 이응을 만나 룡, 공룡.

0: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공룡. 친구들 따라해봐요. 공룡. 끝.
1: 공원에서 원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공. 궁.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공. 궁. 힛.
0: 공룡. 공.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공룡 나라로 모여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공룡을 공으로 바꿔라 한글. 공룡이 공이 되었어요. 어? 공룡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다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공룡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공룡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훈민정음이 공룡 놀이를 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소풍, 소.
2: 소풍.
3: 우와, 신난다. 드디어 소풍 간다. 소풍 가서 비눗방울을 불어야지.
4: 선생님이 바람개비도 만들어주신대.
3: 빨리 가고 싶다. 소풍!
2: 소풍 가방 잘 챙겼지?
3: 응!
2: 여기.
3: 자, 소풍 도시락도 챙겼지.
2: 할아버지가 뭘 싸주셨을까?
3: 우리 열어볼까?
2: 하나, 둘,
3: 우와, 내가 좋아하는 달걀김밥이 있네.
2: 내가 좋아하는 주먹밥이야. 소풍 가서 맛있게 먹자.
5: 바꿔라, 한글!
6: 오늘은 소의 날. 소에 대해 배워봐요.
2: 선생님,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7: 맞아요.
6: 달력을 보세요. 오늘은 소의 날이에요.
8: 이상하다. 소풍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6: 오늘은 소풍 날이 아니라 소의 날이라니까. 자, 이 소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소가 나오는 책을 가져올게요. 자.
2: 우리 소풍 가야 되는데.
3: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8: 한글용사 아이야.
9: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0: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9: 아 이
11: 야
9: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소풍이 소로 바뀌었어. 소풍, 소풍이 필요해.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저기! 한글 소풍이 있어!
3: 바로 찾았어!
1: 천지?
0: 한글 소풍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어려울걸.
1: 차가운 바람? 바람?
0: 춥다!
4: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3: 태극봉으로도 쉽지 않아.
2: 한글 소풍이 날아가고 있어.
4: 내 몸도 얼 것 같아.
2: 예용사, 조금만 더 버텨. 천지의 한글 공격에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춥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덥다.
0: 나의 춥다 공격을 덥다로 이겨내다니. 분하다.
2: 어? 한글이 녹고 있어.
4: 안 돼. 오가 이미 녹아버렸어.
2: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0: 소풍.
1: 저장 완료. 소풍. 국민자금의 손으로.
2: 소풍 한글카드다. 소풍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얘들아, 뭐해? 소풍 가야지!
1: 우와! 소풍 다시 간다!
2: 우리는 소풍 간다!

0: 가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소풍! 소풍! 소! 무! 소! 무! 소풍! 할아버지는 훈민정음이랑 소풍을 가고 싶어요. 소풍 가야지.
1: 소풍에 풍 먹어야지. 냠. 슝.

0: 도시락 돗자리 오잉 소만 남았네
1: 오호 풍은 어디로 갔을까
0: 풍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소풍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시옷이 오호를 만나 소 피읍이 우우를 만나 푸 푸가 받침 이응을 만나 풍 소 풍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 풍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 풍 끝
3: 소리에서 리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서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 서 힛
2: 소풍 소 훈민정음이 소풍 갈 준비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소풍을 소로 바꿔라 한글. 소풍이 소가 되었어요. 소풍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춥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덥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소풍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소풍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훈민정음이 소풍을 가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술물엔
5: 덕덕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대지면 놀이터.
1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3: 내일 또 놀자.
14: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1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점심에
1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6: 저녁에
1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내 맘대로 할 거야. 얘들아, 어? 준비됐어?
19: 그럼 그럼.
20: 우리는 범대학교
18: 얘들아, 어? 우리 이번에 꼭 우주 댄스에 나와서 1등을 하는 거야.
21: 좋아,
22: 당연하지.
21: 1등이야. 그래서 내가 안무까지 다 짜왔어.
18: 안무까지 짜왔어?
19: 역시 도라라를 리더로 뽑길 참 잘했다.
18: 맞아.
21: 내가 리더니까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자, 먼저 오른쪽으로 찌르고.
18: 오른쪽으로 찌르고.
21: 왼쪽으로 찌르고.
19: 왼쪽으로 찌르고.
21: 잘했어, 잘했어. 음악 큐.
18: 그 다음 안무는 없어?
21: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9: 일단
21: 해장 그만해.
18: 잠깐만.
21: 오른쪽으로 찌르고. 왼쪽으로 찌르고. 엉덩이 너무 흔들지 마. 알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자, 찌르고, 찌르고. 자, 준비.
19: 알았어.

0: 돌아라. 너만 혼자 돋보이고.
1: 그래.
2: 우린 계속 이렇게만 하고.
1: 맞아. 자기는 막 이렇게 하고.
2: 그러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로봇춤을 넣고.
1: 오, 좋아 좋아.
0: 그 다음은 부채춤을 넣고.
3: 됐어 됐어 됐어. 어? 니네 진짜 1등 안 하고 싶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1등 할 수 있다고.
1: 그런 거야?
2: 그런가?
3: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의상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
2: 우와, 의상까지?
3: 그래.
1: 도라라를 니들을 뽑길 잘했어.
2: 맞아 맞아.
0: 대단하네.
3: 멋진 의상이 갑니다.
2: 이게 뭐야?
3: 검은색.
1: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0: 와. 이런 칙칙한 검은 옷에
1: 아니 이 가면까지 쓰라고?
3: 어 그러니까 니들은 검은 그림자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지.
1: 그림자?
2: 그림자? 그럼 너는?
3: 나? 나는 밝고 환한 빛을 표현하고 싶어.
2: 어?
1: 뭐?
2: 그러지 말고 우리도 밝고 환한 옷 입는 거 어때?
3: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야지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딱 돋보이.
1: 뭐라고 돋보인다고?
3: 걔 아니라 우리 댄스 팀이 다 돋보이고 춤이 돋보이는 거야.
0: 와 진짜 돌아라.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 너 이거 완전 네 마음대로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야?
3: 어머, 내가 리더잖아 리더. 리더 몰라 리더.
1: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더 우리도 필요 없거든.
2: 맞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너 혼자 나가라.
1: 그래 너 혼자 다 해. 안해 나도.
2: 우리랑 가자.
1: 가자.
3: 얘들아
1: 우리 편할 거야.
3: 그냥 가면 어떡하니. 내가 의상까지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내가 좀 너무했나? 아 어떡하지. 그냥 나 혼자 나가야 되나? 아 진짜.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4: 혼자 안 나가다니 팀으로 나가야 더 멋지지.

0: 내가 멋진 댄스팀을 소개해주지. 나가라! 하시별 댄스팀!
1: 하시별 댄스팀?

0: 할래? 너 우리랑 같이 할래?
1: 그래. 너희랑 같이?
0: 응.
1: 근데 니네 진짜 춤 잘 춰?
2: 춰? 잘 추냐고?
3: 우리 실력을 보여주지.
0: 보여줘, 보여줘.
4: 우리 최고의 댄스 팀!
3: 가시죠! 댄스 팀!
0: 우와!
3: 우와!
0: 우와! 우와!
3: 예!
1: 우와!
4: 안녕들!
1: 어때? 대단하지?
5: 오, 너희 춤 진짜 잘 춘다!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나랑 같이 댄스팀을 해도 되겠어. 내가 리더니까 니들은 내 말을 들으면 되거든. 니네 둘이 여기 나란히 서가지고.
4: 뭐라는 거야? 넌 그냥 뒤에 나가서 쳐.
5: 내가?
4: 아니. 댄스 파우. 우와.
0: 우와.
4: 그래 그래 그렇게.
5: 아 자꾸 이래.
4: 렛츠고 마운트 쳐.
5: 뭐야?
1: 우리들 앞에서 멋지게 해.
0: 좋아, 멋지게.
5: 아니 아니, 내가 주인공이라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
4: 내가 그렇게 추는 거야. 계속해서 추렴.
5: 아니 나 힘들다 보자 그만 춥다.
4: 좋아 그렇게 춥다.
0: 와,
6: 돌아나게 하는 짓을 그만둬!
4: 뭐라는 거야? 너희도 뒤에서 춤이나 춰!
6: 어?

0: 잘하고 있어. 계속 잘하고.
1: 번개맨이

0: 광개맨!
1: 얘들아 괜찮아?
2: 너무 아파요.
1: 죽을 줄 알아요.
3: 광개맨! 오늘 절대 방해는 안 돼.
4: 그래, 우리 게스트에 나가야 한다고.
3: 그래.
5: 아하, 걱정 마. 광개맨도 우리 뒤에서 춤추게 될 거니까. 가보자! 즐겁잖아.

0: 이제는 춤이지. 친구들, 우리 지금부터 파워 체조 댄스로 가시별 댄스 팀을 혼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음악 주세요. 파티.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한 번 더. 준비.
1: 진정한 리더는 혼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원들까지 모두 빛나게 해주는 게 진정한 리더야.
2: 맞아. 네, 번개맨. 얘들아, 정말 미안해. 저 이제 나만 빛나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하는 리더가 될 거예요.
3: 꼭! 네, 돌아라!
1: 자, 우리 돌아라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 응원의 박수를 보내줄까요? 박수! 자, 친구들, 아까 전에 파워 체조로 괴물들을 물리치는 거 봤죠? 우리 다 같이 파워 체조 신나게 해볼까요?
2: 네!
1: 좋아요.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 체조 함께 해요! 네!

0: 춤을 출 거예요. 자, 그 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건데. 자, 춤을 춰줄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난 토끼춤.
0: 토끼춤.
2: 난 꽃게춤.
0: 꽃게, 꽃게, 꽃게, 꽃게,
1: 꽃게, 꽃게, 꽃게.
3: 나 망치춤.
0: 오, 망치춤. 자, 우리 친구들 토끼, 꽃게, 망치춤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 뚝딱이가 춤을 출 거예요.
1: 자, 춤을 제가 잘 춰볼게요.
0: 무슨 춤의 이름인지 맞추는 퀴즈예요.
1: 음악 주세요. 자.
0: 자, 과연 무슨 춤일까 궁금하네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배를 외쳐주세요.
1: 번개배.
4: 뚝딱이가 추는 춤이 무슨 춤이었는지 아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4: 아, 어떤 친구가 정답을? 좋아요. 우리 친구, 자, 뚝딱이가 춘 춤의 이름이 뭐죠?
5: 빵키춤.
4: 다시 한 번 더.
5: 망치춤.
4: 망치춤, 망치춤. 정답입니다.
1: 정답.
4: 맞아요. 망치 모양을 흉내낸 춤이었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친구.
0: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노래 퀴즈.
1: 가사를 잘 들으면서 누가 춤을 추고 누가 바이올린을 타는지 잘 들어보세요.

0: 춤을 춘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 잠깐만. 아까 여우가 춤을 췄나? 아니, 토끼가 춤을 춘 것 같기도 하고, 토끼가 바이올린, 헷갈린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0: 번개맨!
2: 방금 노래에서 호랑이, 토끼, 여우, 총 3마리의 동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춤을 춘 동물, 누구였는지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2: 자, 정답 아는 친구, 누구 있나요?
1: 저요!
2: 우와. 우리 여기, 꼬마 번개맨 친구. 자, 정답은요?
3: 토끼!
2: 토끼, 정답입니다!
0: 정답!
2: 잘했어요. 맞아요. 토끼가 춤을 췄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2: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님은 안녕!
0: 안녕! 자, 이렇게 우리는 더 재미있는 퀴즈로
1: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4: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어리석은 호랑이.
6: 아, 무서워. 오빠야,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오시지 않을까, 호랑이?
7: 옛날, 아주 옛날 한 숲속에 작은 동물들이 무서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벌벌 떨며 살았어요.
8: 그저께 내 사촌 다람쥐가 호랑이한테 당했어!
6: 어제는 내 친구 까치가 잡아먹혔어.
9: 무서워. 그저께는 다람쥐, 어제는 까치, 그럼 오늘은 토끼잖아.

0: 작은 쥐 간식을 먹고 왔거든.
1: 아, 아 네.
0: 너는 그냥 오늘 저녁에 먹어줄게. 그래.
1: 어떡해.
2: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3: 우리가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은 없을까?
4: 어?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 잠깐만, 잠깐만. 우리 머리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보자. 모아, 머리를 모아봐.
2: 이렇게 해서?
4: 어, 생각해봐.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5: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한 다람쥐, 토끼, 까치. 과연 이 작은 동물들이 무서운 호랑이를 상대할 수

0: 있을까요?
1: 자, 이렇게 몸에 기름을 바르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바닥에도 기름을 좀 뿌려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2: 학기야, 준비됐어?
1: 어, 얘들아, 준비됐어?
3: 준비됐어.
4: 뭐야. 이 고소한 냄새.
1: 아, 네, 호랑이님. 오셨어요?
4: 이 고소한 냄새 뭐야, 이거?
1: 저를 더 맛있게 드시라고 몸에 참기름을 좀 뿌렸어요.
4: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1: 저기 호랑이님, 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맛있는 꿀밤 하나만 먹고 죽으면 안 될까요?
4: 꿀밤?
1: 네네.
4: 그게 뭐야?
1: 꿀밤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4: 그래?
1: 그런데 꿀밤 먹은 토끼를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4: 오, 차라리 꿀밤도 내가 먹고 토끼도 내가 먹으면 두 개 다 먹네.
1: 그러네요.
4: 야, 꿀밤 어딨냐?
1: 아, 꿀밤이요? 이쪽으로 가시죠.
4: 이쪽으로. 네.
1: 자, 이렇게 저처럼 여기 앉으셔서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밤송이 안에 꿀밤이 쏙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때 쏙 하고 받아 드시면 돼요.
4: 오, 그럼 입만 그냥 벌리고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지.
1: 예예. 예.
4: 비켜.
1: 아, 네.
4: 자자.
1: 아, 하세요. 더 크게 하셔야 돼. 얘들아, 지금이야.
4: 뭐하냐? 너 가만 안 둬내봐.
1: 네.
4: 몇 개를 더. 건강하게 넘어봐. 내가 언제 빨리
5: 왔다.
1: 쇼.
4: 미끄러.
1: 대롱.
4: 야,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1: 내가 이럴 줄 알고 참기름.

0: 그 얄미운 토끼 잡아라! 잡아라!
1: 너 거기 있어! 야! 야! 와! 아니야. 가만 안 둬, 이제. 예!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 이제 좀 괜찮은 거. 으아!
2: 아파.
3: 호랑이는 몸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간신히 토끼를 따라갔어요.
4: 탈금. 여긴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있자, 있자, 있자. 오, 오, 오, 오. 있자.
5: 갈게.
2: 자,
5: 자,
2: 조심. 자, 간다.
4: 조심해. 조심.
5: 바람쥐야, 거기는 함정이야.
2: 여기가 여기에 호랑이가 빠진다는 곳이.
5: 맞아. 조심해야 해.
2: 자,
5: 조심.
2: 하나, 둘, 셋, 넷. 자. 조심해.
5: 다행이다. 얼른 여기 와서 숨어. 조심해. 저기
2: 온다.
5: 숨어.
1: 토끼.
4: 호랑이님.
1: 너 가만 안 둬.
4: 잘못했어요.
1: 간다 내가 그쪽으로. 왜 이렇게 산세가 험하냐. 야야. 아, 다 됐어, 이제 하나만 넣으면.
4: 아, 살렸는데.
1: 우와,
4: 우와, 우와! 우와,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1: 여기 뭐야? 함정. 저기, 내가 너희들 안 잡아먹을게. 나 좀 꺼내줄게요.
5: 우리가 그 말을 믿겠냐?
2: 맞아. 우리가 호랑이를 잡았다.
4: 맞아.
3: 모두 박수. 이렇게 다람쥐, 토끼, 까치처럼 지혜를 모으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았죠? 좋아요.
1: 저기 번개맨, 나 좀 꺼내줄대요.
3: 자,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대전에서 함께한 모이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길길.
1: 줄무랑
4: 덤덤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박스.
10: 우와
11: 얘들아,
10: 오늘은 박스맨 끝이 나와서 인사하네요.
9: 그래, 오늘의 박스는 누가 봐도 이 박스인데 박스가 진짜 크다, 그지? 와, 이거는 박스가 아니라 거의 방 아니야? 박스맨, 이거 어떻게 옮긴 거예요? 힘으로 옮겼어요. 와, 박스맨 박수! 와, 박스맨님 진짜 세다. 그럼 얘들아,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봐야겠지? 자, 같이 흔들어볼까?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12: 박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13: 피아노다! 피아노!
12: 얘들아,
13: 피아노 아니야?
9: 피아노 소리도 났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같은 음이 계속 들리지 않았어?
13: 네.
9: 같은 소리가 와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 소리가 계속 들렸지?
13: 네.
9: 완전 새로운데?
13: 그리고
9: 어?
13: 오늘은 그거는 하나로 연다?
9: 그러네, 한번 읽어볼까? 하나로 연다?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얘들아,
13: 네,
9: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자.
13: 네.
9: 자, 박스맨도 같이 도와줄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자, 한번 열어볼게. 자, 정해봐, 닫히니까 아저씨랑 박스맨이 열어줄게. 자, 오늘은 박스로 두구두구두구 너희 두구두구 해줘. 우와 이거 뭐야? 우와!
13: 피아노다!
9: 우와! 대박!
13: 우와!
9: 우와!
13: 신기하다, 피아노!
9: 우와! 자, 얘들아, 이게 그냥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 거야.
13: 아~ 네.
9: 그래서 뭔가 다르지?
13: 네.
9: 막 이렇게 뚜껑도 있고.
13: 원래는 피아노가 이런 줄만 있는데, 이 줄, 이런, 여기까지만 돼 있어.
9: 그렇지. 그래서 그랜드야. 그랜드는 뭔가 큰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너네들이 마음대로 한번 연주 한번 해봐.
13: 네. 아.
9: 마음대로 연주해봐. 얘들아, 근데 희한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피아노 안이 움직이지 않아?
13: 네.
9: 지금 정혜비가 누르고 있는 막 이 건반들 다 올라오지? 나무밖에 올라오지? 올라오지? 이 올라오지? 올라오지?
13: 천둥 소리 난다.
9: 어, 천둥 소리 나지.
13: 무서우니까 그만해봐.
9: 그러면 아저씨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 잘 봐.

0: 연속해서 같은 음을 치는 걸 연타라고 해. 그래서 하나로 연타는 하나의 건반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연타라고 해. 그러면 연타를 한번 해볼까? 자, 아저씨가 먼저 한번 해볼게. 아까 들었던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한 음으로 연주해도 소리가 재밌게 나네. 그러면 아저씨가 한 음으로 연타를 내서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좋아요. 잘 들어봐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그 다음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시시시시시시시시 신나는 소리. 다시 올라가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더 위로 렐렐렐렐렐렐렐 노래 부르자. 헤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아저씨가 돌을 맡을게. 아저씨가 뭘 맡는다고? 아저씨가 돌을 맡고 그러면 정현이는 멋있으니까 시.
1: 신시
0: 그리고
1: 어딨어요?
0: 지유가 또 예쁘니까 레.
2: 그럼
0: 어때?
2: 내가 이거예요?
0: 레는 이거예요. 레는 이거고 도는 이거. 그러면 정혜빈은 이거. 이리 와봐요. 정혜빈은 이거 시. 이거. 준비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도도도도도도도도 재밌는 소리. 정혜빈. 신나는
1: 신나는
0: 소리.
1: 소리.
0: 다시 아저씨가 도도도도도도도도 즐거운 소리. 지우
2: 레레레레레레레레
0: 노래
2: 레 부르자.
0: 부르자. 헤이! 야, 너네 어쩜 그렇게 연주도 이렇게 멋있게 잘하니?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번 공연 박스에서는 근데 얘들아 같은 음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아주 멋진 노래가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야.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빡! 오늘의 박스 어딨냐, 박스. 박스맨 불러보자, 박스맨! 박스맨! 어? 박스맨이 키가 또 커졌네? 그지, 얘들아?
1: 이번에 커졌어.
0: 그래, 여기에 박스맨 가족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박스맨!
1: 고맙습니다.
0: 네. 호호, 그나저나 오늘 박스는 조금 가벼운데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흔들어봐야죠.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되게 그거 무슨 소리야? 되게 좀 약간 신나는
1: 딱딱딱딱딱
0: 딱딱딱딱 딱딱딱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멋진 소리가 나왔나? 자, 한번 볼까? 오늘은 바로 쿵따쿵따 컵타.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꺼내보자, 꺼내보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까는 뚜구뚜구 소리가 작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뚜구뚜구 같이 해주시죠.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시작. 보자. 우와! 한번 꺼내봐. 와!
1: 비버.
0: 와, 컵이 되게 많네. 자, 컵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컵이 여섯 개네. 여섯 개면은 아저씨가 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알았어요. 아저씨가 두 개, 지유가 두 개. 어떤 거? 어떤 색깔 원해?
1: 아, 저요.
0: 그래, 알았어. 자, 오케이. 그렇게? 이거 하고 뭐. 오케이. 오우, 정혜비.
1: 파란 색깔.
0: 아, 잠깐만, 얘들아. 자,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구들, 빨리 가서 컵을 가져오세요. 우리 한번 네. 재밌게 돌아봐요. 엄마한테 컵 달라고 하세요, 컵. 플라스틱 컵, 종이컵, 뭐든 다 괜찮아요. 아, 그 유리컵은 안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컵으로.
1: 유리컵은 안 돼요. 깨질 수도 있어요.
0: 와, 벌써 컵 가지고 전화기 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 뮤직박스는 언제나 박스 안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 근데 뮤직박스에서 나왔으면 이걸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그지? 어? 지금 소리가 나네. 어? 저기 봐.
1: 전 이거요.
0: 어떻게?
1: 이거요.
0: 와! 와, 천재들! 와! 와!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이 컵으로 여러 가지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우리 컵으로 한번 같이 놀아볼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벌써 와, 이 컵으로 멋지게 또 컵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봐봐. 딴딴딴딴딴딴딴 같이 하자.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 같이 딴딴딴딴딴딴딴. 근데 이거 각자 혼자 하니까 조금 심심하긴 하지.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팀으로 한번 연주해보는 거 어때?
1: 재밌어요.
0: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세 명이니까 박스맨을 불러서 한번 같이 놀아볼까?
1: 네.
0: 박스맨 같이 놀아요. 박스맨. 이리 오세요, 박스맨. 같이 놀아요, 박스맨.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 박스맨이랑 아저씨랑 한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서 아저씨는 정엽이랑 그리고 지유는 박스맨이랑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잘 봐요. 자, 박스맨 준비됐어요?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돌아서.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돌아서. 준비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 따라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야. 노래 한 곡에 맞춰서 컵으로 쭉 연주를 한번 해보자.
1: 진짜?
0: 컵타 연주를. 진짜! 시작.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랄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데일리 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랄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0: 안전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지쳐서 그러는 거야?

먹어? 어? 말도 안 돼. 생각지도 못한 걸 먹네. 뭐야? 아,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